0: 7월 30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김성훈 조PD 고속도로 로망스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0992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무더위이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시원한 노래 덕분에 잠시 더위를 잊어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얼음물 한 잔 챙겨 드시고 더위 잘 이겨내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요즘 뭐가 맛있대, 요즘 크게 재밌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추진력 있게 행동으로 옮겨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만 이것저것 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일상이 재밌어지겠죠. 네, 저는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도전을 하고요. 이건 나의 흥미가 아닌데, 이건 내 취향이 아닌데 라는 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남의 이야기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이지만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거 재밌겠는데 싶은 것들은 일상 틈틈이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은정님이 봉디 반가워요. 저 자두 먹고 있었는데 뜨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봉그레이신 분에게 자두를 선물 받았는데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자두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굉장히 신자두 있죠. 딱딱하고 이렇게 이로 콱 깨물었 때 으직 소리, 으득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 뭐라고 신맛이 입안에 탁 터지는 그런 자두였는데 오래 먹은 자두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나님이 쉴 수 있을 때 어디든 가서 힐링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보려고요. 그죠? 오늘도 나가보고 이런 것들이 쌓여야 휴가도 오고 쉴 수 있을 때 어디든 가볼 수 있는 거겠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분은 코미디언 송하빈 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합니다. 무더위도 잊게 해줄 시원시원한 웃음 기대해봐도 되겠죠? 하빈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라면 단단히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요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0: 스팡팡 킬바살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수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9: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8: 비다샵!
9: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8: 비다이렉트샵!
9: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8: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0: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그레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한유나님께서 어젯밤 막둥이 남동생이 어마어마한 수박을 사서 집에 왔어요. 이번 휴가는 누나 집에서 보낼 거라더니 잔뜩 취해서는 역시나 휴가인 매형이랑 나란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오, 이거는 약간 예전에 가족극 같은 데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이네요. 네, 막둥이 남동생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매형이랑 또 사이가 엄청 좋아. 또 둘이 취향도 맞아. 네, 그러면서 나는 휴가를 나왔지만 우리 누이 집에서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매형과 함께하는, 네. 이거 진짜 예전 뭔가 주말극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이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오, 그런 사연이었네요. 저도 뭐 매형 두 분이 있습니다만 어우 막 나란히 잘 정도로 친하진 않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뮤즈 슈퍼 패시브 블랙홀.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올해 남편은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종종 주말도 반납하며 회사에 갈 정도였거든요. 오죽하면 아이가 엄마, 아빠는 회사가 집이야? 회사에서 살아? 이런 질문도 했었죠. 그런 저와 아이를 달래준 건 여름 휴가 약속이었어요. 멋진 바닷가에 놀러가서 시원한 주스 한잔 마시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엄마, 우리 여름방학하면 놀러가는 거 맞지? 진짜지? 그럼,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가 자주 못 놀아줘도 서운해할 게 없기. 여름휴가 가서 실컷 놀자. 당연하지. 엄마도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거지? 가서 수영복 입으려고. 와, 너무 기대돼. 빨리 받아보고 싶다. 손꼽아서 남편의 여름휴가를 기다렸고 드디어 이번 주말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어제 저녁 남편이랑 둘이 TV를 보는데 아, 이번 휴가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되나? 나 아우 너무 피곤한데. 어? 바다는 아니 아들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나 너무 피곤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청첨 병력 같은 소리를 하지 뭐예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방에서 숙제를 하던 아들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빠

우리 휴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진짜로? 어? 아니 그게 나 아빠랑 바다 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바다 못 봐? 그냥 우리 집에만 있는 거야. 진짜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남편은 바로 어? 아이 울지 마. 어? 바다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어? 백기를 들더라고요. 피곤함보다는 부성애가 컸나 봐요. 물론 남편 모르게 아들에게 아들 엄마 다이어트 한 거 알지? 바다 가서 꼭 인생샷 찍어야 돼. 그렇지 잘한다. 눈물방울 더 크게 떨어뜨려봐. 이런 마음의 시그널을 보낸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요 저희 가족 남편을 생각해서 휴가의 반은 바닷가로 휴가의 반은 집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좀 쉬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남편 여행가서는 웃자. 좋은 게 좋은 거야 알지? 봉디 저희 잘 놀고 올게요. 그동안 서울을 잘 지켜주세요. 오늘 사연의 제목 눈물의 약한 남자.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슈퍼키드 바라던 바다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슬비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한 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정민님이 저희 집은 고3 막내 때문에 여름휴가가 없어요. 대학생 아들들은 섭섭해 하는데 이것들아, 네 동생은 니들 공부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휴가가 없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휴가 일정을 그 아이들 스케줄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희 집도 비슷하게 첫째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그냥 방학 시작했을 때 주말에 수영장 갔다 오는 걸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곧 그냥 마음대로 휴가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돌아오겠죠. 1부 끝곡은요, 토토 아프리카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이어 춘천 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0: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은 제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힘들지만 나중에 꼭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춤도 취미로 하면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어요.
3: 내가 상상하는 어른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좋은 마음들을 소중히 지켜나가면서 어른이 된 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세요. 작은 도전과 따뜻한 배려를 오늘부터 하나씩 채워가보는 것도 좋겠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0: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7564님께서 봉디, 삼계탕에 있는 전복 저에게 주는 회사 동료,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글쎄요. 네, 이것만 가지고 그린라이트라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전복 이렇게 안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떤 증거가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신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줄 때 많거든요. 그린라이트 아닌데. 8953님이 가족들과 경주로 여행 가는 중이에요. 항상 저 혼자 아침봉을 들었는데 오늘은 차 안에서 가족 모두 같이 듣고 있어요. 저희는 벌써 10년째 친정 부모님, 제 동생네 가족까지 총 10명이 여름에는 경주, 겨울에는 대관령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고 있답니다. 매년 다 같이 먹을 맛있는 음식도 찾고 재밌는 여행 코스도 짜주는 우리 남편 덕분이에요.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길이 조금 멀지만 봉디와 함께 즐겁게 가볼게요. 우주의 드라우닝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야, 이렇게 친한 가족들끼리 여러 명이서 여행 가면 너무 재밌긴 하겠네요. 네. 게임 같은 거 뭐 하시나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 10명 정도면은 게임 같은 거 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찹쌀떡 먹기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밀가루에 찹쌀떡 넣고 이렇게

아, 그런 거안 하시나요? 네,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8953님 그리고 성현민님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올게요.

우주의 드라우닝 그리고 링킨 파크의 인디 엔드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보배님께서 오늘 선곡에선 쇠맛이 조금 나는데요. 시원하고 좋다는 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이제 쇠가 좀 이렇게 더울 때 착 갖다 대면 아 지금 같은 날씨는 뜨거울 수도 있겠군요. 네, 착 갖다 대면 안 돼요. 네, 요즘에는 쇠맛 하면 에스파 아닌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약간 쇠맛 하면은 요즘에는 약간 에스파. 야. 우용식님이 강원도 인제에서 캠핑하면서 아내와 듣고 있어요. 아내와 봉디 라디오 같이 듣는 거 처음인데 어색해요. 뚜룰러브 배울 수 있나요? 아유 그럼요. 용식님 지금 아직 라디오 듣고 있나요? 혹시 지금 아내분이 옆에 있다라면은 불현듯 입을 맞추세요. 네, 그게 뚜룰러브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요? 무슨 상관이에요? 뚜루러브인데. 그리고 캠핑 왔잖아요. 불현듯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은 어떡하냐고요? 글쎄요. 캠핑 왔으니까 텐트가... 네. 9948님. 봉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통영으로 무늬오징어 낚시 가요. 아직 거대한 키로급을 못 잡아봐서 큰... 무늬오징어를 잡아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수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히히 휴가 시작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더우니까요. 그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네, 물도 자주 마시면서 낚시하셔야 되고요. 통영이면 꼭 무늬오징어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꼭 그 이 더위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 있잖아요. 모자도 꼭 꼼꼼히 챙기시고 하셔야 돼요. 유니마미님께서 어제 동물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다섯 살 아들이 계속 과자를 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처음에 좀 받아먹다가 아들 왜 이렇게 계속 주는 거야 물으니 아들이 먹이 주기 하는 거래요. 우리 아들 이제 어제 돼지한테 당근 주기 체험한 게 재밌었구나. 네. 근데 유니마미님 제가 좀 위로를 드리자면은 저희 아이들은 가끔 저한테 아직도 해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 가나 봐요. 아이들한테 그 먹이 주는 체험을 사실은 심심치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나 봐요. 저희 아이들은 요즘에도 종종 네. 그 동물들에게 먹이 주는 것처럼 아빠에게 먹이를 준답니다. 네. 서영주님이 봉디 여긴 강원도 정선이에요. 오랜만에 초록초록한 자연과 남이 차려주는 밥으로 하루를 보내니 이게 낙원이

0: 싶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남이 차려주는 밥이 그 낙원을 완성한다라고 보네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에 7625로 전화 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에 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5: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데이식스의 좀비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역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그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2년에 불시착한 태규,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태규의 고백을 받아줬다.
1: 그래, 내가 봉태규 네 고백 받아줄게.
2: 아싸! 너무 좋아! 내가 잘할게!
1: 오늘 우리 1일이니까 손잡자.
2: 아니,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난 아직...
1: 네가 히든크야 뭐야? 그럼 네 계획은 뭔데?
2: 오늘 손잡고 내일 커플티 입고 모레 커플링 맞추고 다음 주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 난 아직...
1: 배가 허여서 헛소리하는 거야? 그럼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0: 태규의 고백은 여친에게까지 닿지 못했다.
3: 여기서 문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16강 진출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대답이죠. 나는 아직 뭐 할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이진아 배불러 듣고 왔고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명언이죠. 정답은 나는 아직 배고프다입니다. 오늘 시대착오 퀴즈는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했네요. 네, 1일이었고 네, 얼마 있다가 결혼 반지를 샀고 혼인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만났거든요. 제가요. 네. 그게 2000 언제였을까요? 네. 한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가 12월 1일 날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부모와 남편, 남자친구를 다 해버렸어요. 1년도 안 된 사이에. 네. 네. 근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승희님. 나는 아직 배고프다.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굶고 있어서 진짜 배고파요. 특히 이때가 더 배고프죠. 네. 내시경 하시면 더 많이 배고프고요. 0466님이 나는 아직 배고프다. 아침을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닭갈비가 먹고 싶다. 아, 제가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숯불에 굽는 그 춘천 닭갈비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막국수도 그렇고. 9177님. 난 아직 배고프다. 이젠 이거 모르는 신입 직원도 있는데요. 또래 동료들에게 드립치면 아직도 웃어줘서 좋아요. 네. 신입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거에 네,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이번엔 오답자예요. 3654님. 난 아직 목마르다. 목마르듯 언덕 가야 되나? 이한나님. 난 아직 키스가 고프다. 네. 그죠. 쇠맛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정연수님. 나는 아직 배 나왔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이분 요즘 약간 배부른 상태이실 것 같아요. 네, 개그맨 송하빈 씨와 함께 비공감 댓글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0: 비타민이야?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직장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야.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번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0: 나는 매일 아침봉을 지키는 남자.
1: 나는 아침봉을 위해 강릉에서 달려온 남자.
0: 나는 매일매일이 다르게 발전하는 남자.
1: 나는 초심을 되찾기 위해 다시 환자복을 입은 남자.
0: 나는 대한민국 3대 사랑꾼 최수종 션 그리고 봉태규.
1: 나는 대한민국 4대 품절비 현빈, 원빈, 우빈 그리고 하빈.
0: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1: 비공감 댓글.
0: 아침봉 비공감 댓글 시작했습니다. 코미디언 송하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0: 권유림님이 하빈님 강릉 여행 잘 다녀오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개그감도 많이 충전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1: 많이 먹었습니다.
0: 지금 많이 뭐 먹었습니다. 볼이 알죠. 볼 꼬집고 싶은 그런 볼.
1: 네, 간만에 좀 폭식을 좀 했어요. 네. 좀 강릉에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완전히 힐링을 하고 왔는데
0: 네.
1: 개그감이 충전됐는지는 이걸 한번 오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체크하면 되죠?
1: 뭐
0: 삼행시 가야죠.
1: 삼행시
0: 아니요.
1: 소재 뭐
0: 삼행시 가져야 돼. 왜냐하면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일 네네. 확인하기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돼.
1: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좋았던 게 강릉에서
0: 아침봉 갑니다. 아침봉.
1: 제가 강릉에서 이번에 술도 안 마시고 오전에 러닝을 뛰면서 막 3km, 5km 뛰고 저녁에는 막 노래방도 가고 아름답다.
0: 침투부
1: 너튜브를 봤는데요. 침착맨님께서
0: 불안해. 봉
1: 봉그레가 너무 재밌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0: 무슨 얘기예요?
1: 제가 강릉에서 힐링을 하고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충전을 덜 하고 왔네요.
0: 아쉽게도
1: 네,
0: 충전 중이다.
1: 한 1박 2일 더 갔다 왔어야 되는데
0: 너무 빨리 올라왔네요.
1: 네,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0: 한 1박 정도만 사실 더 있었더라.
1: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제가 완전 충전되는 건데
0: 네.
1: 핸드폰으로 따지면 지금 한 70% 충전된 것 같아요. 애매하게 충전된 것 같아요.
0: 70%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전용 모드인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1: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네. 노란색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박주민님께서 하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길에 영상 보고 왔어요. 고양이들이 꾹꾹이도 엄청 잘하고 특히 하빈님 얼굴에 발을 척하니 올리는 모습은 정말 빵 터집니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0: 이렇게. 고양이들의 개그감이 진짜 좋은가 보네요.
1: 아 애들 너무 제 걸 다 가져갔어요.
0: 그래요?
1: 좀 남겨두고 가져가야 되는데 제 걸
0: 가져갈 게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랍게 가져갈 게 있군요. 아, 그 놀랍네요.
1: 아, 제가 네. 여기 SBS 11층만 오면 기운이 좀 안 좋아요.
0: 뭔지 알아요.
1: 저 야외 나가면 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공개 방송 안 하죠 야외에서 이거는 라디오는
0: 대박.

0: 해주세요. 저 진짜 대박.
1: 저희가 네. 대박.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할게요.
0: 저 진짜 야외에서 진짜
1: 어느 빵빵 정도로 빵빵 터뜨릴 수 있죠?
0: 진짜 그냥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뭐야 하고 오신 분들도 완전 매료 되실 겁니다.
1: 그거 알죠? 너무 웃다 보면은 막 토할 것 같은 느낌 알죠?
0: 헛구역질 나올 거예요.
1: 그 정도입니까?
0: 토악질 하실 겁니다. 너무 웃겨서.
1: 오, 지금 저희 제작진이 12월 중에 공개 방송할 것 하셔야 같다고.
0: 하셔야 돼요. 저 완전 길바닥 출신이잖아요. 저 길바닥에서 완전 날아다녀요.
1: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기대해. 중에 만약에 공개 방송하게 되면 가야죠. 웃다가 헛구역질.
0: 아 근데 그게 벌써 11월 금방 벌써 작년 했던 게 벌써 네. 시작 이렇게 됐어요?
1: 네. 와. 근데 저희 실내인데 괜찮죠? 괜찮죠?
0: 아 실내예요? 아 그러면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해요.
0: 전 길바닥.
1: 아 이렇게 해요. 저는 실내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하빈님 그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0: 그 이원생 중계 하나 해주세요. 제가 길거리 시민 인터뷰라든지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1: 아 시민 인터뷰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 라디오에도 있었던 거 알아요?
0: 있었어요?
1: 황 PD가 그거 진짜 잘해요. 황 PD 한번 나갔다 와요. 황 PD가 예전에 신입 때 콤비로에서 누구 인터뷰하고 그런 거 했었거든요. 한번 해야겠네요.
0: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저희 메타 코미디언 엄지윤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네. 엄지윤 코미디언이 길거리에서 시민분들 관상을 봐주는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엄지 네. 광상 상당 상당 담당소라고 네. 관상을 보고 직업을 맞추는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
1: 오, 지금 맞추나요?
0: 맞추는 것도 있고 정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옆에서 제가 더블 MC를 보고 있거든요. 네. 길바닥 날라다닙니다. 반응 엄청 좋아요. 조회수 100 지금 두 개 올라갔지만은 130만 거의 80만 나왔습니다. 오, 대박이에요.
1: 그게 관상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빈 씨 때문에?
0: 저의 옆에서 더블링.
1: 더블링? 멘트. 더블링은 그냥 그거잖아요. 그 마이크 겹치는 거.
0: 아마추어들이나 마이크 겹치는 거, 오디오 겹치는 거지. 저는
1: 더블링이 뭐냐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0: 제가 하고
1: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약간 이런 게 더블링이잖아요.
0: 이거는 생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고 저는 딱 멘트가 비었을 때 적재적소에 딱 알맞는 멘트를 딱 쳐주는 거 너무
1: 알겠습니다.
0: 잘합니다.
1: 그럼 공개 방송 때 기대해 보기로
0: 네,
1: 하고요.
0: 기대해 주시고 초리님은 저희 남편 고양이 안 좋아하던 사람인데요. 첨지 춘봉인에 보고 저희도 고양이 키우게 되었어요. 근데 자꾸 애들한테 너네도 개인기 해보라고 들들 볶아서 피곤하다냥.
1: 이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너무 긍정적인 효과죠.
1: 어떤? 고양이를 재촉하는 게? 돈 벌어와, 돈 벌어와. 너네도 너튜브 해야지. 쟤네 봐봐, 뭐 이런
0: 외로운
1: 거.
0: 외로운 고양이들을 가정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개인기 해보라고 들들 볶는 건 저는 이거 아주 귀여운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고 계시는군요. 네,
0: 아니, 사료값은 본인 사료값은 해야, 바깥은
1: 아, 그래서
0: 해야죠.
1: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빈 씨 개인적으로 그 하빈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양이들 채널의 네네네. 매출이 꽤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고양이들이 지금 뭐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0: 정말 초호화되고 네. 제가 없는 여행 가는 거 아니냐 3박 4일 동안 애들이 완전 거의 우울증이 걸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안 달라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계속 저 밤마다 영상 통화해주고 네. 우는 거하고 와이프가 달래주고.
1: 그랬군요.
0: 네네네.
1: 근데 최근에 또 다시 환자복 입으셨더라고요.
0: 네네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패션 피플도 살짝 좀 반계절 앞서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원래 이제 초창기 때 하빈 씨가 그 환자복 입고 방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약간 소스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약간 그 야구 선수들이 알죠. 슬럼프 가면 좋았던 시절의 폼을 계속 맞아요. 초심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아니냐.
0: 아 그것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조회수가 조금 떨어져서 한번 되찾기 위해서 한번 다시 입어봤습니다.
1: 아 근데 여름철은 원래 비수기니까 네네, 조회수가
0: 비수기. 너무 여행 떠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위기입니다. 완전 백향스 기간이거든요 지금.
1: 네, 본인도 여행을 떠나셨으니까요.
0: 네 쉽지 않습니다 진짜.
1: 쉽지 않군요. 이제 하빈 씨의 신청곡을 들어볼 그런 타이밍인데 네네네. 신청곡에서부터 이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고인물 느낌이 나네요. 하빈 씨가 신청곡을 할 때 저는 그 신청곡 어떤 신청곡을 했냐만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아이디어적으로 꽤나 많이 고갈이 되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럴 때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하빈 씨가. 하빈 씨도 인정하잖아요.
0: 아니,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빈 씨가 그럴 때 꺼내는 코드가 쌓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0: 아 제가 네. 제가 뭐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제가 네. 이제 돌려막기라고 하죠. 이제 돌려막기 시즌이 이제 싸이 형님 거를 네. 많이 찾고 좋아 네. 너무 좋아하는 가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뭐요?
0: 제가 여름은 보양식으로 훈뻑쇼를 매년 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 가는 날이 이번 주 일요일.

0: 일입니다. 서울 인천을 못 가고 제가 이번엔 수원으로 가요.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타 지역을 가서라도 산 형님 만나겠다라는 의지.
1: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0: 제가 간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1: 그래서 오늘은 싸이의 예술이야.
0: 예술이야.
1: 뭐 어쨌든 좋은 노래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여름을 상징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흠뻑쇼라고 하는. 네. 수원 흠뻑쇼에서 만나는 봉글애들이 있으시면 뭐 해주실 거예요?
0: 제가
1: 저 하나 떠오르는 거 있어요.
0: 뭐가 있을까요?
1: 흠뻑쇼잖아요.
0: 네네네네.
1: 티셔츠 입고 가시잖아요.
0: 네네네.
1: 등 때려도 됩니까? 물에 젖었을 때 등에 하이파이브 해도 됩니까?
0: 찰싹이요.
1: 네. 등에 하이파이브 가능합니까?
0: 아침봉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글애요 하면서 등 네네. 하이파이브. 네. 혹시 수원 흠뻑쇼 가시는 분들 중에 우리 봉글애들 있다면 하빈 씨를 발견한다면 바로 등에 하이파이브.
0: 맞습니다.
1: 흠뻑쇼든 그 등에.
0: 만약에 아침봉이 아닌데 누가 때려서 저를 때렸다면은 그러면은 아침봉을 구독을 해주시던가 네. 다음 주에 무조건 들려주셔야 돼요.
1: 그리고 지금 하빈 씨가 휴가 갔다 오면서 많이 음식물 섭취하셔서 등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0: 맞아요, 넓어졌어요.
1: 살이 쪄서
0: 네. 또 거기서
1: 양손으로
0: 저인지 멀리서 봐도 저인지 아실 겁니다.
1: 인디안 밥 가능한가요?
0: 인디안 밥은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0: 한 대만 찰싹 돼야 될 것 같아요.
1: 여러 명이 안 되나요?
0: 안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1: 한 명 하이파이브.
0: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시선이 뺏길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흠뻑쇼 가시는 분들 수원으로 하빈 씨 네 하이파이브 해주시고요. 추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싸이 예술이야.

0: 노래 듣고 왔고요. 서효진님께서 싸이의 예술이야. 하빈 씨 얼굴은 예순이야.
1: 네, 차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효진님, 아, 저희가 사실 요 정도는 조금 예순까지는 좀 그렇거든요.
1: 예순
0: 50이야.
1: 50도 좀.
0: 마흔이.
1: 서른 초반이에요. 서른 초반.
0: 네, 차단하도록 할게요, 네, 효진님. 김유미님이 중학교 때 배구 선수였던 남편 찬스 써도 되나요?라고 오셨어요. 요 정도 열어 주셔야죠. 남편분 찬스. 배구 선수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 강 스파이크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0: 어, 그럼 어느 정도로
1: 가요? 스파이크. 그냥... 서브 넣었을 때 느낌으로만. 어,
0: 스파이크 서브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서브?
1: 네, 그냥 서브로만.
0: 네, 유미님 서브 정도로. 네, 남편 서브. 찬스 괜찮고요. 김민정님이 창밖으로 흠뻑 치러 준비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수원 피플입니다. 하빈 씨 각오해요. 저 손 맵습니다라고.
1: 아, 네. 그 경기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수원 일대에서는 안 되거든요.
0: 아, 공연 끝난 다음에.
1: 네, 공연 끝난 다음에도 안 되고 어. 그 공연 중간에 그때만 됩니다.
0: 0291님께서 공연장 저희 동네인데 공연은 못 가지만 손도장 꼭 찍으러 가봐야겠네요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네요.
1: 네, 제 수원을 제가 매니저를 데려가야겠네요.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0: 아니, 그러면 혹시 공연장 아니고 공연장 앞에서 마주쳐도 등짝 스매싱
1: 아,
0: 가능한가요?
1: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지금 382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등짝 스매싱이 유료였나요? 어,
1: 이거는 이렇게 같이 오신 훈복쇼로 예매하신 분들에 대한 이벤트였지 수원 시민에 대한 인터뷰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0: 그럼 하빈 씨 이렇게 가죠. 통 크게. 이제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하빈 씨가. 네네. 그리고 어쨌든 하빈 씨가 충전을 못 해온 그 맞아요, 죄가 맞아요. 있잖아요. 통 크게. 수원 시민에게 등짝 스매싱
1: 아니요,
0: 갑니까?
1: 아니요 죄송한데 이게 제가 네. 휴가 갔을 때 아침봉에서 찬조비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휴가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0: 아니 수원 시민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날만큼
1: 그건 안
0: 흠뻑쇼 이후로
1: 저는 인천 시민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수원시랑 제가 관계가 없습니다.
0: 아, 아쉽네요.
1: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0: 네, 4부에서도 네, 수원 시민을 버린 송하빈 씨 비공감 댓글 이어가 볼게요.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0: 무허가 슉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은행 한번 가려면 반나절이 걸리는 지역 아직도 적지 않죠. 특히 대출 상담 한번 받으려면 시간도 교통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제는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은행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 지역 주민이라면 우체국 한 곳에서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와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은 상담과 서류 접수를 맡고 대출 심사와 승인 사후 관리는 각 은행이 담당합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요. 은행이 멀거나 모바일 금융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에겐 반가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친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비공감 댓글 이어갈게요. 출생 세대 직업도 다른 저와 송하빈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소한 논쟁과 갈등 상황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립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쑥 인절미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사연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도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2: 임현진님 사연입니다. 우리 집은 순대에 뭘 찍어 먹냐가 논쟁이 돼요. 저는 초장, 신랑은 쌈장, 아이들은 소금이거든요. 요즘은 또 다른 콩국수 논란이 시작됐어요. 콩국수를 시켰는데 저희 신랑 소금 넣어서 먹더라고요. 저는 설탕 넣어 먹는지라 우리 가족은 서로 비공감 중일까요?
1: 지역에 따라서 이제 순대 뭘 찍어 먹냐, 뭐 콩국수에 뭘 넣어 먹냐,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나뉘죠. 하빈 씨는 어떠세요? 순대는 뭘 찍어 먹고 콩국수에는 뭘 넣어 먹나요?
2: 아, 저는 순대는 쌈장 파였거든요. 그러다가 제 아는 형님 중에서 전라도 형님이 계시는데, 야, 초장에 찍어 먹어봐 하고 초장을 권유해 주는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쪽이에요. 근데 뭐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초장도 진짜 맛있어요.
1: 저는 새우젓이요.
2: 오, 새우젓?
1: 네, 가끔 그 순대국밥집 가면은, 좀 잘하는 데 가면은 그 모둠을 시키면은 네네네. 순대국밥이랑 새우젓을 주거든요. 새우젓을 올려 먹는 걸 전 좋아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2: 네. 좀 더 감칠맛 나긴 하겠네요.
1: 네, 새우젓. 저는 개인적으로 순대는 새우젓이고 콩국수에는 어떤 거 넣어주세요?
2: 저는 어렸을 때 무조건 설탕파였거든요.
1: 네.
2: 근데 요즘은 소금이 좋더라고요. 담백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달달한 게 싫어졌어요.
1: 저는 사실은 뭐 냉면하고도 비슷한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넣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2: 아, 진짜요?
1: 있는 그대로.
2: 슴슴하게?
1: 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 이렇게 삭박지나 그런 걸로 그냥 뭐 그 정도. 근데 진짜 잘하는 콩국수 집을 가면은 사실 간을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콩 갈 때 그때 이미 간을요? 기본적으로 살짝 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데 가면 그래요. 뭐 저기 뭐 여의도 그 지하에 있는 그 유명한 콩국수집 뭐 거기도 있죠. 그렇고 거기도 사실은 뭐 딴 거 안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2: 광화문 쪽에
1: 아니요 그 명동 쪽에 뭐 네. 하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거기는 곰탕이 유명한데 네. 여름철에만 콩국수를 하거든요. 근데 장단콩으로 콩국수를 하는데 네. 거기도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거기도 제가 진짜 여름만 되면 가는 콩국수집이 있거든요. 네.
2: 저는 콩국수 옛날에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30대 넘어가고 나서부터 여름에는 콩국수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콩국수 맛있죠. 잘한데 가면. 네.
2: 박주민님은 저는 순대를 원래 소금에 찍어 먹는데요. 요즘은 쌈장에도 찍어 먹고요. 좀 특이하게 와사

0: 밥이랑도 먹어요. 톡 쏘는 맛이 순대랑 어울리더라고요.
1: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베이스니까 와사비도 잘 어울릴 수도 있겠는데요.
0: 괜찮겠네요.
1: 네. 유지영님은 콩국수에 설탕만 넣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랑 둘 다 넣습니다. 오? 진짜 맛있습니다.
0: 어, 둘 다 넣을 거면 뭐 이게 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 둘 다 넣는 거면은 간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0: 오, 진짜 신기하네. 오. 단짠 단짠. 아.
1: 이렇게
0: 단짠 단짠이 이게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1: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콩국수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건 쉽지가 않은데.
0: 아, 어떤 맛이지?
1: 네.
0: 차라리 면은 달고 국물은 짜면 제가 이해가 돼요.
1: 그것도 네. 이상하죠. 아니면은 아, 이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 네네. 근데 이제 뭐 깍두기나 그런 걸 먹어서 좀 단단단짠을 맞춘다든가.
0: 그건 될 수 있죠.
1: 네.
0: 41422님은 돈가스도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트러플 소금 찍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강추. 아, 일본 돈가스 집을 가면 좀 이렇게도 많이 주더라고요.
1: 그죠.
0: 소금에다 먹게끔.
1: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근데 왕돈가스는 소스를 뿌려 먹어야 돼요.
0: 맞아요. 무조건 뿌려.
1: 왕돈가스 그리고 약간 그 눅눅한 느낌.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근데 이제 일본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0: 소금 찍어 먹어야죠.
1: 소금이나 와사비랑 곁들여서 먹는 거 그죠. 물론 여기도 이제 소스를 주긴 합니다만 그게 조금 더 맛있죠. 예.
0: 짜장면도 계란 후라이 이게 요즘은 진짜 잘 안 올려주잖아요. 간짜장을 시켜도.
1: 그죠.
0: 그래서 저는 배달을 시키고 이제 딱 한 5분 전에 계란 후라이를 만듭니다.
1: 아, 그래서 올리세요?
0: 올려요. 반숙을 해가지고.
1: 근데 저는 또 짜장면에 계란 후라이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해요.
0: 어, 진짜요?
1: 예. 있는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웬만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0: 오.
1: 계란 후라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0: 곰탕에도 그 다대기 이런 거 소금 간 절대 안 하세요?
1: 그 아니요. 하죠. 하죠. 근데 제가 그 양념장이라고 하죠.
0: 네네네. 네.
1: 그 양념장은 사실 곰탕은 맑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금 간 정도? 그다음에 대파 정도 넣지 그 양념장을 넣지는 않아요. 네.
0: 4762님은 그럼 두 분 찐 감자엔 소금인가요? 설탕인가요? 전 소금인데.
1: 어떠신가요?
0: 하, 이건 설탕인 것 같아요.
1: 저는 그냥 먹습니다. 대부분 저는 그냥 먹습니다. 이런 것도. 왜냐면 아니,
0: 저 사찰 음식을 엄청 좋아하실 것
1: 아니요.
0: 같아요.
1: 맛있는 감자를 사잖아요.
0: 네.
1: 아무 양념이 필요 없어요.
0: 아, 저는
1: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감자. 네. 맛있는 감자 잘 찌고 하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0: 저는 생 감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간.
1: 아니,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거 말고
0: 찐 감자, 찐 감자를.
1: 찐 감자.
0: 근데 옥수수 찐 옥수수를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뭐 소스 이런 거 안 찍고. 근데 감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1: 아프리카에 가면 진짜 맛있는 감자가 있어요.
0: 아프리카요?
1: 제가 봉사활동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 감자 못 먹어봤죠.
0: 우간다 감자 못 먹어봤어요.
1: 아니 제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와 이거를 가져와서 이 품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팔 수 있다면 진짜 인기가 많겠다.
0: 아니 생김새가 좀 달라요?
1: 비슷한데 약간 색깔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노란빛 조금 더 도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간다 감자.
0: 오 신기하다.
1: 네 우간다 감자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감자랑은
0: 인생
1: 달라.
0: 감자요?
1: 인생 감자.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0: 강성호님은 돈가스에 갈치 속젓 주는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요.
1: 어 이거는 이거는 좀 신박하긴 한데요. 근데 원래 약간 그 고기류가 젓갈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삼겹살 갈치 속젓 먹어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죠.
0: 진짜
1: 와 갈치 속젓 그때 멸치.
0: 와 멸치 액젓 막
1: 액젓 말고 멸치로 그 젓갈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0: 어, 그 제주도에서 먹어봤던 것 같아요.
1: 네, 빨갛게. 진짜 맛있어요. 삼겹살에. 네, 약간
0: 맞네.
1: 그 청양고추 넣어서 매콤하게 해서 젓갈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삼겹살. 네.
0: 조용원님은 찐 감자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어울리겠는데요?
1: 근데 마요네즈를 할 거면은 이럴 때는 약간 좀 간을 하는 게 좋죠. 그래야 맛있죠.
0: 이건 샐러드 네.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1: 샐러드
0: 거잖아요.
1: 느낌으로 먹는 거죠. 그다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오이 같은 거 쫑쫑쫑 썰어서 넣으면은 조금
0: 맛있죠.
1: 더 맛있겠죠.
0: 네. 또 그 샌드위치에 싸 먹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1: 맛있죠. 네.
0: 최성원님은 태규 형님은 냉면도 그냥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그냥 먹죠.
0: 식초랑 겨자 안 드세요?
1: 하지 않아요. 네, 평양냉면 저는 그냥 먹어요. 네, 있는 그대로. 평냉은 그냥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먹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뭐 소스를 그리고 저는 이게 조금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과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0: 어, 완전 자연주의적으로 사실은.
1: 근데 우리 아이들은 소스를 너무 좋아해요. 막 소금을

0: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백용기님께서 밥도 생쌀 드실 것 같아요 봉디라고 보내주셨는데 놀랍네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채식에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참 뭐 결혼하기 전에 완전 채식에 꽂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 의사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현미밥을 굉장히 적극 추천. 그때 막 이제 현미라고 하는 그 품종을 엄청 이제 막 뜰 때였어요. 네. 근데 그 의사분은 그걸 넘어서서 현미 생쌀을 와. 들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이제 씹어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냥 생 야채라. 네. 도시락이 그거예요. 뭐 당근, 샐러리 그냥 생 야채 아무 양념 안 하고 그다음에 생쌀을 한 공기를. 우와. 근데 제가 이제 또 한번 꽂히면 해야 되거든요. 네. 한동안 현미 생쌀을 우와. 들고 다니면서.
1: 어때 효과가 있어요?
0: 효과는 있는데 겁나 배고파요. 그리고 진짜 아무 맛도 어떤 그 맛도 느껴지는데 장점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먹으면
1: 뭐가 좋아요?
0: 어떤 음식 있죠? 조리된 음식을

먹었을 때 완전 이게 뭐라고 입맛 자체가 굉장히 퓨어해진 거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을 먹었는데 정말 저는 라면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MSG에 0과 100을 다 느꼈잖아.

0: 양 비룡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1: 그거야. 그거
0: 팍 터지면서
1: 알죠. 뒤에 막 효과로.
0: 오.
1: 그래서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생현미와 생 야채를 먹은 다음에 한 끼 정도.
0: 아, 웃기다.
1: 한 두 끼 정도 먹은 다음에 라면을 먹으면 극강의 라면 맛을 느낄 수 있다. 네.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비공감 댓글.
0: 노 부사님 사연입니다. 저희 아내는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밥을 반 공기 정도 먹는데 2시간 정도 지나면 배고프다고 빵을 먹습니다. 2시간 지나 빵을 먹을 거면 밥을 배불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감이 안 가네요. 아, 이거 너무 공감이 안 가는데.
1: 저는 이제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40년 정도 네. 다이어트하고 계시거든요.
0: 오.
1: 40년 전으로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밥은 절대 안 드세요. 항상.
0: 그럼 뭘로?
1: 이제 반찬만 드시는데 그 반찬을 다 먹고 아유 살찐다. 나는 살쪄서 아유 밥을 막 몇 공기씩 먹고 아유 주변에 막 아유 그런 아줌씨들이 있는데 아유 살쪄 살쪄 하면서 커피 믹스를 두 봉을 한 컵에 아우 나는 살찐다 하면서 반찬을 가득 먹고 입가심한다고 커피 믹스를
0: 다르죠 다르죠.
1: 다르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거든. 엄마 커피 믹스가 덜 아유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입가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커피 믹스를 두 봉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분들.
0: 아니 진짜 여성분들은 아 이게 빵은 탄수화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빵은 다른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빵을 먹는지 저 모르겠어요.
1: 아 근데 유달리 우리나라가 빵을 좀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주말에 오빠 이거 빵 좀 사와줘 사와줘 엄청 말해요. 그래서 아침 10시라서 웨이팅하고 빵 사오고 그래요.
1: 아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작년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파리. 네네네. 근데 그 어떤 제빵 제과 관련된 건 사실은 파리가 약간 오리지널이잖아요.
0: 그쵸.
1: 근데 우리나라가 빵집이 더 많은 것 같고요.
0: 저희 동네 망원동이 빵지 순례가 돼 있어요. 빵 맛집들이 너무 많아서
1: 맞죠 맞죠
0: 다 웨이팅하고 다 여성분들이에요.
1: 박주민님께서 에이 왜 그러세요? 여자는 밥 배 빵 배 따로 있다고 이거네요. 네. 네 디저트 배가
0: 따로 있죠.
1: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소리 질러!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6: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7: 리샌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5: 카사베르디.
8: 발효식초 광고.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

0: 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봉디야, 그래야. 봉그레 규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8: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9: 광고 듣고 왔고요. 2229님께서 하빈 씨 등짝 스매싱 1위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몇 대죠? 이거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지금 심상치가 않고 네. 1인 한 대로 하겠습니다.
9: 아, 굉장히
10: 아, 그러면은 1인 두 대에서 네. 왼손 오른손 한 대씩만 하겠습니다.
9: 아, 그런가요? 네. 동시에 두 명이 때리는 건 괜찮나요?
10: 그러면 동시에 되는데 따닥은 안 돼요. 아. 따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9: 딱딱.
10: 네. 네. 딱딱으로 다 네. 동시에 맞춰서 그건 가능합니다.
9: 네. 콘서트 관람 잘 하고 오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아침봉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고요. 끝곡으로는 스매싱 펑키스의 투데이 듣고요. 저는 내일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둘 중에 바른 표현은 하마터면입니다. 하마터면은 조금만 잘못하였으면 위험한 처지에 빠졌을 상황을 뜻하는데요. 하마터면은 하마하더면이 줄어든 말입니다. 이때 준말이 발음상 굳어지면서 더가 거센 소리 터로 반영된 것이죠. 한글 맞춤법에선 발음이 굳어진 준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는데요. 따라서 굳어진 발음을 그대로 반영한 맞춤법의 재미있는 규칙 중 하나인 셈이죠. 끝으로 아무튼 하여튼도 같은 원리로 어원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장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영화 센티멘탈 밸류에서 연극 배우인 노라는 공연 시작을 앞두고 겁에 잔뜩 질린 채 도망갑니다. 당연히 스태프들은 그녀를 설득해 다시 무대에 올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노라가 언제 떨었냐는 듯 무대에서 물오른 연기를 펼친다는 거예요. 주인공 노라의 마음에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연극 첫 공연하는 날에 부담감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작품을 할 때 늘 그래요.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때도 초연 때는 계속 뭔가 관객이 무서웠거든요. 재연 때는 또 괜찮았고 최근 공연한 홍도에서는 그 두려움이 정말 절정에 달했어요. 왜냐면은 공연 전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쭉 끝까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다행히 쏟아지는 박수를 받을 때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죠. 아마 그 맛에 또 연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 앞에 느끼는 두려움은 그만큼 잘 해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텐데요. 그럴 땐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7월 30일 목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센티멘탈 밸류에서 라비 시프리의 캔옥 체이스 듣고 왔습니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센티멘탈 밸류,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 이어 요아킴 트리의 감독과 레나테 레인스베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작품. 여기에 스텔란 스카스가드, 엘리 페닝이 출연을 했습니다. 제목인 센티멘탈 밸류는 남들에겐 평범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와 추억이 담긴 가치를 뜻하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처럼 한때 유명했던 영화감독 아버지와 두 딸이 한편의 영화를 계기로 다시 얽히면서 각자가 간직해온 특별한 기억을 마주하는 이야기.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이어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까지 수상한 작품. 네, 휴가를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보게 된 영화인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좋다고 많이 들어서. 근데 진짜 뭔가 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봐지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연극이나 뭐 아무튼 뭐 영화나 드라마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신인 때도 그랬지만 그런 그 배우의 감정을 잘 담아낸 영화 같더라고요. 미화님이 달리기도 출발 전이 가장 떨리죠. 맞아요. 뭐 비단 뭐 연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유진님이 긴장될 때 진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해가요. 유유. 맞아요. 막 악몽도 꿔요. 막 대사 못 외우는 꿈 막 이런 거. 중간에 대사 다 까먹어서 망치는 꿈. 근데 오늘 촬영인데 이 대사가 아니어서 착각해서 못 외운 꿈 이런 거 진짜 많이 꾸거든요. 근데 그걸 깨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맞아요. 또 막상 깨면 별거 아닌데.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2부엔 릴스무비 하지영 성우님과 함께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연인의 이야기 벨라손 패트릭 슈얼제네거 주연의 영화 미드나잇 선을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케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케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를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2: 여러분 매일 오전 11시에는 배우 강말금이 사랑하고
3: 이동희가 사랑하는
4: 이은지가 좋아하고
5: 배우 이종혁이 사랑하는
2: 배우 염혜란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3: 하선아 어디니? 시네타운 듣고 있니?

0: 영화는
1: 방울방울.
0: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711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몸에 악세사리를 걸치는 걸 너무 불편해해요. 연애할 때도 시계, 목걸이, 반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이런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결혼 반지는 좀 하지 서운하게.
1: 좀 봐주라. 나 반지 끼면 너무 답답해서 컴퓨터 타자도 못 치겠어.
0: 아니 그래도 결혼 반지인데.
1: 근데 내가 반지는 안 해도 자 이거 봐봐. 휴대폰 메인 화면도 결혼사진. 여기 또 어? 메신저 프로필도 결혼사진. 그리고 여기 휴대폰 줄에도 결혼사진 달았잖아. 그러니까 좀 봐줘.
0: 뭐 태생적으로 답답한 걸 못 견딘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접고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와 요즘 아주 배신감을 느낍니다. 글쎄요.
2: 아빠도 이거 보석반지 껴봐.
1: 그래? 응. 아빠도 껴야 돼?
2: 응. 아빠랑 나는 제일 친한 친구니까 우리 보석반지 사이좋게 끼자.
0: 아니 매일 남편이 딸이랑 놀 때마다 열 손가락에 보석반지, 주렁주렁 목걸이, 커다란 귀걸이에 아니 글쎄 왕관까지 씁니다. 얼굴에는 반짝이 스티커까지 잔뜩 붙이고요.
2: 우리 라푼젤 볼까?
1: 그럴까? 우리 라푼젤 어제도 봤는데 또 볼까?
2: 매일매일 볼 거야. 100년 뒤에도 난 아빠랑 라푼젤 볼 거야.
1: 구르자. 평생 이렇게 아빠랑 같이 살자.
0: 아니 제가 딸을 낳아준 건지 남편의 여자친구를 낳아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보니까 남편이 한쪽 귀에 아니 아직도 귀걸이가 달랑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어? 그 왕 큰 귀걸이 뭐야? 악세사리 싫다며? 어? 언제는 결혼 반지도 답답해서 못하겠다며 죽어도.
1: 아 이거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나 완벽 적응했잖아. 나 이제 열 손가락에 보석 반지 끼고 참외도 깎고.
0: 와 진짜. 딸아이가 라푼젤처럼 아빠 머리 빗어주고 싶다고 해서 요즘은 머리까지 기릅니다. 우리 남편. 아유 뭐 그래서 질투하냐고요? 아니요 절대요. 뭐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동안 저는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둘이 계속 알콩달콩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라푼젤에서 I See the Light 듣고 왔습니다.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 해주셨죠? 우리 성우님과는 잠시 후 릴스무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711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빠와 딸이 나란히 보석 반지 끼고 보는 영화 라푼젤에 얽힌 사연. 유림님이 저희 남편이랑 똑같아요. 크크. 30개월 딸이 붙여준 뽀로로 밴드랑 스티커 절대 안 떼고 그냥 둬요. 아주 그냥 웃겨요 하셨습니다. 혁종님이 평생 안 입어보던 치마를 딸이 공주놀이 한다고 아빠도 입고 놀자고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주치마를 입었습니다. 와이프가 웃어 넘어져도 딸이 하자고 하면 절대 거부를 못하겠어요. 크크 하트 하셨습니다. 종철님이 그건 배신이 아니죠. 사랑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 사연자분 남편분 사춘기까지 안 가셔도 곧 한 이제 7세쯤 되면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때 이제 뭔가 변화가 있더라고요. 초춘기 때 저희 남편도 우울증이 왔었어요. 남편을 더 좋아했는데 그때 싹 바뀌더라고요. 희한해.

현수님이 미래가 보인다. 아빠 녹화라고요. 아 나가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맞아요. 옆에 오면 이렇게 가 찾지 마. 가 건들지 마. 막 이래요. 영화에 긴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5102님이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2 이미찬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방학 동안 매일 나오기로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힘들어도 저녁 6시까지 공부하면 와 그 성취감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셨어요. 와 세상에 너무 멋진 친구네요. 매일매일 나오기 스스로 지키고 있어요. 이 성취감을 아는 친구라면 진짜 뭐든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 친구. 탑건 매버릭에서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듣고 싶어요 하셨고요. 우리 희찬 친구 선물 하나 챙겨줄까요? 네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그럼 우리 이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영화 오디세이 예매권, 화가 마르첼로의 사라진 유작과 복원을 둘러싼 이야기, 뮤지컬 소년의 초상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1부 끝곡은 항상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3644님이 오늘 원스 OST를 부른 아 맞아요 아침에 뉴스 봤어요. 주인공 글렌 헨사드가 하늘에 별로 돌아가셨지요. 맞아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에. 아유 아내분과 3살 아들이 있다는데 걱정이네요. 20대 때 힘들 때면 이 영화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곤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원스에서 Falling Slowly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다 같이 듣고 싶대요. 8197님 1203님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이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의 릴스 무비 미드나잇 선으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할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폭염과 열대야로 더위에 벗어날 틈이 없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뒤덮

0: 싶어 열기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고온다습한 공기가 산맥을 넘으면서 무더위가 더욱더 극심합니다. 부산은 어제 한낮 기온이 38.8도로 1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남 양산은 40도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광주와 파주, 서울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대전에 폭염 주의보가 확대됐고요. 부산 서부와 중부, 양산, 창원, 김해, 밀양 등 경남권에는 폭염 중대 경보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창원 3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틈틈이 물을 자주 섭취해 주셔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짧은 영화 한 편,
2: 릴스 무비.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드립니다. 닐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성우님과 함께 매일 밤 시작되는 설레는 데이트. 영화 미드나잇 선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19KT는 아주 적은 햇볕에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그래서 낮에는 자외선 차단 필름으로 가려진 집 안에 있고 밤에만 세상 밖으로 나설 수 있다. 이런 KT의 행복은 엄마의 유품인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집 앞을 지나가는 짝사랑 소년 찰리를 창밖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차역에서 한밤에 버스킹을 하던 KT 앞에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찰리가 나타난다.

0: 어우.
1: 아, 미안해, 놀라게 했으면. 아, 근데 왜 벌써 기타를 정리해?
0: 아, 이제 집에 가야 돼.
1: 집? 잠깐만, 우리 동네 살아? 그럼 퍼듀 고등학교 안 다녔어?
0: 어, 다른 학교 다녔어. 아, 이제 가봐야겠다.
1: 아, 잠깐만. 미안한데 저 급한 일 있어?
0: 내 고양이 때문에 갑자기 죽어서.
1: 뭐? 그럼 이제 급할 거 없겠네.
0: 죽은 고양이 장례식 준비하느라. 그럼 안녕.
1: 잠깐만. 이름은 말해 줘야지. 노트를 두고 갔잖아.

0: 네, 너 역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뭐야,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저기 왜 찰리가 있어? 아, 어떡해.
1: 안녕. 어젯밤엔 갑자기 사라져서

0: 꿈을 꾼 건가 했어.
1: 어쨌든 내 노트 찾아줘서 고마워. 이리 줘.
0: 저 잠깐. 나 아직 네 이름도 못 들었거든.
1: 케이티. 케이티.
0: 케이티? 난 찰리야.
1: 나 그럼 가볼게. 근데 너 설마 내 노트 보진 않았지?
0: 아주 살짝. 미안해. 찾아줘야 하는데 주인 이름도 몰라서. 근데 연필 손글씨 좋더라. 아날로그 감성이던데.
1: 고마워. 공책 찾아줘서. 그럼
0: 왜 이렇게 빨리 가? 또 고양이가 죽었어?
1: 나 걸어서 집에 가야 되거든.
0: 그럼 같이 걸어도 될까? 와, 홈스쿨링을 했다고? 완전 편했겠다.
1: 네,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 우리 아빠가 과잉 보호가 심하거든. 근데 너 수영 장학금까지 취소된 건 너무한다.
0: 수술 받았으니까 수영 못한다 이거지.
1: 어쩌다가 다친 거야?
0: 그냥 사고였어. 지붕 위에서 다이빙을 하다 좀 바보 같았지. 이제 그런 놈은 되게 싫어.
1: 바보는 아니야. 우리 집 다 왔어.
0: 저기 산다고?
1: 응.
0: 어떻게 그동안 한 번은 못 봤지? 수영 연습 가면서 매일 여길 지나쳤는데. 저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볼래?
1: 둘이?
0: 응. 둘이 놀러 가자.
1: 나 근데 낮엔 좀 바빠. 근데 밤엔 한가해. 그럼 노트에 전화번호 좀. 뭐야, 벌써 적어놨네?
0: 나도 연필 손글씨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거든.
1: 저 말할 게 있는데 나 사실은 고향이 없어.
0: 설마?

0: 아빠 나 나갔다 올게. 아니 그냥 산책 좀 하고 올게.
1: 그래 그러렴.
0: 나 사실 거짓말했어.
1: 그래 말 더듬길래 그런 줄 알았어.
0: 나 사실 찰리라는 남자애를 만나러 가. 근데 정말 착하고 다정해.
1: 믿을만한 애야? 너 아픈 건
0: 말 안 했어.
1: 안 돼 케이티. 만날 거면 말해야지.
0: 아는데 나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 그냥 평범한 애들처럼.

매일 어둠이 찾아오면 KT와 찰리의 빛나는 시간이 시작된다. 함께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찰리에게는 다시 수영 장학생이 될 기회가 찾아온다. 망설이는 찰리의 등을 KT는 누구보다 힘껏 밀어준다.

0: 고마워. 공연 최고였어. 와, 이렇게 공연 보는 거 나 처음이야.
1: 그래? 아, 좋아. 이제 네 차례야.
0: 뭐가? 어? 기타 왜 꺼내?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돼. 나한테 불러준댔잖아.
0: 아, 여기선 못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잖아. 우리 밥이나 먹을까?
1: KT, 이 낯선 도시에 와서 별빛 아래서 노래를 안 불러도 되고 아님 노래를 부르고 최고의 밤을 이어가도 돼.
0: 알았어.

0: 사실 못해도 잘했다고 했을 거지만 아니 솔직히 정말 잘하더라. 진지하게 음악을 해봐.
1: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건 그렇고 준비됐어? 수영하러 가자.
0: 응? 안 돼, 케이티. 이제 수영은 힘들다고 했잖아.
1: 할 수 있어. 쉬었던 것뿐이지. 가자. 난 바다 수영은 처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잡아줘야 돼.
0: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
1: 찰리, 이렇게 멀리 해변까지 와서 예쁜 별빛 아래에서 수영을... 그래, 뭐 안 해도 돼. 아니면 수영을 하고 인생 최고의 밤을 이어가도 돼.
0: 수영복도 없잖아.
1: 난 있을까. 빨리 옷은 던져주고 들어와.
0: 자, 자, 봐봐봐. 바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팔을 뻗으면 돼.
1: 하길 잘했지?
0: 너랑 하는 거라면 다 좋아.

입 맞추는 두 사람. 바닷가 모닥불 앞에서 밤새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다. 둘의 이야기를 담기엔 그 밤이 너무 짧다.

0: 어떡해?
1: 응?
0: 와, 지금 몇 시야 찰리?
1: 지금 4시 50분.
0: 와, 어떡해, 시계에 물이 들어가서 멈췄나 봐. 나 2시인 줄 알았는데. 아, 나 지금 바로 가야 돼. 어떡해.
1: 아니, KT. 아, 왜 그래? 아, 잠깐만 KT.
0: 빨리 차를 가져와. 나 최대한 빨리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2: 아주 찰나였지만 햇빛에 노출된 KT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다. 그제야 KT의 병을 알게 된 찰리는 색소성 건피증에 대해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KT는 더는 찰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

0: 아빠, 들어봐.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아빠를 등록 중이야. 세계 최고의 아빠이자 초미남 사진작가.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고 저와 여행을 떠나실 분?
1: 난 여행 안 가. 그만하자.
0: 아빠는 엄마를 잃었고 이젠 나까지 잃을 거잖아.
1: 아니야. 아직 희망이 있어.
0: 시간 문제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앞으론 아빠만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멋진 사진도 찍고 세계여행도 다시 시작해.
1: 제발 그만해, 케이티.
0: 함께라는 건 최고의 행복이야. 아빠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1: 그만하고 나가봐. 찰리가 와 있어.
0: 뭐? 왜? 왜?
1: 네가 그랬잖아. 함께라는 건 최고의 행복이라고.

0: 이런 건 말했어야지.
1: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너랑 함께하고 싶었어. 그치만 우린 끝까지 행복할 순 없어. 이제 작별 인사하려고. 안녕.
0: 최악의 이별 통보야. 심사위원들이 있었으면 빵점 줬을걸.
1: 이별 통보 처음 해본단 말이야. 그래도 진심이야. 우린 안 돼.
0: 아니, 할 수 있어. 안 되는 건 널 떠나는 거야. KT, 넌 이겨낼 거야. 넌 내 인생을 바꿨어. 날 이 베란다에 두고 가도 되고, 아니면 나와 함께 최고의 여름을 보내도 돼. 어떡할래?
1: 찰리.

0: 없을 때 만들어줬겠다.
1: 맞아. 너한테 첫 스케이트보드가 생겼을 때쯤이네. 찰리, 우리 기차역에서 처음 만난 날, 실은 나 그전부터 널 알고 있었어. 네가 초등학생 때 매일 우리 집을 지나쳐서 수영 연습을 갔잖아. 4학년 때부턴 거의 스케이트보드를 매일 탔어. 그리고 6학년 땐 야구 저지를 한 달 내내 입고 다녔어. 그리고 9학년 땐 머리가 빡빡이었다. 그리고 난 매일 네가 지나가길 창가에서 기다렸어. 그때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았어.
0: 하, 내가 올려다 봤으면 그때부터 계속 함께였을 텐데.
1: 함께였어. 사랑해, 찰리.
0: 사랑해. 그 빡빡머리를 보고 아직 날 좋아하다니.
1: 진짜 흉하긴 했어.
0: 케이티의 병색이 완연해진 여름의 끄트머리. 케이티는 아빠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다. 생에 단 한 번 환한 태양 아래 서 있고 싶다고. 결국 찰리와 요트를 타고 푸른 바다로 나아간다.
1: 와, 이걸 느껴보고 싶어서 나 평생을 기다렸어.

KT의 생애 마지막 미소가 태양보다 환하다. KT의 바람대로 다시 수영 장학생의 기회를 잡은 찰리가 긴 도로를 달린다.

그때 차한 라디오에서 너튜브를 강타한 노래라는 소개와 함께 KT의 자작곡이 흐른다. 그 노래의 제목은 찰리의 노래다.

0: 네, 오늘은 미드나잇 선으로 릴스 무비 꾸며봤습니다.
1: 네. 네. 8259님이 되게 길게 보내주셨네요. 릴스 무비 시간에는 채팅창도 없애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마치 영화를 보듯 봅니다. 아우, 부담스러우실 텐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캔디와 성우님 표정조차 놓칠 수가 없어서 몰입해서 보고 됐습니다. 미드나잇은 아직 못 봤는데 꼭 봐야 하는 이유를 릴스 무비에서 만들어주네요. 오늘 밤 제 시간을 미드나잇선에 써봐야겠네요.
0: 저는 이게 사와지리 에리카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드라마로도 보고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로도 또 유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봤는데 둘 다 너무 재밌어요.
1: 아, 일본 리메이크가 또 있어요?
0: 네, 태양의 노래라고.
1: 태양의 노래.
0: 네, 한국에서 그 네. 정지소 씨가 한 리메이크 버전도 있고.
1: 아, 한국 리메이크도 있었어요?
0: 네. 일본 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미드나잇선은 못 봤는데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릴스 무비 하니까 땡기네.
1: 아, 일본 감성이랑도 되게 어울리겠다. 그렇죠?
0: 오일사오님이 햇빛조차 닿을 수 없는 채 창 너머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소녀가 오직 밤이라는 허락된 시간 속에서 마주한 가장 찬란하고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
1: 진짜 이러면 어떨까요? 진짜.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사랑.
0: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다.
1: 그렇죠.
0: 자, 공설사님
1: 네.
0: 읽어주세요.
1: 네, 벌써 8년 된 영화네요. 우연히 미드나잇 선을 보고 혼자 울고 웃으며 몰입했던 추억이 새록새록해요.
0: 이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쇼리 실라!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레노.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0: 네, 릴스무비 오늘 하지영 성우님과 함께 미드나잇 선으로 꾸몄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11: 감사합니다.
10: 네, 영화 미드나잇 선에서 찰리의 노래로 흘렀던 곡이죠. Walk with me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11: Walk with me.
10: 네. 뭐라 그랬어요?
11: Walk with me.
10: 아, 그래요?
11: 신의 사운드 릴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10: 아이,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 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 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 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그야말로 여름의 절정, 한여름을 지나고 있잖아요. 가장 핫하면서도 제일 푸릇푸릇하고 진정한 여름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쉬운 우리말 한여름 앞에 붙는 이 한자가요. 한창 무르익은 한가운데에 이런 의미잖아요. 안 그래도 무더운 날씨에 회사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아 덥고 힘들어 죽겠네 싶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바로 지금이 우리 주주님들 인생의 한창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여름이 제대로 여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우림답게 마음껏 반짝여보자고요. 눈부신 한낮에 만나는 주주님들의 비타민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아이들의 덤디덤디 듣고 왔습니다. 야, 요즘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지지 않나요? 그야말로 이 한여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씨인데요. 어제 경남 양산에서는 한낮 기온이 무려 40도를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주님들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은 더위를 그렇게 막 심하게 타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추위를 더 많이 타는 편이라 한여름에도 밖에서 막 촬영, 야외 촬영하고 이럴 때도 저는 땀 뻘뻘 흘리며 이제 메이크업 스태프분들만 조금 힘드시지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좀 땀 뚝뚝 흘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의고 이게 추우면 오히려 더 껴입어야 되는데 뭘 더 껴입을 수가 없으니까 더 괴로운? 예를 들어 뭐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여름이나 뭐 그런 봄 그 복장을 입어야 된다.

0: 그럴 때좀 힘든 거 빼고는 여름에는 사실 괜찮은데, 그럼에도 이번에는 좀, 와,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매년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덥다라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계속 갱신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야외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은요, 목마르기 전에 물도 자주 챙겨 드세요. 또 중간중간 그늘에서 꼭 쉬어가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쿨링 아이템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구비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0705님은요, 우리 주디는 한창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8934님은요, 주디, 저 방학에도 출근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드디어 무작정 경주로 떠납니다. 요즘 이상하게 불국사가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금여행이라 벌써부터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출발길에 주디와 함께라 좋은 일만 가득한 여행이 될것 같아요. 아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8934님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저도 요즘 이상하게 뭐가 되게 먹고 싶네라든지 요즘 이상하게 어디가 되게 가고 싶네 이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저는요 이상하게 춘천에 너무 가고 싶어요. 춘천 그리고 그뭐 그쪽 있잖아요 가평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더워가지고 저 시원한 초계국수 좀 먹고 싶거든요. 초계국수랑 또 닭갈비랑 이런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네 요즘 이상하게 불국사가 너무 가고 싶으시다고 경주에서 힐링 야무지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1268 님은요. 부산 날씨 최고로 찍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매미들이 울고 한쪽에서는 잠자리떼들이 날아다니고 잠자리들도 더위를 먹었나? 정신 차려. 아직 잠자리 나올 날씨 아니잖아. 라고 보내 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요즘 날씨가 자, 더운 날씨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짜 딱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뿌려드립니다. 이따 2, 3부 주주총회 오늘의 의제는요. 주주님들의 7월 결산인데요. 7월에 나에게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나 빅 이슈들 다 환영합니다. 나 7월에 이런 일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도 웃겼던 일도 충격적이었던 일도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번호
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번호
3: 너랑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더운 여름엔 남양특집 공포영화 빠질 수 없잖아. 너는 공포물 잘 보는 편이야? 나는 공포나 스릴러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언니는 겁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 근데 또 보는 건 좋아한다. 아니 무슨 공포영화를 벌건 대낮에 본다고 그래. 어우 기집애, 너 간도 크다. 나는 무조건 밝은 낮에 형광등 다 켜놓고 봐야지. 밤에는 무서워서 죽어도 못 봐. 뭐래, 공포영화는 밤에 혼자 불 끄고 봐야 제맛이거든. 어우 야 어떻게 시작한다. 야 잔말 말고 내 옆에 꼭 붙어있어. 괜히 심장 떨려. 야 지나갔어? 지나간 거야? 야 기집애 너 말 좀 해봐. 나 이제 진짜 봐도 돼? 아니야 언니 아직 안 나왔어. 아니 이렇게 무서울 거면 공포영화를 왜 봐? 아 그래도 여름에는 공포물이지 무섭긴 한데 또 보고 싶은 걸 어떡하니?
4: 뭐야? 나 봤잖아. 왜 말 안 해줘? 언니 아파. 왜 사람을 때려? 아니 무서운데 사람을 왜 때려?
3: 근데 나도 공포물 좋아하긴 하지만 공포영화 보고 나면 괜히 막 자꾸 생각나서 일상생활하다가 또 혼자 막 섬뜩해지고 한단 말이야. 공포물 보고 후폭풍 오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실장님 어제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5: 말도 말아요. 내가 어제 주현영 나오는 괴결차를 밤에 혼자 봤다가 밤잠 다 설쳤잖아요. 악몽 꾸고 진짜 난리도 아니야.
6: 실장님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의외로 겁이 많으시네요.
5: 다들 공포영화 잘 봐요? 나는 보긴 하는데 보고 나면 화장실에서 머리 감을 때도 괜히 막 뒷목에 손을 하고 이불 밖으로 손이나 발도 절대 안 내놓고 잔다니까요.
3: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밤에 그 강아지가 허공 보고 짖으면 막 이렇게
6: 예 맞습니다. 예 그 갑자기 막 강아지 눈에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소름 쫙 돋고 저는 그래서 함부로 못 봅니다. 나야 겁쟁이.
5: 오마이갓 맞아요. 나는 공포영화 보고 나면 셀피로 안 찍어요.
3: 이사님 셀카는 왜요?
5: 셀치즈 했는데 읍스 내 뒤에 한 명 더 찍혀있을까 봐서요.
7: 이사님 저 어떻게 잘하고. 나 너무 무섭다. 아주 왜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오셨습니다. 야, 이 분홍신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김혜수 선배님 주연이었던 분홍신이란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영화 한 세 번 봤어요.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너무 기괴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영화 지금 다시 봐도 솔직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너무 공포물을 좋아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사실은 저희 집에 있는 공포 만화책, 공포 소설 이런 거 비디오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버리신 적도 있어요. 정서에 안 좋다고. 그렇지만 나한테 그걸 다시 가져왔죠. 원래 가져와서 아주 열심히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이금우님께서는 난리도 아니야! 중독성 있네요. 라고 중독성 있죠.

나 중국성 있죠. 이거 우리 수지 언니, 이수지 언니가 한 거잖아요. 또 우리 김슬기님은요. 주디 오늘 꽁트에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신들린 연기 너무 흥미진진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강준 언니 이사님이랑 우리 수지 언니 실장님 버전이 붙어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주디도 이제 섞이는 거야. 뭐뭐 해가지고 개념 플레이시 실장님 하면서 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 다 이제 그 꼬다 보니까 발음을 조금 혀가 꼬이다 보니까는 아 좀 헷갈려가지고 오늘 살짝 아슬아슬 했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 공포영화는 분위기 조성이 관건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공포영화를 집에서 불 끄고 혼자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야, 강심장이시다. 영화관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어디선가 날아오는 팝콘 때문에 영 집중이 안 돼서요. 근데 제 친구는 꼭 공포영화를 저랑 같이 보고 싶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영화 보는 내내 제 팔에 매달려서 지나갔어. 나 봐도 돼? 하면서 산통을 다 깬다는 거예요. 친구야, 그럴 거면 그냥 보지를 말라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공감돼요. 그래, 근데 이 친구, 상대방 친구도 보고는 싶은 거야. 이게 재밌기는 한 거지. 근데 진짜 막상 봐버리면 이게 꿈에 나올 것 같고 잔상에 남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마음 두 명 다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공포영화를 보러 갈 때 저의 메이트가 있어요. 저희 친언니들인데 딱 그 무서워하는 수준이나 정도가 비슷해서 같이 이제 딱 그렇게 가는 메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친구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주주님께는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나경님께서는 아기 재우고 공포영화 살목지 보면서 새벽 수유할 때 무서울 것 같은데 했는데요. 막상 새벽 수유할 때 든 생각이 귀신 나오면 분유타오라고 시키고 싶더라고요. 귀신이 현실을 이겼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아는 뭐 귀신이고 뭐고 그런 거 뭐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 9967님은요. 제가 귀신이 현실을 이겼나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 그래요? 현실이 귀신을 이겼다고. 또 우리 9967님은 주디는 알까 모르겠는데 예전에 토요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심령사진 특집 본 이후로 저도 사진을 잘 안 찍어요. 그때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요. 이야, 저 이 토요미스테리 어렸을 때 진짜 어렴풋이 기억이 날랑말랑 하거든요. 기억 날랑말랑 하는 게 토요미스테리랑 그 전설의 고향. 그거를 좀 이제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그때도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너튜브로 토요미스테리를 한번 정주행해보고 싶어가지고 올라와 있길래 봤는데요. 아이 무섭더라고. 거기 우리 성동일 선배님도 나오시더라고. 성동일 선배님 굉장히 젊은 시절에 성동일 선배님 나오셔서 거기서 이렇게 재연 보여주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특히 그 파란색 조명이 너무 심할 정도로 파란색 조명을 그쵸? 심해. 그 토요미스테리 보면 지금 봐도 무섭더라고요. 또 우리 5966님은 공포영화는 대낮에 보면 제맛이에요. 암전씬에서 검은 TV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 보면 꺄악 소리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우상철님은 주디 진짜로 공포물은 지인들이나 가족들과 같이 보고 나면 두 팔 중에 한 팔은 꼭 아프더라고요. 무섭다고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꽉 쥐어버리고 의지해야죠. 옆 사람이랑 어떻게든 의지하긴 해야 돼요. 저도 너무 공포물 좋아하지만 저희 친언니랑 같이 볼 때는 서로 이렇게 평소에 손잡지도 않으면서 공포영화 볼 땐 서로 이렇게 손 꽉 잡고 봐요. 또 우리 이창수님은 공포영화 척키 가장 무섭게 봤어요. 친구가 척키 인형 선물해줬는데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척키 보면 머리카락이 쫑긋해질 때가 있어 버릴까도 생각했는데 꿈에 나올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리지도 못한데 꿈에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런 공포영화를 많이 보면 이런 게 안 좋아요. 우리 상상력만 좋아지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주주총회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효원입니다. 저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위로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건네는 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과정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음이 달라지거든요. 속상한 마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고 조언해요. 감정에 지쳐버리면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따끔한 조언이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거예요. 과정을 돌아보는 용기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효원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핫하임.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사랑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현영 제88회 주주총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현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88회째 개최되면서 주주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주주총회 오늘도 아주 팔팔하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3258님이 아 뜨거 총회장 의자가 폭염 때문인지 너무 뜨거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긴 했는데 지금 바람 그쪽으로도 가게 좀 할게요. 죄송해요.

또 우리 2848님은 주디 저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땀 줄줄이에요. 에어컨 파워냉방 부탁해요. 예, 안 그래도 파워냉방 해놨어요. 얼른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땀 좀 식히세요. 또 우리 6264님은요. 오늘 점심 메뉴가 영 아니어서 지하철 샌드위치 들고 총회장 입장했는데 음식물 반입 되는 거죠? 음식 냄새 남은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상관없어요. 음식물 여기서 뭐 샌드위치면 양반이죠. 뭐 라면 끓여 드시면서 하셔도 되고 고기 구워 드시면서 참석하셔도 됩니다. 우리 8351님은요. 제주에서 왔어요. 배 타고. 아유,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방학 중간이라 또 갑자기 자기소개해주는 귀여운 주주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9956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박이수입니다. 이수 안녕하세요. 또 우리 8544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초4 박호승입니다. 우리 호승이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그러면 제 88회 주주총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이번 7월, 벌써 내일이면 7월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입니다. 바로 주주님들의 7월 결산! 우리 주주님들의 7월은 어떠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7월에 나에게 있었던 가장 인상적인 사건, 재밌는 이야기, 7월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일, 뭐 등등 7월에 겪은 일 중에서 12시에 내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이 각종 에피소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주디 같은 경우는 7월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첫 연극을 올린 게 아닐까요? 첫 연극 무대에 이제 오르게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은데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하면서 뭐 지금 거기서 신고 있는 구두를 이제 바꾸기는 했는데 구두 끈도 두 번이나 끊어지고요. 공연하다가 구두굽이 날아간 적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같이 연기하고 있는 배우 언니가 갑자기 중간에 반지 함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구두굽 떨어지고 그 떨어진 채로 공연하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7월에는 정말 저는 공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이 보내주신 7월에 있었던 이슈들 먼저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858님은요. 며칠 전에 겪은 창피한 사건이에요. 8살, 7살 아들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장원영님 사진을 보고 너무 큰 소리로 엄마 닮았다! 소리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진짜 창피했답니다. 그래도 고마워 아들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이거 진짜 우리 아드님이 진짜 너무너무 효자네요. 효자야. 창피하고 뭐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우리 아들들한테는 우리 7858님이 장원영님인 거야. 또 우리 윤미라님께서는 저 칭찬해주세요. 소아암 환자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는데 25cm를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머리를 길러서 드디어 7월에 25cm를 넘겼어요. 머리카락 기부하면서 헤어스타일도 바꿨네요. 별거 아닌 일인데 소아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열심히 길러서 또 기부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라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미라님도 잘하셨고 제 주변에도 제 동료들도 이렇게 머리 자르면 이렇게 기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25cm를 넘겨야 된다라는 사실은 또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우리 2915님은요. 카푸라는 후배가 말이 너무 많아서 아침마다 괴로웠거든요. 8회부터 드디어 다른 분과 카푸를 하게 됐어요. 이제 출근길이 기다려집니다. 7월에 나 고생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915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말이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았으면은 괴로울 정도였을까요.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 뭔가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막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너무 사람 봐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기도 하고 자, 이렇게 7월에 겪은 각종 사건, 사고들 널리 소문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시고요. 자동으로 제88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됩니다. 제 마음대로

대로 제88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해서 과일차 세트까지 얹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살펴볼게요. 우리 1195님은요. 저 7월 중순에 퇴사하고 걸어서 집 가는 길에 고양이가 우리 집까지 따라온 거 있죠? 고양이한테 어머 간택당해서 퇴사와 동시에 고양이 집사로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랑 반려묘를 삼식이 1, 삼식이 2라고 불러요. 왜 삼식이? 혹시 우리 1195님 고양이가 삼색이에요? 삼색 고양인가? 저도 우리 고양이 처음에 이제 구조했을 때 아, 밥을 세 끼 다 먹어가지고 집에서 삼식이라고 부른, 아, 원래?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로? 얘네가, 그치? 얘네가 하는 거라고는 밥 먹고 자는 거밖에 없으니까는 그렇긴 한데, 아, 그래서 삼식이라고 하는구나. 아무튼 우리 주주님 너무 축하드려요. 누구는 간택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렇거든요. 또 우리 문선미님께서는 저 재과기능사 실기시험 4번 만에 7월에 드디어 합격했어요. 행복의 7월임당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3895님은 오늘 새벽 아내가 13시간 진통 끝에 드디어 쌍둥이 출산했어요. 아마 7월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니고 제 인생 33년 만에 가장 기억에 남을 7월일 것 같아요 하고, 어머나,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쌍둥이, 그쵸? 아니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쁘다. 제가 사실 이 아기들은 이 신생아 때 좀 약간 못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이쁘면은, 야, 약간 이런 거를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뭐 완성형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또 13시간 동안 얼마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을까요? 또 우리 8233님은요. 저는 이번 달까지 다이어트 31kg 감량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선배가 저보고 살 빼도 안 예쁜 건 제가 처음이래요. 상처받았지만 나도 할 수 있다. 용기 100배입니다. 잠시만요. 살 빼도 안 예쁜 건 너가 처음이다. 이거 장난이겠죠? 장난이어야지. 장난이 아니라면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주주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에는 우리 8233님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더라도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주주님은 이제 더 좋은, 더 멋진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3262님은요. 저는 7월 초에 집 사서 이사했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살 무려 방 3개짜리 20살 때부터 12년간 쉬지 않고 일한 결과가 7월에 나타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30년간 열심히 갚아나가야 해요. 유유 크크크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20살 때부터, 이 20살이면 아무리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미스A의 허쉬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7월 결산 문자들 더 만나볼게요.

미세이의 하쉬 듣고 오셨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7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주주님들의 7월 결산 문자들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0583님은요. 저 7월 15일에 여름휴가 베트남으로 갔는데 아 글쎄 베트남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서 엄청 세게 넘어진 거예요. 한국 오자마자 병원 갔는데 에? 갈비뼈가 양쪽 세 군데나 골절됐다고. 저 베트남에서 아파서 놀지도 못하고 비행기도 겨우겨우 타고 왔어요. 7월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거는 기억에 남을 일일만 하다. 왜냐면 놀러가가지고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이 나무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리 그냥 살짝 발목 삐끗한 것도 아니고 갈비뼈가 세 군데나 골절이 됐으니까 아이고 근데 이것은 다 좀 푹 쉬고 좀 하다 보면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계속 좀 쉬시면서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5290님은요. 큰딸 남친 처음으로 소개받은 거요. 그동안 남친 있다고만 알았지 소개받은 적은 없었는데 진지하게 결혼도 생각한다며 인사시키더라고요. 잘생겼고 성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책임감과 성실함이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 이쁘게 만나고 또 결혼도 하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하트 하트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주님 너무 축하드려요. 또 우리 5673님은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학생이에요. 어제 사촌동생 만나고 파자마 파티하고 같이 신나게 놀았어요. 방학이어서 신나게 놀았어요. 뽑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잘했어요. 얼마나 즐거울까. 저도 예전에 제 사촌동생이랑 같이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고 그리고 뭐 상자 가지고 집 만들어서 놀고 장롱 안에 숨어있고 그러면서 놀았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집 간다고 하면은 뒤에서 이제 몰래 울고 막 그랬었어요. 또 우리 0020님은 현영씨 저는 노래자랑 준비하려고 코인노래방 한 달 동안 25일을 갔네요. 25일 동안 쓴 돈은 점점점 그렇지만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남편과 코인노래방 강추입니다. 이 정도면 아 먹을만하죠? 1등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 노래자랑 다녀오시고요. 꼭 1등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한 네, 1등은 아니어도 한 3등까지 3등까지 요 안에는 꼭 드셔야 돼요. 또 우리 9594님은요 GD 아 GD 전 G드래곤 선배님 아니고 저는 이제 주디인데 GD 저 다이어트하면서 러닝 3개월 차인데요. 47세에 러닝하려니 힘들었지만 이번 달 러닝 120km 달성 직전이에요. 오늘 달성하려고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 러닝 이게 점점 늘잖아요, 확실히. 그쵸? 그래서 저는 우리 9594님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무조건 달성하실 거라고 믿어요. 혹시라도 아니야, 오늘 무조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러닝이라는 게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더라고요. 또 우리 임설미님께서는 7월은 고등어 낚시의 달 아내랑 같이 가서 처음 해봤는데 저는 어복이 많은 사람이래요. 조만간 또 가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낚시도 참 어릴 때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는 막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빠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든 누구도 낚시를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또 우리 5152님은 초이 아들이 7월에 있을 학급 장기자랑에 거북이의 비행기를 춤추면서 부르겠다고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연습을 했는데요. 여름방학 전에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준비한 노래를 멋지게 부르고 왔답니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꼭 참고 불렀다네요. 친구들도 같이 불러주고 박수도 많이 쳐주셨습니다.

줬다고 좋아하던데 우리 아들 멋지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급 장기자랑에 나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라도 할 친구들인 거예요. 나중에 뭐 쑥스러워서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쑥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또 우리 5291님은 7개월 20일 된 손자가 할머니는 못했는데 비슷하게 하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를 하마라고 불렀는데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일까? 진짜 저는 뭔가 상상을 해도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또 우리 황희정님께서는 7월에 새로 생긴 카페가 좋아서 단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갔더니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이 아침에 제 남편이 와서 우와, 한 달간 먹을 커피값을 미리 결제했다네요.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남편의 사랑과 배려에 힘이 납니다. 주디 부러우시죠? 아, 결국에는 이 자랑을 하시려고. 네, 부러워요. 진짜. 이게 뭐 남편이든 누구든 어쨌든 이런 사랑과 배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부럽네요.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우리 예진이님은 올해 7월은 잊지 못하는 달이 됐어요. 부모님께서 차가 뒤집어지는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다들 크게 잘못됐을 텐데 어떡하냐며 울고 불며 전화 받고 급하게 내려갔더니 정말 신은 존재하시는지 와,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어요. 연세도 있어서 통원 치료 한동안 하셨지만 정말 하늘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답니다. 차는 폐차되었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 요즘에는요.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언제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다 보니까 늘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 이렇게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었는데 가벼운 타박상 정도였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2793님은 주디 저 7월에 발 깁스 풀었어요. 발가락 골절로 6주 동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무겁고 덥고 가렵고 힘들었는데 깁스 푸니까 날아다닐 것 같아요. 무탈한 하루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면요. 꼭 어떤 우리가 감사함을 알게 돼요. 너무 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쵸? 무탈함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자, 방금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주디 마음대로 제88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디 선정. 7월을 가장 스펙타클하게 보내신 제88회 오늘의 주주는 우리 3262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주주님 뭐 7월을 가장 스펙타클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그 20살 때부터 정말 그때부터 이제 정말 스펙타클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요. 꼭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이사 기념으로 호텔 100회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님들의 7월 결산을 만나봤는데요. 남은 내일까지 7월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주디가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선미의 Forever July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준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88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정영미님께서 주디 차가 막혀요. 열심히 총회장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천천히 오세요. 무사히 안전히. 또 우리 장윤서님은요. 주식 배당금은 못 받아도 주디의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우리 윤서님이 와주셔서 저도 좋네요. 또 우리 3922님은요. 우리 주디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어요? 사랑스러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막내딸 같아요. 예뻐라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뭔가 계속 라디오 하면서 뭔가 우리 주주님들을 실제로 뵙지는 못하지만 저는 뭔가 제가 친구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언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손녀딸 같기도 하고 딸

0: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뭔가 그런 마음이시겠죠? 자, 이제 우리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이죠? 주주 노래해줘! 미리 선정된 주주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의 주주님 문자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디, 지난 주주총회 때 국토대장정 사연 소개됐던 주주예요. 덕분에 국토대장정 무사히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마워요, 주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끝 마치셨구나. 주주님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6월 10일 주주총회 날 이 주퀴즈 문제로 국토대장정이 출제됐는데요. 그때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주주님이 이 12시엔을 들으며 국토대장정을 잘 마치셨다고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 또 초록창 블로그에 12시엔에 소개된 후기도 엄청 정성스럽게 올려주셨거든요. 저도 다 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그 주주님과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네,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 몇 개월 차 주주이신지 또 알려주세요.
1: 아, 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토대장정 문자로 소개되었던 안양에 네. 살고 있는 띵호라고 합니다.
0: 아, 띵호님 반갑습니다. 혹시 근데 왜 띵호 이 닉네임은 무슨 뜻이에요?
1: 아, 띵호는 그 네. 본명이 원래 제가 영호인데
0: 네.
1: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장난처럼 붙여준 별명이 띵호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닉네임이 돼버렸네요.
0: 아, 약간 뭐 띵호와 약간 그런 느낌에서 붙인 거였나?
1: 네, 막 그 예전에 막 띵장 막 이런 것처럼.
0: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1: 네네.
0: 아니, 대전에서 안양까지 국토대장정 중이시라고 그때 이제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네. 이거 총 몇 박 며칠 걸리셨어요?
1: 총 4박 5일 걸렸습니다.
0: 보통 그 정도면은 좀 빠르게 가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느린 거예요? 어때요? 아니, 보통 정도인가?
1: 보통일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하루에 거의 한 30km씩 걸었는데
0: 네.
1: 네, 평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나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좀 천천히
0: 아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이 국토대장정에 도전하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세요?
1: 아, 계기는
0: 네.
1: 뭐 예전부터 사실 국토대장정이 좀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겨서 조금 걸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걷는 것보다 이제 좀 걷는데 의미를 좀 두고 싶었는데,
0: 네.
1: 뭐 사연이 좀 있는데,
0: 네.
1: 네네. 그 제가 지금 42살인데, 그 고2 때 제가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절에, 안양에 있는 절에 모셔놓고, 이제 저희 또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대전의 현충원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0: 네.
1: 네, 의미 있는 그 길을 걸어보자 해서 대전 현충원부터 안양에 있는 절까지 이제 네, 걷게 됐습니다. 네.
0: 언젠가는 시간을 만들어서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모셔진 이 대전 현충원부터 아버지가 모셔진 이 안양 납골당까지 이렇게 걸어가신 거라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아, 아니, 진짜 쉽지 않은, 물론 뭐 의미는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중간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아, 뭔가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진 않으셨어요? 어땠어요?
1: 뭐 에피소드 너무 재밌거나 이런 거 정말 없었는데 그냥
0: 재밌는 건 없었고
1: 네. 네 재밌는 건 없었고 그냥 힘이 맞아. 되었던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주디의 이제 라디오 주시의 주현 형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또 8살 딸이 있는데 딸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빠 힘내라고. 거기에 좀 울컥하면서 네. 좀 힘이 나는 네 그랬습니다.
0: 문자 그러니까 전화는 안 하고 문자만 했어요?
1: 아 네. 아, 저녁엔 또 숙소 들어가서 영상통화도 하고
0: 아 영통했구나. 그럼 됐지. 그럼 네, 됐지.
1: 네. 네.
0: 그러면 일단 뭐 국토대장 제가 이제 뭐 초록창 그 블로그도 봤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봤는데 일단은 저희 라디오도 그렇고 이제 SBS 라디오 이 FM 라디오를 쭉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네네.
0: 네 저희 라디오를 이제 처음 듣게 되셨다고.
1: 아 네 죄송하게도 처음 들었어요.
0: 네. 어떻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처음 딱 듣게 되신 거예요?
1: 이제 걷는데 음악만 듣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라디오의 사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걸으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서 네, 찾다가 이제 네. 주현 형

0: 선생님을 예전에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너무 즐겁게 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12시에는 꼭 주연형을 챙겨들었습니다.
1: 아 감독 감사 이렇게 또 저희가 만나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혹시 이제 방송에서 정말 우리 주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0: 아 그러면
1: 네
0: 가족들에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1: 가족들에게 네.
0: 네. 네네. 일단은 하늘에 계신 아빠가 항상 늘 보고 싶고 그립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제 동생 재수 씨 그리고 새로 이제 가족이 된 조카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지금처럼 많이 웃으면서 오래오래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와.
0: 그리고 하나 더.
1: 네. 하나 더. 하나 더. 네.
0: 네, 네. 주디도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배우로서 좋은 드라마, 영화, 연극에서 멋진 모습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띵호님 가정이 정말 평안하시기를 제가 주디 또 응원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노래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자, 우리 띵호 주주님이 국토대장정을 생각하며 오늘의 노래 퀴즈 글자는요, 국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국으로 노래 문제를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0: 아, 네, 준비됐습니다.
1: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0: 꾹꾹꾹꾹꾹 여기까지입니다.
1: 이게 약간 뭐가 반복이 되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1: 약간 후크송 이런 건가?
0: 아, 네.
1: 아, 그럼 저희 지금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0: 아, 네.
1: 네, 자 시작.
0: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1: 구구국. 이 구구국이 뭔지가 모르겠네. 자, 그래도 너무 잘해주신 게 정답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0: 아, 다행이네요.
1: 네, 네.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주주님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0: 아, 듣고 싶은 노래는 그 싸이의 아버지 듣고 싶습니다.
1: 싸이의 아버지. 네, 그러면 그 노래 바로 틀어드릴게요. 우리 주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럼 파이팅 하세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주주님들, 띵호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감이 오시나요?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정답 받는 동안 띵호님이 신청해주신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올게요.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네, 띵우 주주님의 신청곡 싸이의 아버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주 노래해주 12시에 들으며 국토대장정에 도전하신 우리 멋진 띵우님께서 국 한 글자로 노래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너무나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정답은 바로 블랙핑크의 띠어였습니다. 아니, 일단은 우리 대전부터 안양까지 열심히 두 발로 뛰셨을 우리 띵호 주주님을 생각하면서 선곡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자분들도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4777님께서 블랙핑크 뛰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따뜻했어요. 띵호님, 가족분들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김승혜님도 꾸꾸꾸꾸꾸꾸꾸꾸 한참을 같이 불러봤네요. 정답은 블랙핑크 뛰어! 또 우리 3764님도 블랙핑크 뛰어! 우리 가족 줄넘기송이에요. 이 노래 들으며 줄넘기하면 정말 힘내서 많이 하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열창해주신 우리 띵호 주주님께는 호텔 베개에 쏙 인절미 세트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디와 전화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실 주주님들 지금 바로 문자나 고릴라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 속 그곡 블랙핑크의 띄어 듣고 올게요.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셨고요. 자, 주주총회 마지막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즈 마치고 선물 받아가자. 주 퀴즈 오 예스! 우리 주주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문제를 내드릴 건데요. 사연 속에 땡땡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객관식 문제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주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미소 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저는 전북 전주에 사는데요. 한여름에 시원한 땡땡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가게 앞 길가에 테이블을 놓고 먹태, 황태, 계란말이 같은 안주에 병맥주를 즐기는 땡땡. 이 땡땡이 1980년대 전주에서 시작됐다고요. 주디는 땡땡 즐겨보신 적 있나요? 자, 최미소 주주님께서 전주에서는 땡땡 축제가 열린다며 전주에서 시작된 술 문화 땡땡을 자랑해 주셨는데요. 객관식 문제니까 보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쑥맥, 티히. 2번 가맥, 3번 동맥, 두근 두근, 4번 태백산맥 입니다. 자, 정답과 재밌는 오답들 모두 환영하고요. 땡땡을 좋아하시는 주주님들은 땡땡의 매력도 함께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0: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퀴즈 문제였죠. 최미소 주주님이 전주에서 시작된 땡땡을 자랑해 주셨는데요. 도착한 문자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2562님이 I'm so mad 하셨고요. 또 우리 서진희님은요. 기진맥진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2번 감액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이 감액이 가게 맥주의 줄임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가게 맥주의 줄임말인 감액, 이 감액이 전주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잘 뭐 모르긴 했었는데, 근데 그냥 맥주는 좋아해요. 맥주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그 예전에 대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을지로에 있는 그 바깥에서 맥주 마시는 데 있죠? 거기서 되게 자주 갔었어요. 예, 그런 것도 그냥 감액이라 하나요? 그쵸. 자, 2015년부터 전주에서 감액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감액축제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감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전주에 놀러 가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문수빈님은 감액축제, 감액축제 때는 당일 생산한 맥주를 먹어볼 수 있어요. 꼭 놀러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솔깃한데? 이건 좀 솔깃하다. 또 우리 0520님은 저는 강라임이고 성지초 5학년입니다. 지금 키즈카페 가는 중인데 엄마가 운전 중이라 제가 보내요. 정답 감액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또 우리 조민정님은 정답 감액. 감액으로 갑자기 이행시를 해본다고. 가라 맥. 맥주는 두고 가라. 와,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네. 자, 방금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는 키썸의 맥주 두 잔 들려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88회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뀨!

0: 정치권에서 격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연일 치솟는 환율이 먹거리 물가 부담도 키우고 있습니다.
2: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3: 시사가 지겨울 때 도시탈출 거투쇼.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돈 워리 비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생활정보.
9: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할 때도 올여름에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 함께 챙겨보세요.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결과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혹시 몰라서 별걸 다 넣고 다닌다는 보부상 주주 김은비님. 옷단추가 떨어질 상황에 대비해 미니 반지꼬리까지 가방에 넣고 다닌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직원 두 명의 단추가 연달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은비님은 드디어 내 반지꼬리가 빛을 발할 날이 왔다며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이지민님이 마트에서 과소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인 걸 보자마자 장바구니가 터질 만큼 쓸어 담았다는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정작 마트에 간 목적이었던 휴지는 사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0655님. 5살 A군은 학원에 올 때마다 0655님에게 우유를 하나씩 준다는데요. 그 이유를 묻자 A군이 이렇게 대답해 좀 긁혔다고 합니다.
1: 우리 엄마가 우유 먹어야 키 쑥쑥 큰댔어요. 선생님 키 작아요. 선생님 우유 많이 먹어야 돼요.
0: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최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그룹 이룸의 Yes or No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제토마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이 9월 5일,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집니다. 저희는 9월 5일 토요일 티켓을 1인 2매씩 총 5분께 드릴 건데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6475님은요, 주디, 저는 내일 인천 송도에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맨홀 아래에 통신 케이블을 까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서 물이랑 이온음료를 많이 먹었더니 입맛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맨홀 아래에 통신 케이블을 까는 일을, 이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주주님은 문자 보내주신 분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도 날도 더운데 너무 고생하시다 보면은 또 무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쑥 인절미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꼭 잘 챙겨드셔야 돼요. 또 우리 3498님은요, 주디, 저 오늘 생일인데 하필 오늘 택배 물량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날씨도 너무 덥고 힘들지만 주디가 생일 축하해주면 너무 힘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498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주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생일날 좀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면은 괜히 더 뭔가 열심히 사는 기분 들고 좋던데.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저희 또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수진님께서는요, 괌으로 가족들이랑 휴가 왔어요. 날씨가 한국보다 덜 더워서 제대로 휴가 중이네요. 유명한 괌 버거 맛집에서 점심 식사 중인데 주디도 이따 만난 점심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괌 진짜 저 예전에 저도 괌 갔을 때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 스노클링도 하고 저도 이 버거 맛집 가봤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수진님 괌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또 우리 2516님은요, 쪼디 길거리 걸어가다 더위에 지쳐서 숨 좀 돌린다고 잠깐 벤치에 앉았는데요. 엉덩이 익을 것 같아서 가까운 카페로 대피했어요. 날씨가 대박이에요.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그럼 들으시면서 조금 이 답답하고 아주 숨이 아주 안 쉬어질 것 같은 이런 답답함을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나마 좀 해소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우리 2516님이 신청해주신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베이비몬스터의 I Like It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정경성님께서 아까 통신일 하시는 분 만나니 반갑네요. 저도 2시간 전봇대 위에 있었더니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밥을 밥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이게 입맛이 없더라도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잠깐 이게 방심하면은 큰일 납니다. 참 우리 보면은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또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6999님은요. 전주여행 끝나고 이제 곧 전남친이 될 예비 남편이랑 혼인신고하러 가는 길인데요. 주디가 축하해주시면 더욱더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어묘하네요. 히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너무 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또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남편분이랑 우리 주주님이랑 또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창수님께서는요. 제주도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열심히 수확 중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그래도 주문해주신 분들께 건강한 블루베리 전해드리려 열심히 수확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창수님 부부도 파이팅이에요. 또 우리 6528님은요. 아이 방학 시작하고 날도 더운데 딸이랑 아내가 싸워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어요. 중간에서 너무 힘드네요. 흑 주디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당장 위로해드린다고 해서 또 이렇지 않을 거란 게 없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이 딸과 우리 그 엄마 아내하고 이렇게 또 싸우면은 새우등 터질 일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가 중간에서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저희는 심지어 딸이 세 명이 저희는 세 자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싸울 때 좀 진짜 여자 친구들이 싸우듯이 진짜 싸워요. 학교에서 친구들 싸우듯이. 근데 그럴 때 이제 중간에서 아빠가 아유 서로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하면서 막 중간에서 저희를 막 이렇게 말렸었어요. 이게 진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잘 넘어가시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우리 9606님은요. 저는 임시원이고요. 남자 12세이고 키 165에요. 지금 경주로 가고 있어요. 가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경주에 가고 있는 키 165에 12세 우리 시원군 너무너무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경주 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놀러 가는 거라면 즐겁게 놀다 오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 원 케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 케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 케어.
1: 1577 1199.

0: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6: 시원한 잠, 누잠.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12: CJ
11: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3: 매.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4: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5: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SS홍일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4: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6: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5: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4: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6: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5: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4: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5: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4: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6: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5: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4: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여.
17: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5372님께서 쭈디, 저도 택배 배송 중인데요. 땀으로 샤워 중이에요. 야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박효신의 눈의 꽃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에도 또 자주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물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끝곡으로 5372님이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눈의 꽃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이

0: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프롱
1: 도시 탈출
2: 파이트 쇼
1: 소리 질러 우후 그렇지 바로 이게 컬투쇼죠.
2: 좋습니다.
1: 예, 듣는 에어컨 두 시간 동안 여러분 귀에 아주 시원한 행복한 에어컨 바람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생방 저 균디와 함께 호흡을 맞춘 친구 이 친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텐션 좋은 너는 누군가요?
2: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AM 막내이자 장항준 감독의 남자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저번에 왔었을 때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았다고 우리 방송놈들이 칭찬을 칭찬을 그냥 우리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번을 부를 줄은 몰랐는데
1: 예
2: 이렇게
1: 두 번을 부른다는 건 세 번도 부른다는 얘기예요.
2: 아유 그럼 또 와야죠. 네네네.
1: 근데 이 컬투쇼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오신 거잖아요.
2: 네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에 바로 이제 또 예쁘게 또 꾸미고 왔습니다. 네
1: 제주도에서 지낸대요 요즘. 예
2: 제주도 좋더라고요.
1: 요즘 비가 안 오죠 이제 요새?
2: 아 너무 좋아요 요즘.
1: 지금 요즘 딱 좋은가?
2: 네 그늘에 있으면 시원.
1: 아, 그래
2: 네 너무 좋습니다.
1: 예 햇볕이 있으면 덥고
2: 햇볕이 있으면 덥고 그럼 바다 들어가고
1: 예 바다 들어가고 이야 멋있다. 자 오늘 목요일 오프닝은 텔레파시 데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 정진훈이랑 마음이 통하는 쇼 단원 10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1: 10명
2: 6월 4일에 발매된 2AM의 신곡이 이제 영화처럼
1: 나왔어요. 네네네. 네 너무 좋아 그 노래
2: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1: 아니 못하는 게 뭐야. 배우로 연기도 잘하지 노래 잘하지 네. 또 작곡 잘하지 또 사진 작가로도 또 이렇게 유명하고 못하는 게 뭐예요.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화처럼이라는 또 제목답게

0: 영화 볼 때 여러분 뭐 먹죠?
1: 팝콘!
0: 전자레인지 팝콘 다섯 봉다리 쏩니다!
1: 야하! 다섯 봉다리. 이거 렌즈에 딱 놓고 그러면 그 또 듣는 재미가 또 있잖아.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0: 착불입니다.
1: 착불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봉다리 착불. 멀리 살수록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아깝게도 시간이 겹쳤어요. 정재훈 씨가 둘 중에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네. 이런 전제하에 네.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 재훈 씨가 1691만 명이 든 올해 최고의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을 했었죠. 천만 배우가 된 거예요.
0: 아유, 좋습니다.
1: 그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의 환가 파티 대 진훈 씨가 2AM으로 데뷔한 게 18년이 됐죠. 그렇죠. 18년을 함께 온 2AM의 맏형 창민이 형의 결혼식. 환갑 파티. 장항준 감독의 환갑 파티. 몇 명 초대 안 했어? 몇 명 초대 안 했어? 배우 몇 명을 초대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간 거야. 와. 정지 진훈 군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장항준 감독의 환갑 파티 대 창민이 형의 결혼식. 참고로 장항준 감독의 환갑 파티 때는 우리 네. 박지윤 군이 초대가 됐고요. 아. 그리고 너 초대됐고요. 유해진 형님이 초대됐고요. 아. 그렇게 세 명만 초대됐어요?
0: 아이 참.
1: 자, 창민이 형의 결혼식 과연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슬슬 고민하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과연 우리 지훈이는 어디를 가게 될까요? 야망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 젊은 사나이 과연 어디를 가게 될지. 자, 18년 우정을 먼저 생각을 할 것이냐, 야망을 선택할 것이냐. 자, 샵1957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는 열려 있습니다. 자, 100원 50원 쓰는 거 아까운 사람은 고릴라로 들어오서 문자를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세요. 크랙 데이비스의 노래입니다. Insomnia.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아하. 과연 우리 진훈이는 야망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선택했을까요?
1: 아, 그 전에 문자를 네. 읽어봐야 될 텐데. 네네네네. 조은희님이 진훈님 그래도 창민님 결혼식 가야죠. 의리 아닙니까? 의리. 김누리님 창민 씨는 나중에 집들이 가면 되죠. 창민 형도 이해해 줄 겁니다. 당근 장영준 감독이 환갑잔치.
0: 의견이 분분한데요.
1: 아, 손에 땀이 납니다.
0: 자, 과연 텔레파시 문제. 자, 정진훈 씨가 둘 중에 한 군데만 갈 수 있다면 장영준 감독의 한 번뿐인 환갑 파티.
1: 한 번뿐인.
0: 예, 한 번뿐인. 예, 창민이 형의 결혼식 한 번 뿔 수도 있고 두 번 두 번 될 수도 있는 아하, 예, 결혼식. 이런. 우리 진이는 과연 어떤 답을 아, 적었을까요? 예. 아,
1: 뭐 비단 뭐 그런 생각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저의 대답은 창민이 형 미안해요.
0: 장항준 감독의 환갑 파티를 선택합니다. 예. 아니 살짝 노래 나갈 때 얘기했거든요. 창민이 형 결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혼식에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마지막 결혼식.
1: 아, 재미를 좀 택해봤습니다.
0: 아, 맞아요.
1: 네, 저랑 같은 답을 써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0: 전자레인지 팝콘 다섯 봉다리를 받으실 열 네. 분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1580님, 5625님, 1105님, 9417님, 8259님. 아, 1580님, 네. 5042님, 0358님, 8602님, 곽수임님, 강성현님입니다.
0: 오, 되셨어요? 오. 곽수임? 와, 여기 바로 앞에 계신 방청객 분이 되셨네요. 네.
1: 오. 아, 듣고 있는 분들도 환갑 파티를 더 많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네요. 거의 두 배로.
0: 아유, 이제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네. 그래도 그런 네. 거니까.
1: 뭐, 그래야 또.
0: 다 응원합니다.
1: 좋은 선물과. 네, 이런 것들로
0: 이창민 씨가 빨리 결혼할 것 같진 않아요. 뭐죠? 환갑 파티가 먼저 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죠? 아, 멤버 중에 결혼을 누가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1: 저는 원래 형들은 이제 저라고 생각을
0: 막내가 먼저 하겠다.
1: 예,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스롱이 형이 좀 결혼을
0: 빨리 하지 않을까?
1: 빨리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왜? 연애하고 있나?
1: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뭔가 그
0: 기운이 그래?
1: 네, 기운이 이러다 갑자기
0: 결혼할 것 같아.
1: 결혼 네 이러다 갑자기 할 것 같은 느낌이.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누가 먼저 할 것 같은지에 대한. 근데 뭐 최근에는 예전에는 정진훈 아니면 이창민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사람.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있나?
1: 사실 저희 멤버가 다. 굉장히 늦게 할 것 같다라는
0: 그런 느낌이 네. 좀 없잖아 있어요. 네네네. 조건이 제일 늦게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3, 4부는요 코너 재개발 사랑의 고스톱 행사가 많을 때는 한 달에 20개 30개까지 행사를 하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엄청나게 흥겹게 노래하는 프린스찬 우리 김수찬 씨가 나오고요. 거짓말하고 또 돈 빌려간 남자, 잠잘 때 잠꼬대하는 남자, 별별 남자를 다 만나본 그분 개그우먼 박세미 씨와 함께 3, 4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부에는요 억지 백일장이죠. 대본, 연기, 쇼단원 분들의 이행시.
0: 아, 재밌어 이거.
1: 네, 뭐 하나 억지스럽지 않은 게 없는 시간. 오늘 준비된 선물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2부에 억지 백일장 함께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건 쇼단원이 아니죠. 문자로 그렇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자, 문자 참여번호 공지 시간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무료. 이거 외치러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지금 집중. 야, 진훈이한테, 네. 운디한테 집중.
1: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1077
2: 50원
1: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0: 나이스. 자, 외치지만 말고 문자를 보내세요. 자, 광고 듣고 렛꼼으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언제 어디서나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9: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9: 비다샵.
1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9: 비다이렉트샵.
1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9: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정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투쇼 레전드 세연 레전드 세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곧단 시간.
2: 렛고 렛고 무
0: 렛고 무. 자, 컬처쇼에서 방송이 됐던 온라인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막 깔깔깔깔 끼낄 호호호 웃게 만들어주는 레전드 사연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편을 다시 듣고요. 그 사연에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여러분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몇 불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 주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처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0: 나이스!
3: 김규희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아는 언니가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는 이제 더는 같이 못 살겠다 싶어서 시아버지께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시댁에 갔답니다.
0: 아이고.
4: 그런데 시아버지가 언니를 보자마자 대뜸 How are you? How are you? 이러셨대요. 주민센터에 어르신 영어 교실을 다니고 계셨는데 배운 영어를 써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간 거거든요. 아버님이 How are you? 그러니까 언니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I'm fine.

0: Thank you. And you? 라고 답을 했고 거기다 대고 이혼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었어. 그냥 집으로 와갖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대요.
1: 와, 아주 따뜻한 사연이네요.
2: 야, 영어가 한 집안을.
3: 야,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야,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그 주입식 교육의 그 어? 잔해죠. 예. 야, 아버지 때문에 그냥 한 집안이 그냥 평온해졌네.
4: 네.
3: How are you?
5: I'm fine, thank you. And you?
3: 자, how are you 사연이었고요. 어, 오늘 문자 주제를 좀 알려주세요. 자,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주제?
4: 네. 어, 오늘은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번뜩. 어, 얼떨결에 화해했어요. 얼렁뚱땅 피식 웃으면서 화해했던 에피소드.
3: 네. 뭐 예를 들면 분명히 화가 났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화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싸우다가 네. 갑자기 상대방이 방구를 빵 낀다든가. 그래서 웃게 되고 뭐 네. 그런. 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4: 아 진짜요?
3: 예, 대학교 다닐 때 그 동아리 음악 동아리였는데 네. 선배님이 이제 졸업 선배가 올라와서 얼차례를 준 거야. 예, 오리 걸음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
5: 네. 그러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노래하면 되겠어. 돌아 돌아 돌아.
3: 근데 이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네. 방구를 빵 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사람이 웃고 자지러지고 그때 이제 그러고선 어, 화해가 되고 네. 어, 바로 회식하러 갔던 기억이 있었던 아, 방구를 그래. 낀다든지 아니면서 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빵 터졌다니까 트림을 해서 터졌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4: 네.
3: 자 문자 보낼 번호 다시 한번 외칩니다.
4: 네. 샵1077 50원 긴 문자
6: 100원
4: 합쳐서
6: 150원
4: 고릴라는
3: 무리야. 자 문자가 소개되고 제가 딩동댕을 치게 되면 24시간 열려있는 방 안가운 그곳 자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어떤 노래 들까요?
4: 어 2AM의 영화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0: 아우 좋아 잘 만들었어.
1: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영화처럼이었습니다.
0: 저작권료 나가요.
1: 아우 감사합니다.
0: 자 딩동댕 받으시면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1: 네.
0: 자 읽어볼까요?
1: 네 6554님 와이프랑 연애할 때 와이프 실수로 싸우게 됐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어? 내가 일부러 그랬지 실수로 그랬어? 반대인데.
0: 어 재밌다.
1: 네 반대인데.
2: 내가 일부러 그랬지 실수로 그랬어? 어? 내가 일부러 그랬지.
0: 어.
1: 말 실수해서 빵 터져서 화해했네.
0: 재밌다.
2: 네. 이게 다 웃자고 하는 진담이지. 어?
0: 8883. 저는 여자친구랑 말싸움을 하는데 언성을 높이는 타이밍에 나가 꼭
1: 들음.
0: 한순간 정적. 둘 다 어이없어서 웃고 화해하고 넘어갔어요.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어디서 그 흐름이 그렇게 나오나 거기서.
2: 나가!
0: 이렇게. 오호. 나이스.
1: 나이스. 2229님. 신랑이랑 그냥 시시콜콜한 말싸움하고 있었는데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라면에 하나뿐인 계란을 저를 주는 거예요.
0: 말싸움하다가 라면 먹다가 네. 갑자기 계란을 하나 줬어? 네.
1: 돼지 같은 저는 그거에 마음이 사르르 풀리며 하나뿐인 계란을 양보하는 남자라니 대단한 사랑이다 하며 화가 다 풀렸습니다. 돼지들은 단순합니다.
0: 어, 자기 자랑 문자를 갑자기 보내신 분이 있네요. 자기 자랑을. 네. 천이쿤 씨. 아, 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와이프가 할 말이 없으니까
2: 어 잘생기면 다야!
0: 해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이거는 아. 제 생각에는 와이프분께서 화해하고 싶으셔서 던지신 거야.
0: 아니, 저 천이쿤 씨 얼굴이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1: 네.
0: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천이쿤 씨. 우리가 네. 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잘생겼는지 아닌지.
1: 인증을 좀 해야 되니까요.
2: 어이, 네. 그 잘생겨갖고 그냥.
1: 잘생겨가지고. 우희성님. 아빠가 비싼 게임기를 사서 엄마랑 싸우셨는데 말로 치열하게 다투시던 중 아빠가 갑자기 쌍코피를 주르륵 흘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코피 닦아주시고 갑자기 화해하셨어요.
0: 짠하지. 피곤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1: 네.
0: 아이고. 막 싸우다가 당신이 뭘 잘했는데 피가 쫙 이렇게 나오면 애매할 것 같긴 하네요. 그죠?
1: 네.
0: 자 드릴게요. 팝콘 튀겨드세요.
1: 네,
0: 6056님. 팀장님이 회사 일로 엄청 저를 혼내서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 화를 내는 상사 이에 고춧가루 같기로
2: 아우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0: 싶었네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속으로 웃기기만 했어요. 팀장님 죄송. 혼낼 때도 좀 일을 좀 확인하고 혼내세요.
1: 네 맞습니다. 허문경님. 남편이랑 싸우고 그날 저녁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셋째 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큰일 났다 얘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화해했네요.
0: 막 싸우다가 임태기 딱 보여주고 두 줄이야. 네. 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알아버린 거지.
1: 큰일 났대.
0: 계획하지 않은 셋째가 생겼으니까
1: 네.
0: 큰일 난 거겠죠.
1: 맞습니다.
0: 입장에서. 3277님.
3: 아, 저 옛날에요. 언니랑 싸워서 며칠째 말 안 하다가 연말 시상식에 언니랑 제가 좋아했던 신승훈 오빠가 대상을 탄 거예요. 그거 보다가 둘이 껴안고 좋아하다 화했어요. 좋아하다가. 아이고 진짜.
1: 네,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가 같으셔가지고. 아,
0: 그렇지.
1: 네, 이진호님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술상을 탁 치면서 야 해야 되는데 어묵탕 속에 손을 잘못 넣어서 야 하고 싸움 종결됐네요.
2: 아, 뜨거!
0: 미쳤어. 이동욱 씨, 저와 아내랑 싸우고 말 안 하다가 제 코털이 삐져나온 걸 보고. 아내가 빵 터져서 화했어요. 코털이 우리 사이를 살렸어요.
1: 아...
0: 야 코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1: 네.
0: 웃기죠.
1: 그쵸.
0: 정말 웃기죠. 이 코털을 근데 한 번에 빡 뽑으면 안 됩니다.
1: 맞아요.
0: 몸에 안 좋대요 이게.
1: 네,
0: 바이러스가
1: 좋대요.
0: 또 들어갈 수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충격이 있어, 쇼크가 올 수도 있어.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깎으셔야 됩니다.
1: 네.
0: 뽑으시면 안 돼요.
1: 꿀팁이에요.
0: 네.
1: 장영은님. 고딩 아들이랑 냉전 중이었는데 나갈 준비하던 아들이 양말을 찾다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나온 거예요. 구멍난 거 패션이야? 한마디 했다가 둘 다 웃음 터졌네요.

0: 양말 구멍 난 거 요즘 쉽지 않을 텐데.
1: 쉽지 않죠.
0: 예, 오래 신네요 아주.
1: 맞습니다.
0: 김대현 씨, 아내가 싸우는 도중에 세탁기가 다 돌아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빨래를 널었는데 그걸 본 아내가
2: 너 뒷모습 멋져서 봐준다 내가.
0: 바로 화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맨날 하던 짓이 습관이 나오는 거야.
1: 그렇죠, 그렇죠.
0: 빨래를 널어주는 남편이네. 네, 네.
1: 뒷모습 인증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아까 그 사람 누구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겼으면 봐준다 진짜. 그분 얼굴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천이쿤 씨. 저 빨리 사진 좀 보내봐요.
1: 천이쿤 씨.
0: 천이쿤 씨.
1: 천이쿤 씨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0: 천이쿤 씨 기다려. 천이쿤. 천이쿤 얼굴 어떻게 생겼나? 아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 연예인이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 천이쿤 어떻게 생겼지?
1: 필터 빼고 보내주세요.
0: 예. 입으로 넘어갈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는 나만의 방법 있으세요?
4: 외출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챙겨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오랫동안 직접 쐬면 눈이나 피부에 안 좋거든요. 적당한 일광욕은 괜찮은데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꼭 챙겨요.
5: 좀 선선한 아침 저녁 시간에 조깅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어요. 여름엔 더워서 기운이 없을 때가 좀 많거든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6: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큰 만큼 우리 몸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죠.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틈틈이 수분 보충까지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나를 살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억지를 부려 석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자, 이 코너는 모든 게 억지입니다. 방송놈들이 억지로 회의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고요. 작가가 억지로 공터 대본을 쓰면 우리가 하기 싫은 연기를 억지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되고요. 억지로 이행시를 보내.

0: 주시면 억지로 죽이시는 선물을 주게 되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 억지 백일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전익훈 씨가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문자가 왔어요. 전익훈 씨, 아 겁나는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내라 그랬어요.
1: 아 저기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2: 라디오에서 문자로 사과를 듣는 건 처음이에요.
0: 전익훈 씨, 사진을 보내라니까 왜 문자를 보내요? 사진 전송 100원 드는 거 한번 보내봐요. 우리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꼬랑지를 내리고 있어.
2: 지금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자, 거다름 씨 문자.
2: 네, 방금까지 차 타고 가는 길에 남편이랑 싸우고 냉전 중이었는데 오뎅탕에 손 들어간 사연 듣고 둘 다 빵 터져서 희죽희죽거리고 있네요. 우리 화해했어요. 시원하고 보내셨습니다.
0: 아, 정말 웃겼겠다. 네. 분위기가 완전 그지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당신! 어디 가! 자, 첫 번째 억지 공투 가겠습니다.
2: 네,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억지로 음악 주세요.
3: 네. 아들! 엄마가 학습지 먼저 하고 놀라고 했잖아.
4: 애들이 부르는데 조금만 돌고 와서 하면 안 돼요.
3: 안 돼! 하고 나가. 아빠가 더운 날 나가서 힘들게 번 돈으로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 두 장을 못 풀어? 두 장을?
4: 엄마 미워.
3: 미워도 풀어. 그 다음부터 큰 소리로.
4: 1은 2, 2, 4, 2, 3은 6, 2, 4, 센터, 2, 8, 청춘.
3: 아, 제발! 똑바로 하랬지?
4: 28에 16.
3: 옳지, 우리 아들 잘한다.
4: 28에 16, 29와 남. 아, 이 느낌이 이게 아닌데.
0: 갑자기 끼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4: 28에 16, 29와 남. 아, 이 느낌이 아닌데.
0: 오늘의 억지 선물. 28에 16, 29는 끼면 아닌데. 28은 끼면 아닌데. 28은 끼면 아닌데. 28은 끼면 아니고. 파래 김, 파래 김, 파래 김. 파래 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파래 김 느낌이 아닌데, 이 파래 김, 파래 김, 파래 김, 파래 김. 내가 좋아하는 파래 김.
2: 저도 좋아합니다. 예. 아, 지금부터 파래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자, 딩동댕 통하신 분께는 뭘 드리나요?
2: 파래 김.
0: 파래 김을 드립니다. 자, 노래나 듣고 올 동안 파래 이행시 보내세요. 레 김 이걸로 보내지 말고 파래로 보냅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2: 네, 코요테 파란입니다.

0: 자, 코요테의 파란 들었고요. 네. 아, 파래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제가 딩동댕을 치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파래 김을요. 예. 세 분 이상은 방청객들이 우수 앞에. 우리 판단 기준이 여러분들이 됩니다.
1: 맞습니다.
0: 오픈마인드로. 예. 자, 갈게요. 네. 얼그레이님 거. 자, 드릴게요. 파.
2: 파티 갈 거야.
0: 레.
2: 레벨이 다른 장항준 감독님 환가 파티.
0: 오가 나오면 안 돼요.
1: 오는 안 되는데.
0: 오가 나오면 안 되고 웃어야 되는데요. 예. 이걸 오 나올 일인가? 예. 자, 자, 2AM의 노래네요. 네. 제가 드릴게요, 이거. 0818. 파?
2: 파김치가 노래를 한다.
0: 레.
2: 내가 잘못했어.
0: 오.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예.
2: 우와, 지금 등줄기에 땀이.
0: 우와. 예, 아니, 네가 부른 게 아닌데 왜 땀을 네가 흘려.
2: 그냥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우와.
0: 해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살려드리려고 하지만.
2: 네.
0: 예.
2: 이거 제가 드려볼까요?
0: 네네네.
2: 네. 5610님. 파.
3: 파인 땡큐.
2: 레.
3: 렌즈.
2: 이거 됐다.
0: 됐어 됐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2: 네.
0: 일본어 버전이네요. 네. 자, 이주연 씨. 파.
4: 다짐이 마시대.
3: 레.
4: 내미마세.
0: 좀 그래도 몇 명 웃었어요? 몇 명 웃었어요?
2: 네. 다음입니다. 최현진님. 파. 아, 2279님. 파. 그래.
5: 내 이름은 최불암.
0: 아.
2: 오.
0: 사람들이 냉정한 사람들이구나.
2: 이야.
0: 사람들이 말이야.
2: 이야.
0: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2: 이야.
0: 자, 최 오늘 좀 진입 장벽이 높은 방청객들이 왔습니다. 최현지 씨 파.
2: 파리 사람들 최.
0: 레.
2: 래퍼 정진은 웃는 광대.
0: 오, 이 사람들이 말이야.
2: 와, 저 너무 제주도에 오래 있지 않나요? 쉽지 않네.
0: 뚫어봅시다, 이 사람들.
2: 네.
0: 사람들이 말이야.
2: 우와.
0: 자, 1840님 거 주세요. 네.
2: 파.
3: 파래 김을 먹고 응가를 했더니
2: 그래.
3: 내 응가가 파래.
2: 애기 제일 많이 웃어.
3: 내 똥이 파래.
0: 자, 0431님. 이승철 형 노래 버전입니다. 자, 파.
2: 밖으로 나가버리고.
0: 괜찮아. 잔잔하게 몇 명 웃었어요.
2: 네. 안유정님. 파.
6: 파바로티가 부릅니다.
2: 네.
6: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2: 와, 이거 기세다. 이거 기세다.
6: Let it be.
0: 와. 밀어붙여야 돼, 이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2: 와. 그리고 혹시나 우리 청취자분

0: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받은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1: 네. 0712님 파
0: 파스타냐?
1: 레
0: 레면인데요?
1: 아하.
0: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이근우님 파
1: 파워 FM 최고의 DJ는요?
0: 레
2: 내일 말해드릴게요.
3: 야 됐다 나는 됐어 진우나 나는 됐어.
0: 와 미치겠다
3: 나는 됐어 미치겠다. 진우 나는 됐어 진우나.
0: 와.
1: 자 이제 다른 걸로 갈게요.
0: 손에 땀나.
1: 두 번째 억지 공투 이어집니다. 네. 음악 줘버리세요.
2: 짜라다다단 짜라따란짜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4: 누굴 닮은 거야 정말.
5: 엄마 닮았거든. 엄마도 공부 못했잖아. 나도 다 알거든.
4: 누가 그래.
5: 왜 할머니가.
4: 시끄러. 구구단 그만하고 방학 수첩 때 그림 읽기 더 밀렸지. 그거부터 써.
5: 야 엄마 미워. 엄마 돼지 뿡뿡이라고 쓸 거야.
4: 마음대로 하세요. 다 쓰고 큰 소리로 읽어. 엄마가 맞춤법 봐줄 테니까.
0: 7월 13일 일기. 제목 우리 엄마는 귀신이다. 내가 이불 속에서 몰래 코딱지를 파고 있으면
5: 정진은 엄마가 호흡이지 말랬지. 집게로 찝어버린다.
0: 이런다 진짜 무섭다.
6: 갑자기 껴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5: 엄마가 코흡이지 말랬지. 집게로 찝어버린다.
0: 이런다 진짜 무섭다.
6: 오늘의 억지 선물.
4: 엄마가 코흡이지 말랬지. 집게로 찝어버린다. 코흡이지 말랬지. 집게로 찝어버린다. 코흡이지 말랬지. 집게로 찝어버린다. 코흡이지 찌개.
6: 콩비지 찌개.
5: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1: 와 콩비지 찌개입니다. 오늘 콩비지 찌개 이행 씨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받으면 콩비지 찌개 밀키트를 드립니다.
5: 와
1: 끓여 드세요. 그래? 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콩비지 찌개 여러분들 비지 이행 씨로 가겠습니다. 비지.
5: 네 지금부터 비지 이행 씨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딩동댕 통과되신 분들께 콩비지 찌개 밀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비지 이행 씨 비지. 자 DJ 디오 씨의 노래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옵시다.
5: 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5: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4: 번호.
5: 이 컬투 쇼의 어떤 그 본질, 유머의 본질, 뭐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아는 분이 보낸 이행시입니다.
6: 네, 박형주님이 보내주셨어요. 비
5: 비겁한 천이꾼.
6: 지
5: 지 사진도 안 보내고. 제가 이딴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6: 우와, 100점 만점.
5: 전에 했던 걸 아무도 모를 때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6: 와,
7: 아 이건 너무 좋아요. 박형주
6: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 아.
5: 약간의 비밀스럽게 속닥속닥이는 버전입니다. 2279님 비
8: 비밀인데
5: 지
8: 지금 나 노팬티야.
6: 아 이런 걸 나한테 줘. 아. 진짜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낸 거 읽어드리는 거지.
5: 비겁한 천이.
6: 비겁한 천이.
5: 사진도 한번 해보시죠.
6: 8816님 비
9: 비교적
6: 지
9: 진짜 큰 김태균 머리.
5: 내 머리가 꼬래. 무엇이 죽겠네 아저씨. 자 8993님 비
10: 아, 비린내가 너무 나네.
5: 지
10: 지린내인가?
5: 지린내.
6: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5: 상당히 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6: 네.

0: 6771님 B
1: 비키야!
0: G
1: 지금 똑바리야!
2: 다음, 좋아. 다음 이행시는 좀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송정원 씨 B
0: 비너땡 속옷 모델은
2: G
0: 지상렬
2: 이거 아까 이거 아까 모니터 보면서 여러분 노래 나갈 때 얘가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웃겨.
0: 나 너무 웃었는데? 지상렬 형이
2: 상상을 해서 그렇지.
0: 아, 그렇죠.
2: 지상렬 형이 속옷을 위아래 다 입고 있다는 상상을 아 더럽죠.
0: 아 7842님 B
1: 비욘세랑
0: G
1: 지석진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0: 그렇죠. 모르죠.
2: 모르는 사이. 방청 중입니다. 9404
0: 왜 이런
2: 방청 어디 계세요? 9404 9404 저기 남자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 B
0: 비싼 거 사줄게.
2: G
0: 아 지갑을 두고 왔네. 네가 사야겠다. 아 왜 이걸 왜 이거 본인이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살릴 수 있나?
2: 아 왜 이딴
0: 나 너무 억울해서 그래.
2: 왜 이딴 걸 보냈냐 이거지 지금. 아, 하나 더 해볼래? 방청 중인 중학생이 보낸 건데 어디 있어요? 8052님 8052 여기 8052 저 예쁜 여학생이 보낸 저 친구 과연 선물 받게 될지 당신한테 달려있습니다. 아. 예, 정진훈씨 자 갈게요. B
0: 비나이다
1: G
0: 지금 방청 중인데 고릴라 인형 받고 싶어요. 비나이다 웃어주세요 아니 웃어주라고 환호하지 말고
2: 바로 줍니다.
0: 와
2: 귀엽네요. 아이고 자 김준용씨
1: B 비둘기한테 빵 줬더니
0: G
1: 지 친구 100마리를 데려옴.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G83
2: 비
0: 비석치기 장인
1: G
0: G 드래곤 아 나 이제 못하겠어요.
2: 아니 이거 아니 여기
3: 선생님 저
0: 집에 가고 싶어요.
2: 8911님이 아예 정준우 씨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어도 이거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0: 아 진짜 미치겠네.
2: 자 갈게요. 비
0: 비켜봐 나 애교왕 정진훈이야.
2: 지
0: 지야호
2: 됐어.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지?
0: 아 진짜
2: 마무리 괜찮았다.
0: 등 다 젖었어요 진짜로.
2: 자 이제 저희는 3,4부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어? 정윤호 씨 두 번째 하니까 좀 괜찮죠 이제? 안 괜찮아요? 아, 억지 벽일장 힘들어?
0: 아, 이게 매번 방청객분들의 진입장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 그럼 한 개 더 왔다. 이거 한번 해봐요. 마지막으로 자 이승균 씨입니다. 비
0: 비웃지 마.
2: 지
0: 지금 천이쿤 사진 뽀샵 중이야.
2: 아 천이쿤이 살렸네.
0: 네 천이쿤님 감사합니다.
2: 예 천이쿤 씨 사진 보내세요. 뽀샵 다 하고 나서 보내세요. 기다릴게요. 아 정말 사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천이쿤이. 내가 그래 인별그램에 들어가 봤어. 천이쿤 한 사람이 있는지. 없더라고 천이쿤이. 자 저희는 3,4부로 넘어가요.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7: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프레스.
10: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9: 뉴바움.
10: 운동할 때도
9: 뉴바움.
10: 장 건강에도
9: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여러분의 지금도 있어야지 걸치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현장에 오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연예인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가 쉽지 않다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듣는 때랑 또 와서 보는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방청을 꼭 오셔야 됩니다. 한번 네. 오면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듣기만 하는 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방청을 오세요. 네. 가만히 집에 앉아있으면 신청도 안 했는데 우리가 초대할 것 같아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문자로 샵 10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내일 예고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스페셜 DJ는 깡디, 위너의 강승윤 아시죠? 네. 자, 3, 4분은 망해버린 여러분의 사연을 사고팔고 망구구가 있습니다. 개그맨 남원 이재율 씨랑 함께하고 내일도 무조건 재밌으니까 듣기는 하시고 문자를 참여하실게. Come on, check it out now. 자,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우리 김수찬 박세미를 만납니다. 네.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급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똥꼬가 급똥 앞에 처절히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줘줘 빼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빨리 해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1: 어깨만 들썩이는 거 아니에요.
0: 나가 뺐다가 줘줘 빼. 똥꼬의 힘을 주면 엉덩이 힘이 들어가고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이걸 주면 이렇게 살짝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다 같이 해보죠.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빼 줘줘 빼. 이 운동을 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중문 태성전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1: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뮤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1: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준이 너 하고 있지?

0: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발효의자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공연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성풍기.
1: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0: 힘드네요 이거.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꽃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줬죠 뺐다. 내 똥꼬에 근육이 많이 생겼습니다. 광고야.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버리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렸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지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발성 좋으시다.
3: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4: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0: 고스톱. 컬투쇼 역사 속에 퍼무쳐 있던 코너들을 관짝에서 다시 꺼내갖고 재개발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고요. 우리 온디, 진훈이가 오늘은 행동대장이 되겠습니다. 열정 넘치는 우리 조합원들을 두 분을 소개합니다.
1: 네, 가장 핫한 여름 축제는 워터밤이지만 이분은 워터밤 대신에 각종 농산물 축제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쏘는 대신에 복숭아, 토마토, 고추를 뿌리면서 신나게 놀아지키는 남자! 프린스천 김수천!
3: 반갑습니다! 네. 나이 먹고 이제 기농을 갖고 오는 남자 김수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 잠꼬대가 엄청 심했던 남자, 이분한테 돈 빌려가서 다른 여자랑 여행 갔던 남자를 만났었다. 본인의 과거 연애사를 술술술 풀고 갔던

0: 분입니다. 네. 아, 솔직한 얼굴이 아주 주먹만하게 작은 우리 개그우먼 박사미.
1: 네, 컬투쇼만 오면은 안 그래도 소두인데 더 소두가 되는 개그우먼 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아니, 세미 씨 그 닮은 꼴. 네, 트롯 가수 우리 김소유 씨랑 듀엣으로 트롯 가수 데뷔를 했어요.
0: 맞아요.
1: 네. 네. 네.
2: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1: 뭔들 못하겠어요입니다.
0: 아. 뭔들 못하겠어요.
1: 네.
0: 자, 뮤비를 한번 깔아주신다고.
3: 아, 뮤비도 찍으셨어요?
1: 네, 저의 산으로 뮤비를.
3: 아, 요즘 트로트 뮤비 잘 안 까는데.
1: 드론도 날렸습니다.
0: 아, 진짜 닮았다.
3: 방송 어디 농장 같은 데서.
0: 이게 어디예요 여기?
1: 여기가 그 맹꽁이 공원인가?
0: 맹꽁이 공원? 아, 상암동에?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어, 한여공원 밑에 있는 거?
3: 하늘공원. 어. 야. 부단히 하셔야겠어요. 타산 맞추시려면.
1: 아, 지금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2: 아, 이제 뭐 슬슬
1: 뮤비 값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2: 네, 전환할 겁니다.
1: 아니, 지금 앨범 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지고.
0: 아, 한 달 됐어요, 벌써? 네.
1: 근데 아직까지 뮤비 값을 못 번 거면은.
0: 아니, 그럼 어디 출연 안 하세요, 두 분이?
1: 출연 라디오 출연을 많이 했는데, 근데 조만간 출연 예정 중에 있는 방송들은 있거든요. 그 나가면 대박 날 수 있을까요?
0: 예.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3: 하기 나름이죠, 뭐.
2: 네. 아니, 이 노래가 그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 네.
2: 김용빈의 금수저, 박군의 땡잡았다를 만든 그 구희상 작곡가님이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
1: 맞습니다.
2: 구성직의 라이브 한번 또 들어.
1: 아, 뭔들 못하겠어요. 어. 당신을 위해서라면.
3: 아, 구성지다.
2: 아 못하겠어.
1: 바로 나오잖아요. 오. 이게 매력입니다.
0: 그러니까 잘 되길 바랍니다. 꼭. 예, 김수현 씨 그 트롯 가수 선배로서.
3: 네.
0: 어, 어떻게 하면 노래가 대박 나나요?
3: 아니 뭐 제 노래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대박 난 노래가 없어가지고 그 조언을 하긴 제가 너무 좀 조급한 것 같고요. 그냥 뭐 세미 씨가 워낙 또 이렇게 우상으로 노래하셨잖아요.
1: 네.
3: 뭐라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좀 네 거북하네요. 네. 아.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유 씨가 워낙 또 노래를 잘 부르시는
1: 잘
3: 분이라서
1: 네. 네.
0: 트로트는 한 곡 내면 꾸준히 밀어야 돼. 계속 밀어야 돼. 뜰 때까지 밀어야 돼.
1: 네, 한 5년에서 10년까지도 간다고 아, 하더라고요.
3: 그럼요. 10년까지 신곡이에요.
1: 아, 그렇다는,
3: 네,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럼 역주행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3: 그렇죠.
1: 적금식으로 제가 꾸준히 홍보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트로트 곡이 대박 날려면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3: 맞아요. 아. 오래 밀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 부단해야 됩니다.
0: 자, 우리 김수현 씨가 속프리쇼 동치미에 출연을 했는데 어, 컬투쇼랑 녹화 날이 같아요. 아. 고정으로 지금 출연하시는 거예요?
3: 아니요, 그 저 2주만 갔는데 첫 주에는
0: 너무 재밌었구나. 또 네가 잘했구나.
3: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겹쳐가지고 어, 거절하다가 이제 한 번은 가야겠다. 그래도 저도 이렇게 어, 좀 처신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동치미 갔는데
0: 너무 잘했어.
3: 그거를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또 그 동치미 제작진 분들한테 했어요.
0: 어.
3: 근데 특별히 좀 그 일정을 좀 당겨주셔가지고 어, 아침 녹화 시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0: 네. 김수찬을 위해서
3: 당겨주신 거예요.
0: 와.
3: 우리 막 이현이 누나 막 노사연 선배님 이런 오, 분들 아셨으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찍히죠 제대로. 근데 하여튼 뭐 잘해서 2주 동안 갔는데 아마 별안간에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너무 서운해하더라고 여기 컬투쇼
0: 아,
3: 선배님들이.
0: 아니 그래도 네, 그래도 TV는 해야 되니까 뭐 격주로 가면 되잖아.
2: 저
3: 격주도 안 돼요? 나 가는구나 그냥 자기랑. 아, 내가 알아서 컨트롤하겠습니다.
1: 방금 이렇게 X자 네, 표시한 게 저희 안 그랬어요가 아니라 가면 네, 안 돼요.
3: 가면 안 된다고. 아. 감사하죠.
0: 수찬이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또
3: 컬투쇼가 더 좋습니다. 저는
0: 애정이 있어가지고 네, 돈은 조금밖에 안 주잖아 우리가.
3: 근데 뭐 피차 일반이에요 거기도.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뭐 이게 대단한 금액을 주지도 않고 그냥 방송은 네, 홍보로 나가는 거니까요.
1: 어, 진짜 솔직하다.
2: 야, 이렇게 솔직한 방송 진짜 오랜만이다. 우와.
3: 정직하게 해야죠 방송.
1: 지금 수찬 씨 빼고 저희가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3: 어, 저희 뭐 드라마틱하게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그렇죠.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3: 그럼요, 그럼요.
0: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진 않잖아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비행기 값으니까 적자더라고요. 요즘 성수기라.
0: 성수기. 야, 진훈이 성수기 때 부르지 마.
3: 마통이다, 마통.
2: 농담입니다. 언제든.
0: 예, 예.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회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코너를 간단하게 우리 운디가 소개하고 나서 갑니다.
2: 네, 사랑의 고스톱입니다. 기본 룰은 이래요. 사랑, 연애 관련 고민 사연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드립니다. 단 우리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탑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없어요.
0: 없어.
2: 네, 투표권은 행동대장 정진은 조합원 김수찬, 박세미 씨한테.

0: 많이 있습니다.
1: 네, 컬트쇼 청취자, 쇼 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이 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게 되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와우. 20만원이 되는 거죠. 아.
2: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룰!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는데요.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톱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선물을 두 배로 주고 싶다. Oh, nice.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사연자한테 생방송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바로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 흔들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아... 음성 변조 해드리니까 흔들고 싶으면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1: 지켜드리죠. 네,
3: 방청객분들 중에 몇 분이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코너를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자, 빨리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4: 제주도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여자친구랑 달달하게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는 강원도에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에요.
3: 오, 제주도 강원도? 야.
2: 멀다.
4: 처음엔 저도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고처럼 사랑이 시작되더라고요. 요즘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2: 왜요?
4: 생각이 좀 많아서요. 제가 좋아하나 봐요.
2: 헉. 네?
4: 세미 씨를요.
2: 너무 좋아요.
3: 세미야, 세미야, 연기야, 연기. 네. 예. 세미야, 연기야.
1: 집중해 주세요.
2: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야.
1: 집중해 주세요.
4: 거리보다 마음이 먼저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 비행기 시간표를 줄줄줄 외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말 멀어도 너무 멉니다. 저는 제주도, 여자친구는 강원도. 이건 그냥 장거리도 아니고 거의 국토의 끝과 끝이잖아요. 여자친구를 보러 가려면 비행기도 타야 하고 또 이동도 한참 해야 되고 돈 쓰고 체력 쓰고 한 번 만나려면 거의 원정 경기 수준입니다. 그래도 좋아하니까 버티려고 노력했고 서로 스케줄 맞추기가 워낙 어려워서
2: 맨날 오빠가 오는 거 힘드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부산? 광주 정도?
4: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세미야, 우리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데이트하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알았지?
2: 너무 기대된다. 너무 보고 싶어.
4: 나도 보고 싶어. 이거 되죠? 네. 겨우 시간을 맞춰서 만났는데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하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2: 미안해.
4: 왜? 무슨 일 있어?
2: 부대에서 호출 와가지고 바로 복귀하래.
4: 아, 우리 어렵게 만났는데 꼭 가야 돼?
2: 나도 너무 속상해. 근데 복귀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가야 하는 거 오빠도 알잖아. 미안. 너무 미안해.
4: 그날 저는 혼자 남아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직업은 이해하지만 이해하는 거랑 괜찮은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만나기 전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번엔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또 복귀하는 건 아닐까? 게다가 더 현실적인 고민은 결혼입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도 하게 되는데
2: 난 결혼을 하더라도 내 직업은 그만두고 싶지 않아.
3: 아하.
4: 그 마음이 멋있고 존중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직업군인 특성상 이사가 잦을 수 있고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제주도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자리를 잡아야겠죠. 근데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 항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옮기기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저 좋아하는 마음으로 버티기엔 거리도 멀고 앞으로의 현실은 더 복잡해질 일만 남은 것 같아서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이 연애 계속 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스탑해야 할까요?
3: 아하. 아. 너무 장거리도 너무 장거리다.
1: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진짜 끝과 끝 아니에요?
3: 그렇지.
2: 비행기도 타야 되고.
3: 비행기를 타서 어디 속초공항, 양양 속초공항이 되니까 그렇죠. 네. 비행기 편도 몇 개 없을걸.
1: 환승을 또 해야 되죠. 중간에.
3: 와. 아. 자, 사랑의 고스톱 첫 번째 사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일단 드리고요.
4: 우리 쇼 단원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시는지 스탑이라고 생각.

0: 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세요. 샵 1077, 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예, 저희가 사연 소개될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비슷한 연애 경험이 박쌤이신 다 있잖아요.
2: 네, 거의 뭐 사전이죠, 사전. 연애 사전. 네,
1: 장거리 연애.
3: 네, 장거리. 근데 아 제가 또 장거리 연애는 못해서.
4: 아 그래요.
3: 장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고백을 해도 네. 전 받지 않습니다.
2: 왜? 아 그래 몇 번 정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뭐 장거리? 한,
3: 그것도 셀 수는 없죠. 네, 근데 많이 받아봤는데 받진 않아요.
1: 아. 아니 네. 어느 정도 거리를 장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 저 한 시간 이내. 무조건 1시간 넘으면 장거리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칼같으시네.
0: 그럼 비행기 타고 40분은요?
3: 비행기 40분이요? 어? 네. 40분 걸리나요?
0: 네 비행기 40분.
3: 어 가능해요. 지내시면 가능합니다.
0: 아, 제 제주도 1시간 20분 걸려요.
3: 아 그래요? 가능할 수도?
1: 아니 근데 왜 남자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1시간이 더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0: 기준이
1: 정말 기준이 아니 그 조건이 너무 좋은데 막 잘생기고 막 좀 뭐 저 돈도 많고 몸도 좋고 뭐
2: 자주 못 봐서 그런가? 약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래서?
3: 예, 제가 이제 불렀을 때 바로 만날 수 있고 만나자라고 했을 때 예, 불렀을 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 만나자 하면은 바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좀 옆에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1: 야, 이거 아. 남자친구가 대리기사도 아니고 그러면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3: 저도 바로 달려가지고
1: 아, 가기도 하죠.
3: 네, 무조건 가야죠.
0: 그러면 그거 어때? 비행기 40분 대 차 막히는 서울 뭐 1시간 반 거리.
3: 아, 뭐 저랑 사귀고 싶으세요? 아, 왜 이렇게 자꾸 떠봐요?
2: 아, 또 이런 식이구나 또. 역시 연애 박사님 다르다 약간.
3: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0: 아, 오늘 컬투 저 많이 힘들게. 아까 1, 2부부터 힘드네요. 땀 많이 나요, 저.
1: 우리 수찬 씨는 장거리 연애 안 해봤어요?
2: 아, 저는 뭐 해봤어도 해봤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냥
1: 왜요?
2: 저는 앞서서
1: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2: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아 저는 아이돌까지는 아니더라도
0: 그래도 뭐야, 저를 신비로워.
2: 저를 바라봐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도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쌤이 씨랑 좀 약간 같은 결이에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1: 장거리 연애.
2: 근데 좀 한편으로는 이 사연자분이 약간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장거리여도 뭔가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가는 시간이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게 좀 설레고 그런데 막 원정 뭐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너무 너무 갈아타는 게 많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좀 마음이 날아가 있지 않나.
1: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찬성이네요. 저는 뭐 투표권이 없지만은 네. 사실 장거리가 되면은 딱 결혼해도 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2: 왜 당황하시죠?
0: 뭐라고요?
1: 결혼하는 왜 같이 살아야 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왜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는 주말 부부. 아, 네. 예, 그거 얼마나 꿈입니까?
2: 그렇죠. 근데 지금 형님은 같이 사시잖아요.
1: 저는 같이 사는데 이제 그게 네. 꿈이라고요.
3: 아, 희망사항이었구나.
1: 네, 여태까지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있어갖고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가 살아 그러면 얘기하더라고 그러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사실 뭐 주말 부부 굉장히 많이 계셔서
1: 맞아 많이 있어.
0: 뭐 연애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네. 가서 만약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채울 수 있는 무슨 비플랜을
1: 그렇지.
0: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맞아 맞아.
1: 그 부대 근처에 강원도 여행을 좀 한다든가
0: 할 만한 데 너무 많거든요.
1: 그 여자친구 부대 근처에 또 뭐 알바거리나라든가 뭐 이런 걸 하나 말하면은
2: 알바거리
1: 뭐 강사
3: 강사
1: 아, 주말에 뭐 특강하는 거 뭐 이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우리 스타님들 이렇게 좀 약간 과외 같은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는 스타님들
1: 스타님들이
2: 장성 우리가 아. 별 다지니까 높으신 분들
1: 높으신 아. 분들 뭐 자제분들을
2: 네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1: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약간 마음이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직업군이.
2: 아.
1: 예. 그래서 2등병에서 소령까지 올라가신.
2: 야, 되게 올라가셨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월남전도 참전하시고.
3: 와.
1: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아. 예, 6살 돌아가셨는데 여튼간 전국을 그래서 결혼해 갖고 집이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다 그러죠.
2: 아, 군인이셔서.
1: 지금 이제 대전 현충원에 네네. 예, 유공자로 이제 예, 거 잠들어 계시는데.
2: 아, 이거는 박수를 안 치고 넘어갈 수가 없네.
1: 아. 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0몇 년 만에 이제 어머니 12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2: 네. 네.
1: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또.
2: 사이가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좀.
1: 예예예. 예, 예, 예.
5: 아이고 오늘 어렵네.
2: 네. 네 부대끼죠 살짝. 네. 네.
1: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다 공개하고 그러는데 전이 코치는 사진 안 보냅니까? 받고 말 거야 사진 내가.
0: 아 꼭 받는다 진짜.
1: 네. 네. 사연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네. 갑자기 한탄을 보내신 분이 있으세요.
2: 매주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0: 254 네. 하나님. 미국도 갈 수 있다. 연애나 하고 싶다.
1: 아, 진짜. 간절한 분들이

0: 저희 진짜. 모쏠들이 많이 듣습니다.
1: 네, 이분의 간절함 네, 느껴집니다.
2: 네, 권유림님께서 스톱이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치실 거예요. 군인이시니까 여기저기 발령 나면 이사를 가실 텐데 주말 부부 각오할 거 아니라면 국가의 여친을 양보하세요. 와, 세다.
3: 국가의
0: 여친을 양보하세요. 예.
3: 6858님은요. 고입니다. 저도 포항과 제주도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하니 다시 장거리 연애가
0: 거봐 그렇게 아, 네. 그렇게 된다니까.
2: 아, 그렇게 되나? 네.
3: 아. 결혼하면 또 바뀌나 봐요.
2: 그러니까요. 네.
0: 자 4001번
4: 저도 여군인데 군 가족은 군인만큼 힘듭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따라요. 군인의 특성인 잦은 당직이나 긴 훈련, 긴급 부대 복귀 등을 남친이나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친과 오래 하고 싶으면 연애를 희생을 감내하셔야 돼요. 충성.
0: 아, 이거 결정해볼까요?
3: 쉽지 않지만 아, 또
2: 진짜 어렵다.
3: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이런 자리입니다.
0: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의 가족이 있어야 지금 희생을 감내하는 분들이 있어야 국방력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3: 그럼요, 그럼요.
0: 예.
3: 근데 첫 이게 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좀 약간 이렇게 흐름을 따라갑니다. 약간.
2: 아, 첫 스타트가.
3: 네, 그렇죠.
0: 자, 행동 대장.
5: 이제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누구죠?
3: 아니, 이경영 배우님 아니에요. 네,
5: 재밌어. 행동대장 정진우 씨는요 진행시켜. 고 진행시켜.
3: 아, 고.
0: 이유는요?
6: 저는 주말 부부 하시는 거를 상상을 해봤고, 그리고 이 군인과.
0: 군인과.
6: 학원 강사 저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서로의 어떤 직업도 지키고 그리고 이 사랑도 충분히 더 뭔가 이 두근두근하는 그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죠.
0: 설렘이
6: 네.
0: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면 그렇대요. 애틋하고 그렇다는 뜻이라고.
2: 그래요? 아 저도 고입니다.
3: 아 뭐야 장거리.
2: 아 그래요? 왜냐면 연애면은 사실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결혼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주말에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할 거니까 이렇게 주말 부부 저도 고입니다.
3: 장거리 되게 반대하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6: 이런 거 진짜 어려워.
0: 자 김수찬.
3: 저 같은 경우는 고입니다.
2: 뭐야?
3: 뭐야? 원래 이런 자리예요. 약간 마지막이 어떻게든 약간 비꼬아서라도 약간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왜 고냐면은 생각해보니까 뭐 가까이 있을 때도 못 만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번 진하게 어쩌다 한번 딱 만나가지고 벼랑간에 만나서 벼랑간에 좀 뭔가 이룩하시는 게 예. 예, 낫지 않나.
0: 벼랑간에 만나서 벼락같이 뭐 이렇게 애가 생기고 보는
3: 거.
0: 예, 자 이렇게 해서 올 고입니다. 3대 0 고. 저희 4부로 넘어서 새로운 사연과 함께합니다. 노래 하나 들을까요?
6: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였죠. 예. Every Time 첸과 펀치 씨의 노래입니다.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샤칼라
0: DJ도 웃고
1: 샤칼라
0: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체코의 온천 휴양지 카를로비 바리에서는 온천에 몸을 담그는 대신 독특한 방법으로 온천을 즐깁니다. 바로 도시 곳곳에 마련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천수를 마시는 문화인데요. 14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가 사냥하다가 상처 입은 사슴이 온천수에 말끔히 낳는 모습을 보고 이곳에 온천 마을을 세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괴테와 베토벤 같은 예술가들도 요양을 위해 찾았을 만큼 위장질환에 좋은 물로 오래전부터 명성이 있죠. 현지인들은 빨대 모양 손잡이가 달린 전용 도자기 컵을 들고 다니면서 온천수를 약수처럼 마시곤 합니다. 뜨거운 온천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돌보는 체코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즈쇼 4부입을 엽니다. 아, 오늘 때마침 중간에 우리가 방청객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군이 한 분 오셨어요. 네.
1: 맞아요.
2: 와.
0: 특히 또 장거리 연애를 하고 계신데요.
1: 맞아요.
0: 예,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지금 현역 군인이시고.
3: 네.
0: 와, 지금 계급만 여쭤봐도 되나요?
3: 네.
0: 예.
3: 대위 지인입니다.
0: 대위 지인.
1: 아, 이제 곧 대위로 진급을. 아,
2: 멋있다.
0: 예. 와.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는 용인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을 봅니까? 아니면 더 자주 봐요? 어떻게 돼요?
3: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2: 한 번?
0: 두 번,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누가 오고 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간에
3: 제가 만나?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올 때도 있고.
1: 그럼 이 사연 때처럼 데이트 하시다가 이렇게 긴급 복귀
0: 하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3: 아직은 없어요.
0: 아직은 없어요. 사귀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3: 2년 반 정도.
0: 2년 반 동안 그 부대에서는 작전이 없었나요?
4: 평화로웠군요.
2: 네. 평화로웠구나. 안 바쁘네.
0: 그렇구나.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뭔가 아니요. 고민이 되고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0: 아니요.
1: 전혀?
0: 네.
1: 와 멋있다. 계급이 좀 높으셔서 그런가?
2: 네, 여유가.
3: 그럴 수도 있어요. 여유가 이제.
1: 여유가 있으
2: 남자친구가 이렇게 또 만나러 오실 때 약간 좀 공기가 좀 바짝 들어서 오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약간?
0: 남자친구도 군인이어서.
2: 그래.
0: 해야지.
2: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혹시 남자친구분이 계급이 조금 더 낮으신가요?
0: 네.
2: 아 그러면 뭐. 아. 그럼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4: 그러면 연애할 게 재밌겠네. 네.
2: 재밌겠어.
3: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연애가 아니라 전투 연애.
1: 우와 전쟁 같은 사랑이네요.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분이 고민이라고 좀 보낸 거거든요.
0: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아요.
1: 아 고민이라면.
0: 네. 네.
5: 아 그래요?
1: 왜 이렇게 단호하시죠?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단호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예,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실래요?
0: 아니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따로 그럼 서면으로 예, 부탁드립니다. 예.
1: 자 아, 그러면 두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세요.
6: 저는 40대 싱글 여입니다. 3년 전에 이별을 하고 나서 자신과 굳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연애 절대 안 한다. 혼자 즐겁게 살 거야. 혼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 먹었고 마침 집 앞에 작은 커피숍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어요.
2: 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없네요.
6: 잘생기진 않았지만 대본이에요 대본.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정감이 가는 남자였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용기를 내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 어허.
2: 사실은 커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6: 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척거리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아, 혹시라도 마음 바뀌시면 그때 커피 한 잔만 같이 마셔주세요 그럼.
6: 이상하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굳게 세웠던 평생 솔로 선언을 지키지 못한 채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짜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이럴 줄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2: 아, 우리 1박 2일로 바다 낚시 가자.
6: 사실 저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바다도 무서워하거든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가자는데 용기를 냈죠.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예쁜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한껏 꾸미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낚싯대를 펼치더니
2: 아! 야! 지금 중에 낚시! 이야! 아! 걸렸다! 끝났구나! 월정! 소리 질러! 월정!
6: 첫째 날도 낚시, 둘째 날도 낚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낚시였습니다. 맛집도 안 가고 카페도 안 가고 사진도 안 찍고 오로지 낚시! 제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자고 했더니
2: 어허! 조용! 이틀하세요. 좀 조용히 해. 가만있어. 월정!
6: 결국 제 사진보다 물고기 사진을 더 많이 찍었어요. 너무 서운해서 속상한 티를 냈더니 며칠 뒤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 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근사한 데 데려가 줄게.
6: 어라? 어? 뭔가 반성했나? 저는 또 단순해서 섭섭한 거 다 까먹고 미용실도 다녀오고 예쁜 옷도 입고 또 잔뜩 꾸미고 따라 나섰죠. 그런데 저희 어디 갈게요? 동네 저수지 낚시터에 갔어요. 또 낚시! 차 트렁크를 열더니 낚싯대를 꺼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2: 야 여기가 진짜 명당이거든. 야 붕어가 엄청 잘 나. 넣었다 하면 나. 넣었다 하면 그냥. 야 진짜 이거 기대된다 기대돼 벌써부터.
6: 커피숍에서 만나 커피로 시작한 인연인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까 커피 향보다 떡밥 냄새를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를 여자친구로 만나는 건지 낚시 메이트로 키우는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저 진짜 낚시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계속 물고기를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이 남자랑 연애를 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낚싯줄보다 이 남자와 인연의 줄을 끊고 스탑해야 할까요?
1: 아, 낚시에 빠진 남자. 낚시에

0: 빠졌어요.
1: 야,
0: 이제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2: 네. 아~
3: 데이트를 글로 가실 필요가 있나?
0: 예, 그 진짜 완전 중독인 거, 너무 빠진 거죠.
2: 그러네요.
0: 너무 빠져버린 거죠.
1: 맞습니다.
0: 자, 사랑의 고스톱 두 번째 사연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드리고요.
1: 맞습니다. 지금 4313님이 사연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0: 아주 우울하게 읽어줘야 돼.
1: 네. 저런 낚시꾼도 연애를 하는데.
3: 아, 진짜 우울함이 느껴졌다.
1: 와. 아이고. 아,
2: 그러니까 데이트할 자신 있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3: 네, 유감스럽네요.
0: 예. 네. 정말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남자들이 컬투쇼를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1: 맞아요. 네. 아, 우리 쇼다논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진훈씨는
1: 예.
0: 그러면 또 바다에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1: 바다에 많이 들어가죠.
0: 근데 이제 물도 잡아요? 물을 잡아?
1: 물고기를
0: 잡아?
1: 물고기를 그냥 저는 이제 프리다이버여가지고
2: 그냥 멋있다.
1: 물고기를
0: 주워오는 거구나.
1: 보고
2: 아, 낚시로 안 하고 주워서 네, 뭐
1: 한 번씩 쓰레기만 주우면서 이제 물고기를 구경하다가 맛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이장님이 하시는 횟집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물회 먹고
3: 낭만 있다.
1: 저는 이제 더울 때는 낚시하는 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0: 그렇지.
1: 네.
0: 나는 낚시가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2: 맞아.
1: 그러니까 맨날
0: 손맛이라는데 이게 뭐가 재밌나?
2: 맨날 지겨워요.
1: 제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고기 진짜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계세요.
2: 왜 밑에서 이렇게 좀 끼워주시지?
1: 아,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기 많아요 네. 이걸 하고 다녀요.
2: 아, 연예인인데?
1: 이게 거기서는 뭐 별 그게 없습니다.
3: 스팟을 알려주시는
0: 거예요. 낚시는 그럼 따로 하진 않는 거구나.
1: 네.
0: 저희 아버지가 사라진 전에 어머니랑 그 신혼 때도 낚시를 그렇게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짜증났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2: 아, 싫어해. 여자는 또 안 좋아해.
3: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낚시 같은 건 왜냐면 그냥 잡아 올리면 본인 거잖아요. 금어기인 그 물고기 아니면은 아니 이상. 그래서 되게 좀 마음까지 되게 풍요로워질 것 같긴 한데.
0: 근데 이제 고기를 진짜 그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잡는 재미 때문에 다 놔주고 온대요.
1: 맞아요.
3: 그러면 이제 뭐 별로.
2: 아,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0: 저게 뭐 하는지.
2: 그러니까 돈만 쓰고.
3: 탕이라도 끓여주든가.
1: 이런 사진만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고기 이제 입 잡아가지고.
3: 아, 들고서 막.
2: 네,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네. 크게 보이려고.
1: 야, 4자다 5자다 이러면서.
0: 혹시 여기 방청객 중에 혹시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낚시를 왜 푹 빠진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얘기해 주실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 좋아하시는 분들은 병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
1: 오늘 장벽 높다니까.
0: 이게 장벽이 높아요. 예. 오늘따라 또 이렇게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오시고.
2: 그러네요.
1: 네.
0: 자, 김세현 씨, 스탑이에요. 민물 낚시하는 남자는 만나는 거 아니랬어요. 혼자 가서 세워라. 내오라 물고기랑 시간만 낚는다고요. 아, 민물 낚시.
3: 민물 낚시. 또 결이 다른가? 민물 낚시. 바다 낚시랑 또 다른가 봐요.
1: 왜냐면 바다 낚시는 가정에 어떤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3: 아,
0: 그렇지. 민물 낚시 네. 못 먹으니까.
1: 뭐 제철 해산물을 잔뜩 잡아 와주시면
2: 그럼 좋죠.
1: 그러면 이제 너무 좋거든요.
0: 뭐 쭈꾸미 낚시하고.
1: 쭈꾸미 낚시하고. 뭐. 근데 이제 민물 낚시는 정말 사진 큰 거 낚으면 사진 찍고 또 놔주고.
2: 아.
1: 네. 야, 나 오늘 갔는데 6자 잡았다.
0: 7자, 8자 잡았다 뭐 이런
1: 이게 거. 끝이에요. 네.
0: 자, 다음 문자 읽어볼까요?
2: 홍영영님께서 고! 저도 결혼 전에 낚시터에서 출퇴근하고 맨날 낚시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1년에 두 번 갑니다.
3: 오, 절제 잘하시네.
0: 결혼하고 나니까
1: 바뀐다.
2: 결혼하면 아이 낳으면 또 바뀐가 봐요.
0: 욕먹죠. 결혼하고도 계속 다니면.
2: 그쵸. 애기 있는데.
0: 미친 거죠.
1: 이분 좀 의심스러운데요.
3: 꾼이에요, 꾼.
1: 네. 0199님. 고! 낚시만큼 생산적인 취미도 없습니다.
2: 아, 꾼이네.
1: 야, 이 낚시만큼 생산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0: 이분은 꾼이네요, 꾼이야.
3: 이분은 지금 낚시터에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세요.
1: 그러니까.
3: 낚시터에서.
0: 네, 지금 몇 마리 낚았어요, 보니까.
3: 컬투쇼.
1: 이분 문자 보니까 스탑해야 될 것 같은데.
2: 아, 낚시는 너무 어렵다.
1: 네.
3: 8723님께서는요. 저는 스탑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게임하거나 가끔 축구하고 오는 게 낫지 낚시는 금요일 밤에 사라져서 일요일 오후에 들어왔어요.
2: 와, 그렇게 오래예요?
1: 맞아요. 그렇지. 제가 이거 정말 공감되는데 제주도에 그 이제 친한 작곡가 낚시하는 형들이 내려온 거예요. 2박 3일 동안. 야,
0: 낚시만 해.
1: 정말 낚시만 하더라고요.
2: 아니, 무슨 재미예요?
1: 그게 재밌나 봐요.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3: 야, 많이 그을리셨겠다. 이 날씨에 낚시만 2박 3일 하면 그러니까. 많이 타잖아요, 또.
2: 그렇죠.
0: 작곡가들 만나서 얼굴 타 있으면 그 사람들이.
3: 네.
1: 생산적인 게 그만한 게 없어요.
0: 야, 낚시만큼 생산적인 게 없다고.
1: 닭공만큼 생산적이야.
0: 자, 김세희 씨. 고예요. 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 거.

0: 아님.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형부가 낚시를 무지 좋아했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언니가 출산하고 조카가 좀 커서는 조카를 같이 낚시 보내더라고요. 언니 자유시간 생겨서 서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이런 방법이.
2: 아, 자제분을 데리고 다닌다.
3: 그럼 자유부인 되는 거죠.
1: 그렇죠.
2: 자, 그러면 결정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수찬 씨부터 해볼까요?
4: 벼랑간에 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당황해도 당황 안 한 척하는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스톱이라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게 데이트 코스로 이제 처음에 어렵게 메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코스로 본인의 취미를 네. 한번 갔는데 한번 접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다? 아, 이분은 약간 좀 소생 불가다. 그래서 저는
2: 그래, 너무, 네, 이분은 너무 배려가 없어. 네,
4: 방생하겠습니다. 이분은 스톱.
3: 네, 저도 예전에 그 취미 부자 남자친구를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미가 명확하거나 취미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나중에 저를 버리고 그 취미만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많이 버림을 당해봤기 때문에
4: 아, 가슴 아프네요.
3: 네, 저도 X입니다. 오,
4: 이게 처음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처음 딱 스톱하니까 다 이게 벼랑간에
3: 흔들러지네.
5: 자, 행동대장 정진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부자예요. 오! 오!
4: 어떤 취미 있으시죠?
2: 뭐 많지.
5: 뭐 프리다이빙도 하고요. 뭐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뭐 여행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다양한.
3: 근데 그걸 강요를 하세요? 여자친구분이?
5: 아, 절대 하지 않습니다.
3: 아, 그럼 괜찮은데.
5: 혹시나 그럴 때는 있어요.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4: 아, 한 번씩 다시
5: 이거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을 때.
3: 내가 거기에 어플. 당했어.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 정말 안타깝네요.
5: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저는 5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분
2: 부자라.
5: 저는 이분 굉장히 좀 귀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2: 낚시
5: 엄청 막 공유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너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4: 맞아.
5: 이게 만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을 맞춰 나가다 보면 내 취미에도 함께 와줄 의향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4: 상부상조 느낌으로.
5: 네, 저는 5입니다.
2: 아, 그렇지만 2-1로 스탑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착하고 단순한 분일 수도 있어요.
4: 네, 근데 어느 정도
2: 낚시만 좋아하고 딴 거는 다 괜찮.
5: 맞아. 퓨어한.
4: 전문성이 있으신 분 같진 않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약간 좀 여유롭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낚시터 가서 와 월척에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5: 그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4: 그렇죠.
3: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낚시도 사실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낚싯대 이런 거.
2: 그럼 장비하면 장난 아니지 또.
3: 그렇죠. 아, 그럼 사면. 또 결혼하면 힘들 텐데.
2: 그리고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기 바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배를 사고 싶어해.
3: 배?
4: 선장님 되는 거예요, 벼랑간에?
3: 이거 무조건 스탑이다, 이거.
2: 자기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5: 제주에 오셨던 그 작곡가 형들은 배를 갖고 있더라고요.
2: 그래.
4: 아, 진짜?
2: 야, 그렇다니까.
4: 저작권료로 다 그거 모아서 그거 사는 거야, 17만.
3: 와. 이게 문제야, 이게.
2: 예. 자, 과연 어떤 사연에 우리가 흔들게 될지 노래 듣고 와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5: 레드벨벳입니다. 음파. 차라리 수용을 해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자, 이제 흔들어 볼 텐데 저희는 첫 번째 장거리 연애 군인과 강사의 사연에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가 이제 성공이니까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가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2: 실패?
1: 네. 저희 그 음성 변조랑 이런 거 다 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흔들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전화 갑니다.
2: 그런 노래 나올 줄 알았어. 사나이로 태어나서.
0: 남자분 사연, 남자분이잖아요.
2: 아, 아, 또 이렇게 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0: 아하. 아, 안 받는데요.
3: 불안하다.
0: 안 받네요.
2: 군기가
1: 수업 중이시나?
3: 아, 수업.
2: 아, 그러실 수 있겠네.
0: 아, 강사니까.
3: 맞네, 시간이.
1: 아하.
0: 아하.
1: 아하. 아하. 그래, 아, 제발.
0: 수업 중이실 것 같습니다.
1: 아, 딱 55분쯤이면 끝날 텐데.
0: 아, 50분 수업이니까.
1: 12분이야 아, 지금.
3: 맞네.
1: 아,
0: 그러면은
2: 군부대 쪽으로 해볼까요?
0: 예, 예, 그요. 어?
2: 군부대 쪽으로?
0: 군부대?
3: 지금 여자친구에다가
2: 여자친구분한테 아예 그냥.
0: 아, 부대 네. 부대로 저 전화하자고?
2: 네, 부대로. 제가 잘 몰라요.
1: 뭐라 그래야 되지? 통신보안.
0: 예, 통신보안. 뭐.
1: 통신보안 고치십니다.
0: 예, 부대입니다. 예.
2: 공익이라서 잘 몰라요, 제가.
4: 공익이 전화를 받지 않아.
3: 아.
0: 일단 흔들기는 실패가 됐어요. 예, 선물이 두 배로 가는데 할 수 없죠 뭐. 예.
1: 아쉽습니다.
0: 우리 진훈 씨가 또 오랜만에 스페셜 DJ로 왔는데
1: 네.
0: 한껏 즐기다 가는 것 같아요, 그죠?
1: 아, 저는 정말 이렇게 웃다 갈 일이 잘 없는데 퀄리티쇼만 오면 너무 웃다가 가지고
0: 와.
1: 이게 제가 이게 재미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재미를 너무 이렇게 받고 가니까 뭐 살짝 죄송하기도 하고요.
0: 아니에요.
1: 너무 재밌게 또 놀다 갑니다.
0: 예. 네. 진땀도 많이 흘렸잖아요. 예.
1: 아, 아.

0: 맞아요.
1: 억지로 일정하다가.
2: 노력 많이 했어요 오늘. 알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1: 송윤정 씨가
3: 진우 씨는 스페셜 DJ 하러 왔다가 방청객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보는 내가 다 즐거워요.
2: 아, 저 너무 저는 이 컬투의 이 농담 포인트가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1: 야, 전희쿤 사진 왔니? 아직 안 왔어? 아, 이 사람도 아주 고집이 세네. 아, 진짜.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4: 이 노래
1: 엄청난 노래네요.
5: 네,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뭐 길면 20년 뒤에 뜰 노래.
2: 네.
5: 김소유 박세미의 뭔들 못하겠어요. 들으러 갈게요.
4: 예.
1: 아, 세 분 수고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4: 예. 네,
1: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원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제이자몽, 이상혜씨, 꼬부기, 버터풀, 나옹, 디그다, 푸린, 식스테일. 벌써 다들 눈치채셨죠? 포켓땡에 나오는 수많은 몬스터들의 이름입니다. 게임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로 큰 사랑받고 있는 포켓땡스터가 올해로 탄생 30주년을 맞았다고 하죠?

포켓땡 카드 하면 이 카드 모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 인기가 대단해서 희귀 카드는 심지어 16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42억에 팔린 적도 있다고 하네요. 애들이 갖고 논다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하기는 뭐 출시 30주년이 됐으니까 지금 포켓땡 가장 큰 핵심 팬 30-40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 책상 서랍에 고이 숨어있는 내 카드들 희귀 카드 아닌가 한번 둘러볼 만하지 않나요? 242억이 여러분들 책상 서랍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어디 가니 내 보석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블랙핑크 뛰어 듣고 오셨습니다. 이 포켓탱 카드, 이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 242억은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아니죠. 저희 초등학교 때 두 팔로 나뉘었습니다. 문구점에 항상 이제 죽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요. 야구, MLB, NBA 그리고 우리나라 K리그까지 선수들의 카드를 모으는 카드파가 있었고요. 적처럼 종이 뽑기에 눈이 돌아서 석수, 초콜릿, 잉어엿 이걸 뽑으려고 줄을 서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카드를 모으는 그 친구들을 보고 정말 비웃었던 제 자신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았던 카드들은 지금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되었을 거고요. 제가 뽑았던 그 잉어엿 그리고 석수 그리고 삼각 초콜릿 이런 것들은 다 공중분해가 되었죠. 네, 친구들아 축하한다. 미리 축하한다. 그 친구 항상 그 우표 수집 책처럼 거기다가 카드를 고이 고이 이렇게 찹찹찹찹찹 그걸 잘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저 별 관심도 없었고 집에 가면 항상 그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조심스럽게 끼우던 그 코올린 제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이게 참 이 가차라고 하죠. 일본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뽑기, 잉글리시에는 이제 럭키 드로우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도 이게 한참 영상에 빠져가지고 90년대 그 뜯지 않은 패키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깍 사면 거기에 막 한 8개, 5개 막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몇백만 원의 거래가 되고 왜냐면 그 카드에서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 어떤 유튜버 뽑았는데 무슨 리자몽 뭐를 뽑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거를 막 3깍인가 4깍을 그 몇백만 원인데 그거를 까고 있는 거를 콘텐츠로 찍었더라고. 근데 뭐 242억이면은 여러분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이걸 깠는데 그 당시에도 잘 나왔으면은 왜 이게 희귀 카드가 되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위조품 유통, 범죄 조직 돈 세탁, 절도 등의 문제까지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트레이딩 카드 진흥 의원 연맹까지 이걸 만들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요즘에는 이 귀한 카드들은 무슨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보관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전당포 컨텐츠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 전당포에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문 감정사 불러가지고 그 막 감정하는데 막 몇천만 원. 아유, 이거 무서워가지고 뭐. 제 주변에도 강재준 씨인가 송진우 씨인가 이 두 명이 이 카드를 모으고 있는데 둘 다 아마 희귀 카드 뭔가를 찾았을 거예요. 집에 찾아보니까 있었다고 해가지고 꽤 비싼 카드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방송에서 그들과 접촉할 일 있으면 슥 한번 물어보십시오. 빨리 여러분들 카드 모으신 분들 지금 바로 책상 서랍으로 242억 원을 찾으러 떠나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좋은 카드 찾으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나무도 한 그루 보이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1번

0: 사과나무, 2번 배나무.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가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 이유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엠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황제팡화의 성숙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부르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첵 첫곡 디바 I'll Get You 더불어 출발!

성숙이입니다라고 김성숙님께서 아 성숙이님이 오셨으니까 황제파워 이제 성숙이구만 성숙님 웰컴

0: 유경님, 11살 긴 리나 그만 놀고 숙제하자.
1: 네, 하루 종일 놀고 있나 보네. 애들 방학이니까. 자, 그래도 유경님, 지금 채리나 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김리나는 채리나 씨 노래까지만 듣는 걸로.

데스티니. 다음 곡으로 살랑 넘어가 버립니다. 제국의 아이들. 아, 예전에 이 후유증이라고, 제가 후유증 발음을 잘 못했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노래 제목이었는데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후유증. 검색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나무도 한 그루 보이는데 무슨 나물까요? 1번 사과나무, 2번 배나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금요일은 빨리 가버리죠. 그럼 내일은 뭐다? 이치 주말 오프닝이다. 오늘이 불목이다. 4009님 조기 퇴근했어요. 일찍 퇴근하는 건 가족들에게 비밀. 일찍 퇴근해서 뭐 하려고?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너무 매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저도 아직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도 영상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먹은 줄 알았는데 안 먹었어요. 아, 꼭 먹어봐야지. 지은 씨 먹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영란님, 퇴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빵디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제가 원하는 자세. 자, 제가 괜히 퇴근 요정이 아니죠. 제가 등장하면은 방송이 끝날 때쯤 뭐다?

4018님. 와, 문자 신나게 보냈는데 지금까지 앞에 샵을 안 붙이고 1077로만 보냈네요. 유유. 지금은 붙여서 잘 보내셨나 보네요. 부착을 한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저희 샵 1077이지 그냥 1077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이들의 지금 귀감이 됐어요. 4018님 감사. 오늘 출첵 끝고 에일리 UNI로 웨이러미니 출발.

큰아들 훈련소 이소시킨 지 3일째인데 황제빠오를 듣고 있어도 슬퍼요. 네, 이거 뭐 충분히 슬퍼하셔도 됩니다. 이게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이 가족들과 이게 생이별을 한다는 거 2년 정도, 약 2년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일병 휴가 나올 때쯤 질리실 거예요. 너 빨리 안 들어가냐 얘기 100% 나옵니다. 걱정은 노노. 유미자님, 김기선님, 박희영님 어서 오십시오. 강채영, 류상중, 김준섭, 조미건님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방학이 너무 짧다는 선생님 심희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심희진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방학해도 애들 학교 나가던데. 예, 네, 뭐 수업 뭐. 어 그래 맞아. 그거 방과후 수업이에요, 그게? 뭐 이상한 수업들이 막 있어가지고. 야, 근데 그게 여러분 효과가 좀 쏠쏠하더만요. 깜짝 놀란 게 며칠 전에 집에 갔는데 애가 체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체스를. 뭐야 이거? 어렸을 때 그 부잣집 아이들만 두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체스. 체스는 진짜 부잣집 아이들만 두고 있고 어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배웠대는데요. 하여간 선생님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수많은 교육자분들 It's 대단스. 네. 감사합니다.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나무 무슨 나무냐? 1번 사과나무, 2번 배나무. 정답은 1번 사과나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1부 마칠게요. 1부 끝곡은 윤정민님의 신청곡 윤종신 팥빙수 듣고 올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0: 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0: 번호.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7543님, 외근 나가면서 이따 복귀할 때 사가려고 찜해놓은 꽈배기집 봐뒀는데 내비가 복귀하는 길은 옆길로 안냈어요. 유유, 내 찹쌀 꽈배기. 진정한 프로라면 유턴을 해야죠. 7543님, 저는 이거 못 참죠. 거의 인천 공항 가는 길을 타지 않았다면, 아, 우리나라 국도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 아, 동네 길들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거 그냥 차 바로 유턴 해버려야죠. 바로 꽈배기집 들어가버려야죠. 네. 아니면 오늘은 좀 아쉽지만 집에 근처에, 네, 저기 배달 어플로 주문 싹 하셔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근데 아, 그 따끈따끈한 꽈배기는 주문해가지고 느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바로 그냥 앞에서 먹어 제껴야지. 아, 야, 아깝습니다. 내비가 아주 못됐구만. 여러분들 내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 있죠? 저도 몰랐는데 기능들이 디테일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항상 궁금해가지고 과연 캠핑카들은 어떻게 다닐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차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걔가 그럼 다리에 못 들어간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 내비게이션에, 그 여러분들 쓰는 어플들 있잖아요, 거기에 높이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 높이를 설정해 놓으면은 못 가는 구간은 피해가지고 이렇게 사사사사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꽈배기 집을 항상 경유로 찍어 놓고, 네, 내비를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디? 김찬미님, 주말에 엄마랑 아이맥땡 영화 보기로 했어요. 엄마는 아이맥땡이 처음이라 두근두근 하시대요. 나 이러려고 돈 번다. 엄마, 팝콘 콜라도 다 먹을 거니까 각오해.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은근히 안 해본 게 참 많으셔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4D 같은 거 봐보셨을라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아, 지금 개봉했군요. 어제 개봉했겠다. 거미인간. 거미인간을 지금 보러 갈 생각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도 4D로 있겠죠? 여기 또 이제 애들이랑 할머니랑 해가지고 같이 한번 갈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네요. 아, 이게 또 찬미님 때문에 모르던 사실. 맞아, 부모님들 안 해보신 거 참 많아. 어머님하고 그냥 거하게 항상 차려가지고 드시고 재밌게 보고 오십시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고요. 오늘 2부 북한산 계곡물을 마시고 내려온 캐니팡의 연주를 들어보는 시간 캐니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할게요. 7241님의 신청곡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0: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재즈 선율에 나를 담궈보고 싶다. 리코더 위에서 춤추는 Oh My Finger. 그대는 아는가? 이 영롱한 선율을.
1: 자,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교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케니 팡씨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메가리가 아예 없이 뼈마디가 다 풀린 채로 흐느적흐느적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 여러분 케니 팡을 환영해 주십시오. 케니 팡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케니 팡 아까부터 왜 휴대폰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드디어 저도 시대의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제 댓글을 시작했습니다.
1: 응? 뭐야? 주식 시작했어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월급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라는 세상. 그걸 만들 겁니다. 제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1: 자,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이게 이 투자라는 거, 이게 이제 필수 요소가 되었죠. 아니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0: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89만 3천 원입니다.
1: 예? 지금 수익률이 어때요?
0: 그래프가 남극 대륙처럼 시퍼렇게 펼쳐졌습니다. 마이너스 94%입니다.
1: 아니 이 쉽지 않은 수치인데 마이너스 94%. 예전에 제가 잘못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간 적인데 94는 저도 아직 찍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94%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날아갔어요?
0: 영끌을 해서 산 주식이 알고 보니 유령회사였습니다.
1: 아, 울음소리를 저희가 처음 들어보죠? 아, 이건 우는 겁니다. 아, 웃는 거랑 우는 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무슨 주식을 사신 거예요?
0: 회사 이름에 미래, 혁신, 글로벌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1: 자전거에서 타이어 바람 빠질 때 약간 이

0: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죠. 뭐 안타깝네요. 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그래,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5만 3천 남았습니다. 다시 투자할 겁니다.
1: 또요?
0: 이번에는 정말 신중을 걸 겁니다.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약간 이 투자에 소질이 좀 없으신 것 같고, 아, 이게 뭐 저도 뭐 똥손이라서 이거를 뭐 조언을 할 수도 없고, 이건 재테크가 아니고 재산 테러입니다, 캐니팡. 그냥 열심히 착실히 돈 벌어서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땀 흘려 본 돈만 본인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캐니팡이 연주를 할 겁니다. 주식 실패자 캐니팡. 캐니팡이 연주를 들으시고 과연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자, 캐니팡 준비 갑니다. 시작.

아, 깔끔하고 완벽했다. 깔끔하고 완벽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 악마와 계약을 한 악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한음만 틀려도 어디서부터 내가 틀렸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전형적인 후크송의 악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아, 빠르게 다시 한 번만 빠른 박자로 16분의 8박자가 빠른 건가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한번

네, 중간에 한번 고비가 살짝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크송이라서 큰 티는 안 나고 계속 반복되는 음악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캐니팡의 연주를 다 들으셨죠? 캐니팡이 과연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ID 아예 듣고 올게요.

자, 캐리팡이 오늘도 어찌저찌 곡을 완주를 해냈고요. 겨우겨우 연주법이죠. 겨우겨우 이렇게 곡을 완주해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 캐리팡이 연주와 함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원더걸스의 So Hot이었습니다.

와, 캐니팡 공중으로 리코더 던졌습니다. 연주 끝나고.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 4년 동안 한 연주 중에서 가장 완벽했고 더 이상의 실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이상 자기는 할 자신이 없다. 이치 완벽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리코더를 놔두고 바로 나가셨어요. 자, 2008년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쏘 핫하게 만든 국민 히트곡 I'm so hot. 이 후렴구만 나오면 그냥 절로 어깨가 들썩이는 노래죠. 원벽을 싸면 뭡니까? 복고풍이죠. 복고풍. 이 복고 감성과 아주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만나버리면서 전국을 쏘 핫 열풍으로 물들였죠. 원더걸스의 대표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쏘 핫. 1153님 캐니팡 버전은 I'm so hot이 아니라 암소 하 같아요. 뭔가 더러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공기반이 아니고 공기 90, 소리 10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강민님, 학예회, 축제, 장기자랑 안 나온 데가 없었던 국민곡이었죠. 근데 원곡처럼 핫한 분위기 살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네, 이게 근데 안무도 쉬워가지고 뭐 대충 불러도, 네, 아마 이거 불렀을 때 노래방에서 부를 때에는 제정신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1차에 노래방 가시는 분은 없으니까, 회식 끝나고 갔을 테니까. 487 하나님, 나왔다 내 자신감 충전기 노래. 거울 앞에서 괜히 치명적인 척 하게 됨. 그렇죠. 옛날에 그 텔미의 어머나,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이 부분. 네, So Hot, Tell Me. 네, 자존감 높이기에는 참 좋은 노래다. 캐니팡 씨는 아까 리코드 던지고 바로 북한산으로 사적보행으로 가셨고요. 오늘 정답 So Hot 맞추신 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 이상식님의 신청곡입니다. 10cm. 이거 약간 최성곤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최성곤 씨는 네가 좋아죠? 아, 10cm 네가 참 좋아.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치면 파워 FM 황질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꽝디. 인천에 사는 봉파더 인사드립니다. 꽝디,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승진을 했습니다. 31살에 큰맘 먹고 입직해서 어느덧 40살. 자그마치 9년 만에 레벨업이네요. 어느 회사나 승진 문턱이 바늘구멍이라지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운이 잘 따라준 덕분에 기쁨이 2배, 3배로 밀려옵니다. 이번 기분 좋은 소식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환해졌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어나는 걸 보니 아, 이 맛에 직장 생활 견디나 보다 싶습니다. 묵묵히 견뎌온 9년이라는 시간 끝에 찾아온 이 작은 기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멋지게 달려보려고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 길이야.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 아들 도현아, 너는 언제나 최고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보자. 사랑한다 아들. 신청곡은 다비치의 너의 편이 되줄게 부탁드려요.

0: 자, 오늘은 봉파더님의 신청곡 다비치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입사 9년차 만 마흔에 승진을 하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쌓이고 경험치가 켜켜이 쌓여서 이제 계속 승진할 일만 남은 것 같다. 이게 이제 그 계단식 성장이라고 하죠. 쭉 수평적으로 갑자기 튀어오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제 계속 튀어오를 일만 제가 봤을 때는 남았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사실 잘은 모릅니다. 근데 기분 좋겠죠. 뭔가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 아, 근데 이게 더 무섭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뉘는 거잖아요. 직급이 나뉜다는 거는 아, 그 사람이 받는 월급도 이렇게 나뉘는 거고. 야,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더 험난한 곳에서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진을 전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쟁률이 좀 승진은 내 동기들하고 다 싸우는 건가요? 와. 그래서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있군요. 한 방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 동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승진 떨어지면 좀 힘들어 하시는군요. 하긴 그럴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진정한 포모가 아닌가. 포모 현상. 근데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원동력을 삼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 여기서 좀 약간 멘탈이 약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은 보니까 여러분 지구력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형님들도 그렇고. 네, 이게 그 짝패의 이범수 씨의 명대사, 김범수 씨의 명대사. 네,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놈이더라 라는 이 명대사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 명대사죠. 네, 봉파더님 너무너무 곱하기 100 축하드립니다. 네, 이 직함을 알려주셨으면 제가 슥 불러드릴 텐데, 승진 기념으로 어디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기를. 자, 여기까지 신봤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오디오 힌트 듣고 정답을 찾아가는 코너죠. 오디오 20곡 해볼게요.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의 침대.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정답이냐 오답이냐 오디오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모아 모아 모아서 정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디오 스무고개. 자, 오디오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추는 코너 오디오 스무고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오디오 힌트를 들으시고 힌트가 가리키는 정답이 뭔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힌트, 자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자, 소 울음소리가 들렸죠. 황제파워의 효과음이기도 합니다. 문세윤 씨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직접 소 울음소리를 직접 녹음해 주셨는데, 아 옛날에 진짜 그 문제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송아지 목소리하고 문세윤 씨가 낸 이 송아지 목소리하고 찾는 거였어요. 1, 2, 3, 4번 중에 틀렸습니다 전. 와, 방금 들려준 거는 문세윤 씨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소설이에요? 우리 소설이는 뭡니까? 우리 소설이도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칠 거예요. 아까 그 송아지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큐! 비슷하죠? 이제 따라할 게 없어서 소를 따라하고 앉아있네.

이제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두 번째 힌트는 오늘 주인공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설마 문순 씨가 정답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내신 이유가 사실 제일 궁금하기는 해요. 갑자기 뜬금포로 이 앨범을 내신 분이거든요. 자, 두 번째 힌트는 폭풍 랩을 하고 계신데 래퍼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전문가 같지는 않죠. 가사에 결정적 힌트가 나옵니다. 이 연기 생활. 연기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연결고리. 네, 연기 생활이라는 단어가 들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은 배우라는 이야기겠죠. 랩이라는 배우. 흔치 않은데요. 일단 뭐 장혁 씨가 있을 거고요. 장혁 씨. TJ 장혁 씨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남자분 중에 아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는 않았지만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분도 수면 위로 많이 끌어올려야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될 텐데. 자, 다음 힌트는 오늘 주인공과 관련된 커다란 힌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시죠. 큐!

0: 아, 뭐 듣자마자 그냥 아련해져 버리죠. 이게 이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네, 이제 굳히기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눈치 못 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지막 힌트 바로 나갑니다. 큐!
1: 아빠! 잠깐만. 민지야. 아빠 왔다.
0: 민지야, 아빠 왔다. 민지야, 아빠 왔다. 자, 마지막 힌트. 오늘 주인공이 최근 출연한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인데요. 오매불망, 딸 민지를 찾아다니던 주인공이 드디어 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 참고로 이 드라마에 저도 푹 빠졌고요. 빨리 시즌2를 끌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SBS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오늘 퀴즈의 정답 다들 누군지 아시겠나요? 오늘 20곡의 힌트가 가리키고 있는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의 또 노래가 또 있네요. 그렇고 그런 얘기. 자, 듣고 올게요.

0: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본 오디오 20곡에 다양한 오디오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정답 주인공 공개합니다. 정답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배우 소지섭입니다.
0: 자, 오늘 정답 바로 소지섭 씨였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소지섭 씨의 소를 뜻하는 소 울음소리가 첫 번째 힌트였고요. 2번, 소지섭 씨가 래퍼로 변신해서 힙합이 뭔지를 보여줬던 노래 소 간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지섭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작품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의 OST. 네 번째, 소지섭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SBS 드라마 김부장 속의 명장면 민지 아빠 왔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있었죠.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밥을 한 끼 안 먹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던 우리 소지섭 씨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편식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죠. 자, 365일 멋짐이 폭발하는 배우. 작품만 시작했다고 하면은 로맨스와 액션을 넘나들며 시청자에게 설렘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배우. 얼마 전 종영한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는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이자 북한 출신의 전직 특수공작원 역할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냈죠. 66번. 66번이 그의 애칭이죠. 자, 연기는 물론 힙합을 사랑해서 음반까지 낸 힙합 전도사. 오늘 정답은 소지섭 씨였습니다. 소지섭 씨. 5160님, 저희 아빠 지금 김부장 세 번째 정주행하고 계세요. 소지섭 씨 시원한 액션 나올 때마다 주먹 불끈 쥐고 시청하십니오. 중년 남성도 미치게 만드는 그 이름. 소지섭. 그렇죠.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소지섭 씨의 액션이지만 정작 정경호 씨에게 더 공감이 많이 되죠. 몸의 실루엣이라든지. 윤경호 씨. 아, 죄송합니다. 정경호 씨는, 네, 다른 분이시죠? 아, 말랐죠, 그분. 윤경호 씨. 윤경호 씨와 뭔가 우리네 아버지들의 체형이 닮아버려가지고, 그쪽에 더 애착이 나중에 가버리죠. 소지섭 씨는 약간 드라마 보고 나서 거울 보면은, 아닌데. 자꾸 아닌데, 아닌데. 그 안경 써도 그 핏 안 나오죠. 네. 아, 그 풀샷 나오는데 다리가 너무 위에 있더라고요. 아, 정말 확실히 그래서 그 소지섭 씨가 수구 선수였잖아요. 수영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 개울에서 하는 거 말고. 아, 집이 좀만 여유로웠다면 실내 수영장에서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천혜 자연에서 하는 바람에. 강은혜님, 지섭 오빠 작품성 있는 해외 영화들 직접 수입해 주셔서 덕분에 좋은 영화 잘 보고 있어요. 고마우니까 노래 스트리밍 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해외 영화들도 직접 수입을 하시나 보네요. 이런 정보들, 이 알.

알게 모르게 하시고 계시는 이 일들을 이렇게 깨알 정보 알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님. 그래요. 이렇게 그 손지섭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이 명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대단스. 8163님, 옛날에 길거리에서 촬영 중인 손지섭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어깨는 왕 넓고 다리는 왕 길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네, 진짜 이 남성다움의 표본이다. 남성다움. 네, 이 숙한 냄새 물씬 난다. 그리고 저기 그 OTT 컨텐츠에 가보면은 김부장으로 좀 액션이 좀 이제 끝나가지고 좀 아쉬운 분들은 비슷한 작품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재밌으니까 꼭 보시라. 저는 무조건 다 보거든요. 액션 진짜 이 회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쳤죠. 대단합니다, 진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형님. 네. 형님이라고 했다고 또 소지섭 씨가 형이에요? 또 그런 문자 100% 도착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겠습니다. 3부 끝곡은 김부장 OST 알파드라이브 1의 고고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컬투쇼 20년 골수팬 쇼다는 교사부부 이선미
1: 황영아입니다.
0: 20년 전 스승의 날 첫 방청을 다녀온 이후 지금까지 쭉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그때 제 뱃속에 5달 된 아이가 지금은 20살이 되었답니다.
1: 컬투쇼로 태교하고 늠름하게 자란 우리 아이를 보면 컬투쇼가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컬투쇼 20살 생일 축하해.
2: 20주년 컬투쇼 쇼리 실라

0: 주간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리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대표 탐방코스 지리산 피아골이죠. 피아골, 어떤 뜻이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피아골은 피밭골이 바뀐 말이라고 해요. 피는 벼보다 빨리 자라 양분을 빼앗는 잡초인데요. 특히 경사진 골짜기에서 잘 자라 피밭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불렸던 거죠. 시간이 흐르며 피밭골은 피왓골, 다시 피하골을 거쳐 지금의 피하골이 됐고요. 지리산에선 벼 대신 피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하골이라는 이름에도 산골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황재성의 황제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30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방 구석구석을 아주 뚫어져라 노려보고 계시는데요. 네, 전기 모기채 휘두르는 모습이 거의 뭐 테니스 선수네요. 사연 받았습니다. 김연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저희 회사 옥상은요 이것저것 심어두신 사장님 덕분에 완전히 농장이 됐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하셨는데 블루베리 키우고

0: 키우고 미나리 키우고 베트남 가지까지 키우시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판매까지 하십니다. 오늘은 옥상에 갔는데 블루베리가 너무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섯 알 따먹었습니다. 먹어보니 새콤달콤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목요일에 피로가 싹 날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사장님, 앞으로도 옥상농장 계속 번창하시고 맛있는 수확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사장님의 블루베리를 훔쳐드신 김연숙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건물 옥상에 안 가봐서 그렇지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옥상 정원 혹은 옥상 농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 이게 그 옥상이니까 지붕이 또 없는 곳이 많잖아요. 관리가 굉장히 힘들 텐데 사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잘 키워서 판매를 할 정도로 아주 잘 키우셨나 보네요. 역시 이게 따뜻한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농작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선곡을 해놨습니다. 우리 김연숙님께 엄마가 훔쳐먹지 말라고 사장님 거 훔쳐먹지 말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 다섯 알이지만 그래도 아니야 근데 또 이거 또 각박하게 이거 다섯 알 가지고 이거 네 다음부터는 티나지 않게 세 개만 훔쳐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연숙님과 사장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양희은 엄마가 딸에게
1: 난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마지막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황제팡호의 인기 코너인 월뮤페 월땡땡 뮤직 페스티벌의 주말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월땡땡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힌트는 인천 유명 관광지고 디스코 빵빵이 아주 유명해버리죠. 진탱이 방부장님 오늘도 달려보자고요. 아, 선곡이 너무 좋아요. 진탱님 정답.

이 페라님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요리하는 맛에 푹 빠졌어요. 어제는 대패 삼겹살 덮밥 해먹었어요. 페라님 이제 시작한 거 맞긴 하군요. 이 대패 삼겹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빠진 오늘 점에추는 이 요리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닭 한 마리 칼국수로 진행시켜.

여신이 계속 차 타고 다녀서 문자를 못 보내다가 지하철 탄 오늘 호다닥 보내봅니다. 아, 세신님이 차를 못 가져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하철 탄 게 황격봉으로서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지 않니?

자, 잭스키즈 폼생 폼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팡왕의 인기 코너인 월뮤페 월땡땡 뮤직 페스티벌의 주말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월땡땡. 힌트, 인천 유명 관광지.

7097님 빵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800km 정도의 긴 출장을 갑니다. 와 이거 와 이 밑에 지역을 싹 돌고 오시는 것 같은데 윗지역이나 밑지역을 싹 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돈입니다. 7097님 돈 많이 버시고 안전하십시오. 안전운전 빔 쏴드리겠습니다. 800km면 이게 졸음

총호순이. 오늘은 불목, 내일은 불금, 모레는 불토. 신나버리죠? 6766님 어서와라 퇴근시간.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6766님 이제 20분도 안 남았어요. 6766

0: 퇴근하고 런닝 14km를 뛰어요. 1시간 40분 걸립니다. 파이팅!
1: 와, 대단합니다. 야, 1km만 뛰어도 너무 힘들던데 14km 이거 뭐 어떻게 뛰는 거예요?

나가 먹었는데 이틀 만에요. 오 시발 먹은 거 시발이야. 아 타코야키 여러분 계속 먹으면 진짜 타코야키처럼 변합니다. 얼굴이 타코야키처럼 변한다고요. 조심.

자, 여기까지 월뮤패 끝. 퀴즈 정답 발표해드리겠습니다. 황제파워의 인기 코너 월뮤패 월땡땡 뮤직 페스티벌에서 월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월미도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지났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일 금요일은 주말에 못 볼 직장 동료 친구분들과 그냥 인사하는 날입니다. 주말에 못 보니까 잘들 있어.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일하는 그런 날 금요일 맞죠? 좋은 사람들과 오늘도 좋은 저녁 하시고요. 다들 내일 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 정세훈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집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테이블 위에 각자의 휴대폰을 올려놓고 모든 통화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임을 하는. 영화니까 망정이지 그게 내 휴대폰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방 안주머니, 책상 깊은 서랍, 냉장고 맨 아래 칸, 그리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 머릿속, 이 모든 걸 당당히 공개할 자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자신 없다면 지켜냅시다. 나만의 비밀.

0: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올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어머어머 언니 어제 그 영화를 봤는데 언니가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0486님 그때는 몰랐는데 윤경호 배우님 나와서 재밌게 봤네요. 영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유해진, 이서진, 염정아, 예, 윤경호 씨도 아주 마지막에 반전 크게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리 집 냉동실엔 정체불명의 까만 봉지들이 너무 많아서 절대 공개 못합니다. 8585님. 나만의 그 비밀 공간이 다 있긴 하죠. 그죠? 예, 숨기고 싶은 영수증 잠시 후에 받아볼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몰래 산 것들? 예, 나 이런 거 샀다.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 보내주세요. 다이어트 약을 한 달치 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낚싯대를 부인 몰래, 게임기를 몰래 샀다거나 이런 것들. 오늘의 숨기고 싶은 영수증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것 보내주세요. 5888님도 내 SNS 너튜브 알고리즘 절대 공개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상대방이 궁금할 때는 그 사람의 알고리즘 너무 궁금합니다. 얘 뭐 긴 얘기 필요 없이 그냥 그 알고리즘 보면 한 1분 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알고리즘 공개하라 그러면 나 좀 그게 좀 꺼려지긴 하네요. 여러분도 예, 내 마음에 숨기고 싶은 영수증 샵 1077-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동방신기 믿어요. 여기에 어울릴 음악부터 시작해볼게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토이 스케치북 피처링은 윤종신, 김장훈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칼퇴합니다. 칼퇴하니 하늘도 예쁘고 풍경도 좋네요. 저는 오늘 부모님과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엄마가 삼계탕 끓였대요. 7911님 정말 행복한 저녁입니다. 이거 삼계탕 먹어줘야 돼요.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이 정말 오늘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좀 전에 노래 나가는데 목동에 이 구름이 막 뭉게뭉게 떠 있고 거기에 비행기가 한 대 쫙 가로질러 가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맑은 하늘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에 대한 생각, 이야기를 받아보는 건데요. 푸른 하늘, 노을진 하늘, 별이 빛나는 하늘 등등 메시지와 이미지, 쇼폰 영상으로 맑은 하늘을 담아 보내면 됩니다. 8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요.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맑은 하늘 공모전 지금 검색해 주세요. 박서연의 러브게임 1부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꼬깃꼬깃 접었던 영수증을 다시 펴고 아주 정성껏 찢어줍니다. 갈기갈기 가루가 되도록. 아, 분쇄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감추고 싶은 소비의 흔적, 오늘의 숨기고 싶은 영수증. 4486님, 아무도 모르게 탈모약 6개월분 20만원어치 구매했습니다. 머리가 빨리 자라났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김은정님, 라송, 저는 하이닉땡 주식을 남편 몰래 샀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남편 몰래 샀는데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었네요. 끝까지 말 안 할 거예요. 가지고 계셔야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 6845님, 초딩 아들이 하는 게임 몰래 해보다가 현질했네요. 아들아, 이거 재밌네. 야, 이러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나중에 같이 합니다. 예. 0593님, 웹소설 구입한 내역이요. 왠지 떳떳하지 못한 독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웬만하면 독서는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웹소설 제목이 뭐, 예, 조금... 그런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2231님, 나는 아이즈원과 아이유, 아이브 음반을 몰래 당근해서 아내 몰래 모으고 있다. 아이오아이도 다 모았는데 기쁘게도 하나가 더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할까? 행복한 궁리증. 그럼 아이즈원도 있고 아이유도 있고 아이브도 있고 아이오아이도 있고. 이야, 선물 갑니다. 9303님, 부끄러워서 숨기는 소비는 아니고요. 비밀 지출입니다. 남자친구랑 곧 천일 기념일이에요. 천일 기념 선물로 화끈하게 새 휴대폰 질렀습니다. 이야, 아, 요즘에 막 광고 엄청 하는 그 휴대폰 컬러도 이쁘고 이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할 모습이 그려져서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예, 거금을, 예, 소비하신 천일이라고 하시니까 9303님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제가 축하해드려요. 천일 정도는 축하. 예, 노래가 나가네. 예, 80s Bad.

80s bad.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최명희 님이 뭐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최산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최산을 이제 다 알게 되셨죠. 80s가 원래 8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많은 분들이 최산을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들이 저 멀리 남미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최산 씨 버전도 좋지만 여기에 이제 메인 댄서가 이제 윤호 씨라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윤호 씨 직캠도 좀 봐주시고 여기에 또 메인 보컬 종호 씨 정말 대단한 보컬입니다. 종호 사과를 쪼개면서 노래를 하는 친구예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ATG의 종호도 예,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직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157님 언니 저 안면거상 했는데 티 안 나게 해달라고 해서인지 신랑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세서 신랑한테 비밀로 하고 3개월 할부.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신랑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오히려 아는데 이 거상을 하면은 모를 수가 있나? 야, 이렇게 또 모를 수가 있네요. 어떻게 티 안 나게 잘 되셨어요? 예,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한 뭐 10년 정도를 그냥 내 몸처럼 쓰는 거니까 아, 이제 큰일 하셨네. 1157님. 예. 신랑 모르게 잘 마무리 되기까지 예, 잘 아물게 되기까지 응원합니다. 예. 노인재 님, 저는 술을 못 먹는데 20개월 전에 위스키 모으는 취미가 생겨서 와이프 몰래 모으고 있어요. 와이프 허락하에 산 거는 10병 정도, 와이프 몰래 제 방에 안 보이게 숨겨놓은 거는 약 30병 정도 됩니다. 매달 먹지도 않는 거 사지 말자고 다짐하지만 마트에서 할인하면 한 병에 2병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또 할인 또 우리가 못 참잖아. 그리고 이건 그냥 취미인 거죠. 뭐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들켜서 한꺼번에 다 뺏기게 되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습니다. 이 취미 생활이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선물 갑니다. 수영복이요. 0516님 요즘 수택이라 새벽 수영 많이 빠졌는데요. 수영복만 자꾸 사 모은다고 남편이 뭐라 해서 친정으로 택배시키고 가져왔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죠. 예, 돌아. 아, 수영복. 근데 이제 또 항상 장비빨이라고는 하지만 뭔가에 또 열심히 하려면 이런 수영장에서 또 수영복 이런 것도 중요하죠. 선물 갑니다. 7762님 내 마음에 숨겨두고 싶은 영수증은 저만의 비밀 계좌입니다. 온라인 뱅킹 공인인증서도 검색이 안 되는 계좌. 오! 아이 새 키우느라 용돈이 매우 매우 적은 저에게는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숨통이 트이는 비밀 계좌입니다. 비상금 계좌로구나. 그런 거죠. 예, 이거야말로 오랫동안 비밀이 지켜지셔야 될 텐데 7762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행복하고 숨통이 트이는 비밀 계좌 오래오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짙은의 곁에 띄워드리고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0: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아기들의 생애 첫 식사, 세계보건기구에선 생후 6개월부터 이유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첫 이유식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서도 안 되는 게 쌀 미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지만 단백질과 필수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여 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된 단일식품으론 완전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히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라이신 함량이 다른 곡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아 뼈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소중한 내 아기에게 가장 순하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쌀 이유식 한 그릇에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쌀은 곧 사랑입니다.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맛집. 퇴근 시간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 없는데. 그럼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갔죠. 갔더니 친구 옆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 소개팅! 소개팅이야. 친구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에 얼떨떨하게 같이 앉아 밥을 먹게 됐습니다. 헌데 이 남자 정말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정말 맛있다.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근데 두 분 언제부터 알던 사이예요? 많이 친해요? 뭘 물어도 단답형 대답에 묵묵히 밥만 먹던 남자. 뭐야,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죠. 그리고 몇 번의 만남 후 제가 먼저 사귀자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나서도 여전하더라고요. 영화 볼까? 좋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응, 좋아. 늘 좋다고는 하는데 진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도대체 이 안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도통 모를 일이었습니다. 결국 100일쯤 되었을 무렵 답답한 마음에 헤어지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 남자는 마지막까지 참 한결같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친구에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서로 잘 맞을 것 같은 두 사람을 인사시키고 분위기를 띄우려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고 조금씩 어색함이 풀리는 걸 지켜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그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 먼저 연락을 했죠. 나야. 뭐해?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어디야? 단 세 글자. 어디야? 그는 제가 있는 곳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입을 열었죠. 보고 싶었어. 많이. 그 이후부터 그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표현도 아끼지 않았죠. 조잘조잘 떠드는 제 옆에서 리액션도

많이 해주고요.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어느덧 결혼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진심은 늦게 도착할 뿐 가장 오래 남더라고요. 이런 진짜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소은 김동률이 함께한 욕심쟁이. 왠지 진득하고 진실한 사람 같네요. 4818님이 보내주셨고 오늘 이미희님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이미희님이 퇴근길에 제 러브스토리가 라디오에 나오다니 깜짝 놀랐네요. 사연이 읽히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시절의 설렘과 추억이 다시 떠올라 웃음이 절로 났네요. 평범했던 제 얘기가 방송을 통해 많은 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더 뜻깊고 행복합니다. 오래도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결혼 19년 차가 되셨다고 했는데, 20주년에도 러브게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래오래 이 추억을 간직해 주세요. 이미희님, 김주환님이 어디야? 스킬은 언제나 100점짜리. 아, 그런가요? 뭐, 긴말 필요 없이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어디야? 예, 이게 또, 아, 이게 이제 킥이었네요. 아, 요런 게. 이미희님, 멋진 러브스토리 감사드립니다.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편안하게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박 D&D.

0: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조이였습니다. 레드벨벳 조이. 7050님, 저 생일이에요. 오늘 엄마가 아기를 봐주시는데 35개월 된 우리 아기가 마침내 영상통화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35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부르는지 너무 듣고 싶네요. 지금 영상을 보고 싶네요. 완전 감동이었다며. 7050님, 러브게임에서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6695님, 7박 8일간 지방으로 축구대회 갔던 초5 우리 아들 오늘 드디어 돌아오는 날입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6경기 모두 전승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들 지성이, 아 이름이 또 지성이에요. 성은 모르겠지만 지성이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다 아들, 잠시 후에 만나. 예, 아들이 이 방송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성을 써주셨어야지 어머님. 박지성인지 이지성인지 김지성인지 궁금하잖아요. 669원님, 앞으로 또 우리가 TV에서 예, 볼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랍니다. 지성이 응원해요.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5: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4: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번호.
9: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10: 양산은 오늘 40도가 훨씬 넘었다며 김나연님께서, 경남 양산 우리 윈터씨가 양산 사람인데, 아니 근데 양산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세상에. 아유, 여러분 오늘도 많이 더웠습니다. 김나연님이 양산 40도라면서 시스타의 Shake It, Shake It을 신청하셨어요. 이것도 여름에 또 들어줘야 되죠. 이 곡 시스타 Shake It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좋은 선곡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자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 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장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 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 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시옷 디귿. 여럿이 모여서 사소하고 재밌는 얘기를 나누는 일을 뜻합니다. 배우 윤경호 씨가 강렬한 외모와는 달리 끊임없는 이것쟁이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음 맞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것 한 판 떨고 나면 쌓였던 스트레스도 싹 풀린다는데 주고받는 즐거운 대화나 입담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시옷 디귿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다이나믹 듀오 링마벨 피처링은 나얼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수다 수다 수다 권정원님 주셨고요. 수다하니까 옛날에 개콘에 수다맨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0820님 또 프리랜서 강사인데요. 종일 강의하고 집에 가는데 7살 아들이 계속 수다를 떨잖아요. 정말 육아퇴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이때뿐일 것 같아서 아들하고는 수다 좀 떨어져요. 강사님, 3188님 세 분께 선물 갑니다. 시옷 디귿으로 속담, 속담, 수다, 속담, 시옷 디귿 속담 됩니다. 6693님 그리고 샌들, 아 휴가 가려고 장만하셨대요. 샌들 좀 하나 있어야죠. 또 비 내리고 하면 또 필요합니다. 김혜영님, 새 집 마련 성공 송도에 박재현님 축하 축하 시옷 디귿으로 송도. 근데 송도에 새 집 마련 성공하셨대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축하 선물이에요. 최진수님 성덕, 임정님 지금은 통일됐지만 예전에는 동독과 서독이 있었죠. 여러분 이거 알아요? 동독 서독 알아요? 라떼는 말이야. 야, 동독 서독이 있었다고. 여러분 소련 알아요? 소련? 아이고 어떡하나. 임정님께 선물 갑니다. 문화 선물 있습니다. 대학로 TOM 2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소년의 초상 관람 티켓을 총 5쌍께 드려요. 1인 2매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박서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 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예, 네버엔딩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곡을 해주셔야만 이 코너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동방신기 믿어요부터 시작할 거예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취업하라.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동방신기 믿어요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병래님 믿어요 하면 영어로 I believe 해가지고 신승훈 I believe 연결하셨고요. 2315님은 믿어요. 뭐를? 신이요. 그래서 GOD 음악 길을 연결하셨습니다. 박혜영님이 믿어요. 믿어요. 전 믿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예. 아 이렇게 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흐름대로 믿어요. 전 믿어.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를 신청하셔서 박혜영님께 선물 가고요. 자 슈퍼스타 하면 떠오르는 곡 미도와 파라솔 하면 떠오르는 곡 지금 떠오르는 노래를 간단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김은실님 슈퍼스타 슈퍼스타 하면 사인이 생각나죠. 사인 받아야죠. 그래서 사인 이즈나의 사인을 연결하셨고요. 천유진님 미도와 파라솔 파라솔은 개의 이름이 생각나요. 개 이름 파라솔. 예, 그래서 개 이름을 외워서 피아노를 친다며 예, 피아노 조성모 피아노를 연결하셨습니다. 파라솔에서 개 이름 개 이름에서 피아노 예. 5957님 파라솔 하면 해수욕장이죠. 해수욕장 하면 바다가 떠오르죠. 바다 하면 바다의 왕자죠. 그래서 박명수 바다의 왕자 연결합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바다의 왕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양은정 님이 왕자가 바다에 가 있어서 공주는 외로워. 예, 공주는 외로워. 김자옥 연결하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5511 님이 박명수 하면 우시 우시. 그래서 루시의 음악을 우시에서 루시 스타일라이트 선곡해 주셨고요. 4694 님 바다의 왕자, 왕자 나왔으면 공주 나와야죠. 공주하면 피오나 공주죠. 그래서 피오나 피어나 가인의 피어나 연결합니다. 이 곡 진짜 오랜만에 러브게임에서 들어요. 자, 가인 피어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지금 넣어주세요.

하인 피어나 흐르고 있습니다. 피어나 피어나는 것은 꽃이죠. 꽃. 그래서 블랙핑크 지수의 꽃 고윤정님이 연결하셨고요. 피어나 피오 피오는 블락비의 멤버죠. 오설아님이 그래서 피오나의 피오 그래서 블락비 음악 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혜선님 가인하면 예 지금 이 목소리 주인공 가인도 있지만 배우 한가인 씨가 있죠. 그래서 가인 한가인 또 한가인 하면 미인이 되죠. 그래서 이기찬의 미인을 선곡해 주셨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미인 하면 떠오르는 것 이기찬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서 지금 보내주세요.

이기찬 미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8585님이 미인은 바로 유, 저한테 소연 언니 유 해서 멜로망스의 유를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양은정님, 미인하면 아마 미스코리아. 예, 미스코리아 대회 많이 나오죠, 미인이. 그래서 이효리 미스코리아. 5278님, 미인하면 미인은 잠꾸러기죠 라는 글과 함께 잠이 늘었어 조규찬 연결하셨습니다. 강혜경님, 미인하면 사실 화장빨이죠. 그래서 화장을 고치고, 예,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로, 예,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인에서 화장을 고치고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강혜경님께 선물 갑니다.

0: 진딤삼촌은 라디오 DJ예요. 우리 진딤삼촌은 말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1: 매일 밤 11시 딘딘의 뮤직하이.
0: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주령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칭찬을 자주 건네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남에게는 좋은 말을 그렇게 아낌없이 건네면서도 정작

0: 제 자신에게는 특히 제 연기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주 잘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조금씩 더 칭찬해 주다 보니 연기도 한결 즐거워지고 현장에 가면 여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김주령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바랍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으로 왁스 화장을 고치고가 나갔습니다. 박민경님이 화장을 고치려면 세수를 해야 되죠, 일단. 그래서 서인영의 세수를 연결하셨고요. 4664님은 왁스하면 학교 다닐 때 왁스 칠했던 바닥 닦았던 기억이, 그래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학교를 안 갔어 랑연양아 연결하셨습니다. 4664님. 그리고 왁스하면 왁스 냄새 중독돼요. 9476님 Fly to the Sky에 중독을 또 선곡해 주셨고요. 5290님 화장을 고치고 클럽을 가야죠. 그래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우디를 연결하셨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우디입니다. 오, 수미님이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 재범의 박재범의 좋아를 연결하셨고요. 박영호님은 우디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 이별 택시 가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김현우의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 부분을 우디로 가야 하죠 이렇게.

이별 택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김현빈님, 클럽하면 홍대 아닌가요? 그래서 홍대강 잘 됐으면 좋겠다. 이분께 선물 갑니다. 자, 홍대강 잘 됐으면 좋겠다 흐르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강입니다. 김혜영 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복권. 이번 주 내 복권. 그래서 로또. 엑소의 로또. 복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님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결혼해야죠. 그래서 임창정 결혼해줘 연결하셨고요. 박혜은 님이 홍대광의 대광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 대광을 바꾸면 광대가 되죠. 그래서 리쌍의 광대 이분께 선물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뭐 의식의 흐름대로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광대 리쌍 예, 여기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리쌍의 광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리쌍의 노래 중에 길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길 이어본다면 G.O.D의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임지영님 선곡이었고요. 한아름님은 광대를 들으면서 광대 깎고 싶어요. 마침 노래도 있거든요. 깎아주세요. 임영웅 연결하셨습니다. 7268님 광대는 삐에로죠. 그래서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김한선 연결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김완선입니다. 유진님, 삐에로 얼굴에 눈물 자국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눈물 자국 있어요. 그래서 플라워에 눈물을 연결하셨습니다. 유진님. 0420님은 김완선 하면 한국의 마돈나 아닙니까? 인정이죠. 그래서 마돈나 돈나 마돈나 시크릿에 마돈나 연결하셨습니다. 조동희님,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합니까? 예, 우찌합니까? 임재범 고해를 연결하셔가지고 예, 이분께 선물 가고요. 어찌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이거 생각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임재범 고해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와 함께 선곡해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0: 퇴직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5: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임재범 고해를 들었는데요 어디에 있나요 네, 이은정님이 어디에 있나요 찾는 놀이는 숨바꼭질이죠 그래서 아이브의 숨바꼭질 연결하셨고요 이정옥님 고해 부르는 내 남편 뭔가 잘못됐어 라는 글과 함께 권진아 뭔가 잘못됐어 연결해 주셨고요 원화정님은 노래방에서 제발 고해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소라의 제발을 연결하셨 습니다. 이정옥님께 선물 가고요. 이분은 임재범의 고래 이래가지고 NCT 드림의 고래를 연결하셨습니다.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NCT 드림의 고래로 시작할 거예요. 오늘 생방송으로 좋은 선곡 해주신 많은 솔방울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7: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2: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떠나가는 버스, 저 멀리서 보이는 문 닫히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간발의 차로 놓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영스 가족들도 오늘 놓친 게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하늘의 모습, 가족들의 표정, 주변 사람들의 마음 등 오늘이 지나면

보면 다시는 똑같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느덧 목요일인데요. 남은 한 주 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좀 더 꽉 붙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놓칠 수 없는 즐거움.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사는 게 바쁘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건강 그리고 나를 돌보는 일인 것 같아요. 마음, 건강.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완소분들 항상 건강하셔야 된다. 건강해야지 또 행복이 또 따라올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완소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780님 찜통 더위에 어머니 챙기랴 입시 앞둔 고딩 아들 챙기랴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힘 좀 낼 수 있게 기운 팍팍 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영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요새 날이 진짜 너무 습하고 덥고 막 비도 왔다가 안 왔다가 막 날씨가 변덕이 좀 심하죠. 근데 그런 더운 날씨에 또 입시를 앞둔 또 고딩 아드님을 또 챙기느라 정신도 없고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신나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승국씨 문치씨와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린 시절의 고집입니다. 고집 부리다가 생긴 에피소드들 보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정현민님, 퇴근하려고 회사에서 나왔는데 업무 연락이 와서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요. 흑흑.

회사에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일 연락이 오다니. 네,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르다고 하셨는데요. 끼니 거르지 말고 더 건강 챙겨가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일상 사연이나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김수민님, 자취 시작하고 처음으로 혼자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 절대 안 나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왜 그 맛이 안 나냐고 투덜거렸더니 그게 바로 엄마의 손맛이야 라고 하시네요. 주말에 엄마 밥 먹으러 본가 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도 부모님이 해주시던 그 음식 맛은 절대 안 나고, 또 할머니가 또 음식을 해주시면 또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뭔가 진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 손맛이라는 거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미님도 계속 뭔가 꾸준히 또 하시다 보면은 그 손맛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민님,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강아지가 슬리퍼를 물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외출했는데 그 귀여운 환영에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귀여워. 아, 근데 진짜 요새 제 알고리즘에 뭐 먹방도 있고 애기들도 있지만 강아지들도 그렇게 많이 뜨는 거예요. 아, 강아지, 고양이 막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면은 너무 이제 애기들이 귀여우니까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습니다. 또 김혜정님, 냉장고 털어서 반찬 한가득 만들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 항상 챙겨주셔서 저도 반찬 조금 드렸습니다.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냉털 하셨군요. 어떤 반찬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옆집 할머니 너무 감사드리네요. 항상 뭔가 잘 챙겨주신다는 게 이게 또 이웃의 정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두 분이서 또 이렇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반찬 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를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레이디 가가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듣고 왔고요. 완소들의 이야기 조금 더 만나볼게요. 0058님, 하루 종일 하우스 공사했습니다. 숨도 막히고 너무 더워서 얼음팩을 몸에 달고 일했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근데 진짜 요새 날이 그래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습하기도 습하고 날도 덥고 요새는 이제 더위 관련된 아이템들이 되게 많잖아요. 쿨티슈, 뭐 쿨스프레이라던가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조금 구비해 두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민정님, 전 7개월 된 아기 재우고 라디오 들으면서 밀린 집안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한지 낮에 아기 잘 때 같이 자게 되더라고요. 또르륵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육아가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아기 재우실 때 그때라도 잠깐 주무시는 것도 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또 아기 일어나면 또 밥 먹이고 또 이렇게 씻기고 또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라도 잠깐 또 체력을 보충하시는 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비니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알람을 3개나 맞췄는데 결국 마지막 알람에 겨우 일어났어요. 독서실 가는 길에 커피도 샀는데 결국 공부를 다 못 끝냈네요. 휴,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날에는 눈이 그냥 번뜩 떠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알람을 뭐 여러 개 맞춰도 잘 안 일어나지는 몸이 더 무거운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좀 힘들거나 피로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비니님이 또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증거 같고요. 너무 뭔가 공부를 맨날 맨날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래도 쉴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쉬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웬문국 이승국 씨 또 박문치 씨와 추억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저희는 예나의 캐치캐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도 아 시원하다 하는 게 한국인이죠. 칼국수도 대표적인 소울푸드인데요. 그런데 칼국수가 원래 여름 별미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한글조리서 규곤시해방에는 절면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칼로 썰어 만든 국수라는 뜻입니다. 당시엔 밀가루가 귀해 메밀가루를 많이 넣고 밀가루는 조금만 섞었는데요. 그래서 밀 수확이 끝나는 음력 6월 무렵 갓 나온 햇밀로 칼국수를 해먹는 게 여름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또 감자와 애호박이 빠지지 않는 것도 그맘때 한창 맛이 드는 제철 채소였기 때문인데요. 칼국수가 여름의 맛을 담았던 음식이었다니 새삼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방문치다옹. 잘 부탁한다옹.
2: 안녕하셨냥. 이승국이다 안냥. 잘 부탁드린다 안냥.
0: 와 진짜.
1: 고맙다옹.
0: 어떻게 이렇게 매번 새로운 걸 생각해낼까요?
3: 진짜 창의력 대전.
1: 진짜. 아, 고마워요. 고맙다옹.
0: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과 휴식의 비율을 좀 따져본다면 두 분 다. 아,
3: 일과 휴식의 비율. 오 이거 되게 재미난 질문이네요.
1: 저 요즘 네. 진짜 너무 쾌적해요. 아.
3: 오?
1: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아, 삶을 진짜? 살고.
0: 오. 너무 좋은데요?
1: 제가 수영을 끊었어요.
3: 오.
1: 이제 너무 제가 그 소파에 앉아서 쓰레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걸 제가 자각해버린 거예요. 오 이거 너무 쓰레기 같은 걸?
0: 쓰레기 같은 걸?
1: 이렇게 어. 생각을 해서 바로 네. 수영 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일정이 조정이 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지금.
0: 너무 좋다. 운동을 해야 돼.
1: 뭔가 사람 같이 사는 느낌?
3: 건강해지고 있네요.
1: 아, 좋아요.
3: 아, 너무 좋지. 저는 최근에 일이 조금 몰려가지고 10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8대 2에서 9대 1 정도 일을 해
0: 어떻게
3: 되게 일정이 지금 약간 그 몰렸어요 한동안. 요거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약간 몰려서 왜 웃어요 문치 씨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왜?
1: 아 이거 또 그거잖아요 그 맞아요. 바쁜 사람들의 그 사망 플래그라고. 아 근데 이번 주까지만 하면 진짜 다음 달부터는 괜찮을 듯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다음 달에 또 뭐가 생기거든요.
3: 그럼 그 다음 달 만나서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예상보다 조금
1: 우리가 지금 1년 반째 그렇게 근황 체크를 했잖아요.
3: 맞아요.
0: 내가 이번 네. 연도까지는 바쁘지 않을까 이승국 씨.
3: 아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이승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진짜 감사하다.
3: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0: 그래도 중간에 막 쉬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아니 우리 8792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아 보셨습니다. 저는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 주변에 영업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아 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없는데요. 두 분은 왠지 그런 영업 잘할 것 같아요.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은 왠지 네. 제가 봐도 약간 영업왕일 것 같아요. 주변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혹은 좋은 노래 추천을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1: 뭐 일단 승국 씨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직업이신 분이죠. 뭐.
3: 저는 일로 하니까 일로도 아니지.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재밌게 보면 친구들한테 실제로 영업 같은 거를 좀 슬며시 네. 자주 하는 편이죠.
1: 맞아요. 네. 근데 승국 씨도 보면은 그 영업을 저도 영업 몇 번 당했는데 그 뭔가 영업을 제발 봐라 이게 아니고
0: 아니 맞아.
1: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더 보고 싶은 느낌? 아 좀 영업하실 줄 알더라고요.
3: 맞아요.
1: 저는 어떤 식이냐면은 제발 봐 제발 제발 이거 진짜 너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제발 거의 거의 무릎 꿇고 비는 수준이에요 저는.
3: 근데 문치 씨도 그 영업이 또 문치 본연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 인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문치 씨가 막 얘기해서 들어봤던 노래 막 들으면은 얘기 들을 때 아 그런 노래구나 근데 집에 가서 생각이 나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야 그거 풀로 들었는데 좋더라.
1: 아, 맞아, 맞아,
3: 이런
1: 맞아,
3: 경험이 맞아. 있어요 실제로.
0: 맞아 맞아
3: 잘해요.
1: 이게 맞아요. 좀 그 임팩트 있게 가니까 맞아. 자기 전에 생각나게끔 만드는 맞아. 작전인가 봐요.
0: 두 분 다 되게 느낌이 달라요. 네. 그 승욱 씨가 뭐 너튜브로도 해주시지만 저희들한테 가끔씩 재밌다고 추천을 해주실 네. 때 줄거리를 살짝만 알려줘요. 정말 맞아, 감칠맛 맞아. 나게 알려준
1: 진짜
0: 다음에
1: 그 유튜브 보는 것 같아.
0: 어, 감칠맛 나게 정말 요약해서 알려주고 아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 맛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0: 너무 맛있게 약간 줄듯 말듯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시니까 안 볼 수가 없어.
1: 맞아.

0: 이 영업이라는 생각에 영업을 하려는 욕심에 내가 재밌게 본 걸 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재밌게 봤던 스포일러 포인트까지 얘기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1: 맞아, 맞아. 네,
0: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추천하고 싶다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안 가는데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그치, 단어 그치. 뭐가 있을까?
1: 맞아요.
0: 이런 거를 좀 가끔 활용하는 편이긴 하죠.
2: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본다. 피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전 아까 문치 씨가 말했던 고 접근을 문치 씨 같이 이렇게 개인의 매력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피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이 사람한테 줘야지.
2: 그치.
0: 어, 나는 이게 재밌었는데 너 재밌어? 뭐 관심 있으면 봐. 나는 재밌었어. 정도던가. 아니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야 이거 나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 더 볼 건데 제발 나랑 같이 봐줘라.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갑이 돼서 선택하게 만들어야지.
2: 그치.
0: 야 이거 너 봐야 돼. 너 보고 와. 무조건 봐.
2: 이렇게
0: 하는
2: 봐야
0: 순간
2: 된다? 뭐 이런 식으로.
0: 우리 안에 없던 반항심도
1: 맞아요.
0: 생겨.
1: 맞아. 저 그러면 안 봐요.
0: 뭐야 이렇게 된다니까.
2: 맞아 맞아.
1: 근데 내가 본 감동은 전해주고 싶어.
0: 맞아.
1: 진짜 제발 보면 안 돼? 약간 제발
2: 맞아,
1: 제발
2: 맞아.
1: 보면 안 돼? 이런 느낌.
2: 맞아 맞아. 이제도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 재밌었던 기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당첨자에게 선물을 1+1으로 드리니까 영수 홈페이지 웬그마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못 말리는 고집입니다. 나 이런 똥 고집이 있었다. 괜한 고집을 부려봤다.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들의 못 말리는 고집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관한 고집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에 어떤 고집을 부렸을까요?
3: 나 안 입어!
1: 아니 지금 여름이라니까!
3: 아 그래도 싫어!
0: 주인공이 부린 고집은 옷 고집이었어요. 자아가 생기더니 엄마가 입혀주는 옷은 거부하고 본인이 고른 옷만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1: 자 완보가 해가 쨍쨍하지? 지금 막 땀이 나지? 여름이라 그런 건데 완복이가 입는다는 건 겨울 원피스잖아. 그럼 입어야겠어? 안 입어야겠어?
3: 입어도 돼! 원피스 입을 거야!
4: 순한복!
0: 특히 계절감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항상 여름에는 겨울옷을, 겨울에는 여름옷을 입고는 했는데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1: 안되겠다. 다른 계절 옷들은 박스에 넣어서 장롱 안에 숨겨놔야지. 아, 내가 못 살아.
0: 주인공이 옷을 찾지 못하게 상자 안에 꽁꽁 싸서 장롱 안에 넣어놓으셨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주인공이 아니었죠.
1: 너 그 옷 어디서 났어?
0: 어느 날에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옷이 버젓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설마 하고 방으로 가보니까
1: 손한복! 옷을 이렇게 다 꺼내놓으면 어떡해!
0: 박스에서 옷이란 옷은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은 옷을 숨기는 건 포기를 하셨고 그 뒤로 주인공의 옷 고집은 더욱더 강해졌죠.
3: 오늘은 뭐 입지? 그래 이게 좋겠다. 엄마 나 이거 입고 어린이집 갈래.
1: 그거 잠옷이잖아. 그걸 입고 어떻게 어린이집에 가? 입어 입고 가 입고 가세요.
0: 이렇게 잠옷을 입고 가기도 하고요. 또
3: 엄마 나 이거랑 신발은 이거 신고 갈래.
1: 완보가 네가 고른 건 우비랑 장화잖아. 비 올 때 신는 거. 근데 지금 비가 안 와. 해님이 빵긋빵긋 웃고 있어. 그거 다음에 입자. 응?
0: 이제 점점 날씨, 상황, 장소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가장 심각했던 거는
3: 엄마, 나 오늘 입고 가로 정했어.
1: 뭔데?
3: 나 오늘은
1: 오늘은 뭐?
3: 한복 입고 갈래. 한복 꺼내줘.
0: 한복을 입고 가겠다고 떼를 쓴 날이었어요. 추석이나 설 근처에는 한복을 입고 등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날은 명절과는 먼 7월의 어느 날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머리가 아팠지만 주인공의 고집을 절대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모든 것을

0: 포기하고
1: 자 여기 있으세요.
0: 한복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뒷목을 잡는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나는데요.
2: 네 여보세요.
3: 아니 어머님 저 영수 어린이집인데요.
2: 네네네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3: 그 다름이 아니라 혹시 그 어린이집 올 때 입는 옷은 완복이가 고르는 거죠?
2: 네네 완복이가 좀 특이하게 입죠. 아침마다 고집을 엄청 부리네요.
3: 아 그죠? 아니 완복이한테 옷 어머니께서 골라주셨냐고 물으니까 그냥 꺼내자님 거 입고 왔다 그래갖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2: 네?
0: 틀린 말은 아니었죠. 꺼내져 있는 것 중에 본인이 골라서 어머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입고 오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어린아이다 보니 너무 많은 말을 생략한 거죠.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완복이가 고른 겁니다.
3: 네네 알겠어요
0: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어린이들도 날씨만이라도 꼭 좀 참고해 주세요. 부탁해요.
4: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원 플러스 원 피자 쿠폰과 치약 치수 세트 보내드릴게요.
0: 패셔니스타들이 있죠.
1: 예. 네. 네. 저는 패션계의 이제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러니까요. 네.
0: 맞아요.
4: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옷꼬집 부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어떤 편이셨어요?
1: 저는 되게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었고요.
4: 저도.
1: 근데 조금 이제 자아 생기고 나서는 그냥 유행하는 거 그때는 따라서. 스키니진 막 유행하니까 산소 같은 너 그럼 뭐 입어야 돼요? 당연히 비비드한 색깔의 스키니진 입어야 되고 엄마가 안 입히기 시작한 시점부터 엄마가 제가 옷 입는 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0: 확 벗어났군요.
1: 네.
0: 저도 옷을 생각하면은 진짜 오랫동안 그냥 입혀주시는 대로 입었던 것 같고 패션 잘하는 게 없었고 그게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자아가 생긴 뒤로도 뭘 사서 저를 꾸민다기보다 그냥 집에 입는 것 중에 오늘 뭐 입을까. 근데 그것도 아니다 예쁜 걸 생각 안 하진 않았어. 나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생각 안 했지. 패션 쪽에 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뭔가 유행한다는 거를 따라 입은 적도 저는 거의 기억이 없고 그냥 집에 입는 거 정도가 제 자아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옷으로는
1: 승국 씨 스타일리스트 분이 옷 입혀준 날에 티 많이 나잖아요.
0: 진짜 많이 나죠.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패션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실제 그러고 나서 문치 씨랑 저기 잠깐 대기를 하면서 제 그 SNS 봤어요. 별스타 봤어요. 문치 씨가 아니 근데 오빠 옷 잘 입던데? 아니야 그거 다 입혀주시는 거야. 이거 봐 이거 잘 입은 거 이거 입혀주신 거야. 이거는 그것도 입혀주신 거야. 아 그럼 이건 오빠 거야? 그거 내 거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다 파악하더라고요.
1: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때. 아니 왜냐면은 어느 날은 되게 멋있게 하고 오고 어느 날은 뭔가 그날에 그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그때 편차가 있었으니까 이제는 알죠.
0: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입은 거 뭐게요?
1: 집에서 입고 왔잖아요.
0: 정답.
1: 그래도 저는 둘 다 좋아요.
0: 그래요?
1: 두 모습의 승국 씨 다 좋아요.
4: 저는 둘 다 좋아요.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둘 다 매력 있어요.
4: 네.
0: 이래서 내가 여기 온다니까.
4: 근데 어릴 때 사진 보면 주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좀 많이 입고 다녔는지 기억나세요?
1: 저 진짜 어릴 때 엄마가 입혀줄 때는 진짜 옷을 너무 잘 입은 거예요.
4: 예를 들면?
1: 진짜 뭐 장르가 다 달라요. 언제는 공주님 같고 언제는 막 가죽 자켓 입고 있고 언제는 막 두건에다가 언제는 막 완전 고급스럽게 하고 있고
4: 어머.
1: 제가 입은 사진은 막 돌청바지에 막 무슨 캐릭터 그려져 있는 진짜 막 밤티 가방에 진짜 예 네. 제가 잘 생길 때 좀 요상한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유행하는 것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0: 근데 맞아. 어머님이 입혀주기를 잘 해주셨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엄마가 입혀준 사진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0: 그래서 어머님이 서운해하셨네. 그러니까. 자아가 생기고 나서.
1: 네. 엄마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직도 뭐라고 하세요. 뭐 이제 엄마 마음에 드는 옷 한 번씩 입어줄 때마다 엄마가 이제야 좀 옷 같은 거 입네.
4: 아 부모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특히 엄마들.
1: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을 수 있어요.

0: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진짜로 오랫동안 거의 청바지만 입고 살았고 다른 바지 안 입고 대학교 가서야 아, 여름에는 청바지를 잘 안 입어 더워서? 라는 개념을 얻을 정도로 언제나 청바지만 입었고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로는 반바지를 입은 기억이 없어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반바지가 아닌 이상 네. 어릴 때 구릉사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놀이터가 있는.
1: 아, 너무 재밌죠.
0: 저는 원숭이과 출신이어서 항상 올라가서 놀았는데
1: 오, 저도요.
0: 그 위에 노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네. 그 위에서 저의 그 구름사다리력을 꺼드럭대고 자랑하고 있는데 아래 지나가도 초등학교 고학년 누나가 네. 아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네. 아, 제 속옷 보인다 이러고 지나가고
2: 아~
0: 그 어린 날의 수치. 그렇다고 내가 구름사들을 포기해? 아~ 아니 그럼 난 긴바지 입고 올라갈 거야.
1: 아니
0: 그래서 진짜로 아~ 평생을 긴바지만 입고 살았더니 나 지금 다리가 상상 이상으로 하얀 거 알아요? 내 상체에 비해 상체가 너무 하얘.
1: 너무 궁금해.
0: 햇볕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1: 너무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2: 아, 지금도 하얗신데
0: 어렸을
2: 얼마나
0: 때 사진,
2: 하얀 거야?
0: 어렸을 때 사진 보면 그래 다 긴바지밖에 없어.
1: 그래 이런 게 있다 이거였는데 어릴 때 이런 말 한마디가 되게 상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뭐냐 이마 잘 까고 다녔는데 한번 앞머리 자르고 나서 깠다가 이마 넓다고 소리 들어서 평생 앞머리 있잖아요.
2: 알지.
0: 이런 게 남는다니까
2: 알지.
0: 진짜
2: 알지.
1: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나이 먹어서 갑자기 시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0: 지금부터 합시다. 확실하게 까고 다닙시다.
2: 어, 반바지 입고 다니셔요?
1: 승우 씨.
0: 아 그렇게
1: 승우 씨 반바지 입고 다니고.
2: 승우 씨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다음부터 봐요. 우리 다음 주부터.
0: 그렇게 들리는구나.
2: 아 그럼 우리 승우 씨 다음 주부터 반바지 봐요?
1: 오케이.
2: 오케이.
1: 아, 저도 깔 수 있어. 지금도 까요.
2: 하얀 다리 봐요.
1: 전 지금도 까요.
0: 어 잘 까네. 네.
2: 오케이. 승우 씨 하얀 다리 다음 주부터 보네.
0: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사연 뭐죠?
2: 네. 오케이 좋았어. 네. 우리 나우님.
1: 네, 나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딸도 유치원생 시절에 매일 엘사 그려진 티셔츠 입고 오겠다고 해서 똑같은 티셔츠를 10개 사서 놔뒀답니다. 와. 진짜 주변에서 같은 옷 빨지도 않고 입히는 부모로 보일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나네요.
2: 귀여워.
1: 완전 짱구네요, 완전.
2: 귀여워.
0: 빨간 상의 네, 노란
1: 티셔츠에
0: 바지.
1: 노란 바지.
2: 근데 캐릭터에 집착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2: 아,
1: 그렇죠.
2: 예전에 어렸을 때 네. 두 분한테는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1: 저는 어릴 때보다 지금 캐릭터 티를 더 자주 입는 것 같아요.
0: 저도. 어릴 때는 캐릭터 나 그렇게 안 입었던 것 같아요.
2: 저도 안 입었어요.
1: 어릴 때 뭐 입었 어릴 때 오히려 성숙한 티 입고 싶어가지고 막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뭐 영어로 그냥 뭐 써져 있고 막 이런 거 입었지. 캐릭터 티는 지금 제일 자주 입어요.
0: 진짜 나 왜 어릴 때 더 안 입었지 싶을 정도로 캐릭터 티가 너무 많아요 나도 지금. 네.
1: 아, 하나 있었다. 엄마가 되게 저 자주 입혀주는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누피 있잖아요. 누피. 아~ 누피를 되게 자주 입었었어요. 아~ 진짜 너듬이 가득. 아~ 그거 입을 때마다.
0: 저 어릴 때는 아무래도 선사시대다 보니까 그때는 막 이렇게 캐릭터 티가 유행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 솔직하게 네. 오히려 정말 흔히 유행했던 그 캐릭터 빵. 누구누구 이름 딴 빵, 아~ 누구 가수 이름 딴 빵,
1: 빵 이런
0: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 SBS에서 했던 포켓몬스터 아~ 애니메이션 네네. 그런 관련된 먹을거리, 문구류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고
1: 맞아요.
0: 그런 스티커 모으고 네. 이런 게 있었지 옷으로까지 표현하는 친구가 엄청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2: 요새 들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옷에
1: 맞아요.
2: 관련된 게
0: 맞아요.
2: 저희 때는 딱히 그렇게 많진 않았던
1: 것 같아요. 스키니진 진짜 그 뭐냐 스키니지 아니면 막 돌청바지
2: 맞아요.
1: 그 아니면 뭐 앞머리 사선 자르기 아니면 서인영 씨의 그
2: 초코송이 머리
1: 초코송이 머리 이런 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스타일이 유행했었죠.
2: 맞아요. 스타일들로 맞아요. 오늘 문자 주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국 씨.
0: 오늘의 주제 어린 시절의 고집입니다. 나 이런 걸로 고집 부려봤다. 혹은 우리 자녀들의 못 말리는 고집으로 생긴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1: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함께.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5달.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1: 5달.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6: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웬디의 영수지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고뭉치 어린 시절의 기억, 금쪽이었던 과거 시절의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0: 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웬그막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의 고집입니다. 그 사연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럼 웬그막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 오늘의 주인공은
3: 천국이 어릴 때 기억 안 나? 무슨 과학 실험하겠다고 고집을
1: 아유, 내가 그때 생각하면
4: 아, 그때 얘기는 좀 그만하라고.
2: 아직도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마다 소환이 되는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보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이길래 아직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1: 다음 실험을 지켜보겠습니다.
4: 우와, 신기하다.
2: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이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과학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1: 인간의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습니다
2: 라는 내용이 나오고

0: 있었는데요. 그때 주인공은 남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1: 사람도 훈련하면 더위에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도 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도 의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주인공은 실행력은 100%, 결과 예측은 0% 어린이였다는 겁니다. 결론이 나기 무섭게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1: 그러면 준비물은 선풍기, 이불, 그리고 내 몸!
0: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요. 가장 더운 낮 2시에 방문을 닫고 털털털털 돌아가던 선풍기도 끄고 주인공은 이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 몇 분 지났지? 30분 지났구나.
0: 그렇게 30분 정도 지나자 땀이 아니라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고 1시간쯤 버텼을까요?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1: 그래, 지금 흐르고 있는 건 내 인생이다!
0: 그런데 그때
2: 청구가, 너 뭐해?
3: 어머! 이 더운 날씨에 왜 이불 안에 들어가 있어? 얘, 정신 차려봐!
0: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냐면 평소에도 주인공이 사고를 많이 쳤는데 방이 조용했거든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기습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놀라 얼른 이불을 걷어내고 선풍기를 틀었는데요. 그런 엄마를 보며 주인공은 말했습니다.
1: 엄마, 난 진화 중이야.
0: 하지만 진화는커녕 탈수 증세가 와서 한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당부의 말을 전해왔어요. 어린이들 보고 자기가 한 실험은 절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다행히 그 뒤로 주인공은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라는 규칙이 생겨 큰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요. 몇 년 뒤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2: 오늘 더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0: 체육 시간에 선생님께서 저 말씀을 하자마자 순간 주인공의 뇌가 반응을 한 겁니다.
1: 응? 더위 극복?
0: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력 100%, 예측 능력 0%가 작동이 되더니 본능적으로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4: 그래, 팔 벌리고 뛰기를 한 다음에 물을 안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좋아, 해보자.
0: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죠. 당연히 친구들도 말렸어요.
2: 야, 너 뭐해? 지금 이 날씨에 그렇게 뛰면 죽어!
0: 하지만 주인공은 진지했습니다.
4: 야,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야!
0: 거의 킹스맨 훈련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몸에 열을 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 한 명이 말했습니다.
5: 또? 제 초딩 때 저러다 쓰러졌을걸?
0: 하필 주인공의 과거를 아는 친구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 친구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고 순식간에 주인공의 6학년 때 에피소드와 체육시간 에피소드가 소문이 퍼지면서 주인공은 인간 사우나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주인공이 하나 더 전해주셨습니다. 이 실험을 무려 대학교 1학년 때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30대 직장인이 됐지만 아직도 가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4: 이거 조금만 더 버티면 성장하지 않을까?
0: 다행히 무모한 실험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린이 그리고 어른 여러분, 더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절대 몸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실험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6: 얼마나 무서운 사연이었는지.
7: 얼마나 무섭게요.
6: 익명을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이거 치킨 쿠폰과 독서 전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8: 잠깐, 난 이거 반칙이라고 생각해. 아니, 틀리기로 웃기게 있어요?
6: 아, 그러니까요.
8: 얼마나 웃기게 있다고?
6: 얼마나.
7: 아니, 내가 틀리고 싶어서
8: 방심하다 너무 크게 웃어버렸네, 속으로.
7: 미안해요.
8: 아, 너무 재밌었어요.
6: 아니, 근데 더운 날 진짜 큰일 나는 그런 사연이잖아요.
7: 아니, 이거는 실제로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거의 정말 생명과 직결된
6: 그러니까요,
7: 거라서.
6: 그러니까요.
8: 근데 이거를 삶에 몇 번씩이나 시도했다는
6: 그러니까. 아니, 어릴 때는 그래도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해가 돼. 대학교 1학년 때도
7: 그러니까요.
6: 이걸 도전했다는 게 저는

0: 뭐지?
1: 저는 근데 응원해요.
0: 아, 응원하지 마요.
1: 나는 언젠가 저는 익명의 사연자분 진화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0: 아, 근데 뭔가 기초 대사량 되게 많이 높아지셨을 것 같아.
2: 확
0: 이거를 좀 자주
1: 했기 때문에
0: 하셔가지고.
1: 네. 남들보다는 좀더 버틸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0: 네.
1: 전 이런 상상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2: 그래서 그걸 도전하세요?
1: 음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2: 아니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진짜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1: 아 그렇죠. 도전까지는 안 하죠.
2: 그쵸?
1: 망상으로 많이 그때.
0: 네, 해봤자 생각. 솔직히 그런 거죠. 뭐 횡단보도 건널 때 흰색만 밟아야 안 죽는다 막 이런 것들. 그거에 이제 심화 버전을 실제로 실행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1: 근데 저는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마일드한 자체 챌린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0: 맞아요.
1: 계단 오를 때 그 계단 두 개씩 오르기 유행하기 전부터.
0: 네.
1: 계단은 무조건 두 개씩 오른다.
0: 저도요.
1: 왜냐면 그런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걸을 때 일부러 온신경을 계단 올라가면 상체를 이렇게 흔들면서 반동으로 걷게 되잖아요.
2: 네.
1: 나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0: 응.
1: 10대 때부터 그랬던 건데 괜히 상체를 빠뻗치 세우고 하체로만 올라가는 연습을 아무도 안 시켜도 뭔지 알죠?
0: 나 그거 뭔지 알아.
1: 이거 하면 되게 뿌듯하다.
0: 약간 운동.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듯이 옆에서
1: 맞아.
0: 보면은
1: 맞아.
0: 다리만 움직여가지고
1: 이런 걸 한다던가.
0: 네.
1: 아니면 우리 학교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달려가기 어려운데.
0: 네.
1: 보통 버스 타거든요.
0: 네.
1: 나는 괜히 그걸 뛰어가.
0: 와.
1: 왜? 난 달려나고 싶으니까.
0: 비슷한데?
1: 난 그래서 굉장히 응원해요. 난 진화 진화하실 거라고 봐요.
2: 왜 이 사연자님이 이해하는지 알겠네요.
1: 응원해요.
0: 근데 그러니까. 진화하셨나요?
1: 네?
0: 진화를 하지 않고 허리를 다치시지 않나요?
1: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단기 진화는 돼요.
0: 진화가 아니라
1: 진화할수록 내 삶에 어떤 거를 끌어다 쓰는 거야. 알고 봤더니
0: 내 몸의 어느 부분은 퇴화한다.
2: 그러니까.
1: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몸이 비명을 질러요.
2: 조심해야죠.
1: 내가 여기까지 말 들어줬으면 됐지? 안 돼도
2: 조심을 해야 하는.
0: 특히 이런 물 안 마시기 이런
2: 아,
0: 거는 진짜.
2: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
0: 큰일 납니다잉.
1: 네.
2: 그럼 혹시 두 분은 아직 내가 좀 덜 컸구나, 내 안에 어린아이가 남아있구나 생각한 적 최근에 있죠?
0: 매일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1: 한 30분 전에? 매일 진짜 해요.
2: 아니 왜냐면
0: 방금 얘기하면서 신난 것도 좀.
2: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느꼈어.
1: 아 맞다.
2: 나는 이걸 들으면서
0: 네.
2: 나는 저런 적 없는데.
0: 그러니까
2: 어른... 상상을 잘 못해서.
1: 어른이다. 어른이다.
0: 진짜 그런 거 안 했어요? 흰색만 밟아야 그 보도블럭에서도 주황색만 밟아야지 안 밟으면 죽는 거고 앞으로 난 막 내 주변 사람들 다 죽고 막
1: 아니,
0: 이런 거.
1: 인도 끝에 경계선에 올라있는 돌담기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거 안 떨어지고 끝까지 걷기 이런 거.
2: 전 횡단보도 건널 때 그냥 오로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1: 뭐예요?
2: 초록불 안에 건너야지.
0: 전 그거 아직도 하는데 솔직히 가끔.
2: 뭐요?
0: 좀 부끄럽지만 흰색만 밟기 습관.
1: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문치 씨.
0: 네.
1: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0: 네. 습관.
1: 나 응원해요.
0: 뭔가 그렇게 되던데. 그리고 뭔가 저 혼자서 안에서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퀘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성공 못하잖아. 그럼 또 막 정신승리해. 아니야, 이것까지는 포함 아니야. 뭔지 알죠? 마지막 거는 포함
1: 맞아,
0: 아니야.
1: 맞아.
0: 이런 거. 그리고 막 5초 안에 그리고. 제가 아직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신호등 몇 초 남았는지 본 다음에 눈으로 안 보고 나서 이제 도착할 쯤에 몇 초 남았는지 맞추는 거.
1: 그거 재밌죠.
0: 재밌죠.
1: 나 아직 요즘은 지금은 좀 많이 다쳐서 못 하는데
0: 네.
1: 다치기 전에 황당하던 건 그 비슷한 건 그런 거죠. 신호등 지금 남은 거리에 이론상 신호등 몇 초 저거 못 건널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전력 질주를 해본다면.
0: 인정. 상상해.
1: 그 초 안에 건넜을 때. 아직 살아있어.
0: 맞아.
1: 이 성취감.
2: 또
1: 공감 못하는 표정
2: 아니야,
1: 우리는 봤어요.
2: 아니야 그거는 있죠.
1: 아 있어?
2: 아 그냥 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건너버려.
1: 네.
2: 이것까지는 있죠.
0: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뭐지? 성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웬디 씨 안광이 사라졌어 지금.
2: 아니에요. 아니 있어요.
0: 우리 얘기 듣는데.
2: 아니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1: 이 토크할 때 되게 멀어지는 느낌이야 갑자기.
0: 그러니까.
2: 저도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과 이런 상상력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 같거든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어렵네요 살짝. 이거 봐.
0: 그래요.
2: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씨 문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0: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의 고집 사연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 역시 옷 고집 사연이 여러 개 있네요. 젠틀님, 어릴 적에 노란색, 빨간색 옷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여자만 입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빨래가 안 말라서 저 빨간색, 노란색 옷을 입고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황소 고집을 부리면서 마르지도 않은 남색 옷을 입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요? 어우, 레드는 사랑이죠.
2: 레드, 레드.
1: 이거 그냥 레드잖아요. 레드, 레드.
0: 아, 어릴 적에 싫어하는 색깔이 커서는 또 좋아지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2: 맞아요.
1: 맞아요. 취향이 바뀌어요. 맞아요, 어릴 때랑. 맞아요.
0: 근데 승호 씨는 지금도 옷에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닌가요?
1: 저는 지금 더 좋아해요. 아. 어릴 때도 좋아했는데 지금 더 격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색깔 좋지.
1: 색깔 굉장히 매력적이죠.
2: 또 1212님. 아이 어린이집 추석 행사 때문에 예쁜 한복을 준비했어요. 풍성하게 입히려고 캉캉 속치마도 같이 샀는데 아이가 입어보더니 그 속치마만 입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1: 어휴.
2: 결국 한복은 따로 챙겨보내고 속치마만 입어서 등원시켰네요. 아휴,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잘 달래주셨는지 사진은 한복 입은 모습으로 찍어주셨더라고요.
0: 아이고,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2: 귀여워.
0: 부모님은
2: 속치마만 입고 갔대.
0: 그러니까. 또 우리 캣님, 제 딸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마를 땅에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친정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그럴 땐 이마를 누르고 있어 라는 팁을 주신 겁니다.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어떻게 생각했는 거냐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

0: 네가 어릴 때 똑같이 그랬거든. 우와. 똑같은 딸을 낳았는데 아이 닮을 게 없어서 그걸 닮았네요 라고.
1: 역시 유전자는 역시 그러니까. 위대하다.
2: 엄마가 아이 앞에서 땅에 머리를 박으신 적은 없을 거 아니야.
0: 그러니까.
2: 근데 이거 혼자 한다?
1: 어떻게 한 거지?
2: 와 이건 대단하다.
0: 어르신이 어떻게 진짜. 닮지?
2: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나는 딸 못 놓겠다. 어떻게 아, 내 어렸을 때 완전 사고를
1: 많이 면도기로 혀 닦을까 봐.
0: 안 돼.
1: 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못 낳아.
2: 난 색깔 옷을 많이 준비해놔야겠다. 다음에 이런 주제도 재밌겠네요.
0: 그러니까요.
2: 보여준 적 없는데 내 어린 시절 모습을 그러니까, 똑같이 아, 하는 나의 자녀 모습들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3492님. 저는 어릴 때 한 번 꽂히면 그것만 먹겠다고 고집을 엄청 부렸다고 해요. 한 번은 제가 순대에 꽂혀서 삼시세끼 순대를 달라고 난리쳐서 부모님께서 하는 수 없이 사주셨는데 순대가 칼로리가 진짜 높거든요. 이대로 두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순대라는 음식이 세상에서 없어졌어! 라고 거짓말로 고집을 꺾으셨다고 합니다.
1: 우와, 이때 거의 지구 멸망 수준으로 힘들었겠는데?
0: 진짜.
2: 세상에서 없어졌어!
0: 와, 근데 그걸 믿고.
2: 그니까. 귀엽다, 이건. 근데,
0: 근데 한 번 꽂히면 계속 먹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두 분 어떤 편이세요?
1: 아,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0: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같은 메뉴로 몇 끼까지? 그리고 몇 개까지 가능하세요? 같은 메뉴로?
2: 저는 부대끼지만 하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면
0: 저도 네.
1: 승우 씨가 지금 몇 년째 햄버거를 드시고 계세요?
2: 41년째?
1: 진짜 모르겠어요. 이 좋아하면은 사랑이 이런 걸까요? 좋아하면 안 질려.
2: 아니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1: 안 질려.
2: 안 질려? 맞아,
1: 안 질려요.
2: 그럼, 네. 맞아요.
1: 계속 그냥 함께 가는 거야.
0: 맞아.
2: 동의해요. 맞아요.
1: 여름에는 맞아. 이제 수박이랑 사랑에 빠지고.
0: 맞아 맞아. 수박 좋아하잖아요.
1: 몇 끼니 먹을 수 있어요.
0: 맞아 맞아. 근데 진짜 몇 달 동안 안 맨날 먹는 것 같아요. 질리지 않고.
2: 맞아.
0: 다음 문자.
1: 네,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어린이 시절에 내가 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해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내가 말대 꼽는 것도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다시 하게 해줄 때까지 들어 누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내가? 라고 자주 말하네요. 아 요거 뭔지 알아요.
0: 알죠. 아 귀여워. 근데
2: 맞아요. 이 시즌이 있죠. 많은
1: 맞아요.
2: 아이들
1: 맞아요.
2: 맞아요.
0: 내가 아니면 싫어 뭐 이런 것들
1: 맞아요. 아니 뭐야 시즌
0: 맞아 뭐야
1: 이게 뭐야 맞아, 이게 뭐야 맞아. 이거 뭐야
0: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조카나 아니 두 분이 부모가 돼서 아이가 그런다면 어떻게 이런 고집 같은 걸 꺾으실 것 같아요?
2: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 돼서 고집을 꺾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조카일 때랑 자녀일 때랑 다르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전 둘 다 하게 할 것 같아요. 위험한 게 아닌 이상. 그래 해봐. 그러고 만약에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다 경험하게 할 것 같아요.
1: 그쵸. 실수해야지.
0: 네. 실수해야지 다시는 안 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그거 경험하게 만들 것 같아요.
1: 너무 저는... 모범답안이 나서 말을 못하게.
2: 잘 봤고요. 네, 잘 봤고요. 아, 저는 그 말이 그거였어요. 조카는 사실 책임 없는 쾌락이잖아요.
1: 그쵸?
2: 아~ 내가 고집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0: 맞아.
2: 얘가 뭐 그래 해 하고 싶으면 해. 내가 그냥 적당히
1: 해봐?
2: 재밌고
1: 해봐?
2: 잘 놀았어? 자, 엄마 아빠한테 가 하면 되니까 그 다음은 그쪽의 몫이니까.
1: 그쵸.
2: 근데 내 자녀라 그러면 생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 마음.
1: 저는 상사인데 거울 치료로 갈 것 같아 저는. 아니 내가 할 건데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이렇게.
0: 그럼 애기 울 것 같아요.
1: 치열한 싸움.
0: 좋다. 그럼 애기 울 것 같은데.
1: 뭐 울면.
0: 아 내가 한다니까.
2: 아니 내가 할 건데
1: 하다가 울면은 이제 그때서야 한번 시켜주고.
2: 질줄도 알아야지 아기도.
1: 아 몰라요. 저도 안 키워봐서 몰라요. 몰라요 저도.
0: 또 이번에도 익명으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이름을 각자 지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이후로 자기 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고집을 그래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한동안 그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초등학생 되자마자 그 기억을 매우 창피하고 있습니다. 같이 유치원 다녔던 애들이 그 이름 부르면 경기 일으키며 도망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아 우리 레이첼님이 사연 재밌게 보내주셨네요. 아,
1: 나도
2: 네.
1: 레이첼이라고 생각했는데
2: 레이첼 예. 아마도 미셸일 수도 있고요.
1: 나랑 어떻게 똑같이 생각했지? 레이첼인가? 이러고
2: 아니면 웬디였나?
1: 아니면 제니퍼?
2: 제니퍼 굉장히 좋죠. 제니퍼 굉장히 좋은 이름.
1: 제니퍼!
2: 맞아요. 맞아요. 엘리자베스도 있고요. 엘리즈.
0: 두 분의 영어 이름은 뭐예요?
2: 아, 있어요?
1: 저 있어요.
0: 뭐예요?
1: 저 웨슬리 선생님이 지어준.
2: 아 맞아,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0: 뭐였지?
1: 보니.
2: 아 보니.
0: 아 보니. 어, 근데 잘 어울려.
1: 네. 생방송 톡톡 보니 아니.
0: 잘 어울려 근데. 네.
1: 너무. 예. 보니만 네. 있었으면 됐는데.
0: 보니 잘 어울린다.
1: 보니 고마워요. 근데 전 문치예요.
0: 알아요. 알죠.
2: 어. 저는 없어요.
0: 아 그래요?
2: 네. 저는 영어 이름을 약간 또 저만의 그 반발심. 내가 아~ 내가 그들 편하라고 이름까지 만들어줘야 돼?
1: 어떻게 지어드려요?
2: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승국으로.
1: 수잔 어때요 수잔?
0: 약간 헨 약간 크리스토퍼 아, 아니면 헨리 뭐 이런 거 잘 어울려요.
1: 헨리 잘 어울린다. 근데 저는 수잔 추천할게요.
2: 수잔? 레이첼 어때요? 레이첼도 좋은데?
1: 전 수잔.
2: 수잔?
1: 수잔.
2: 반갑습니다 수잔.
1: 수잔 승국리. 아하.
0: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7: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6: 비다샵
7: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6: 비다이렉트샵
7: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6: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스톱!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 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오늘 크리스토퍼 수잔 승국 리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
3: 맞아. 저도 네. 오늘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자아를 갖게 돼서 네. 정말로 이걸 때문에 문치 씨가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수잔 리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오늘 크리스토퍼 수잔 리 그리고 버니 씨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2: 크리스토퍼
1: 너무 좋았고.
2: 크리스토퍼 수잔 승국 리예요.
1: 아, sorry. 버니 그리고 네. 맞아 웬디까지.
2: 네,
1: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매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2: 안녕히 계세요.

0: 코너인데 후토크만 한 가득이잖아.
1: 웃다보면 채워지는 전곡 차트.
0: 어머나 가수분들 미안해요. 노래는 짧게 들을게요.
1: 부자 슬기랑
0: 하이텐션 철업디랑
1: 토요일엔
0: 내 맘이야 넘버 3.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치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목동의 윤수리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여름철 땀냄새를 잡기 위해 데오드란트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데오드란트는 땀 자체를 막기보다는 악취를 유발하는 피부 표면의 세균을 없애고 향을 입혀주는 원리인데요. 바르고 나면 땀냄새 걱정이 줄어드는 고마운 제품이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알코올이나 향료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자극해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제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알레르기 습진 피부염이 있는 경우엔 제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사용 중에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처럼 자극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어내고요.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8782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야, 뭐해? 뭘 뭐해 이러지, 왜? 아니, 그냥 심심해서. 넌 일 안 해? 아, 맞다. 퇴사했지? 얼마 전에 퇴사를 하고 오늘로 백수 일주일 차인 나는 오늘도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막막해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아, 뭐하지? 할 게 없어. 아, 좋겠다. 나도 할 게 없고 싶다. 뭐 할지 추천받아요. 그냥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야, 나 점심시간 끝나서 다시 들어가야 돼. 끊는다. 처음 퇴사를 하고는 한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지 마음을 먹고 집에서 먹고 자고만 반복했는데 행복함도 잠시, 일주일 만에 질려서 몸이 근질거렸고 그냥 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를 느꼈다. 시간 잘 가는 거 뭐 없을까 싶어 SNS를 뒤지던 중 내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혼자 놀기 코스? 사람들이 올려놓은 혼자 놀기 코스를 보고 나는 이것을 보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보려고 한 이것은

영심 앱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보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시, 2번 접시.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서울 무료 전시? 예전부터 전시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올려놓은 혼자 놀기 코스에 서울 무료 전시가 있다는 말에 검색을 하고 보러 가기로 했다. 가는 김에 이 코스를 그대로 따라해볼까 싶어 열심히 저장을 해놓고 오랜만에 나갈 생각이 들뜬 마음에 화장도 하고 전시에 어울리게 옷도 차려입고 나왔다. 가기 전에 예쁜 카페도 들러서 혼자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전시를 보러 갔다. 천천히 감상을 하고 나오니 40분이나 지나 있었고 너무 힐링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소품샵에 들러 구경도 하고 맛집에 가서 밥도 먹었는데 주말에 오면 항상 줄을 설 만큼 유명한 곳이라는데 평일에 사람이 없을 때 오니 줄도 없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원래 혼자 노는 걸 선호하진 않았는데 해보니 생각보다 매력이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돌아다녀야겠다 생각하고 또 시간을 보낼 게 어디 없나 싶어 집에 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살까 서점에 들렀는데 내 눈에 이것이 들어왔다. 서점 한 켠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내가 산 이것은

명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퍼플, 2번 퍼즐.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와, 퍼즐 진짜 오랜만이다. 어릴 때 퍼즐을 좋아해서 몇 날 며칠에 걸려 맞추고 액자까지 사서 만들어 놔두곤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해볼까 싶어 500피스짜리 퍼즐을 사서 집에 돌아왔고 자리를 잡고 맞추기 시작했다. 어우 허리야. 한 번에 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 끝을 내고 싶어 5시간을 집중해 퍼즐을 완성했고 다 하고 나니 눈도 아프고 어깨랑 허리도 뻐근했다. 몸은 좀 고생했지만 시간도 잘 가고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서 이거다 싶어 인터넷으로 바로 1000피스짜리 퍼즐을 주문했다. 앞으로 나의 백수 생활은 퍼즐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오늘의 지도 혼자 놀기의 달인으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8782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전시와 퍼즐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뭐 혼자 다녀도 되는 그런 액티비티나 볼거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팝업 스토어들도 진짜 많잖아요. 아예 그 7월 달에 팝업 스토어, 뭐 8월에 팝업 스토어 해가지고 달력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옷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거리의 팝업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거기 가면은 게임도 있고 뭐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들도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보드게임 카페도 있으니까 가서 먹을 것도 해결하고 또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퍼즐도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 집에서 1000피스짜리 했는데 목이랑 어깨는 너무 아프지만 할 때 너무 재밌고 또 완성했을 때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사연자분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조금 즐기면서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스 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 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NCT 127의 Once Again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대구 잡고 쓰리고.
3: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4: 시스팡 타.

0: 시스팡.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오승안님, 지금 아빠랑 오랜만에 밤 데이트하면서 팥빙수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방학이라 아빠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사연자분도 너무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팥빙수 요새는 진짜 다양하게 또 많은 곳에서 또 판매를 하잖아요. 옛날 팥빙수가 있을 테고, 아니면 우유 얼음, 아니면 진짜 그냥 얼음, 다양한 팥빙수들이 있는데 어떤 팥빙수 드시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산이 그리고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어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돈 잘 버는 땡튜버 아니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운동선수.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일릿 Not Cute Anymore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돈 잘 버는 땡튜버 아니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운동선수였습니다. 2위 의사, 3위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뭐랄까요. 손흥민, 박지성, 이강인 이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운동선수들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서장훈, 안정환, 유희관 이렇게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땡튜브나 방송에 많이 출연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합니다. 반면에 뚜렷한 장래 희망이 없다 라고 답한 학생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 이거를 굳이 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재능을 발견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찔러보면서 미래에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직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아주 지적인 엘리트 이종범 작가가 한없이 쓸데없고 소소한 아무 말 망상 토크를 하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셔서 채팅 참견해주세요.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NPC 타임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맛만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0: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9212님 휴가 나온 아들과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곱빼기 시켜서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는데 아들이 카드를 내더라고요. 아들이 사주는 줄 알았다면 탕수육도 시킬 걸 후회했네요. 이 휴가가 군대 휴가겠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얻어 드셨군요. 그렇군요. 뭐랄까요? 사이가 더 좋아 보이십니다. 예. 그렇죠. 뭐 군대에서도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 지급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모님께 사드리고 군대 가면은 또 효자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 자, 1130님, 배디는 다이어트 전과 후에 어떤 차이를 느낍니까? 저는 지금 6kg가 쪘는데 확실히 전보다 몸이 무거워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정장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어깨가 끼고, 예, 허벅지가 끼고 이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살이 많이 빠졌을 때는 옷 입는 것도 그렇지만 컨디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려면 규칙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거나 일어나서 적당한 시간에 밥을 먹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잠이 잘 옵니다. 예. 물론 지금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잘 자지만 다이어트가 돼 있을 때는 좀 규칙적으로 잘 자는 느낌. 예. 그렇습니다. 5982님, 액상과당을 싹 끊었습니다. 누가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콜라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요. 당 수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아졌으면 싶네요. 그러게요. 요즘은 제로 음료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제로 음료는 좀 무분별하게 먹고 있긴 한데 이것도 끊는 게 좋다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줄이고 있습니다. 5982님도 점점 줄여가시죠. 예, 한 번에 끊으면 또 갑자기 땡길 때가 있으니까. 익명 2님, 배텐 듣다가 배디 덕분에 축구에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추갈못인데 뭐부터 해야 될까요? K리그를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K리그를 먼저 찾아가서 보시면 뭐 최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덥기도 하고 일단 직관보다는 TV로 편하게 보는 느낌으로 점점 시대가 편한 거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경기장에 가서 불편하게 보는 느낌보다 일단 편안하게 안방에서 재미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국가대표 경기부터 좀 챙겨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만약에 순간이동할 수 있는 개인용 포털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해외도 한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5: 만약에 제가 언젠가 지구상의 모든 만화책을 다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읽을 게 더 없다면 오히려 슬프지 않을까요?
4: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드립니다.
5: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4: N사세. 은근 거리감 느껴지는 모범생 능력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네, 은근 거리감 느껴진다고요?
4: 아, 그렇죠. 맞아. 너무 또 베텐에서는 이렇게 수삼틀, 수능 3개 틀리고 재능이 너무 많다 보면
6: 가장 놀리기 좋은 멤버 중에 하나
4: 모든 것에 프로페셔널 하다 보면은 조금 거리감을 느끼는데 그

0: 거리를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놀리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약간 두 배로 약간 그래서 조롱 두배 이벤트 맨날 네. 울리잖아요.
0: 그렇게 거리를 둬도 안 나가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또 지금 교수님이 됐잖아요.
1: 그죠.
0: 예, 베텐의 교수님이 출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아 사실 근데 그 교수 같은 사람들을 놀리는 게 맞돌이인 건 맞아요. 저도 약간 동료 교수 놀릴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0: MBC 손석희 DJ와의 케미, 베텐 저와의 케미 어디가 더 좋습니까?
1: 아 여기 지금 몇 년째죠 우리? 5년 됐나요? 5년의 케미를 이기기 쉽지 않죠.
0: 단지 일단, 시간 때문이다.
1: 일단 내가 그 편하게 놀려 먹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좀 어른이잖아요. 그쪽은 여기는 동네 처럼 형이고 케미를 따지면 베텐
0: 강약 약간 스타일이거든요.
1: 저요?
0: 예.
1: 아니
0: 그렇게 배운 것도 많고
1: 강약 약간
0: 그렇게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1: 강강 약량이잖아요.
0: 온 세상의 엘리트인데 예 강약 약강으로
1: 거기는 다 엘리트들이에요. 저는 어디 저 혼자 학사. 거기만 박사님 계시고 막
0: 예, 예.
1: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
0: 그렇군요.
1: 네네네. 여기가 이제 사실은 그 편하게 놀기에는 여기가 훨씬 낫죠. 갑자기 왜 질투하세요? 피디님 왜 의식하세요? 왜?
0: 아 그건 아니고. 예. 베텐은 좀 이제 편안하다를 바꿔 말하면 만만하다.
1: 그죠.
0: 예. 되게 만만하고.
1: 완전 만만하죠.
0: 예. 그쪽도 아나운서 출신 DJ이시고.
1: 그렇네요.
0: 저도 아나운서 출신 DJ고.
1: 아 너무 근데 그릇이 다르다.
0: 그릇이 어떻게 다르죠?
1: 그쪽은 너무 어른, 너무 큰 어른.
0: 어허.
1: 여기는 동네형.
0: 오. 그래요?
1: 그리고 이제 그렇네. 국장까지 했나요? 아나운서국.
0: 아니에요.
1: 그것 봐요. 국장까지 안 했잖아요. 그쪽은 아나운서.
0: 급에 따라서 사람의 스케일을 측량하는군요.
1: 일종의 그 위업 업적의 크기?
0: 그렇군요.
1: 잠깐 질투하나요?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약간?
0: 의식해야죠.
1: 그런 거예요?
0: 예, 저희 또 식구가
1: 있을 때
0: 어디 가가지고 또 이제 막 알랑방구 끼면서
1: 알랑방구라뇨.
0: 그쪽 가가지고 막 뭐 간이랑 쓸개랑 다 빼줄 것 같이 굴면 저희
1: 아니죠.
0: 또 우리 앞에서도 빼놔봐. 간 꺼내봐.
1: 다 꺼냈잖아요. 여기서 다 꺼냈잖아. 여기서 나 모든 걸 다 꺼내고 지금 추하고 망가지는 건 베텐에서 다 보여주고
0: 네.
1: 어디 가가지고 좀 잘 멋있게 보이려고 하니까 응원해줘야죠.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라면 응원해줘야죠. 잘해라. 그렇군요. 가서도
0: 헬리콥터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가서 불었어요. 안
1: 거기서
0: 불었어요?
1: 아직 안 해봤어요.
0: 아 좀 해봐.
1: 그러게
0: 어떻게 얘기하시나 궁금하네요.
1: 맥락상 내가 할 그 뭐야 기회가 없어요.
0: 4331님 작가님은 너무 갓생 표본이라 보는 사람이 신기합니다.
1: 네.
0: 본인이 게으르다고 느낄 때도 있나요?
1: 많죠.
0: 언제?
1: 많아요. 저는 오히려 그 타의에 의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됐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일할 필요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때는 좀 한없이 늘어집니다. 저희 왜 하루 종일 쇼츠를 보면은 죄책감이 좀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그냥 아침에 딱 한 순간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쇼폼을 계속 보는 끝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 저는 좋아요. 되게 게으를 때 있습니다.
0: 예, 예전에 웹툰을 그릴 때는 좀 진짜 항상 쫓기듯이 살았겠네요.
1: 맞아요. 그리고 약간 10대 때, 20대 때는 아르바이트를 꼭 했어야 됐고 동시에 한 3개씩 했어야 됐고 돈 벌어야 되고 지마센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약간 여유로울 때가 오거든요. 너무 게으름을 부릴 수 있어요. 저는.
0: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님들 하면
1: 네.
0: 항상 좀 여유를 갖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1: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다 좀 이상해요. 그 혹시 둠이라는 게임 아세요?
0: 둠.
1: 둠 아시죠?
0: 옛날 고전 아닙니까?
1: 지금도 나오고 있죠.
0: 예.
1: 그 둠의 주인공 둠가이 헬멧이 있어요.
0: 네.
1: 교수실에 들어가 보면 그걸 쓰고 둠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교수도 있고.
0: 예예.
1: 뭐 택배 가서 보면은 뭐 옛날 중세 갑옷하고 검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휘두르고 다니는 교수도 있고 제 주변의 교수들은 다 하나같이 약간 이상합니다.
0: 더 젊은 교수님인가요?
1: 저보다 좀 어리죠. 있어요. 화학자 장홍재라고 있어요.
0: 브레이킹 배드?
1: 완전 브레이킹 배드죠. 브레이킹 배드 보면서 비웃어요. 내가 훨씬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어디 가서. 그런 친구들이 있죠.
0: 자, 이종문 작가 앞으로 질문이 왔는데 6217님 요즘 여기저기서 털보 아저씨라고 불리더군요. 세상에 털보가 너무 많은데 그거 말고 탐나는 칭호, 애칭 있나요? 게임 닉네임처럼요.
1: 털보 아저씨는 근데 너무 요즘 쟁쟁하신 분들이 몇 명 있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털보 아저씨 그러면.
0: 털보 아저씨요? 뭐
1: 카더가
0: 만두?
1: 네?
0: 만두 브랜드? 아, 그 국수 브랜드?
1: 어?
0: 예.
1: 뭔 소리 하는 거죠? 아니 나는
0: 나만 하나?
1: 뭔 소리 하는 거죠?
0: 설보.

0: 만두랑 국수 모르세요?
1: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내 말은 이제 그 털보 아저씨라고 하면 떠오르는 유명인들 있잖아요. 칼든 강도님이나 뭐.
0: 그만 좀 먹어라 진짜라고 하시면 뭐 세대 차이 난다.
1: 그러니까 거기서 또 바로 만두 브랜드로 가는 것도 진짜 신기해요.
0: 80년대 후반 브랜드.
1: 네. 예. 전 털보 아저씨라 그러면 최약체죠. 털보 중에 최약체. 글쎄 뭐 나 개 호칭을 제일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여기 아니에요? 베텐에서 다 만들어 주는데.
0: 그렇죠.
1: 헬기 형. 뭐 예.
0: 밥 아저씨.
1: 미국인 뭐
0: 치킨 아저씨. 마르크스. 예.
1: 그러게요. 딱히 탐나는 정신 캠장. 그 얘기를 제일 맛있게 맛깔나게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에 대한 친구를 뭐가 좋을까요? 전기수 같이 옛날 그 조선시대 전기수 같이 아 저 사람이 또 바구니 그 좌판 깔고 입 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듣는다 그런 거에 걸맞는 친구는 뭐 없어요?
0: 그냥 뭐 구라쟁이
1: 욕이잖아 그냥
0: 아, 뭐 욕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부르죠.
1: 그래 욕이잖아 네.
0: 입털보
1: 입털 아 오 입털보
0: 썰왕
1: 썰왕
0: 예
1: 오 괜찮은데
0: 어허 그 정도로 가죠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자 비속어쟁이라고 하신 분 있고
1: 그러게
0: 자 오늘의 코너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소개해 주세요
1: 네 대표 코너죠 이 코너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여러분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음껏 감몰입해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막 버리는 그런 죄책감의 시간입니다.
0: 저희가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1: 자 2627번님의 사연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면이나 불편한 사이에 꼭 반말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면 어떨까요? 회사 면접 보러 가서도 반말로 말하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적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말. 우리가 얼마나 걸렸죠?
0: 저요? 오래 걸렸죠.
1: 아, 4년 걸렸죠.
0: 그럼요.
1: 걸렸네.
0: 저는 그 말을 놓으라고 안 하면 네. 그 저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잘 말을 안 놓습니다.
1: 영원히 안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네. 말을 놓으면 상대도 말을 놔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시더라고요.
0: 어느 정도.
1: 네. 나이 차가 어느 정도 나도
0: 그렇죠 나이 차가 나도 좀 났으면 좋겠다
1: 상대도
0: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이 저보다 어린데 네네. 놓는 걸 부담스럽다 하면은
1: 편한 대로 해라
0: 네. 편하게 하는 게 맞죠
1: 막 띠동갑 이런데 갑자기 말 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띠동갑 아저씨한테 말을 놓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을 편하게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초면 불편한 사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디가 가장 거리를 두는 사이죠 가장 배디가 AT 필드 뭐라고 할까요? 서로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는 그 관계는 무조건 반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규칙이 생겼어요.
0: 예.
1: 어떨 것 같아요? 잘
0: 아주
1: 같죠?
0: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죠?
0: 왜냐면 우리가 학교 갔을 때 네네. 군대 갔을 때 네. 당연히 반말을 하면서 친해지잖아요.
1: 그죠.
0: 빨리 친해집니다.
1: 빨리 친해지죠.
0: 근데 이제 사회 나오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1: 근데 빨리 친해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배디는.
0: 아닙니다.
1: 아니라고요?
0: 그러니까
1: 친해지지 않은 채 오래 가는 것이 좋다 주의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가장 불편한 것이 편한 것이다.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본인의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예.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건 네. 반말을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아 표정으로.
0: 예.
1: 눈욕으로.
0: 예. 제가 뭐 반말을 한다고 반 친구들이랑 다 친했던 것도 아니고
1: 예,
0: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했던 것도 아니고 반말을 하면서 좀 빨리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 거지
1: 누군가에게 예, 불편한 존재였다
0: 울타리를 치고 불편하게 만들 사람은 더 빨리 알 수 있죠
1: 예. 근데 한국도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기면 뭐라고 몇 살 정도 어린 사람까지 반말을 해도 용납이 돼요?
0: 저요?
1: 네.
0: 저는 뭐 아주 어린 사람도 반말해도 괜찮은데
1: 한 12살 봐가지고 예,
0: 물론 야라고 하면 성재야. 안 되죠. 야라고 하면 안 되죠.
1: 아, 형.
0: 그거는 야자 타임이지. 아. 예. 호칭은 지켜야죠.
1: 아, 그러니까
0: 예,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호칭 안 지키면 좀 서로 힘들잖아요.
1: 성재 씨 이거네요. 14살인데 배성재 씨, 밥 먹었어?
0: 씨는 좀 아니죠.
1: 아, 씨 아니에요? 네. 씨는 원래 어머니 말하면 그 제대로 격식을 차리는 호칭이잖아요. 아닌가요? 아, 형 씨는 아니고요.
0: 방송을
1: 여러분.
0: 하다 보니까 네네. 씨는 약간
1: 하대 느낌인가요?
0: 그렇죠. 아래 쪽이라고 봐야죠.
1: 네. 그러니까
0: 시청자가 높여 있는 거니까 네. 씨가 나가는 거죠.
1: 아,
0: 유종범 씨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밑이라는 게 아니라
1: 네네네.
0: 시청자들한테 낮추는 거죠.
1: 압존법으로.
0: 그렇죠.
1: 아, 그런 식이구나. 네. 근데 저는 반말 규칙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면접 같은 상황. 불편한 사이 초면 여기서 전부 다 반말해야 되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PD님이 새로 바뀌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얘들아 나 새로운 PD야. 나도
0: 옛날에는 방송국 PD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1: PD 왔어? 보자마자 PD 왔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0: 옛날에는 말을 좀 쉽게 놨던 것 같아요.
1: PD님들이.
0: 예, 갑이었으니까.
1: 권력자니까.
0: 예.
1: 근데 이제 게스트 입장에서도

0: 처음 만나면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보자마자 어 반갑다 피디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 야 헬기 큐. 보자마자 야 헬기 큐.
1: 네. 황현이가 와가지고 종범 씨 헬기 큐.
0: 그러니까.
1: 응. 이종범 이러면서.
0: 뼈 작가님도 오자마자 물? 물? 물 커피. 보자마자.
1: 아 갖다 주긴 하는 거예요?
0: 아 갖다 주긴 하는 거죠. 할 일은.
1: 근데 왜 반말로 해?
0: 할 일은 해야지. 근데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역으로 예의를 지켜야 될수록 이제 반말하는 거죠. 물 커피. 어. 너무 웃긴데?
1: 종범 나 좀 업어.
0: 나 취했어. 야 업어.
1: 나 지금 토할 것 같으니까 업어.
0: 업어. 어. 근데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꾸니까 되게 웃기네요.
1: 괜찮아요. 예 반말이 좀 빠르게 상 그 뭐랄까 파악을 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줄여줍니다.
0: 그죠. 예.
1: 불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가고 이건 이제 내 곁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
0: 맞네요. 예. 저는 근데 반말을 해도 말 내용이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반말하고 막말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놓는 순간 갑자기 막대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규칙 압수해야 돼요. 안 돼.
1: 그렇군요. 저는 이제 존대 다음이 약간 하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0: 맞아요.
1: 예. 그 이유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존대를 하면서도 이게 말을 놓은 거나 다름없는 느낌을 받는
0: 진배
1: 동생들이
0: 없죠.
1: 많아요.
0: 진배 없죠.
1: 이 정도면 말을 놓은 거 아닌가?
0: 그렇죠. 아니 심지어 이 정도면 존댓말로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그렇죠. 관계가 있잖아요.
1: 예.
0: 맞아요.
1: 그리고 베테너들이 모이면 다 반말이죠.
0: 그렇죠. 예.
1: 보자마자 실제로 반말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0: 맞아요. 사회동포주의처럼 이 커뮤니티의 느낌이라 해야 되나? 베테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반말이잖아요.
1: 그렇죠. 뭘 봐? 라고 하시면 좋겠네요.
0: 아주 보자마자 저는 이런 규칙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사람이 반말해도 네. 용납이 됩니다.
0: 몇 살? 그러니까 호칭은 지켜라 근데.
1: 호칭은 사실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0: 성재 형, 뭐 밥 먹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배성재 아저씨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0: 아저씨하고 붙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1: 그러네.
0: 배성재 아저씨, 배성재 아저씨 뭐 웃긴 얘기해봐. 재밌는 얘기해봐.
1: 삼촌이라고 하면 되겠다.
0: 삼촌.
1: 제 조카들도 이제 삼촌이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기 때문에.
0: 삼촌 그만 좀 먹어. 이런 거.
1: 많이 들었어요.
0: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괜찮아요? 삼촌은 반말하고 좀 붙죠.
1: 그렇죠.
0: 아무래도.
1: 예. 아저씨는 이제 높임말처럼 느껴지니까 삼촌으로 가는 거.
0: 아저씨는 안 붙네요.
1: 자 다음요.
0: 다음은 이제 이성재님의 사연입니다. 일본 영화 사토라 아래에는 본인이 생각한 게 주변 사람들 머릿속에 들려버리는 강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생각이 남들한테 전부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더 상상해서 그런 이유로 사람 머리 위에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 이름이 뜬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의 이름이 뜬다면요? 그러니까 사토라레라는 그 작품을 아십니까?
1: 알죠.
0: 원작 만화책이 진짜 명작이거든요.
1: 명작이에요?
0: 진짜 원작 만화책이 정말 명작인데
1: 그러니까 이게 만화적 상상력이야.
0: 예. 그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1: 네.
0: 사토라레?
1: 사토라레 이제 그 유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남자 주인공이 생각하는 게
0: 주변에 들려요.
1: 확성이 되죠.
0: 근데 그 감정이 이렇게 격렬할수록 멀리까지 들리고요.
1: 네.
0: 이게 그냥 평범한 감정이면 주변에 들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사토라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굉장한 천재들이에요.
1: 그렇죠.
0: 어떤 분야의 굉장한 천재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토라레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누구나 못 견딜 거 아니에요.
1: 예.
0: 스스로 자신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항상 인력을 배치해 놓습니다.
1: 배영은 바로 날아가겠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렇죠.
1: 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쉽게 날아가는 거죠.
0: 모두가 날아가죠.
1: 내 생각이 확성이 되는데
0: 그쵸.
1: 주변 사람이 듣는데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안 들리는 척을 해야 되죠.
0: 그래가지고 그 연애 주인공 사토라레 천재 연구자가 처음으로 연애를 할 때 그 인근을 다 그 정부가 싹 비웠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 트루먼 쇼처럼.
0: 그렇죠. 뭐 그 정도의 어떤.
1: 예.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그 주인공이 네.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 그 느낌, 생각하는 게 들리는 그 느낌이.
0: 맞아.
1: 어떤 지나가던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이랬는데
0: 주변에서
1: 그 여자가 흠칫해서 그 여자한테 야단을 쳤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0: 사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른 척 넘어가셔야 된다. 아직 그걸 모르는 어린 애들이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모들이 그 어린 애 입을 막아요, 막. 얘가 아직 그걸 모르네 이러면서 그런 식이죠. 뭐 아인슈타인 같은 대석학들은 다 사토라레였다 이런 식의 설정인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그거 볼 때 그 사토라레 그 진짜 감동적인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

0: 현재 의사인데 자기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 할머니를 내가 어떻게 살리려고 딱 이렇게 수술을 딱 해요. 암이어가지고. 아. 근데 사토라라지가 다 들리잖아요. 예. 너무나 큰 목소리로 할머니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닫아야 돼 할머니. 진짜 미안해. 이렇게 들리는데
1: 할머니한테도 들린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할머니는 그, 마취 중이셨겠죠?
0: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다 들었죠. 근데 그 장면에서 진짜 감동이 엄청 앞부분에 되게 웃긴데
1: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0: 그 에피소드 마지막 에피소드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뒤에 또
1: 마지막
0: 나온
1: 마지막 장면을 스포한 건 아니겠죠?
0: 아니 아니 이 장면 자체는 스포가 아니고
1: 슬픈데 왜 스포하냐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요.
0: 네.
1: 자, 사토라르에 대한 본격 망상은 2부에서 해보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우리나라의 누리호와 미국의 스페이스X 둘 다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이지만 큰 차이가 있죠. 누리호는 한번 발사하면 다시 쓸 수 없지만 스페이스X는 임무를 마친 뒤 지구로 돌아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로켓에서 가장 비싼 1단 추진체를 다시 쓰면 발사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도 재사용 로켓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재사용은 지구에서만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 우주산업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베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0: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사토라레 같은 상황에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 본인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모른다 설정 아닌가?
0: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알게 됐다.
1: 네.
0: 그럼
1: 어떨까?
0: 진짜 그 영화 중에도 나온.

0: 것 같아요.
1: 무인도에서 숨어 살지 않을까요?
0: 내가 삿돌 아래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어떤 캐릭터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1: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격리돼가지고. 맞아.
0: 왜냐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생각을 통제할 수 있나?
1: 생각은
0: 쇼츠만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1: 뇌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0: 그러면
1: 놓고 사는
0: 그럼 더 도파민 도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네.
1: 그렇죠.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 이러면 코끼리 생각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0: 그거랑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내 생각이 그냥 새 나가는 증세니까.
1: 그렇죠.
0: 음악을 계속 듣고 있으면 어떨까요?
1: 아 근데 확실히 명상을 연습할 것 같아. 명상. 무념무상 연습 하지 않을까요?
0: 무념만큼 힘든 게 없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명상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0: 차라리 백색 소음처럼 네. 뭔가 그
1: 계속 넣는
0: 백색
1: 거예요.
0: 생각.
1: 네,
0: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배고프다. 아니면 음식 쇼츠만 계속 보면서 와 먹고 싶다.
1: 그
0: 와 맛있겠다.
1: 뭔가 삿된 생각이 들키지 않도록.
0: 그렇죠.
1: 그런 걸로 덮는다.
0: 길 걸어가면서 와 맛있겠다. 와
1: 배고프다만 죽인다. 계속 90% 하는 거야.
0: 너무 먹고 싶다.
1: 그치. 아 근데 저는 근데 그 강아지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 영상, 잡초 영상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 머리가 좀 비어지던데요.
0: 잡초 영상이 뭐예요?
1: 리트리버가 나오는 영상들을 보통 그렇게 부르지 않나요?
0: 아 그래요?
1: 네. 아무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그 찹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무슨 노래 때문에
0: 노래가 찹추로 들려서 찹추하는 찹추 노래.
1: 그렇죠.
0: 리트리버가 나오는 브금이 찹추.
1: 이제 아예 그냥 그 리트리버를 그냥 찹추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0: 강아지 많이 본다면서 찹추를 몰라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알고리즘이 망가졌다니까요. 예전에는 강아지가 많이 떴는데
1: 네네.
0: 제가 실수로 뭘 잘못 봤는지. 사냥을 하는 약육강식 영상이 너무 많이 뜹니다.
1: 요즘에. 그거 너무 무서운데?
0: 그러니까.
1: 끔찍할 것 같은데요?
0: 네, 곰이 막 뭐 사냥하고.
1: 어허.
0: 네, 고양이가 막 설치류 사냥하고 막 이런 것들. 예.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1: 뜬다. 머리에다가.
0: 머리 위에 떠.
1: 머리 위에 떠 있어요?
0: 예.
1: 뭐 그럼 가능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썸을 타는 사이예요. 그런 썸을 타는 관계가 없겠죠. 왜냐면 다 들키잖아.
0: 그렇죠. 유부남들은 이제 좀 힘들 수 있죠.
1: 그렇죠.
0: 근데
1: 이제 만약에 애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쉽죠. 자연스럽게 애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렇다고 하던데요.
0: 자 아무튼 이게 뭐 누군가를 혼자 좋아한다고.
1: 네네. 그러니까
0: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혼자 약간 근거를 모르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미움이요?
0: 예.
1: 예를 들면 어떤?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이유를 전혀 못 찾는데 그냥 주는 거 없이 싫을 때
1: 있죠.
0: 그걸 사람들한테 공개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겠죠.
1: 그러네요. 약간 병적인 생각이 막 커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디 뭐 공연장 같은 데 가면 모두가 저 사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떠있는 거지 뭐래.
0: 그렇죠.
1: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예. 기본적으로 짝사랑이 불가능해지겠네요. 이런 생각이 되면은 원튼 원치 않든 상대방에게 무조건 걸리게 돼 있다.
0: 근데 어느 정도 표정에 드러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예. 거기서 아마 삿돌 아래의 상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1: 그래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자기 표정, 자기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겠지라는 상상에서 시작됐다고 전 들었어요.
0: 어허.
1: 그리고 더 극적으로 가면 어떨까 이러면서.
0: 약간 저는 이제 눈이 작기 때문에
1: 진짜 안 보일 것 같아요.
0: 생각이 잘 안 보이는 건 장점입니다.
1: 그러니까요.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눈이에요.
0: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게 그리는 거지.
0: 그렇죠. 마음의 창이 점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다음은요.
1: 신다영님께서 보내신 사연 하고 있습니다. 장마에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갑자기 비가 엄청 왔다가 뚝 끝이더라고요. 만약 진짜 날씨를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지역 단위로 스위치 관리자가 있을까요? 날씨 관리자라는 직업도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하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쾌청한 날씨를 계속 켰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약간 힘이 센 지역이 너무 날씨 좋고 힘 약한 나라는 1년 내내 태풍 아닐까?
0: 이게 이제 지구적으로 이런 게 랜덤이기 때문에
1: 또는 맞춰야 돼.
0: 예. 랜덤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불만이 그렇게까지는 없는 건데.
1: 그렇죠.
0: 이게 기후 같은 거를 스위치

0: 똑같이 쟁탈전으로 가게 되면
1: 외교 문제 있지 않을까요?
0: 너무 국력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1: 그 비싼 돈 많은 나라는 뭐 1년 내내 아주 휴양지 날씨겠죠.
0: 네.
1: 오, 근데 또 약간 무서운데 그러면? 1년 내내 토네이도야.
0: 무조건 전쟁 날 것 같고.
1: 국내로만 생각해 볼까요? 국내로만?
0: 국내로 하면 내전 나는 거 아닙니까?
1: 국내로만 하면은 이제 추첨제. 추첨제. 그래서 약간 이번 주는 서울 당첨. 뭐 서울 무조건 비 오는 거야. 대신에 전국이 쾌청한 거지.
0: 그게 현재 그냥 자유롭게 랜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야? 그 랜덤 재면은.
0: 날씨 전쟁. 날씨로 인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고.
1: 그죠.
0: 예. 네.
1: 유엔에서 그거 하겠죠.
0: 중재.
1: 중재.
0: 중재 안 될 것 같은데.
1: 안 될 것 같아요?
0: 예.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산불 났을 때. 산불이 요즘은 이게 자연의 섭리인지.
1: 그죠.
0: 아니면 진짜 재앙인지.
1: 인재인지.
0: 예. 네.
1: 모르잖아요, 잘. 근데 산불 같은 거 났을 때 좋네요. 그쪽에 그냥 전국 강우량 몰아줘. 다 몰아줘. 다 꺼. 비 다 끄고 거기만 딱 켜. 그럼 이제 우악 하는 거 아닙니까?
0: 비나 집중호우 같은 거는 산불 시즌을 대비해서 약간
1: 모아두고.
0: 모아두는 거네요.
1: 세이브 해놓는 거죠, 세이브. 예. 비는 맨날 모아놓고.
0: 물탱크처럼 이제 모아놓고.
1: 싹 모아놨다가. 예. 아, 그럼 일단 그 농사도 끝내주지 않을까, 농사? 기후 스위치로 가면 농사가 끝내주죠. 농사 짓는 지역은 완전 논았네. 가뭄도 없겠죠, 가뭄. 가뭄 지역 쪽에 다 몰아줘. 야, 우리 비 너무 싫은데 날 잘 됐다. 예. 다 몰아줘.
0: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가뭄이나 뭐 집중호우 해결이나 뭐 산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까지는 사실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1: 그죠, 그죠, 그죠.
0: 어디에 비가 오게 하고 어디는 쨍쨍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돌리는 거는.
1: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0: 랜덤으로 돌려야 되겠죠, 가차로.
1: 그죠, 그죠.
0: 예. 남부 지역에 가끔 눈 보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그러니까. 예. 약간 부산도 눈 좀 많이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빙고 기계 넣고 돌리는 거죠. 빙고 기계. 약간 그 전국 대회 나가는 야구부 운동부 이런 사람들이 대진표 뽑을 때 아시죠? 주장 딱 나가가지고 앞서 뽑잖아요. 딱 예. 보여주잖아요. 각 도지사, 각 시장들 다 나가가지고 뽑는 거죠 이렇게. 이번 주 우리는 덥습니다. 물러가라 하는 거지 이거.
0: 그렇죠. 예. 강호 레버리지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강호 선물 옵션.
1: 아, 꼭 그쪽으로 가게 되네요.
0: 예, 다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1: 네. 이상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루 종일 굶기, 하루 종일 말 안 하기처럼 큰 인내를 하면 1포인트씩 자기 능력치 스탯을 올릴 수 있게 된다면요. 어떤 일을 얼마나 인내해서 그 포인트를 얻고 그걸로 어떤 능력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베테노라면 얼굴을 투자할까요?
0: 얼굴 투자 되는 거예요?
1: 얼굴 투자 되는 거예요?
0: 그럼 다 얼굴로 가지.
1: 얼굴 투자라고 퉁치면 안 돼요. 눈 크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0: 아,
1: 얼굴 투자 이거 통으로 치는 거 너무 포인트 많이 드니까 안 되고 코, 볼, 축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1: 그래야 말이 되죠.
0: 야, 너무 짜네.
1: 그럼 형 포인트 많이 모아야 돼요.
0: 이게 그냥 얼굴에 필터 씌우기나 되는 거 아니에요?
1: 안 되죠. 너무 쉽게 가지 마세요. 산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0: 하루 종일 굶기 이거는 너무 어렵고.
1: 이거 안 되고.
0: 하루 종일 말 안 하기는 저는 뭐 일주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니에요. 본인이 하기 쉬운 거는 포인트가 안 쌓이죠.
0: 일주일 하면 박보검 되겠는데.
1: 아니죠. 본인이 잘 참고 쉽게 참는 거는 포인트가 안 쌓이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래요?
1: 왜냐면 그거는 인내가 아니잖아요.
0: 아니 그래도 남들에게 어느 정도 인내면
1: 아니죠.
0: 나한테도 아니죠. 적용돼야지 그거를.
1: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0: 그냥 그럼 고통 느끼기잖아요.
1: 그러니까 인내라는 그 고통의 대가가 포인트인 거예요. 행동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베디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 연속으로 30명 만나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기 뭐 이런 거. 이거는 포인트 주죠.
0: 형이 박보검 되려면 한 50년은 참아야 된다라고.
1: 포인트 모아도 못 써. 안 돼.
0: 하루 종일 휘파람 참기.
1: 포인트 많이 나 포인트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이거.
0: 못 참는 거 아니에요?
1: 진짜 이건 나도 모르게 나가.
0: 문 밖으로 나가다가 부르잖아.
1: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 그냥. 와, 휘파람 참으라고 그러면 나 포인트 많이 얻을 것 같은데요?
0: 그 생방송 때 오프닝 송 나오면 그걸 계속 휘파람으로 따고 있어. 자동으로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1: 나
0: 휘실금.
1: 나 벤텐 휘실금. 나 진짜 벤텐의 모든 그 시그널 음악이랑 광고 BGM 다 땄어요 진짜.
0: 그렇죠.
1: 아,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런다. 전 포인트 상당했다죠. 박보검 금방 된다. 근데 아니, 정녕 뭐. 얼굴에만 투자할 거예요 마음이? 이미 별로 그닥 의미가 없지 않아요? 우리쯤 되면은? 얼굴 아니, 투자해서 뭐.
0: 그래도 일단 얼굴에 투자하는 거는 베테너들을 대표해서.
1: 뱃살 지방 같은 것도 스트레스 들어가나?
0: 들어가죠.
1: 그런 것도 없을 수 있나?
0: 네.

0: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것 같다. 허리 디스크.
1: 허리 아파요?
0: 강철 디스크. 저는 항상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1: 왜요?
0: 뭐가 다짜고짜 왜요라고 물어보면 네?
1: 아니 모든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허리 관리 안 했어요?
0: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만화책을 책가방에다가 완전까지 다 넣고 다니셨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1: 아직도 그러고 다니잖아요.
0: 지금 가볍잖아요. 저 가볍잖아요. 가끔 이제 책가방 들고 오면 무겁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무거운 거를 거의 군장같이 하고 다니니까 그때 허리가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난 군대도 사실 안 갈 뻔했는데 아주 건강하게 나와서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 터졌네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랬죠.
1: 야 수능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0: 아 근데 이렇게 진짜 포인트 얻어가지고 수능 공부랑 뭔 상관이에요? 수능 공부랑 무슨 상관?
1: 서서 공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0: 앉아 있는 게 안 좋긴 해.
1: 만화책 보면서도 연세대 갔다는 얘기를 길게 안 해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 얻으면은 진짜 나는 모든 관절 다 바꿀 것 같아. 사이버 펑크 같이.
1: 저도 기계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0: 얼굴은 필요 없어요.
1: 얼굴은 필요 없어요.
0: 차라리 시력 이런 거죠.
1: 내 얼굴에 만족?
0: 네.
1: 내 얼굴에 만족한다.
0: 만족과 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1: 거울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0: 거울 아무 생각 안 하는데요.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나 봐요?
1: 아 저도 아무 생각 안 해요.
0: 배선재는 거울 보면서 나름 점수를 매기거나.
1: 저는 거울 보면서 아 오늘은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은데 어제보다.
0: 오늘은 좀 눈이 커져 커 보이네 이런 거 하나요?
1: 눈이 작아 보인다 생각하죠.
0: 저는 수염 모질을 관리하죠. 수염 모질. 아 지금 약간 수염 한번 이거 길이 관리할 때가 됐다. 3mm를 한번 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 거울을 왜 보냐고 하신 분도 있고.
0: 아니 거울을 왜 보냐는 또 다짜고짜 너무하다.
1: 유부남들이 얼평을 뭐하러 하냐고.
0: 아니 예. 아니 뭐 거울은 당연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자 다음.
0: 다음 사연 해볼게요. 자 최태용님께서 만약에 태어난 성별에서 20년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남녀 성별을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은 다른 성별로 바꿔서 살아보실 건가요? 성별이 바뀌었을 때 키는 15cm 작게 몸무게는 20kg 적게 나가는 설정이고 내 얼굴에서 여장하는 느낌의 얼굴로 바뀌는 정도라면 두 분의 여자 얼굴은 인기가 있을까요? 이런 사연을 보내셨네. 이거 당연히 안 하지.
1: 몸무게 20kg 적게 나가면 65kg인데.
0: 나도 20kg 예전, 적게 나가봤다.
1: 예전 최대치 기준으로 최고 몸무게로 하면은 80kg인데요.
0: 저도 거의 20kg 적게 봤자 70kg에 가까이 되거든요. 키를 15cm 작게 하는데 그럼 전 170cm 좀 안 되거든요.
1: 170. 아, 지금 키 크다고 지금 어필하는 거죠?
0: 몸무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신에. 169에 70kg인데 얼굴은 나같이 생긴 여자예요.
1: 아, 얼굴은 여장하는 느낌 정도로.
0: 지금 뼈 작가님 진짜 간만에 본다. 저 혐오하는 표정. 아, 저런 착한 분이 저런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거구나.
1: 종범아 업어.
0: 안 되겠다. 그나 표정이요. 방금 나 진짜 뼈 작가님 오랜만에 봤어 저 얼굴. 아, 예. 처음 본 거 같은데? 뭐예요? 이런 표정을 바로 짓네요.
1: 근데 이게
0: 아니, 사연이 얘기한 설정을 묘사한 것뿐이에요.
1: 그러면 여자분들은 남장하는 느낌으로 성별이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사실 뭔가 미소년들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0: 잃는 게 없죠. 지금 예. 제가 여기 멤버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1: SNS, SNS에서 여자 엘링 혼란 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0: 남자들은 일단 전부 다 큰일 나고요. 여자들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작가 누나도 소년이라고 생각하면 미소년
1: 그거 엄지윤 씨 본 거 아니야? 그쵸. 둘이 대면한 적도 있죠 예전에. 자 아무튼. 네.
0: 근데 어떻게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1: 전혀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0: 저도 딱히 뭐. 네.
1: 전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남자였으면 좋겠고. 예. 뭐 다른 생각한 적 있어요?
0: 저는 진짜 이 사양대로 이 스펙이면은요 쉽지 않아요. 그냥 사회생활도 이거 뭐고 다 쉽지 않거든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본인 스펙 좋다.
0: 아니 내 스펙에 이미 적응했다. 나는.
1: 다시
0: 태어난다면요? 예. 근데 그때 뭐요? 이 얼굴로 여자로 태어나면?
1: 아니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0: 한번 남자로
1: 얼굴과 뭐 외모는 몰라요. 랜덤으로 걸릴 겁니다.
0: 근데 그 남자로 살아봤으니까 여자로 살아보는 것도 궁금하긴 해요. 어떨까? 어차피 한번 살아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세 번째 삶에서 어떤 쪽이 좋을까를 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1: 그렇군요.
0: 그쵸. 좋네요.
1: 자 다음.
0: 다음 사연은요. 강은아님께서 보내셨어요. 만약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저 빼고 전부 5살이 된다면 어떨까요? 부장님 과장님도 5살 때는 귀여우셨을 텐데 저한테 화내고 잔소리해도 위협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펙

0: 스펙은 다 그대로 때 외모만 다섯 살인 거야? 외모랑 목소리 발성만
1: 그렇게 봐야겠죠. 그냥 다섯 살짜리 애기면 회사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0: 회사 망하는 거지.
1: 예.
0: 그럼 이제 뭐 배차장 뭐 이런 그렇게 했냐 했는데 다섯 살짜리 애가 하고 있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PD님이 다섯 살인 거야 지금. PD님 다섯 살 소년이 앉아 있는 거야 지금.
1: 뭐 크게 네. 네. 뭐 겁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1: 약간 좀 으스스하잖아요.
0: 근데 배디는 다섯 살이 아니라 200살의 외모를 하고 있어도 으스스 겁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별로 신경 안 쓰...
1: 보통 신체적으로 최전성기 나이에 일을 하고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뭐 그게 그렇게까지 두려운 건 아니니까.
0: 근데 나 빼고 모든 사람이 다섯 살이 됐다 상상을 해보면
1: 기저귀를 내가 갈아줘야 되나?
0: 못 갈까요? 다섯 살 때 어땠어요? 기억나요?
1: 다섯 살 때요?
0: 다섯 살 배성재.
1: 그때 기저귀 안 차.
0: 안 차죠. 다섯 살 때 차고 있으면 찰 수도 있죠. 어떤 친구는. 근데 보통 안 차죠.
1: 제가 한 다섯 살, 네 살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
0: 나요? 네. 저도 나거든요.
1: 네.
0: 어떤 애였어요?
1: 야구 보러 갔던 기억나요.
0: 야구 확실해요?
1: 뭐가 기억납니까? 다섯 살.
0: 저는 다섯 살이요.
1: 문제 풀었나요?
0: 만화를 보기 시작한 해예요.
1: 이야 천재네.
0: 무슨 소리예요? 다섯 살이면 만화 충분히 보죠.
1: 무슨 만화 봤어요?
0: 그때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안양에 성심서점이라는 서점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만화책이 지금처럼 비닐 랩핑이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고 막 약간 이렇게 베껴 그린 만화도 막 쫙 탁 꽂혀 있었어요. 권법 소년, 뭐 용소야,
1: 권법 소년,
0: 용소야, 쿤타맨 막 쫙 있어요.
1: 권법 소년 그리신 분이 그 전성기 선생님,
0: 성운화 선생님, 전성기 예. 선생님 몇 명 있죠. 근데 거기에 나를 데려가가지고 나를 넣었더니 어머니께서 아들이 없는 어머니처럼 자유로워지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거
1: 정신없이 보니까.
0: 근데 다섯 살 때 그 수많은 만화책들을 다 보기 시작해서 저는 그때 만화가의 씨앗이 딱 심어진 거죠.
1: 어, 비기닝이구나.
0: 비기닝 라이즈죠. 라이즈. 만화가 라이즈.
1: 혹시 권법소년 후속 이야기가 나왔나요?
0: 권법소년의 그거요?
1: 한주먹.
0: 어? 아 기억하시는군요.
1: 아 그럼요. 저희 거의 최애 만화였습니다.
0: 한주먹 크러쉬.
1: 예.
0: 그 엄마도 엄청 잘하고.
1: 그렇죠. 엄마가 그 사실상 최강자. 최강자죠.
0: 그 한주먹 그 작품의 제목은 일격전입니다. 왜냐면 주인공 이름이 일격탄평이거든요.
1: 그래서
0: 일격전인데
1: 일격 너무 별로다.
0: 그렇죠.
1: 한주먹만큼 좋은 이름이
0: 없어요. 그래서 일격이라는 그 한자를 한글로 바꾸면서 이제 한주먹으로 바꾼 거예요. 되게 잘 바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작품 작가님이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거든요. 나중에 그 한주먹이 커서 청년 이상이 될 때까지 나와요. 시리즈가 나와요. 쫙.
1: 고등학생이 된 것까진 봤어요.
0: 네네네.
1: 근데 그 다음에 후속이 있나 궁금했는데.
0: 그 친구 중에 한주먹 친구 중에 이렇게 무슨 그 줄에다가 추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막 던지고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네네. 다 같이 나이 먹고 커가지고 같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이가 돼요.
1: 이런 이야기는 스토리 캠프 가서 해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제가 물어봤기 때문이긴 한데.
0: 그러니까요. 나한테 왜 그래요?
1: 예.
0: 아니 다섯 살 때 얘기하라고 하면 난 만화책 밖에 기억이 안 나요.
1: 어휴 아저씨들 그만 광고 좀 들읍시다라고 하신 분 있어서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비니건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서울에서 왔습니다.
2: 경남서 왔어요.
1: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3: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4: 대구 잡고 쓰리고.
1: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6: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7: 배성재의 텐 N사세 코너에 과몰입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N을 좀 과하게 쓴 것 같습니다.
8: 많이 못한, 많이 못한 것 같아요.
7: 옆으로 너무 많이 썼어요.
8: 아, 그런가요?
7: 예.
8: 가끔 일어날 때 있어야죠.
7: 네. 자, 저 형이 친미 좋아하는 건 알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8: 하필 예. 말하자면 또 친미야.
7: 중 후보의 친미.
8: 그러니까요. 예.
7: 친미에 거의 환장했던 이종범 작가와 함께했고요.
8: 감사합니다.
7: 오늘 끝곡은 볼빨간 사춘기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2: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대충 입은 것처럼 편해 보이면서도 힙한 슬래커 코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꾸민 티를 확 줄이고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힘 빼고 느슨하게 하루를 보내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해져도 괜찮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이효리의 후디의 반바지로 7월 30일 목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요.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대충 걸친 것처럼 편해 보이면서도 힙한 슬래커 코어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슬래커가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자연스럽게 구겨진 옷이나 헐렁한 바지 같은 아이템을 조합해서 편하면서도 멋있게 입는 룩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네요. 편하면서도 멋있는 룩. 약간 코르티스 무대 의상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패션이든 우리 일상이든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힘을 줄 땐 주고 그래도 뺄 때는 좀 빼고 있습니다. 예,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좀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쪽에 힘을 좀 빼는 것 같고, 저만 아는 부분에 좀 힘을 주는 것 같은? 예. 어쨌든 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요, 유닛그룹 특집으로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하면 하하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몇 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다. 받자마자 보호필름도 붙이고 예쁜 케이스도 끼우고 혹시라도 스크래치 날까봐 최대한 살살 들고 다녔는데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버린 거다. 그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아, 안 돼! 내 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길 가다가 넘어져서 떨어뜨리셨다라고 했는데 그쵸 이거 참 저는 지금도 사실 폰 떨어뜨리는 거는 참 기분이 나빠요. 예. 뭐 이게 아깝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 스크래치가 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보기 싫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 늘 이렇게 액정 필름을 좀 많이 바꾸는 편인데 그래도 액정 필름 해놓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예, 좀 괜찮아가지고 저는 막 물건 같은 거 새로 사면 엄청 아끼고 막 이러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그 막 더러워지고 이러는 건 싫습니다. 막 엄청 막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도 싫어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예, 좀 아껴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핸드폰 지금도 좀 깨끗해요. 예, 전 좀 깨끗하게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연 보내신 공원의 구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고 전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보이넥스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나눠주시고요. 0806님이 주말 부부인데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괜찮은 척 했는데 밤이 되니 그 짧은 말투가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해주셨는데, 야, 최악이다. 아, 상상도 하기 싫다 진짜. 이거 끔찍하겠네요. 예. 먼저 전화 끊으면 지는 것 같아. 왜냐면 결국 사과는 먼저 끊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 앞에 무슨 잘못을 이 사람이 했건 결국 전화 먼저 끊는 게 죄지. 아마 먼저 전화 끊었을 때 상대방은 옳다거니 하지 않았을까? 예. 자, 잠시 후 2부 디깅 뮤직은요, 유닛그룹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스위스어로의 간지럽게,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유닛 그룹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딩딩의 뮤지카 2부 디깅 뮤직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소녀시대 효연 유리 수영이 효리수라는 유닛 그룹을 결성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예, 사실 참 그 예, 예능감이 좋은 그룹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웃기게 막 컨셉을 잡아도 짬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효리수가 유닛 결성하고 처음으로 공식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효리수처럼 생각나는 유닛 그룹. 저는 그 뭐냐, 이번에 DAC랑 버논이 둘이 세븐틴 그 둘이 해가지고 약간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들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예, 되게 좋았어요. 저 들으면서 야 역시 자본주의의 맛 좋다. 약간 정말 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디깅뮤직은 효리수처럼 따로 또 가치의 매력을 보여주는 유닛그룹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는 유닛그룹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제일 먼저 만나볼 팀은 소녀시대 테티서입니다. 소녀시대 보컬 라인인 태연, 티파니, 서현씨로 구성된 유닛이고, 2012년 4월에 첫 앨범을 발표했는데, 소녀시대 아시아 투어 도중 태연씨와 티파니씨의 뛰어는 무대를 본 이수만씨가 유닛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한게 계기가 됐다고 하고, 덕분에 레전드 유닛 그룹이 탄생이 됐죠. 첫 앨범 타이틀이 트윙크

싱글이었고 당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126위로 랭크되면서 한국 아티스트 중 최고 순위이자 한국 앨범으로는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2012년 4월 저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숨겨져 트윙클 어쩌나 이거 보면서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그 전에 아마 미스터 택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테티소가 나왔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녀시대 테티소의 트윙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테티소의 트윙클 듣고 오셨고, 테티소는 유닛그룹 최초의 기록도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빌보드 차트를 포함해서 한국판 24 매거진의 커버 모델로 처음 등장한 국내 스타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몇 개 그 커버 촬영을 한 적이 있긴 하죠. 예. 근데 그 잡지자 맥땡 그거 했었던, 예, 질타를 받았었죠. 예. 네가 왜 여기에 하냐 막 이러면서. 자, 소녀시대 테티서는 팀명이 워낙 길어서 테티서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엔 멤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팀 이름을 만드는 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냐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테티서의 성공 이후로 이런 방식으로 팀명을 짓는 유닛 그룹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테티서 멤버인 티파니 씨는 요즘 효리수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면서 조만간 컴백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테티서랑 효리수가 같이 무대에 쓰는. 자, 그럼 저희는

자, 소녀시대 테티서의 홀로에 이어서 디얼 산타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으로 만나볼 유닛그룹은 부석순인데요. 세븐틴 멤버인 승관, 도겸, 호시로 이어진 팀이고 2018년 3월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 원래 팬미팅에서 셋이 미공개 곡을 불렀는데 반응이 좋아서 정식으로 앨범까지 내게 됐다고 하고요. 테티서처럼 새 멤버의 본명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그룹명을 지었고 원래도 재밌기로 유명한 세븐틴 안에서도 가장 웃긴 멤버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도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걸로 화제인데 중간중간 멘트를 재밌게 하는 애들이 모음 영상까지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시상식에 AAA 시상식인가 그때 이 부석순이 왔는데 그때 무대에 섰어요. 근데 아 진짜 익살스럽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웃기지만 우습지 않은 무대라고 하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느끼는데 그게 거기서 나오는 그 실력? 예, 그거의 뒷받침은 실력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부석순은 청춘들에게 힘을 주는 곡들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이쯤에서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의 파이팅 해야지에 이어서 거침없이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세 글자고요. 테티서처럼 세 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부석순의 청바지 그리고 VAC죠. 이게 버논이랑 D 유닛인데 싱어송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디깅 뮤직 시작했고요. 오늘은 유닛 그룹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퀴즈 하나 드렸는데 소녀시대의 효연, 유리, 수영씨가 결성한 유닛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였는데 오늘 퀴즈 정답은요, 효리수였습니다. 효연, 유리, 수영에서 한 글자씩 따서 효리수를 결성했고 테티서의 라이벌 그룹을 노린다라고 했는데 효리수의 활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효연씨 너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퀴즈 당첨자는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디깅 뮤직 이어가 볼 건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유닛 그룹은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레이나, 나나, 리지씨로 구성된 팀이고 2010년 6월에 정식 앨범을 발표했는데 당시 소속사 대표님이 오렌지처럼 상큼하고 캐러멜처럼 달콤한 팀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오렌지 캐러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워낙 발랄하고 통통 튀는 B급 컨셉 때문에 처음에 멤버들도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이나씨랑 나나씨는 그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숙소를 탈출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애프터스쿨 컨셉이랑 정반대여서 대중들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쵸, 뭔가 컨셉이 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겨냥해서 나온 게 레인보우 픽신가? 예, 조현영이 그때 숙소를 도망갔죠. 실제로 호이호이 서울대공원인가 거기서 그걸로 아마 쇼케이스를 했나 그랬는데 정말 그때 너무 많이 울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던, 예, 정말 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 듣고 디깅 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듣고 오셨고요. 사실 오렌지 캐러멜은 초반에 컨셉이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중독성 있는 매력으로 점점 대중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독특한 의상으로 화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도 활동을 즐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번 멤버들이 직접 더 세고 파격적인 의상을 찾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나도 즐기게 돼 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에 이어서 마법소녀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에 이어서 마법소녀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유닛 그룹은 시스타의 언니 라인.

연인 효린, 보라씨가 결성한 시스터 나인틴입니다. 2011년 5월에 첫 앨범을 발표했고 시스터 뒤에 붙은 나인틴은 소녀와 숙녀의 경계인 19이라는 나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수함과 불안함을 테마로 해서 이 시기에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정서를 음악에 녹였다라고 그런 의미였고요. 데뷔곡인 마보이는 웨이브 안무로 당시에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챌린지로 다시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이렇게 떴었구나. 뭐 이런 막 챌린지 영상을 막 보지는 않으니까. 2017년 이후로 효린 씨는 솔로, 보라 씨는 배우로 활동하다 2024년 11년 만에 시스터 나인틴의 새 앨범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마보이 때 아마 제가 군대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시스터 나인틴의 마보이에 이어서 이따 없으니까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터 나인틴의 마보이에 이어서 이따 없으니까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유닛 그룹은 GDN 태양입니다. 빅뱅의 멤버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지드래곤과 태양씨가 결성했고 굿보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의 시상식에서 했던 무대가 지금까지도 계속 언급될 정도로 엄청난 화제였죠. 예. 아, 2014 마마는 정말 레전드 무대 중에 레전드죠. 예, 이거는 아마 단연코 거의 원탑 아닐까. 예, 대한민국 역사상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탑입니다, 요게. 예. 아, 지드래곤 씨에 의하면 태양 씨는 13살 때부터 친구인 만큼 본인을 다루는 법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살살 신경을 긁으면서 약 올리면 지디 씨의 청개구리 같은 면이 튀어나와서 결국 태양 씨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태양 씨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GDN 태양의 굿보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GDN 태양의 굿보이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 뮤직은 유닛 그룹의 노래들로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유닛 팀들이 나와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3부 끝곡으로 NCT 도영, 재현, 정우 씨가 속해 있는 유닛 그룹입니다. NCT 도재정의 Perfume 들려드리면서 디깅 뮤직 마무리하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인테리어입니다. 자, 그럼 크러쉬의 소파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크러쉬의 소파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인테리어였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제가 요즘 좀 그런 거를 느낍니다. 제가 막 집이 지저분한 거를 약간 못 보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약간 필요 없는 물건들 처분하고 이러면서 약간 집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진짜 작은 것들만 바꿔도 집이 약간 야 좀 달라졌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인테리어가 진짜 주는 게 참 크구나. 인테리어를 정말 잘 사용하면 집이 좀 더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아 좋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평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끔 이렇게 너튜브 같은 거 보면 집 참 예쁘게 꾸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좀 해볼까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집이 조금 많이 깔끔하고 좀 예쁜 그림을 계속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82 메이저의 사인 그리고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이 예란님이 아이와 외출해야 하는데 비가 와서 한숨이 막 나왔는데요. 아이는 노란 장화를 신고 물웅덩이를 하나씩 첨벙첨벙대며 좋아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저는 옷과 막히는 길부터 걱정했는데 오늘은 아이 덕분에 비 오는 날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굉장히 좋아하고 비 맞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이 돼 있고 다음 촬영을 가야 될 때는 좀 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찬성이한테 그냥 내려줘요. 막 비 오는데요. 아예 괜찮아요. 내려줘 하고 비 맞으면서 걸어가고 예. 전 굉장히 비 맞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 오면은 뭐 젖는 옷 막히는 길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비 오면 좀 막혀도 되고 뭐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 너무 좋다 약간 이런. 653 하나님이 택시기사입니다. 뒤에 탄 손님이 엎드려 있길래 쎄해서 토하셨냐 묻고 보니까 진짜 토해놨네요. 아 이제 겨우 청소 마쳤는데 찝찝하네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진짜 다행인 건 저는 한 번도 택시에 토한 적은 없습니다. 예, 저는 중간에 세워달라 그런 적은 많아도 예. 아 택시에서 토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예. 아 이거 진짜 싫지. 내 지인이 이래도 너무 싫죠. 예.

양현진님이 에어컨 밑에서 담요 덮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죠 해주셨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 덮는 게 사실 제일 행복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죠. 예. 특히나 예전에는 그 에어컨이 그 요즘은 그래도 에어컨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전기 이거를 먹는 게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게는 이제 엄마한테 그냥 혼나기 진짜 바빴죠. 예. 자, 전 제이슨 마즈의 Have It All 그리고 잉그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0: 비타샵이니까. 비타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윈디시티의 엘니뇨 프로디고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쏟아지는 햇살이 따가운 날들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지. 저는 해가 지면 동네 산책을 하고 나서 수박 주스를 마시곤 합니다. 뭔가 수박은 시원하면서도 든든한 느낌이라서 좋아요. 잃어버린 수분을 채우듯 음악도 채워드리는 시간.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의 첫 곡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더위를 어떻게들 좀 보내고 계세요? 에어컨 좀 빵빵 틀고 일하고 계십니까? 아유 참. 그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같은 것도 다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도 좀 놓아야 될 것 같고 뭐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야외 공연 같은 걸 하면 진짜 덥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야외용 에어컨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이게 상시로 시간 많이 보내는 분들에게는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78님 이 시간엔 가끔 듣는데 처음 듣는 DJ세요. 편안한 밤 듣기 좋습니다.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시간대 그쵸 들으셔도 매번 다른 DJ를 만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발견이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오늘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 맡고 있는 애프터클럽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좋은 음악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272님께서 덕원님 안녕하세요. 생일이라 저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 생일은 제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로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신청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 그 자신을 위한 선물로 저희 공연을 오신다고 하니까 또 어우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또 멋진 공연을 해야겠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생일이시면 혹시나 마주친다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또 현장에서 축하를 해드릴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그리고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6078님의 신청곡 윤상의 행복을 기다리며 2272님의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춤 듣고 올게요.

예전 유선 전화기의 음색을 재현해서 만들었다는 마이크를 구입했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된 지도 20년 가까이 되었고 공중전화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더 예전이지만 수화기의 모습까지 본떠 만든 감성에 항복해버렸다. 해외 배송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다행히 공연 전에 도착해서 사용해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모양이나 소리가 꽤나 그럴듯했다. 저음과 고음이 없는 박시한 음색에 숨소리가 크게 수음되고 수화기에 가까이 붙여서 이야기할 때의 느낌이 예전 그대로였다. 덕분에 공연에서 전화 목소리를 재현하는 부분이 더욱 그럴듯해졌다. 이퀄라이저를 조절해서 만들어낸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목소리 연출이 가능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포즈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것도 재미있었고 보여지는 모습도 독특해서 더욱 좋았다. 하지만 공연을 보러 온 관객 중에 절반 정도는 이런 전화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느껴졌을까? 전화를 받는 신용을 할 때 수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는 흉내를 낸다는 아기들은 나중에 더 자라서 어떨지 궁금하다. 그들에게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인간 문화재의 심정으로 더 오래 무대에 서야겠다고 다짐했다.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떨리는 소화기를 들고 읽어드렸습니다. 이어서 들은 노래는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면서 야 마지막에 왜 떨리는 두 손에 동전 두 개가 있는지 아니? 라고 그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네. 사실 그 저보다 제가 좀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이 노래가 나올 때가. 그러니까 좀 저보다 선배들 시대를 관통한 노래죠. 물론 저도 엄청 많이 들었지만 그때 이제 공중전화로 막 전화 걸고 네 맞아요. 저도 공중전화로 막 친구한테 전화 걸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동전을 어떻게 넣었는지, 잔돈이 나오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애한테 설명해 줬는데 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수화기를 놓지 않고 위에 두는가. 아, 그 남아있는 그 돈을 뒷사람이 쓰게 하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 아무튼 이제 그런 풍경들이 이제는 진짜 정말 옛날의 것이 되어버렸고, 제가 한 대학생 정도만 해도 뭔가 그런 것이 뭐 되게 전통적인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막상 그 공중전화의 시간, 우리가 이제 그런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어쩌면 되게 짧은 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걸 수 있다는 생각에, 야, 그럼 앞으로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또 저는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떤 그런 전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도 뭔가 많이 담게 되고, 또 그런 모습도 또 공연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마이크는 여전히 잘 쓰고 있고 그걸로 앨범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1104님, 덕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진 언니의 생일이랍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방에 살고 있는 제게 마치 친언니처럼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는 천사 같은 언니예요. 영진 언니 생일 축하하고 우리 오래오래 재밌게 지내자라고 보내셨습니다. 영진 언니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품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더 가까이 있으면 뭐 잘 챙겨주고 그런 마음들에도 우리가 막 감동하고 그 덕분에 좀 마음 쉬어가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또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베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분의 우정에 또 계속 영원히 잘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박정민님, 퇴근 후에 집안일을 다 마치고 이제야 겨우 내 시간을 가져요. 에어프라이어에 튀긴 군만두와 시원한 맥주 한 잔. 이 칸은 그 사연이 없는 저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소소한 일상 아니겠어요? DJ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저스틴 비버의 Boyfriend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너무 사소한 얘기인데 그 에어프라이어 넣을 때 기름을 바르시나요? 그 맛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그 기름 맛을 못 잊어서 팬을 쓰는 편인데 또 에어프라이어도 괜찮죠. 더 바삭해지는 것 같고. 아유, 정말. 아무튼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과 함께 보내고 또 그런 시간들이 좋긴 하지만 뭔가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긴 하고요. 좀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경우에 모두가 잠든 뒤인 경우가 많은 것 같죠. 네. 너무 길게 보내긴 좀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달콤하게 재밌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6728님의 신청곡 룰라의 3-4, 그리고 박정민님의 신청곡 저스틴 비버의 Boyfriend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정민주님, 좋아하는 애한테 아까 밤 11시에 선톡을 보냈는데 아직도 안 읽씹 중입니다. 자는 건지 아니면 읽는 건지 괜히 보내나 싶고 새벽이 되니까 창피함이 밀려오네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자야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요즘 세대의 그 썸 같은 거겠죠? 아, 어떡해. 그리고 말씀하신 안 읽씹이라는 거는 그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는 숫자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나 못 봤어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뭐 좀 제 생각에는 이게 노심초사하시는 쪽이 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니는 니고 내는 내다. 니니 내내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 그냥 나는 좀 관심 있으니까 말 건 거고 뭐 답을 하면은 하는 거고 네. 안 하면 뭐 그건 다 네 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마음을 비우고 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내놓고 마음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 못 봤으면 내일 아침에 보고 답을 할 것이고 만약 그 친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마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너무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일방적인 지고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왜 그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상대방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품으세요. 네. 그래야지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면서 괜찮은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바람둥이 같지만 아 저도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네. 박소연님, 덕원님, 인턴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일머리가 없어서 매일 혼나요. 오늘도 서류 실수를 해서 대리님한테 한 소리 듣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네요. 남들은 다 잘해 보이는데 나만 바보 같고 잠도 안 오고 계속 자책만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유. 에이, 한 달이면 잘 못하는 게 정상이죠. 네, 한 달인데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하시지 않았죠. 그냥 이제 아직 업무가 좀 파악이 덜 된다거나 아 뭐가 좀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물론 정말 일머리가 좋은 분은 그런 분이 있죠. 딱 한 번만 보고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은 되게 잘하는 분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배워가면서 나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까지만 해야지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뭐 실수가 없겠지? 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실수 없이 일을 진행하는 분도 있거든요. 약간 그 반만 알고 있으면 뭔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약간 좀 그 막 에러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배우는 과정에서 엄청 실수 연발인데 또 그게 다 한번 그 몸속에 잊고 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타입이 있고 중간에 실수 안 하는 타입이 있는데 그게 일머리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보통 정도인데 아직 그 한 사이클이 안 돌았기 때문에 업무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자책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잘 파악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하시면서 복습을 하십시오. 네, 그러면 잘 할 겁니다. 노래 들을게요. 1255님의 신청곡 이적의 나침반 1008님의 신청곡 비오의 Love Me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이혜영님, 3년 만난 남자친구랑 싸우고 돌아왔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다가 서로 지쳐서 그만하자 라는 말까지 해버렸네요. 집에 오니까 얼떨떨하고 후회가 됩니다. 오늘 밤은 진짜 길 것 같아요.

아,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막 그 사람이 싫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안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연속이 되면서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또 반응하고 또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이러면서 일이 커지는? 하, 어떡해. 아, 정말.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너무 좀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고 일단 좀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얘기를 해놓고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 덜컥.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풀 수 있는 관계라면 괜찮은데 너무 좀 많이 싸웠나요? 너무 진지하게 싸웠나요?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뭐 그건 그거고 뭐 잘 지내보자 이런 말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없던 것처럼 얘기해서 괜찮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그렇지만 이렇게 또 별것 아닌 걸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없던 일처럼 얘기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그때는 내가 좀 심했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말 한마디가 나오기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괜찮을 거예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요. 김인수님, 요즘 취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친구들 연락을 다 끊고 잠수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친구 한 놈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맥주 한 캔 쥐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묻고 힘내라 한마디 하고 가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해서 혼자 괜히 울컥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아유, 되게 좋은 친구네요. 이게 진짜 막 자격심 들고 너무 힘들 때 사람 만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좀 상처받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그렇게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더 많은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나를 위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확인할 때 또 얻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위축된 마음 털어버리시고 또 취준 계속 하다 보면 잘 되겠죠. 네. 이게 취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는지 몇 명을 필요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역량이나 준비와는 관계없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그 때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4565님, 여기는 인천입니다. 새벽에 더위를 싹 식혀줄 신청곡 제임스 블런트의 콜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그럼 노래 들을까요? 지영우님의 신청곡 FX의 굿바이 썸머 피처링 디오 그리고 4565님의 신청곡 제임스 블런트의 콜드 듣겠습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박민수님께서 똑똑 새벽 문을 엽니다. 덕원님 방송을 들으면서 새벽 요구르트 배달을 시작하네요. 날씨도 더운데 배달하시는 분들 오늘도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지난번에도 아침에 배달하시는 분들 사연들을 봤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음악으로 힘들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신나는 하루. 네. 뭐 좀 지나야 되긴 하지만 신나는 하루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또 정말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침에 들려드릴 곡은 윤희숙님의 신청곡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부 시작됐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이디어츠의 5555였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고른 노래들을 쭉 만나보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인디신의 신보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앨범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앨범, 밴드 전기뱀장어의 EP 불꽃입니다. 네. 이 불꽃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약간 야구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야구를 수련한다는 말은 좀 그런데 연습하고 막 그런 청춘 만화 이런 거 아시죠? 스포츠 만화 막 계속 수련하고 막 연습하고 해서 막 대회 나가고 이기고 치고 하는 그런 열정 같은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 노래 가사도 그렇고 좀 그런 청춘의 노력과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한 그치만 아름다운 노래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보면 야구를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봤는데 아주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전기뱀장어의 불꽃, 그리고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때 피처링 해파 듣겠습니다.

전기뱀장어의 불꽃 그리고 어둠의 눈이 익숙해질 때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립 아카이브의 EP 앨범 우리가 끝끝내 가지고 왔습니다. 이 립 아카이브는 그 유다빈 밴드의 유다빈 씨가 하는 솔로 프로젝트이고요. 데모곡을 모으던 그 아카이빙의 이름을 따서 립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앨범을 냈는데 그 밴드 사운드가 강조되던 그 유다빈 밴드와는 좀 다르게 어쿠스틱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혼자서 좀 더 집중해서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되게 막 발랄하고 막 에너지 넘치던 느낌보다는 조금 내면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노래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젊은 날의 어떤 방황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는 길인가? 이런 고민들 그런 것이 담겨 있어서 또 많은 분께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 투어 중이군요. 네. 이미 서울은 끝났고 전국 투어 이제 클럽을 돌고 있으니까요. 또 저기 계신 분들은 확인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거제, 광주, 대구를 가고 네, 그 공연들이 남아있군요. 네.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해넘이 그리고 나의 작은 모습 립 아카이브의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날 이런 노래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몸브림즈의 이너피스 EP 앨범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몸브림즈가 그 영어로 쓰면 몸브림즈인데 이게 몸부림을 몸부림들 이런 느낌으로 지은 거라고 해요. 어린 시절에 비틀즈를 듣다가 비틀거리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에서 이 몸부림지도 짓게 됐다라고 하던데요. 그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되게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그렇지만 또 자기만의 좀 색깔이 있는, 약간 이 밴드만의 느낌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밴드인 것 같고요. 노래는 두 곡을 가져왔습니다. 2대2 그리고 쿵푸 몸부림지의 노래 듣겠습니다.

몸부림치의 2대2 그리고 쿵푸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불고기 디스코의 1집 정규 앨범 Now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불고기 디스코는 춤추기죠. 약간 클럽에서 막 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요. 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드디어 정규 앨범을 발매했네요. 좀 더 예전 그 싱글들이나 곡들을 봤을 때는 그 밴드의 그런 어떤 그 에너지? 왜 신나는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간 밴드 합으로 내는 그런 신남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정규 앨범은 또 거기서 좀 더 댄스 음악 같은 느낌이 가해진 것 같아요. 뭐 신디사이저라든가 아니면 사운드의 방향이라든가 노래도 약간 좀 더 뭔가 이제 밴드 느낌에서 좀 더 그냥 EDM 쪽으로 살 한 발짝 정도? 반발짝 정도? 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약간 막 DJ들이 막 댄스 플로우에서 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추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다 라는 평을 좀 해보고요. 노래는 두 곡을 갖고 왔습니다. Hey Now 그리고 댄싱 몽키 불고기 디스코의 노래 듣겠습니다.

블록이 디스코의 Hey Now 그리고 댄싱 몽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밴드 아월의 Answer라는 정규 앨범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월은 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는 어떤 그 좀 같이 묶일 수 있는 팀들 중에는 좀 감성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시기에 나오고 활동하면서 좀 인기 있는 어떤 그런 위치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라이브 잘하고 라이브 좀 힘이 있는 느낌? 에너지나 어떤 그런 좀 강렬함 같은 것들? 신남이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런 게 좀 주된 무기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아월은 좀 더 감성적인 느낌? 이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노래를 두 곡 들어볼 텐데요.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그리고 전시회 두 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4월에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그리고 전시회 두 곡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 코커의 소행성 EP 앨범인데요. 이 코커는 기타리스트적인 성향이 좀 더 많은 싱어송라이터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뭐 그래서 노래가 주는 아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어떤 그 악기 연주한 사람으로서의 밸런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노래가 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약간 그 능력치나 어떤 그 방향성이 뭐 이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저쪽으로 간 사람도 있다고 하면 약간 그 기타 치는 사람의 마음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노래에서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노래는 두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행성 그리고 회항 코커의 노래 들어볼게요.

빈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손지연의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랩은 뚝딱하는 국밥 아 순삭이야 루바 청규 이런 걸로 하면 저디도 어쩌라고 어린 X들아 제발 pull up 걸어온 길이라 했지만 사실 굴러 왔다고 갈 보이네 이기는 X가 rich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섭섭해져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어서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불안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나를 향해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2B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와,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31일인데요. 와, 정말 7월이 유난히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7월 말, 8월 초 이때 휴가 떠난 분들도 많으시죠? 여름 휴가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여러분, 집 떠나기 전에 빈집털이 예방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빈집털이는 의외로 잠기지 않은 문이나 창문으로 대놓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휴가 떠나기 전 현관문이나 창문 꼭 다 잠그시고요. 베란다나 화장실에 있는 작은 창문까지 꼭 잠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우유나 신문 투입구도 있다면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리 신청을 해서 이때 휴가 가니까 비어있으니까 보내지 말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유 쌓여있는 거나 신문 쌓여있는 걸 보고 아 지금 이 집이 휴가 갔구나 비어있구나 라고 이 도둑들이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도와

손가락 많이 쓰기 때문에 도활하게 지문까지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빈집에서 화재 나는 경우가 보통 전기와 가스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대요. 안 쓰는 가전 플러그 꼭 뽑으시고요. 가스 중간 밸브도 꼭 잠그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런 것들 잘 잠궜나? 불안할 때 있잖아요. 잠긴 문이나 플러그 뽑아놓는 거 사진 촬영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래요. 사진 한번 찍어놓고 가기 전에 최종 점검하는 거죠. 우리 휴가의 완성은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충전 다 해서 안전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인 것 같아요. 우리 집도 안전하게 있기 위해서 집 떠나기 전 5분만 투자를 해서 잘 점검하고 재밌게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는지, 또 휴가 간다면 어디로 갈 계획인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1: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시설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0: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 엉망 탈탈 타임.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이경리님, 야간일 끝나고 한 바퀴 점검하면서 펀펀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겐 최고로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찡기도 오늘 파이팅하시고 열일해주세요. 그럼요. 또 이런 누군가에게는 최고로 힐링하는 시간이 펀펀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열일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헛되지 않도록. 윤은주님, 월수금 새벽 6시 수영 다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하루가 피곤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되니 새벽 5시에 일어나도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해서 오히려 좋아요. 꾸준하게 다녀보고 싶습니다. 찡기는 만약에 새벽에 운동 하나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요, 할 수 있다면은

슬로우러닝이나 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뭔가 영상에서 조금 멀어져서 러닝머신 뛸 때도 가끔씩 영상 보거든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바깥 공기 보면서 좀 뛰거나 아니면은 차분하게 내 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요가 두 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신기해요. 처음엔 힘들어도 적응되면은 내 체력도 올라가고 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내 몸이 적응이 되고 어떤 거든 내 몸은 더 건강한 쪽으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 꾸준히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장필순의 그대로 있어주면 돼 띄워드립니다.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문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문세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찾아주신 분은 8052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얼마 전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일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았네요. 출산이 끝나서 모든 게 다 잘 됐다 생각했죠. 병실로 돌아와서 힘들다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출혈이 너무 심해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었나 봐요. 결국 피 수혈받고 누워만 있네요. 우리 아들 빨리 보고 싶은데 직접 보러 가지도 못하고 누워서 펌펌만 듣고 있네요. 그래도 제 몸도 이제 괜찮아져서 우리 아들 빨리 만나볼 수 있겠죠? 징디, 저 축하와 함께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바로 보러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사랑해. 봄에 마이 엔젤 신청합니다.

포맨의 마이 엔젤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8052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제 딱 하나 8052님만 몸 회복하셔야죠. 건강 회복하셔야죠. 네. 아마 다른 가족분들은 갑자기 또 출혈로 쓰러지셔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도 건강한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 몸 회복에 집중하셔서 얼른 회복해서 이제 육아하려면 또 체력도 필요하고 또 건강한 몸도 필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회복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일 생겼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축하나 위로도 해드리고 신청

곡까지 틀어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저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게요. 3437님, 평소엔 수영 가는 길에 듣는데 오늘은 수영 안 가는 날이라 집에서 아침밥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 현장 가는 날인데 너무 덥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아침밥 든든히 먹여서 보내야겠어요. 오늘은 끝까지 함께 들을게요. 모두들 무더위에 파이팅 하세요. 참 수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 앞서서 윤은주님도 월수금 다닌다고 하셨었는데 아마 3437님도 매일은 아니고 또 가는 날과 안 가는 날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쵸, 요즘 밖에 많이 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저 역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냥 든든하게 체력이라도 잘 채워서 보내고 또 잘 챙겨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랑이 담긴 아침밥 든든하게 먹여서 우리 남편분 현장으로 잘 보내주시죠. 3223님, 애들 방학이라 점심까지 만들어 놓고 출근합니다. 8월 14일이 개학이라 그때까지 파이팅 해야지. 휴, 회사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학 쳐라 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는데 8월 14일이면 딱 2주 정도 남았네요. 예, 2주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진짜 회사도 방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회사 다니니까 참 방학 때 학생 때 있었을 때 더 즐길 걸 이란 생각도 드네요. 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먼저 시아의 Unstoppable, 조용필의 Bounce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아의 언스타퍼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박현희님, 찡디 오늘은 최유리의 숲 신청합니다. 포항은 며칠째 계속 폭염입니다. 시원한 여름 음식으로 더위 잘 이겨볼게요. 서울도 계속 폭염이에요. 하, 너무 덥네요. 시원한 여름 음식. 야, 저는 포항 하면은 포항 물회. 하, 이거 포항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포항의 여름 음식 해주시니까 저는 포항 물회가 싹 떠오르네요. 박현희님이 신청한 최유리의 숲 그리고 보아의 공중정원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휴식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40대가 넘어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5개월을 버티다가 드디어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젊은 동기들보다 제가 느리고 서툴다는 생각에 늘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병원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도 했습니다. 환자를 파악하고 인계를 하는 것도 남들보다 오래 걸려서 늘 마음이 조급했고 살림과 삼교대를 병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말과 행동들이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쌓이다 보니 이제는 버티는 것보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는 동안 재충전하면서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긁히고 까진 제 마음에도 새살이 솔솔 돋을 수 있게 찡디가 잉데카솔 듬뿍 발라주세요. 마지막 대의 근무를 하며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제 모든 날과 모든 순간에는 조금 더 따뜻한 웃음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사연 보내주신 휴식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5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결정 내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는 이 양

물고 피하지 말고 버티라라는 말보다는 잠깐 쉬면서 그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부터 케어를 하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뭐 얼마 정도를 쉬겠다라고 정하신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온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충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저는 분명 지금처럼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시간 동안 한번 돌이키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분들도 지치고 힘들 때 임대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진심을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낮지만 두 눈 감기는 친구들, 제가 얼른 졸음을 쫓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두 눈 번쩍 떠질 거예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더 기분이 좋을 텐데요. 들뜬 기분을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364님, 찡디 안녕하세요. 어제 아이들과

함께 키운 첫 반려동물 햄스터 콩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아이들은 콩이가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하며 씩씩하게 막내를 보내줬는데 정작 저는 오늘 출근길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정말 동물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찡기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콩이가 햄찌별에서 아프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화사의 굿굿바이 신청합니다. 아, 저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동물들 너무 좋아하면서도 못 키우는 이유가 1364님이 지금 겪은 이게 저는 무서워서 못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우리 콩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보고 싶어 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게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서도 이제는 안 아프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도 종종 1364님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아유 또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 잘 지내고 계시려나 라는 생각도 할 거고요. 그런 만큼 이제는 그만 우시고요. 예. 공이에게도 또 당당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죠.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화사의 굿굿파이 노이즈의 착각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너스건이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꿀템을 알려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건이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유라의 수영에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너무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2: 오늘의 기상속 오피우스 피처링 워너스의 환웅 씨가 또 피처링을 했네요. 데이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향은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다는 말.

오피우스 피처링 원어스의 환웅 데이지 듣고 왔습니다. 8106님이 신청한 노래였어요.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538님 찡디 출첵 문단속자라고 휴가 떠납니다. 전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들을게요.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제주에서도 들어주시고요. 제주에서 좋은 시간 그리고 충전 풀 충전하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는 원어스 건이와 이거 해보셨어요로 돌아오겠습니다. 환영의 인사 건이에게 궁금한 것들 미리 보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좋은 제품.

0: 이거 보셨어요?
1: 아니.
0: 그럼 저긴 가보셨어요?
1: 아니.
0: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한 번만 해봐.
2: 아무리 생각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급 추천들.
0: 이거 해보셨어요?
2: 건이와 함께라면 그 어디도 휴양지가 됩니다. 펌펀 투데이 선정. 같이 여행 떠나고 싶은 남자 1위 오나스 건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0: 우후. 와, 펀투 선정.
3: 그럼요.
0: 같이 여행 떠나고 싶은 남자 1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3: 그렇죠.
2: 선정에서의 권위가 있는 게 포브스 다음이 펌펀이에요.
0: 그럼요.
2: 펌펀 선정.
0: 또 변호사님과 또 찡디를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이 영광을 또 저희 펀투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0: 네.
2: 건희 씨의 7월은 어땠어요?
0: 너무 빨랐어요.
2: 아니 뭐하느라 그렇게 빨랐어요?
0: 아 그러니까요. 뭐하느라 이렇게 빨리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습하고 비가 계속 왔었잖아요.
2: 계속 흐렸어요. 맞아요.
0: 그래서 꿉꿉한 7월이었는데 또 화창한 8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 어떻게 화창한 8월 기대하면서
0: 네.
2: 스케줄 살짝 스포할 거는 없어요?
0: 8월에요?
2: 네.
0: 8월에 일단 저희 원어스의 빅 이벤트가 있죠.
2: 빅 이벤트.
0: 이제 원어스의 서호군이 이제 제대를
2: 전역을 하는 거예요?
0: 네.
2: 이야.
0: 전역을 네, 앞두고 있고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또 원어스의 환웅군의 생일이 또 8월에 네, 있다고
2: 이야.
0: 합니다. 말고는 또 이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이 좋은 소식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 8월에 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군요.
0: 그럼요. 8월은 티는 안 나지만 정말 바쁜 달이 될 것 같아요.
2: 아, 그럼 바쁜 걸 한 9월, 10월엔 볼 수 있는 거예요?
0: 멀지 않은 미래에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2: 미래.
0: 같고.
2: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시간 좀 흘러서 한 번 더 슬슬쩍 네. 물어볼게요.
0: 좋아요.
2: 자, 우리 건희에게 도착한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0: 네.
2: 9226님. 건희 씨, 저 이제야 건희 편의점 먹방하는 컨텐츠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맛잘알이시더라고요.
0: 호호.
2: 건희 손에 들어가면 편의점 음식도 미슐랭 5스타가 되네요.
0: 아, 펀투 선정, 미슐랭 선정 너무 좋네요.
2: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0: 네.
2: 친구들에게 편의점에서 먹으면 좋을 조합 하나만 소개해주세요.
0: 요즘 그 과자 신메뉴들 많은데
2: 네.
0: 이제 초코 과자에 다양한 버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네. 우유에 말아 먹는 먹었을 때 맛있는 과자들이 이제 점점 조합이 생기고 있어요.
2: 오.
0: 그래서 그 초코 쿠키인데
2: 네.
0: 그게 황치즈 버전, 말차 버전.
2: 알아요, 알아요.
0: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유 말먹해도 맛있을 것 같고.
2: 말먹이 말아 먹는 거죠?
0: 거죠. 이제 케이크도 우유에 말아 먹거나 했을 때 맛있는 게 있거든요. 네, 과자 우유 말먹도 아 요즘 관심이 가요.
2: 괜찮군요. 저는 근래에 본 거 중에 약간 충격받은 게 그 냉면을 편의점에서 만들어 먹더라고요.
0: 오.
2: 편의점에 냉면 육수를 판대요.
0: 맞아요.
2: 그래서 얼음도 살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 얼음을 사서 냉면 육수를 담아둬서 시원하게 한 다음에 면만 끓인대요.
0: 아.
2: 면만 끓이고 그 불땡 볶음면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2: 그 소스 조금 넣고 냉면 육수를 넣어서 하면은 약간 매콤한 냉면
0: 냉라면을
2: 네, 즐길 수 있대요. 이 조합도 너무 참신한데? 너무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편의점에서도 맛있는 한 끼 드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려 봅니다.
4: 네, 이정현님. 건희님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건희님 진짜 조용한 안방 팬인데 너무 조용해서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항상 팬들 위해서 다정한 말 해주고 잘 챙겨줘서?
2: 잘 챙겨줘서?
4: 아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0: 응원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네. 찡디 듣다 보니 저도 찡구 됐어요. 두 분의 만남 항상 너무 즐겁고 좋아요.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화이팅!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편지 남겨주셨네요.
1: 이분은 달림이신 것 같아요.
0: 네. 투문이자 또 찡구이신 것 같아요.
1: 네. 이 표현이 참 기억에 남네요. 잘생겨져서 고마워요.
0: 아, 저는 옷한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 네.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럼 혹시 건희씨도 우리 네. 정현씨에게 네. 한마디 한번 남겨볼까요?
0: 그럼요. 일단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는 거 이렇게 이 새벽에 이걸 들어주시는 거 항상 제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힘을 얻고 있으니까 서로의 힘이 되면서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사연 남겨주시고 제 팬이 돼주셔서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야, 앞으로 내가 먼저 해야겠다.
0: 왜요?
1: 넌 비교당할 것 같아.
0: 아, 아니에요.
1: 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는데 권희 씨가 좋은 건 다 해버렸네. 정현 씨 덕분에 또 이렇게 저도 만나게 돼서 네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도 인연이에요.
0: 그럼요.
1: 네. 좋은 뭐 잘생긴 동생이랑 같이 열심히 떠들 테니까요. 우리 펌펌 투데이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코너 설명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0: 네. 이거 해보셨어요는요. 하나의 주제 드리면 그 주제에 딱 맞는 꿀템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요.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추천 사연 만나보고 저와 찡디가 제일 마음에 든 추천 사연 보내주신 한 분 뽑아서 추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펀펀투데이 인별그램에 매주 댓글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금요일 코너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이거 해보셨어요? 아홉 번째 주제. 바로 물놀이 꿀팁입니다.
0: 오.
1: 자,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이 보내주신 물놀이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들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맥주병님, 일단 유치하게 놀아야 재밌는 법. 개헤엄 쳐서 누가 빨리 가나 대결을 한번 해보세요. 개헤엄이 은근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위험하진 않고 개헤엄 치는 모습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없어요. 주위 사람까지 즐겁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얼음땡 놀이도 재밌어요. 술래정에서 얼음땡 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은근 재밌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을 막 뿌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놀아보자고요.
1: 친구들이랑 특히 남자들끼리 모여있다 그러면은 게임 같은 게 걸려 있어야 그쵸, 재미가 그쵸. 확 몰입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또 개헤엄이 은근히 물에도 잘 뜨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0: 제 멤버 중에 환웅이가 네. 원래 수영을 아예 못했었거든요.
1: 저랑 똑같네요.
0: 네, 맥주병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랑 계속 수영장을 다니니까 이제는 나 앞으로 가 하면서 수영 연습을 혼자 열심히 하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되게 귀여워서 이 개헤엄 치면 그 안 웃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얼굴 이렇게 열심히 빼꼼 내밀고 막
1: 그렇지.
0: 헤엄 치는 게 되게 귀엽거든요.
1: 오.
0: 근데 그래서 개헤엄 치기 대결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잠수 대결
1: 그렇지.
0: 네, 아. 숨참기 대결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그 물 속에서 둘러 앉아서 다 같이 게임하고 이제 벌칙으로 물 맞기 막 이런 거 해도 친구들끼리 추억이 되더라고요.
1: 어쨌든 물놀이에는 게임이 빠지면 안 된다.
0: 그럼요.
1: 저는 이 생각은 강력하게 드네요. 두더지와 고라니님.
0: 닉네임이 되게 굉장히 네. 유니크하네요.
1: 너무 확 끌리죠?
0: 네.
1: 물놀이 갔을 때 남들의 시선을 확실히 강탈할 아이템을 가져가야죠. 상남자라면 다른 모든 이들의 시선을 빼앗을 그 물건 튜브요. 근데 그냥 튜브 아니고 대형 버스의 타이어 까만 튜브 고문 냄새 풀풀 나는 그 튜브 아시죠? 제가 40년 전 유치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네가 타이어 가게를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알록달록 튜브를 가져오는데 그 친구는 레벨이 다른 버스 타이어 튜브를 가져와서 애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부력도 좋고 질기고요. 시선 강탈 튜브 꼭 챙기세요.
0: 너무 좋은데 타이어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버스 타이어가 튜브보다 비싸겠는걸요?
1: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구하지?
0: 아니, 어깨 들고 가요. 무거워서. 바람도 안 빠져요 이거.
1: 아 이게 그 타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0: 네.
1: 타이어 안에 튜브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그 튜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타이어 자체를 메고 갈 수는 없죠.
0: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1: 그거는

0: 물에 가라앉아요.
1: 아 그래요?
0: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어, 타이어 안에 덧대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아. 저는 타이어 가져가는 줄 알고 어떻게 들고 가지? 했는데
0: 아니요 그 타이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이게 약간 튜브라든지 이게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2: 그쵸.
0: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많고 튜브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 뒷장 보면은 건희 씨는 이 중에 어떤 게 조금 확 땡겨요?
2: 저는 여기서 피자요.
0: 그러니까 피자?
2: 지금 이미지를 몇 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즘 그 진주처럼 조개 모양 튜브도 있고 약간 해적선 모양 튜브도 있고
0: 맞아요.
2: 피자 8조각을 합치면 원판이 되는 큰 그러니까 약간 그 위에 누울 수 있는 그 둥둥 뜨는
0: 맞아요.
2: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위에 떠서 누울 수 있는 그런 튜브 위에도 한번 올라가 보십니다.
0: 약간 튜브와 매트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콜라보된 큰 제품들 있잖아요.
2: 맞아요.
0: 이런 것들 하나 있으면은 너무 좋겠는데 싶은 거죠.
2: 그러니까 제대로 힐링 될 것 같아요.
0: 왜냐면 물에서 놀다가도 한번은 그냥 거기 떠서 유유자적하게 그냥 누워 있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2: 그니까요.
0: 그럴 때 이런 튜브면은 너무 좋죠. 자, 저와 건희 씨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친구들이 추천해준 꿀템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소녀시대 파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y girls.

0: 소녀시대 파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친구들이 추천해준 꿀템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형님님의 추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물놀이 가면 수영복을 입거나 가볍게 입고

0: 울잖아요. 그때 타투 스티커 추천해요. 사실 다들 타투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후회할까봐 안 하잖아요. 물놀이 가서만큼은 귀여운 타투, 멋있는 타투 스티커 붙이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찡디랑 건이는 타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찡디는 귀여우니까 고양이 캐릭터 타투 스티커 어때요? 건이는 뭐든 다 잘 어울릴 것 같고요.
1: 건이 씨는 타투 스티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회사랑 얘기해봐야 되죠.
0: 아니 타투 스티커는 오히려 그 무대 때 오히려 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컨텐츠 때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 저는 굳이 굳이 싶은 마음은 있어요.
1: 아니 이렇게 친구들이 추천해준 아이템에 무조건 다 좋다고 할 필요 없어요.
0: 네네. 저는 진짜 굳이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마음이 동하면.
0: 근데 약간 패션 아이템이나 약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수영장에 가면 옷 가볍게 입긴 하니까 그럴 때 한두 개 하는 것도 기분 내기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1: 저는 하나의 게임으로 이 스티커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일부러 하기 싫은 것들만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뽑으면은 다 같이 하나씩 하는 거. 다 같이 우스꽝스럽게 하나 하는 거. 요건 하나의 추억이 되고 웃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지하게 귀여워 보이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만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건희 씨랑 똑같이 굳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약간 캐릭터 한두 개 하는 건 또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 거는 포인트를 하나씩 두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죠. 계속해서 물놀이를 더 재밌고 즐겁게 만들어줄 방법들 만나볼게요. 여름사냥꾼님, 야간 물놀이요. 낮엔 너무 더워서 저는 해질 무렵 해수욕장을 갑니다. 노을 보면서 바닷물에 발 담그고 돗자리에 앉아 치킨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휴가가 따로 없어요. 밤바다 파도 소리까지 들으면 더위 걱정도 싹 잊게 됩니다. 추천 이유는 한낮보다 훨씬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물에 비친 노을과 야경이 정말 아름답고 파도 소리 덕분에 힐링이 두 배랍니다.
0: 이게 참 바다는 아침바다, 낮바다, 밤바다가 다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1: 너무 달라요. 맞아요. 권희 씨는 그럼 어떤 바다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저는 겨울 밤바다 제일 좋아해요.
1: 에? 너무 춥지 않아요?
0: 근데 뭐라 그래야지? 그 고요함과 그 잡아 먹힐 듯한 웅장함이 겨울에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1: 뭔가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0: 맞아요.
1: 뭔가 좀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0: 여름 밤바다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더위니까 괜찮은데 겨울 밤바다는 그 엄두가 안 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1: 아니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해수욕장에서 운영 시간이 있고.
0: 맞아요.
1: 그 안에서 안전하게만 볼 수 있다면은 뭐 밤바다든 낮바다든 아침바다든 가장 중요한 거 안전이 먼저라는 거.
0: 그럼요. 예. 야간 물놀이는 또 해수욕장은 위험할 수 있어요.
1: 근데 지켜보는 건 웬만하면 괜찮은데 물놀이라는 전제하에 근처에 간다는 전제하에는 요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0: 네. 물놀이한님 추천템 만나볼게요. 물놀이를 더욱 재밌게 만드는 방법은요, 미리 준비한 과일과 음식이죠.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과 복숭아를 넣어둔 후 물놀이 끝내고 차가운 물에 수박 잘라 먹고요, 복숭아 먹은 후에도 또 배가 고파지면 준비한 맥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구워 먹고 그런 후 또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가 훨씬 재밌어져요.
1: 이야, 물놀이 직후에 삼겹살
0: 라면.
1: 아 이걸 어떻게 참아요.
0: 야. 저희 방금 그 침 삼키느라 정적이.
1: 건희 씨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음식 나왔는데 이거 외에 물놀이 후에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음식 추천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0: 저는 물놀이 후에 먹었을 때 맛있는 것 이거는 아 라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라면 국물이랑 세상에서 그 제일 맛있는 라면 1위가 저는 물놀이 후 먹는 라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물놀이 후 생각나는 거.
0: 계곡물에서 먹는 백숙.
1: 아
0: 삼겹살.
1: 아 저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집이 백숙 집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사실 백숙도 좋아하는데 막 그렇게 치킨은 물보다는 기름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주의여서. 아,
0: 저도 그렇긴 해요.
1: 근데 그 집에서 침이 고였던 거는 고추장 삼겹살.
0: 아~
1: 그냥 삼겹살이 아니고 고추장 양념을 아~

0: 호일을 깔아서 살짝 타게 구워서
1: 그 진짜 쌈을 쫀득쫀득하고
0: 쌈을 싸서 딱 먹는데 야 고추장 삼겹살은 와 이거는 힘이 싹 고이더라고요.
2: 아 빨리 넘어갈까요?
0: 네. 저와 건이는요 지금 침이 너무 고여서 침 좀 삼키고 3부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분들이 추천해 주신 물놀이 꿀팁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3: 카페24 프로!
2: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3: 카페24 프로!
2: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3: 아, 카페24 프로!
2: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4: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천정에 조명을 설치하다,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다. 건물의 지붕 안쪽 면을 가리킬 때 천정과 천장 중에 어떤 게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천장입니다. 하늘의 우물이라는 뜻의 한자어 천정도 함께 쓰였지만 지금은 천장만 표준어로 인정됩니다. 단 물가가 한없이 오르는 상황을 뜻하는 천정부지는 이외입니다. 천장이 표준어니까 천장부지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굳어진 관용 표현임을 고려해서 천정부지를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하는 거죠. 정리하면 천정부지와 같은 표현을 제외하면 일상적인 공간을 지칭할 때는 천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 꿀팁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피터님이요. 전 화투를 가져가요. 물놀이도 좋지만 그늘에서 치는 고스톱도 정말 좋아요. 일단 경기 자체가 흥미진진하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재수 좋으면 용돈도 벌고요. 무엇보다 치매에 좋대서 화투는 물놀이의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1: 오,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물놀이 말고도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게임들도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싸움 나지 않게 너무 약을 올리거나
1: 아이, 그럼요.
0: 너무 독식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독식을 했을 때는 조금 잃어주는 이 미덕도 필요하다.
1: 그럼요. 네, 소이밀크님. 진짜 재밌게 놀 수 있는 팁인데요. 얼음 한 봉지 챙겨가서 대형 물총에 얼음물 가득 넣어서 놉니다. 그냥 물싸움도 얼음 물총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차가운 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흥미진진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게다가 너무 더울 때 얼음 찜질할 수도 있어서 좋답니다.
2: 오.
1: 요즘 사실 물이 차가워서 여름 한여름에도 물 들어가는 게 차가워서 두려울 때가 있는데
0: 맞아요.
1: 얼음물총 싸움은 진짜 총알처럼 맞기 싫을 것 같아요.
0: 건희 씨 물총 싸움 많이 해봤어요?
1: 저는 물총 싸움보다는 그냥 물싸움을 해봤다고
0: 물싸움을?
1: 그냥 바가지로 푸고
0: 아.
1: 처음엔 톡톡 찍찍
0: 벌써 재밌다.
1: 네. 샤워기 바가지 물컵
0: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1: 네. 아, 난리였어요.
0: 야.
1: 옷 다 젖고 물 뚝뚝 흘리는 상태로. 재밌었죠.
0: 야. 근데 이런 물싸움도 재밌고 물총 싸움은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총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능이 너무 달라요.
1: 그니까요.
0: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든든한 서포트를 받으면은 요즘은 자동 물총이 있는 거 알아요?
1: 요즘 그냥 물에 넣으면 그냥 알아서 물을 하고 장전되고
0: 낙타처럼 빨아들인 다음에 팍팍팍팍 끊어서 나가는
1: 따발총처럼 두두두두두 나가는 물총도 있고 요즘 요술봉 물총이 나와서
0: 그래?
1: 그 요술봉을 넣고 네. 하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0: 우와.
1: 물이 무슨 분수처럼 예쁘게 나와요.
0: 와
1: 그런 것도 있고.
0: 근데 모두가 그런 아이템을 장착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누군가는 정말 소형 물총을 들고 올 거란 말이죠.
1: 혹시 그 동물 모양 물총 아세요?
0: 그 이렇게 찍 그 누르면
1: 문구점에서 옛날 700원 거. 막 500원에 팔던
0: 그게 내 거였어.
1: 저도요.
0: 300원이었어 내 거.
1: 근데 저는 그거를 학교에 들고 가서
0: 네.
1: 친구 그 등 뒤에 네. 쏘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게 저희끼리 유행이었거든. 두피에 쏘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0: 그치 여기서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
1: 두피에 쏘고 그리고 숨기는 거죠. 그 조그마니까 아닌 척.
0: 그렇게 숨기고 장난칠 때는 그 사이즈가 최고지만은
1: 그럼요.
0: 저희 때는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공기를 주입하는 이렇게 착착착착착 압력 넣어서 빡 뿌리는 거 있잖아요. 내 자그마한 물총과 그 큰 물총은 게임이 안 돼.
1: 맞아요.
0: 근데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얼음물이다? 나 울었을 것 같아. 서러웠어.
1: 그니까요.
0: 엄마는 왜 날 큰 걸 안 사주고 조그만 걸 사줘갖고 내가 이런 것들은 약간 이 물총 사이즈도 조금 고려해봐야 된다
1: 네.
0: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흔들흔들님 신나게 놀 때 필요한 건 뭐다? 음악이다. 물놀이에도 음악에 빠질 수 없는데요. 신나는 분위기를 유지해줄 음악을 위해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 추천합니다. 신나는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 물가나 썬베드 옆에 틀어두면 분위기가 순식간에 페스티벌처럼 변합니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개인 물놀이장에 갔을 경우에만 추천합니다.
1: 그렇죠.
0: 건희 씨 혹시 그러면은 플레이리스트를 추천을 네. 해준다면은 요 노래 한번 들어보는 거 어때요?
1: 아 저는 아까 같이 들었던 소녀시대 선배님의 파티 그 곡도 너무 여름 물놀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 뭐 원어스의 스카이다이빙? 뭐 원어스의 헤엄쳐?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 원어스의 헤엄쳐? 네네. 원어스의 스카이다이빙?
1: 뭐 이런 것도 여름에 잘 어울리고
0: 내가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1: 아 정말요?
0: 네
1: 역시 너무 명곡이어서
0: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요 원어스의 스카이다이빙 듣고 와서 추가 선물을 받을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생각 없이 그냥 spending every day 잔을 채워 너네 껍질 섞어 그 하루 지난 brown hour out of here 하루

0: 원어스의 스카이다이빙 듣고 왔고요. 그럼 저랑 건이가 뽑은 2주의 추천 만나보겠습니다.
1: 물놀이 할 때는 튜브 한 번만 띄워서 놀아봐. 진짜 좋아.
0: 튜브를 추천해 주신 두더지와 고라니님 축하드립니다. 우후.
2: 맞아, 사실 튜브는 있으면 너무 좋고 가면 막 부러운데 맞아요. 갖고 가는 걸 항상 까먹거나 귀찮아서 안 들고 갔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막상 하나 좀 제대로 된 거 사두면은
2: 맞아요.
0: 요긴하게 오래오래 쓴다고요.
2: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또 막 비싸게 받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방수팩.
0: 아 너무 좋다.
2: 휴대폰 넣어서 막 촬영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현장에서 막 3만원 4만원 막 이렇게도 받아요.
0: 너무 비싸게 받아요.
2: 2만원 후반 막 이러니까 아마 다들 작년 재작년에 사신 방수팩 집에 하나씩 놀고 있을 텐데 까먹지 마시고 이번 물놀이 가실 때는 방수팩, 지퍼팩 이런 거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0: 미리 준비해서 가시기를 맞아요. 추천드려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절망편으로 돌아올게요. 색다른 시도가 어려운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 하고 싶은 걸 가져만 오세요. 저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희망편,
0: 절망편. 주말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주말 지침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들 보내주세요. 저와 건이가 대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1: 네,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이거 해보셨어요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TV 살말님 만나볼게요.
3: 찡디, 건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 TV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고 TV를 사도 별 흥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TV가 없으니까 너무 무료해 하시더라고요.

0: 그래서 TV를 사볼까 하는데 괜찮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TV 한 대 정도는 있어야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OTT, 너튜브도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TV를 사도 될지 아닐지 시뮬레이션 돌려주세요.
1: TV 살말님이 지금까지는 집에 TV가 없었는데 이쯤에서 새로 사도 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부터 TV 살말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드려야겠죠. 희망편과 절망편 잘 들어보시고 할지 말지 골라보세요. 먼저 저와 건이가 TV 구입하기 희망편을 리뷰해볼게요. 이왕 TV 사기로 한 거 큰 마음 먹고 거실 벽면을 다 차지할 만큼 큰 85인치 TV를 장만했습니다.
2: 와, 엄마 TV 진짜 멋있어요. 우리 집 영화관 같아요.
1: 아이들의 반응도 좋아서 비싼 돈 주고 사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볼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2: 엄마 저 TV 보고 싶어요.
1: 그럼 우리 숙제 다 하고 같이 볼까?
2: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1: TV 시청이 아이들에겐 당근이 되어서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게다가 주말이 되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폰을 보거나 각자 혼자서 노는 등 따로따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2: 엄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애니메이션 봐요.
1: 엄마는 너무 좋지. 그 전에 숙제 다 할 거지?
2: 네, 다 해놓을게요.
1: 의외로 TV가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거 있죠? 게다가 요즘 TV로 너튜브도 볼 수 있으니 필요한 채널을 크게 틀어놓고 보는 게 좋더라고요. 자, 엄마가 여기 스트레칭 영상 찾아놨거든. 같이 보고 따라해보자.
2: 엄마, 작은 폰이 아니라 큰 TV로 보니까 더 따라하기 쉬워요. 엄마, 저도 이렇게 할래요.
1: 게다가 부모님이 집에 오셔도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이고, 테레비가 정말 좋구나.
3: 며느리 덕분에 좋은 TV로 드라마를 다 보네. 우리 일일 드라마 틀어줘.
2: 너무 좋다.
1: TV 구입하기 희망편 만나봤습니다. 그 TV 광고 수준 아니에요? 아,
4: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거죠. 아이들이 TV만 볼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TV 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맞아요. 된 거다. 어렸을 적 가족들끼리 모여서 봤던 TV 프로그램들 좀 생각이 나요?
5: 저요? 막 프로그램이 생각나진 않는데 다 같이 막 영화 틀어놓고 볼 때 불 좀 어둡게 하고 막 가족들이랑 거실에 둘러앉아서 영화 봤던 기억은 있어요. 그게 은근 좀 행복했던 기억? 추억으로 잘 남아있는 것 같고 음악방송 보면서 따라하고 막 동생들이랑 막 노래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약간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TV가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1: 저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그 주말에 개그 콘서트 워낙 유명했잖아요.
5: 그 K사 거.
1: 네, 네. 근데 이제 항상 마무리 밴드 노래가 있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엔딩 노래.
5: 아 뭔지 알아요.
1: 네. 근데 그 노래가 딱 나오면은 그 밴드가 나오면은 내 주말이 이제 아, 끝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씻고 이제 잠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뭔가 맞아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깔깔대면서 과일 먹으면서 보고 그 노래가 나오면은 이제 저랑 동생들은 씻으러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어서 TV 보시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5: 사실 저는 찡디한테 네. 여기 SBS인데 저는 우차사 봤어요 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우차사 실제로 봤고
1: 저도.
5: 근데 그 음악 얘기하는 순간 아 너무 네. 공감이 돼서 장난도 못 치겠더라고요.
1: 그 임팩트가 너무 셌어서
5: 그때 이제 빠빠빠빠빠빠 이거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그 밴드 아저씨들 쫙 나오면서
5: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너무 좀 기억에 남았네요.
5: 저 그거 끝나면 아 내일 학교 간다 했던 기억이
1: 맞아요. 이제 주말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자 그럼 바로 TV 구입하기 절망편을 리뷰해볼게요.

0: 제가 너무 섣불리 TV를 산 걸까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리모컨 전쟁부터 시작됩니다.
1: 아 뭐야, 누나 내가 먼저 보기 시작했잖아.
0: 아 어쩌라고, 나도 보고 싶은데. 너 숙제했어?
1: 아 누나가 뭔 상관이야, 나 내놔, 나 볼 거야.
0: 둘 다 그만 써, 각자 방으로 가. 예전보다 더 적막해진 거실이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이 TV로 폭주를 하나 보더라고요.
1: 엄마, 누나가 엄마 없을 때 TV를 혼자 너튜브 봤어.
0: 아니야, 얘는 TV로 혼자 게임했어.
1: 아 진짜 누나 혼자 본다고.
0: 둘 다 그만 써, 각자 방으로 가. 지금까지 TV를 못 봐서 그런가? 아이들이 TV에 대한 집착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 둘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여보, 얼른 나가서 분리수거 좀 하고 와.
2: 여보, 나 잠깐 이것만 보고. 지금 퀴즈 정답 나오. 아, 잠깐만.
0: 믿었던 남편마저 TV에 정신이 팔려서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게다가 오후 6시 반만 되면
2: 그렇지! 안타! 와, 홈런!
0: 집에서 야구 보는데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TV는 몇 시간 동안이나 한참 잘 봤으면서 밤에는 눈이 침침하다고 얼른 자버려요. 저 TV 다시 중고로 내놓을까봐요. TV 구입하기 절망편 만나봤습니다. 네. 확실히 좋은 TV 있으면은 TV로 보고 싶어지거든요.
3: 맞아요. 오히려 핸드폰 하는 시간은 줄지만 핸드폰에서 하는 걸 TV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4: 그럼요.
3: 네, 뭐 눈은 덜 나빠지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쵸, 뭔가 그 채널 독점권 가지고 싸움이 가끔 나죠.
0: 지금까지 희망편과 절망편 리뷰를 해드렸는데 우리 친구분들은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잘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학원이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Walk it, walk it. 안전화.
14: 레노. 만족하.

0: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권희 씨 오늘도 함께 재밌게 떠들어봤는데요.
7: 네.
6: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지막 인사 남겨주세요.
7: 네, 오늘 7월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또 내일이면 8월에 또 첫 시작이 다가오는데 한 달 한 달이 이제 소중한 2026년이에요.
6: 맞아요.
7: 네, 이번 달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8월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 권희 씨도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7: 네.
6: 오늘 끝곡으로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7: 어메이징,
6: I love you,
7: 소마징.
6: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워.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이런 문자가 자주 옵니다. 0915번님이 철없디 어젯밤에 두부 넣고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근데 애들 재우다 깜빡 잠이 같이 들어서 냉장고에 못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쉰내가 나네요. 훅, 너무 아까워요. 아이고, 그쵸, 아깝죠. 아, 진짜 아까운 것도 너무 많지만 세상엔 아깝지만 당장 이거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식재료 관리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게 여름철 단점 중 하나인데, 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여름철 장단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일단 단점은 방금 얘기한 음식이 쉽게 상하는 거랑 더위가 사람 지치게 하는 거랑 벌레가 많죠. 냉방병도 걸리기 쉽고 살 많이 타고, 아우 진짜 단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장점은 여름이라 해가 길죠. 시원한 물놀이에 옷이 가볍고 나무가 무성해서 풍경이 아름답고 나 막 매미 소리 찌릿찌릿찌릿 어쨌든 시끄럽지만 어쨌든 듣기도 좋고 참외 어떻게 복숭아 수박같이 맛있는 과일도 많고 나름 장점도 많죠. 자, 여러분, 완벽한 계절은 없죠. 생각해보면 봄은 미세먼지랑 꽃가루 때문에 힘들고 가을은 너무 짧아서 아쉽고 겨울은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은 접어두고 각 계절에 맞는 즐길거리를 찾아보는 것, 그게 최선이겠죠. Thank God it's Friday. 김영철의 Power FM. 저는 김영철입니다.

포지션의 썸머타임으로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각 계절마다 장단점이 뚜렷하죠. 단점에만 집중을 하면 그 계절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 첫가루들 장점에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철 본색하면서도 왜 짜투리 시간을 30분 남아가지고 뭘 하지가 아니라 30분이 남았던 그 애매함을 설거지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드라마 보기 전에 아까 뭐 밀린 것도 해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장점 많으니까 우리 이제 장마도 다 끝났고 이제 푹푹 찔 거예요. 장점 많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좋은 금요일이죠. 자,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무조건 그러면 안 돼 함께 해야죠. 억만이 권진영 씨랑 빵빵 터지는 4부 만들어 볼 거고요. 2부에서는 작곡가 미감, 미친 감성과 함께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 함께 할게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리안 무료.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혈당관리차 구급함 쑥 인절미 세트 있고요. 문화 선물 있습니다. 연극 더 컴업펀스 관람 티켓인데요. 고교 졸업 20주년 동창회를 앞두고 친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벌써 뭔가 좀 재밌으시죠? 덮어둔 진심과 오해가 뒤엉키며 잔혹하고도 지독하게 웃긴 전쟁터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고릴라 보는 라디오 그리고 너튜브 에라

0: 채널 하루 쉴게요. 자, 그래도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하김 아시죠? 광고도 가서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5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같이 달려라 하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소식입니다. 강원 화천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화천 토마토 축제가 오늘 31일 개막합니다. 기존 4일간 열리던 축제 기간을 대폭 늘려 8월 9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데요. 장소도 산내 체육공원 일대로 옮겨 인근 계곡에서는 발을 담그거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합니다. 축제장은 공연과 이벤트, 물놀이, 체험, 그리고 판매 홍보, 군 문화 등 6개 테마 존으로 꾸며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파지 토마토 속에서 금반지를 찾는 황금반지를 찾아라 행사입니다. 토마토 약 44톤, 와 44톤과 총 36톤의 금반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올해는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여름 축제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이라면 화천 토마토 축제에서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식당에서 국물은 빼놓기 어렵죠. 그런데 국물을 자주 많이 먹으면 노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네요. 국물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몸을 쉽게 붓게 만들고 짠맛이 식욕을 자극해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국물 요리를 포기할 수 없다면 먹을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뭇국이나 배춧국, 맑은 생선탕처럼 비교적 담백한 국물이나 저염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도 나트륨 섭취를 늘릴 수 있으니까 되도록 피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아, 저도 이제 오데리 하면서 많이 많이 이제 고치기도 하고, 맞아, 국에 나트륨이 많다 그래서 이제 건더기 위주로는 먹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순대국밥. 순대국밥을 또 좋아하니까 이제 국밥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또 맨날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어요, 그죠? 묵국이나 배추국만 먹으면서 건더기만 건져 먹고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순대국도 먹고는 하는데 어쨌든 식습관을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걷고 움직이고 해줘야죠. 어쨌든 여러분 나트륨 섭취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노화를 또 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조심. 0806번님 오늘 아침 아버지와 처음으로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늘 어머니가 계셔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말씀이 많으시더군요. 오, 늦게 알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 그래 딱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면 아버님이 이제 많이 들어주시거나 그랬을 텐데 이제 딱 단둘이 있을 때 이제 우리 0806번님 두 분이서 목욕도 한번 가세요. 목욕도 가시고 제 아는 그 형이 그랬대요. 아버지는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대. 그래서 근데 영철 처음에 그게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막 말하는 습관이 안 길러져서 같은 야구를 응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오시면 이제 따로 사니까 아버지 뭐 야구도 볼 겸 오실래요? 그러면 6시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10시까지 3, 4시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야구 보다가 툭 얘기하고 이제 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길어졌대. 요거 한번 0806번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나중에 이제 산도 타고 여행도 가고 그러겠네요. 반정원님은 1년 반 쉬었던 복싱을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복싱 가야 돼서 반려견 산책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다녀왔고요. 이제 출근 준비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히 살아보겠습니다. 크, 긴 하루를 누리시겠네요. 오늘 또 여름에 장점 나왔잖아요. 해가 길어서. 5시쯤 여러분 커튼 저 요즘 안 치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 딱 동 틀 때 아침에 그 커튼 밖으로 벌써 아 새벽이 왔어. 난 라디오를 가야 돼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복싱도 하고 부지런하니까 좋죠 정은씨. 쭉쭉쭉 누리시길. 우리 7280번님 오늘 저녁 퇴근 후에 전 직장 동료들과 여의도로 매운 쪽갈비 먹으러 가는데 벌써 설레네요. 아 그래도 또 작별도 잘하셨고 관계를 또 잘 유지하시네요. 전 직장 동료들 그렇지 그렇지.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철밤 했지만 또 전 피디님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또 밥도 먹고도 하는데 맞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지내야죠. 세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 드리고요. RF 마음속을 걸어가 노래 듣고요. 빵냐 빵냐 빵냐 이어가요.

빵! 아침을 여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이화영님인데요. 지난달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달째 입원을 했었는데요. 이식 환자라 1인실을 쓰고 있어서 철업디가 없었다면 더 지루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마운 철업디와 통화하면 슈퍼파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드려야죠. 자,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보세요.
1: 아유, 허영님.
0: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1: 아, 선배님이라면 어떤 선배?
0: JLPG M4 치르겠다고 사연 보냈었는데요.
1: 아!
0: 후배라고 하셨어가지고.
1: 맞아. 그 제가 막그 이제 시험 본다고 제가 선배라 그랬죠.
0: 네, 저도 92점으로 되겠어요.
1: 축하드리면서 하영 씨, 우리 후배님 그래도 할게 있죠? 서영은 노래 한번 가볼까요?
0: 네.
1: 힘이 들땐 하늘을 봐.
0: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1: 아, 이 밝은 힘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영님, 굿모닝. 너무
0: 네.
1: 반갑고요. 아유, 그 틈틈이 또 공부도 하셨고. 아니, 지금 이제 그 입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이제 퇴원을 했어요?
0: 퇴원을 금요일에 했습니다.
1: 어디, 그럼 지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0: 이제 혼자 집에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렇지. 이제 요럴 때더 조심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아이고, 우리 아까 1인실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진짜 심심하지 않았어요?
0: 심심했었는데요. 이것저것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1: 뭐
0: 가더라고요.
1: 해서 책도 보고, 뭐
0: 네,
1: 드라마도 보고
0: 블로그도
1: 했어요?
0: 하고, 드라마도 보고, 라디오도 틀고.
1: 이게 어때요? 진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텐션 맛집, 아침에 이제 워낙 밝고 활기차니까. 실제로 진짜 기분이 좀 도움이 되던가요? 같이 기분 올라가요?
0: 네, 확실히.
1: 확실히.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뭐예요, 우리 화영님은?
0: 빵야빵야랑 영철 본색이요.
1: 야, 이 코너 또 좋아하는구나. 1인실이다 보면은 사실 혼자 있어서 좀 편하기도 하지만 좀 문득 외로울 때도 있죠. 심심하고.
0: 맞아요. 그것도 외부 면회가 안 돼가지고, 보호자 한 분만 있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1: 그러면 이제 외로운 1인실과 자, 시끄러운 다인실이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아영님의 선택은?
0: 1인실이요.
1: 아, 이, 왜요?
0: 비용은 비싸긴 한데, 4인실 가면 좀, 개인 공간이 없고, 좀,
1: 그렇지.
0: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니까 좀 불편하고, 공동생활이니까요.
1: 막 공동생이니까 또
0: 아무래도,
1: 라디오도 크게 못 틀고, 그치?
0: 네네네, 그쵸.
1: 아유, 지금 이제 병원에서 한달 동안 있어서 못하는 것도 많았고, 뭐 못 먹는 것도 있었을 텐데, 태어나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0: 어머니가
1: 드시고.
0: 청도거든요. 전국 청도인데, 시골 밥상 같은 집밥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1: 아,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또뭐 하고 싶어요?
0: 빨리 회복해서 연말에 성수경 콘서트 가는 게 꿈이에요.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운 받아서 햄버거 세트 3개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기재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외투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빨간색 채소, 과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케찹의 주재료,
0: 토마토.
1: 그렇지. 속담, 아니 땡 굴뚝에 땡땡 나랴.
0: 연기.
1: 영화 퀴즈, 너나 잘하세요. 이영애 주연의 영화 제목 친절한
0: 금자씨.
1: 산수 퀴즈 고양이 다리수 더하기 생쥐 다리수는
0: 8개.
1: 그렇지 연상 퀴즈 우산 장화 천둥 번개하면 떠오르는 날씨
0: 비.
1: 넌센스 스님들이 절에 없으면 스님 부재 중 부재
0: 중이었어요.
1: 중이었어요. 아, 그래
0: 네.
1: 잘했어요. 다섯 문제 맞춰서 10만 원권 받게 되셨고요.
0: 감사합니다.
1: 철가루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을 알리는 곤충, 나무에 붙어서 시끄럽게 울기도 하죠. 땅속에서 5년을 살다가 나무에서 2주간 살아가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찌릿찌릿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오늘 상품은 혈당관리차 쏘고요. 자, 우리 끝으로 회장님 사랑하는 뭐 가족들도 좋고 한마디 해주신다면
0: 하고 싶은 말 한번 할까요? 제가 친정아버지께 신장을 받았는데요. 열심히 관리해서 30년 이상 쓰고 싶고, 아빠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병원 입원 기간 동안에 간병해주신 친정엄마랑 제 여동생 경주, 그리고 큰이모하고 남편 모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 그래요.
0: 너무
1: 이제
0: 사랑합니다.
1: 남은 시간 또 이제 우리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까 받고 싶었던 거 마지막 띄워드릴게요. 유아영 씨, 힘을 내요, 슈퍼파워.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여름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바로 열이죠.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도 뜨거운 열 때문에 생기는데요. 건강하다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하죠.

0: 볕이 뜨거운 날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이 느껴진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어주고요. 폭염특보가 있는 날엔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피해주세요. 또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여름 건강엔 필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예샤! 원인 티셔츠! 으아! 이런 나란 말이야! 자식들, 니가 인간이야! 일어나 임마!
2: 여러분, 니가 인간이야 할 땐 정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3: 그러냐, 그렇죠?
1: 니가 인간이야! 이런 나란 말이야!

철학뒤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박재은님의 사연입니다. 자, 오늘도 랜덤 선물 한번 뽑아볼 텐데 그 전에 아주 나이스 먼저!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자, 소리 들리죠? 아주 나이스. 자, 눈을 감고 그래도 하나 뽑았더니 와우. 진공 쌀통!

박재현님께 진공쌀떡 보내드리면서 오늘 어떤 사연을 주셨을까요?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은행 업무를 봤는데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네 번 틀렸을 때 와 진짜 식은땀이 주룩주룩 났습니다. 진짜 겨우 기억해서 다섯 번 틀리는 거 막았네요. 어휴 크러쉬에 잊어버리지 마 시청합니다. 이거 딱인데요. 공인인증서 잊어버리지 마. 아 비번 이거 아 여러분 저 휴대전화 안 바꿨던 게 그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너튜브에서 광고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게 돼서 비슷한 기종으로 받았는데 그 매니저 동생 줬잖아요. 비밀번호 싹 다 바꿔야 된 거 알죠? 여러분 뭐 다 옮기기 쉽다는데 지워도 어플 다시 깔아야 되고 어플 중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어 나 비밀번호 너무너무 진짜 나도 이거 복잡하고 재현님 알고 계세요. 저는 공인인증서 이런 걸 안 써요. 전 그래서 아직도 아날로그로 은행을 가요. 지금 다들 헐 난 공인인증서 이런 거 없어. 난 완전 그냥 계좌번호 보내 이 정도만 하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은행 가야 돼요. 왜냐면 공인인증서 옛날 때부터 할 줄도 모르고 비밀번호 이런 적도 있었고 그냥 저 진짜 생각보다 아날로그. 그래서 그냥 어플로 하는 업무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은행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 나는 공인인증서 옛날에 진짜 이거 뭐 카드처럼 읽고 그러지 않았어? 나 너무 복잡해. 나 진짜 옛날 사람이고 난 디지털화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희한해 나도. 자 그래서 오늘 공감문자 식은땀이 주룩주룩. 와 이거 위급한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주룩주룩 흔적 있죠. 철가루들에게 등을 흠빡 적게 한 에피소드들 알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 샤비0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차분한 드럼성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뮤직 스타트.

예, 식은땀이 주룩주룩이잖아요. 여러분 저 지금 제가 식은땀이 주룩주룩 뻔했잖아. 막 제작진들이 노래 나갈 때 아니 그럼 오빠 아니 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그럼 이거 은행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 계좌만 보냈댔더니 처음부터 은행에서 다 공인인증서 다 해놓은 거네. 처음에 다 해놓은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안 틀렸나 봐요. 비밀번호를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었어. 하긴 다들 놀래길래 내가 너무 아날로그인 거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모르고 막힐 때는 은행을 간답니다. 자 우리 철가루들 어떨 때 식은땀 주룩주룩. 8108 번님이 어제 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한 명 한 명 모두 건배 회사를 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해간 건배제를 앞에 사람이 해버리는 거예요. 제 차례는 다가오고 그래서 급하게 다른 걸 생각하느라 너무 쫄렸어요. 유유 청바지였어요? 오징어였어요? 뭐였어요? 오징어 뭐더라? 오늘 징그럽게 뭐 어울리자 뭐 이런 거였어. 오늘 징그럽게 어울리자. 그래서 8108번님 저는 플랜 B를 좋아하는데 C까지는 좀 뭐 C까지도 좋고 그래서 두세 개 준비해놔야 돼. 겹칠 수가 있거든요. 아 건배사 그치 나도 우린 직업이 이런 거니까 나도 건배사 누구 하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야 좀 긴장돼요. 막 센스 있게 하고 싶고 웃음이 없으면 약간 또 직업적으로 못 살린 것 같고 서터레스 식은땀 주룩주룩. 남효경님 동서랑 통화하면서 어머님 얘기 살짝 했는데 어머님 저기 알고 보니 동서 뒤에 어머님 계셨던 거 있죠. 별 얘기는 진짜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또 동서도 형님 그 얘기는 따로 나중에 해요 이렇게 좀 해주시지. 동서도 못 끊었나? 야 진짜 그럴 때 있어. 남 얘기하고 있는데 남이 그 뒤에 슬쩍 올 때. 0260번님 총 학생회장 선거 연설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밤새 적은 대본을 다른 걸 들고 왔던 거 있죠. 진짜 식겁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해서 당선됐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 이거 참 준비들 많이 했을 텐데. 저도 처음 강연할 때 여러분 그 포스트잇은 아니고 딱 그 지금 16절 요 한 반 접어서 순서를 한 1, 2, 3, 4, 5, 6 이제 맥락을 적어놓고 있는데 아 이게 안 갖고 간 거예요. 진짜 안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와 내가 어떻게든 그 그림 적었던 그림을 연상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새하얘져요. 예. 그렇다고 밤새 적은 대본을 두 장을 적을 수도 없고 이거 미치네 그지. 마무리했다니 다행이다. 아 진짜 결말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우리 남인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때 책 얘기하면서 윤세아님이 수능날 아침에 수험장에 도착했는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필통이 없는 거예요. 유유 진짜 집에 울면서 전했는데 엄마가 분명히 아침에 챙긴 걸 봤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찾아보라고 저 혼났습니다. 다시 찾아보니 가방 안에 있더라고요. 크크크 너무 긴장했나봐요. 진짜 여러분 가방 안에 지갑 없어가지고 나도 정신 똑바로 차려봤더니 다시 지갑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오히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건데 뒤지다가 없으니까 당황했는데 아 진짜 저도 그러기엔 짐이 너무 많아. 짐을 좀 줄여야 돼. 나도 맨날 찾고 뒤지고 저 가방 하나에 아유 아직도 기억나죠 세연님. 자 우리 또 김두래님 알아볼까요. 갑자기 집 앞에서 놀던 아들이 살았었을 때 식은땀 났는데요. 뭐 허둥지도 막 찾아다니는데 동네 슈퍼에 가서 과자 고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디 갈 때 꼭 얘기하라고 했어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신청합니다. 와 진짜 아이 키울 때 요때 막 4-5살 요럴 때는 식은땀 나는 순간이 꽤 많겠는데요. 분명히 그쵸 손잡고 가다가 잠깐 났을 때 또 없고 어휴 야 이거 사연인데 내가 다 긴장된다. 문자 쭉 오늘 소개되신 분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졸업송 야야야 베이비복스 뮤직 스타트.

0: 우리가 몰랐던 K-POP에 관한 미친 포인트
1: 크레이즈 리뷰.
0: 케이팝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성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성 미감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9640번님이 미감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걸 보면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꾸준히 챙겨 먹는 영양제 있으세요?
1: 영양제보다는 CCA 주스를 항상 마셔요.
0: 오.
1: 그 양배추랑 사과랑 그 당근 섞어서 그게 비타민보다 더 좋다 그래가지고요.
0: 매일 아침에?
1: 네. 공복에.
0: 직접 갈아도 드세요 아니면?
1: 아니요, 그 처음엔 갈아 먹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팔더라고요.
0: 저도 처음에 예전에 해독 주스는 거 다 삶고 하잖아요. 그러다 다 팔더라고요.
1: 근데 그거보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운동을 하는 날이랑 안 하는 날이랑 그 텐션이 달라요.
0: 그러니까요. 운동은 진짜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운동도 하고 또 적당히 드시고 또 그러면 좋죠.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시작해봐야죠.
1: 네, K-POP 배우기 238주차입니다. 아침에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 하루의 기분이 완전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철업디는 혹시 아침에 들으시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0: 아, 무조건 그 노래죠. 스파이스 걸스. 야, 셀레몬 좋아. 셀레몬 좋아. 그 밝음이 있어요.
1: 시작 전에 나오는 이 비욘세 노래도 좋지 않아요?
0: 아, 크레이지 인 러브죠 이거. 비욘세 노래도 좋고 아침에 사실 뭐 발라드도 좋겠지만 웬만한 댄스는 신나는, 아침에 기분이 좀 업이 돼요.
1: 그쵸.
0: 오, 오늘 혹시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노래 뭐 이런 건가요 오늘 주제?
1: 네, 오늘은 아침에 들으면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노래 세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출근길이든 등교길이든 작업 시작 전이든 이 틀어놓으면 몸과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는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0: 자, 그럼 첫 번째로 추천하는 모닝송은요?
1: 네, 첫 번째 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입니다. 이 제목부터 좀 좋잖아요. 이 아침에 노래를 들으면 오늘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 이 멜로디가 밝고 리듬도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특히 후렴으로 갈수록 감정이 확 열리기 때문에 잠이 덜 깬 아침에도 기분을 한 단계 쭉 올려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래는 밝은데 마냥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멜로디 안에 설렘과 긴장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단순한 기분 전환곡이 아니라 이 오늘 뭔가 시작해도 되겠다라는 에너지를 주는데요. 기분이 확 뚫리는 아이유의 3단 고음 들어볼게요.

0: 두 번째부터 이제
1: 아미마 쭈까지 괜찮은데 네.
0: 계속 같네요. 같은 음이 되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네. 이 노래 따라할 네. 때 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2: 너무
0: 그죠?
2: 높죠. 네.
0: 자, 뭔가 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들죠. 좋은 날 제목 덕분에. 그러면 두 번째로 소개해줄 오늘 하루 잘 풀릴 것 같은 모닝송은요?
2: 네, 두 번째 곡은 샤이니의 뷰입니다. 신나는 노래이긴 한데 시끄럽게 밀어붙이 않아서 아침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침부터 너무 강한 음악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뷰는 리듬이 부드럽고 사운드가 세련되게 이 기분이 올라가는데 귀가 듣기 편한 것 같아요. 오. 특히 이 곡은 도심의 아침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버스나 차 안에서 들으면 이 창밖 풍경이 조금 더 약간 엣지 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0: 어, 죄송한데 저거 다운전에서 기분이 좀 다운 다운 다운. 아니 우리 네. SBS 정다은 기자님 네. 화요일 나올 때마다 제가 정 다운 다운 다운 기자님 보셨어요 아. 하거든요. 네. 어, 다시 이제 또 기분이 또 좋아지기도 하는데 네. 맞네요. 뭐가 그러니까 좀 번잡스럽지 않아요, 그죠? 네.
1: 그렇죠.
0: 막 너무 막 템포 너무 또 세고 그러면 네. 아침에 하우야 정신 사납게 그러시는데 네.
1: 맞아요.
0: 뭔가 정돈이 된 듯한 네. 느낌이 드네요. 작곡가 미감이 알려줘. 그렇다면 아침에 들으면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마지막 노래는요?
2: 네, 아침에 필요한 건 커피만이 아니죠. 듣는 순간 기분을 충전해주는 레드벨벳의 파워. 예, 제목 그대로 에너지를 올려주는 노래인데요. 이 8비트 게임 사운드처럼 통통 튀는 소리가 들어가고 후렴도 단순하게 반복돼서 한번 들으면 바로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많으면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일단 움직이자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파워업은 멜로디보다 리듬과 사운드의 질감이 먼저 기분을 바꿔주는 곡입니다. 밝은 색깔의 사운드가 계속 튀어나와서 아침 공기가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곡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0: 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요. 바나나나 베타빌이 좋아하는 거 바나나나 바나나나나나 바나나나 뭔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확 좋아지죠.
1: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노래들을 정리해보면 아침을 깨우는 방식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0: 그렇네요.
1: 네, 좋은 날은 하루를 시작을 밝게 열어주고 뷰는 여유롭게 기분을 올려주죠. 그리고 파업은 아침 에너지를 촥 충전해주는 곡입니다. 아침이 좋아야 하루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 곡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가볍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아침에 들으면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노래 세 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좋은 날, 2번 파워업, 3번 좋은 날 막걸리 마시고 파워업. 아...
0: 근데 진짜 좋은 날 막걸리 마시면 파워업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죠. 네,
0: 기분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혈당 수치도 확 올라가고.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미감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내드린 크레이지 퀴즈. 자, 정답은요. 3번 좋은 날 막걸리 마시고 파워업이었습니다. 노래 제목도 길었고. 자, 몇 분 뽑아서 구급판 보내드릴 테니까 선곡표 확인하시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 매미였죠. 역시 혈당 관리차요. 또 선물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자, 저는 3부 영철본색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떤 얘기일까요? Stay tuned.

0: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죠. 기술도 그렇습니다. 2024년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명장 제도에 선정된 왕철주 조리 명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전해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조리인의 길을 걸어온 왕철주 명장은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맛과 서비스, 품질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나눌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0: 사랑들.
1: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2: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3: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1: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2: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13: 김영철의 파워FM.

0: 덜컥 가볍지 않은 금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생
1: 행小星 在为我送温暖
0: 물건에도 기가 흐른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를 빨아들인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자. 충동적으로 사놓고 쓰지 않는 물건이 많이 있다. 예뻐서 샀지만 안 어울리는 재킷.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보관만 몇 년째인 원피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염도 측정기. 지역 행사에서 받은 싸구려 단체 티셔츠, 배달 음식에 딸려온 일회용 식기, 불편해서 신지 않지만 비싸게 주고 사서 아까워 못 버리는 구두, 선물해준 사람의 성의 때문에 보관해온 장식용 목각 인형.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 따지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물건은 없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오독하니 방 한구석을 지키며 무언의 압박을 보낸다. 쏟아질 것 같이 꽉 차서 열기 두려운 붙박이장, 보지 않는 책,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 입지 않은 옷, 쓰지 않는 접시, 모두 혼이 있고 생명이 있다. 먼지 쌓여가는 것 보고만 있을 거야? 이거 사느라 쓴 돈을 생각해야지. 물건이 보내는 무언의 외침이다. 진민영, 간소한 삶에 관한 작은 책 중에서. 영철 본색, 뭐 갑자기 집안 곳곳에서 중얼중얼 말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2: 나 진짜 안 쓸 거야.
3: 안 입을 거야. 언제까지 여기 처박아 둘 거야 하는 물건들의 아우성.

아침 8시엔 룽삼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이한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릴 때 집에 광이 있었는데 엄마는 광을 온갖 잡동사니로 꽉꽉 채우셨었죠. 저도 그걸 닮았는지 팬트리에 짐이 가득인데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물건에도 기가 있다는 말이 확 오네요. 버려야 할 꽉 그 막힌 기운이 뚫릴 것만 같은 느낌? 운동하려고 샀던 스태퍼랑 실내 자전거도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네요. 이렇게 내버려 둘 거면 뭐하러 샀어? 크크크. 너무 찔리네요. 철없이 집은 기운이 잘 흐르고 있나요? 크크크. 아유, 그럴리가요, 그럴리가요. 물건에 기가 있다는 말, 확 그 느낌이 좀 오네요. 제가 그 염도 측정기에서 지금 빵 터져가지고, 저도 혈당 측정기, 예, 진짜 3일 썼던 것 같아요. 주말에서 토요일 아침에 해보고 밥 먹고 나서, 이게 아침에 이제 공복에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도 중요하더라고요. 해봤죠. 일요일 또 해보고 한 이틀 하다가 그 다음 주 주초에 한번 했다가, 저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그거. 예. 그래서 아까 염도 측정기에 그 혈당 측정하던 제 모습이 떠올리기도 했고, 진짜 집에 남들이 봤을 때 그건 뭐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저도 그 구두도 있고요. 디자인도 안 맞고 약간 발사에도 좀 안 맞는데 못 버리겠어. 약간 또 누구 주기도 좀 애매한 거 있죠. 옷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장품, 특히 여러분 향수, 오늘 향수하고 화장품만 먼저 보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 2024년 5년이 뭐야? 2019년이 있을걸요? 저는 이제 그 유통기한은 이제 지난 건 버리라 그래서 화장품 이런 건 관리 잘하고 조금 지난 건 이제 발 이렇게 이제 각질로 이제 바르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그 아직도 마음이 걸리는 초록색 정장은 못 버리겠고 그거는 따르릉 행사에서 달라고. 빨간색도 정장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 싸게 한 10몇만 원의 정장 주고 산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것도 못 버리겠어. 따르릉 행사 들어올까봐. 다른 행사 때 빨간 초록 이런 한 벌짜리 정장 줬거든요. 나도 주말에 한번 쓱 그저 오늘 내일 일요일날 말 한번 걸어봐야 되겠어. 예. 인형도 있고 말 걸 물건들 있을 거예요. 한정씨 덕분에 저도 집안의 물건들을 또 쭉 돌이켜보네요. 백상 챙겨드리고 다양한 글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자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 자, 오늘도 정상근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8990번님이 기자님도 집에서 잔소리 들으시나요? 제일 안 듣고 싶은 말은 뭔가요? 하셨는데 이분은 일단 잔소리를 듣는 거를 규정화했네요.
1: 네네. 아, 근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 네. 잔소리를 듣진 않는데.
0: 어, 그래요?
1: 예. 네. 그 예전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몸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몸 관리를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곤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말보다 더 듣기 안 좋았던 말은 그 어머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엄마가 주는 거는 살 안 찐다고.
0: 아. 조용히도
1: 얘기를 하셨던
0: 게. 회는 살 안 찐다.
1: 예, 네, 맞아요.
0: 난 그래서 옛날에 회는 살이 안 찌는 건 줄 알았어요.
1: 네, 많이 먹으니까 찌더라고요.
0: 그죠.
1: 네.
0: 아니 그래도 아내분한테는 뭐 큰 잔소리도 안 들으시나 봐요.
1: 또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잔소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0: 오, 네. 반대로 우리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요?
0: 네.
1: 제가 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0: 오, 그렇군요.
1: 집안이 뭐 제가 좀 하고 있나?
0: 집이 좀 평화로운 스타일일 것 같아요.
1: 네, 뭐 비교적 평화로운 스타일이긴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도 그러면 평화롭게 뉴스 2026년 7월을 정리하는 오 마이 갓 뉴스 시작할 네. 텐데요. 자, 첫 번째 오 마이 갓 뉴스. 네덜란드 소식인데요. 독특한 장례식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장례식일까요?
1: 네. 그 네덜란드 해안 노부부 장례식에서 이 폴댄서가 추모 공연을 펼치는 이색적인 쇼가 펼쳐졌습니다. 퀸의 대표곡 The Show Must Go On에 맞춰서 폴댄스 공연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암스테르담 홍등

0: 시카고에서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1993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최근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이 두 사람의 유해를 함께 안치하는 합동 장례식을 마련했는데요. 장례식을 기획한 장례 지도사 이대 호르는 고인들의 삶을 떠올릴 수 있는 요소를 장례식에 담아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장례식장 안에 폴댄스 봉을 설치하고 폴댄서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이 조문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 고인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뭐 망측하다, 불쾌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을 기리는데 잘 어울리는 방식이었다라는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호르는 이 고인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장례식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정말 그 사람다운 마지막 인사였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일단 이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좀 뭐야? 이렇게 약간 놀랍긴 했어요.
0: 네. 네. 사진만 보면 이제 장례식이라고는 잘 생각이 안 드는.
1: 오히려 파티장 같고 네, 뭔가 네, 축하해 주나 싶었는데.
0: 맞습니다. 그 앞에 하얀 꽃만 없었어도 장례식이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을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 꽃도 보이고 이제 댄서 복장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고
0: 네네.
1: 이 폴댄스가 사실 또 어려운 거잖아요.
0: 맞아요.
1: 쉽지가 네. 않아요.
0: 뭐 뒤로 매달리고 뭐 거꾸로 막 매달리고 막 그런 거죠.
1: 그래서 뭐 현장에서 반응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뭐 특별한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메뉴 뭐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면 정상 기자님 혹시
0: 특별한 음식 메뉴를 고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냥 출장 뷔페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회 말고 고기 위주로.
0: 뷔페는 이제 회도 같이
1: 있어야죠. 네. 다양하게 이제 드셔야 되니까.
0: 네. 뭐든 잘 먹습니다.
1: 자, 네덜란드 소식이어서 다음 세계 엄마 뉴스.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0: 네, 이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바오취안 절벽 관광지에서 유리바닥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한 소년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인해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산으로 유리바닥을 찌르자 바닥 패널에 금이 갔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즉시 관광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사고가 난 플랫폼은 2023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등재된 바오취안 경관지의 핵심 시설인데요. 이 관광지 측의 대변인은 해당 시설은 3중 적층 강화 유리로 설계되었으며 깨진 것은 상단 패널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은 우산 하나에 깨질 정도면 하이힐을 신은 관광객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며 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광업계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2,000개가 넘는 유리 보행로가 운영될 정도로 유리다리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바오취안 절벽은 중국 공식 관광지 등급 중 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가 5A로 지정된 곳이어서 이 관광객들도 평소에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1: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쁘다. 네. 뭐 가보고 싶다라는 이제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딱 보는데 살짝 금만 갔다고 딱 하면 이게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0: 그렇죠. 제가 이래서 이런 데를 안 갑니다.
1: 의외로 약간 이제 네. 겁이 좀 있으시군요.
0: 우산 무게에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제 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1: 말이 안 되기도 하고.
0: 근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산으로 툭 건드렸는데 갑자기 유리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면 앞뒤 뭐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찔했을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뭐 중국은 관광지마다 유리다리 설치를 좀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 갑자기 좀 무서워지는 그런 뉴스였는데.
0: 네.
1: 자, 또 이어서 다음 오마이갓 뉴스. 이번에는 여러분 호주 쪽으로 가는데 호주 쪽 사건인데 자전거로 뱀을 밟아서 독사에 물린 여성이 있다고요.
0: 네, 지난 15일 오후 한 60대 여성이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 북부 지역에 있는 자연 탐방로인 노던 리버스 레일 트레일을 자전거로 달리다가 길이 2m의 동부 갈색 뱀을 밟았습니다. 이 뱀이 자전거 체인에 엉켰다가 이 여성의 허벅지를 물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여성을 긴급 이송했고 여성의 몸에는 다행히 독이 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뱀을 자전거에서 떼어나기 위해 출동한 독사구조 전문가는 체인과 뱀을 조심스럽게 분리한 뒤 뱀을 제압해서 봉투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 자전거에 밟히는 과정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결국 안락사됐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는 뱀이 자전거에 부딪히면서 위로 튀어올라 체인에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성을 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이 똬리를 튼 채 가만히 있는 뱀은 멀리서 보면 나뭇잎

0: 잎이나 그림자로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 뱀에 물릴 경우 독이 몸에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SNS 이제 올라왔던 사진이라고 하는데 네네. 정말 충격적이고요. 그 지금 딱 사진을 보면 뱀이죠. 뱀이 지금 자전거 체인에 이제 막 얽혀 있습니다. 지금.
0: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거 물린 여성분도 아프셨겠지만 이 뱀도 진짜 아팠겠어요. 이 체인에 몸이 감겨 있다 보니까. 네.
1: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악 자전거 타는 분들이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 산악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뱀 등등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0: 특히 이제 낙엽 같은 게 많으면 이 뱀이 어디 있는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와 정말 위험하고 또 섬찟할 것 같습니다.
1: 항상 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운동할 때도 자전거를 탈 때도 뛸 때도 또 걸을 때도
0: 그냥 운동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한편에선 들면서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또 이어서 엄마의 엄마의 가 뉴스.
0: 네.
1: 아 이번에도 뱀 관련 뉴스네요. 중국에서 홍수가 나면서 양식장에 있던 뱀 수백 마리가 탈출을 했다고요?
0: 네.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중국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인해 뱀 양식장이 파손되면서 양식장에 갇혀있던 코브라, 우산뱀, 살무사, 왕쥐잡이뱀, 물뱀 등 약 900여 마리의 뱀이 인근 마을과 주거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와 SNS로 퍼진 영상을 보면 흙탕물 위로 고개를 치켜든 코브라의 모습과 이 주민들이 뜰채를 이용해 뱀을 포획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한 주민은 홍수로 밀려온 잔해를 치우다가 코브라에 물렸다라며 순식간에 수백 마리의 뱀이 탈출을 했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다섯여섯 마리에 달한다라며 이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헝저우시 비상관리국은 즉각 긴급 지침을 발표하고 탈출한 뱀들이 주택 내부, 계단, 건물 구석, 강가 등으로 숨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주민들에게 직접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더해서 언제 어디서 뱀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 아니, 오늘 뱀 얘기가 또 연속적으로 두 개가 나와서 그런데
0: 네.
1: 아니 인근 사는 분들은 자다가 옆에서 뱀이 이렇게 쓱 등장할까 봐 지금 수백 마리가 탈출했으니까
0: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물에 잠긴 지역에 뱀이 또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1: 예.
0: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은 뱀을 왜 양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들고요.
0: 네.
1: 동생님 뱀을 이렇게 본 적이 있나요?
0: 뱀 본 적 있어요.
1: 예.
0: 동네에 그 개천가가 있는데 예. 큰 뱀은 아니었지만 좀 실뱀 같은 거를 예,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1: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뭐 또 산촌 뭐 농촌 농어촌이긴 한데 가끔 네. 친구나 놀러 가면 그 숲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0: 네네.
1: 실뱀 같은 거 그러면. 그 호들갑을 떨면서
0: 그렇죠.
1: 도망쳐 나왔던
0: 그 작은 뱀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1: 진짜 무서웠거든요.
0: 네,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1: 아 오늘 약간 오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연들이 많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엄마 엄마가 뉴스 마지막 소식 가슴 아픈 사진이 보이는데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 소식입니다.
0: 네, 지난 17일 가자지구에서 올라온 한 장의 사진에 이 가슴 아픈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 본거지인 가자지구의 한 텐트촌에서 어린이들이 임시로 만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수영장 뒤로는 폭격을 당하고 뼈대만 남은 건물이 보이고요. 천막을 이어서 만든 피란민들의 거처도 둘러져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시작된 전쟁은 공식적으로는 휴전에 돌입했지만 가자지구 내에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 격퇴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190만 명이 피란 생활 중인데요. 비극적인 현실을 잘 모르는 듯한 아이들이 아이고. 그 임시로 만들어진 비닐 풀장에서 너무 또 해맑게 헤엄을 치고 있어서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 사진이었습니다.
1: 아, 그 임시로 만든 수영장 풀에서 느낌은 뭔가 행복해 보이는데
0: 네.
1: 그 주변 풍광이 지금 뭐 그냥 막 천막에 이런 임시적인 느낌이어서
0: 네 맞습니다. 참 아이들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닌데 피해를 아이들이 참 당한다는
1: 그래요.
0: 게 저희 아이도 참 물놀이를 좋아해가지고 이 사진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1: 마음껏 물놀이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휴전이 아니라 빨리 종전이 되길 네, 바라는 마음입니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세계 오마이 오마이가 뉴스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유엔의 평생 이어드릴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레노.
7: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6: 레노.
8: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노래 듣고요. 자, 3부 마치고 4부 그러면 안 돼. 우리 엉만이 개그우먼 권진영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

0: 안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 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 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럼 반찬 없이 먹어도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죠. 전분 성분인 아밀로스함량이 다른데요. 한국인은 아밀로스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중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개.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죠?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영철이 형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매운 걸로? 잠으로?
1: 저는 진상 연기하면서 풀어요.
0: 근데 그게 과연 연기일까?
1: 범국민 당근과 채찍 프로젝트.
0: 너 자꾸 그러면 안돼.
1: 1247번님이 엉만언니 저는 요즘 뜬금없이 김치볶음밥에 빠져서 일주일째 매일 저녁을 김치볶음밥으로 먹고 있어요. 엉만언니가 요즘 제일 빠진 음식은 뭔지 궁금해요. 억울한 연기의 달인 억달 엉만이 개그우먼 권진영씨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엉만이 억달이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1: 아 근데 김치볶음밥 사실 한 번씩 먹으면 김볶
0: 너무 맛있지.
1: 아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아,
0: 치즈도 뿌리고 싶다 오늘은.
1: 그리고 막 달걀

0: 후라이까지 하면 더 좋은데 그 막 시간이 없을 때는 그치, 그냥 김치 볶음밥만 먹어도 돼.
1: 너무 맛있어. 왠지 진짜 잘하죠. 저 영철이 형이 레시피 하나 알려준 거 있잖아.
0: 뭐 알려줬죠?
1: 그 오이에다가 오이를 발 갈라서 씨를 빼야지 더 시원하다는 걸 알게 됐어.
0: 그래서 씨를 살짝 긁어내야지. 커피 스푼으로 긁어내서
1: 씨를 우씨를 긁어내고 그다음에 그 우씨 긁고 거기에다가 엔초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0: 아니지 깔아. 먼저 소금 간을
1: 아 그걸 뺐었구나. 소금과 후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0: 소금을 살짝 먼저 깔고
1: 살짝 끌고
0: 그다음 엔초비에 한 줄을 살짝 그 파진대 올리고 어머. 후추는 이제 취향으로 아까 우리 후추 톡톡 우리 지난주에 후추를 톡톡 넣으면 순대국이 더 맛있어요도 있지만
1: 그렇죠.
0: 그렇게 하면 간이 짭조름하니
1: 진짜 끝났어. 최고의 레시피에 그
0: 뭐 소주든
1: 싶다.
0: 맥주든 뭐 와인 먹어야지. 마실 때 안주를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게 요거 맛있고. 아 근데 김볶도 너무 맛있는데 우리 1085번님이
1: 네 여름 휴가로 어디를 갈지 아직도 모정해서요. 8월 말에 갈 예정인데 엉만이가 추천 좀 해주세요.
0: 8월 말이면 이제 아 그래도 좀 덥긴 할 거예요. 그
1: 무조건 바다지.
0: 아 바다야?
1: 바다로 가야죠.
0: 진영 씨가 오서방이나 괌 갔다 오지 않았어요?
1: 괌 갔다가
0: 그 몇 년 전에 괌 갔다서 스노클링 했다. 그랬나요?
1: 많이 아팠어요.
0: 아 그래도 괌 갔다 온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1: 너무 좋더라고. 그냥 미니 하와이, 미니 하와이인데 걸어서 다 다닐 수 있고 너무 좋았어. 또 한번 기회가 온다면
0: 만약에 궁 외로 간다면 뭐 괌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궁 내로는 저는 지금 9월 초쯤이네 가지고
1: 어디 가실 거예요?
0: 이제 강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나주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지금 여수를 들릴까 아니면 통영을 갈까
1: 좋지.
0: 거제를 갈까 지금 나도 진영이 딱 말할까 바다인 것 같아. 바다 한번 가줘야 돼.
1: 바다로 가야 돼.
0: 우리 1085번이 뭐 남해 밑에도 있고 또 동해 서해도 있으니까 바다 좋네.
1: 바다로 가자.
0: 2136
1: 백수 일주일 차 동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시원하고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백수 계속하고 싶어요.
0: 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1: 진짜 도서관 한번 가야겠다.
0: 그래 도서관 저도 가면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서 막 서로 자극이 되거든요.
1: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사람들이 보고 안 웃어요?
0: 웃지는 않던데요.
1: 아니 왜냐면 너무 튀시니까.
0: 아 조용히 마스크 어쨌든 마스크 쓰고 조용히 이렇게 있어.
1: 마스크 한다고 모를까요?
0: 들키긴 하는데 아니 어쨌든 136번이 이제 목표는 공부가 있겠지만 아니 또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딱 이제 목표 한 바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딱 다시 이제 일 찾고 가끔 한번 또 가줘야지.
1: 그래. 크,
0: 내가 여기서 공부했었지 이러면서. 313.
1: 7월 달에 유독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면
0: 안 돼와
1: 함께 스트레스 싹 지우고 새로운 8월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7월 마무리하면서 이제 8월 맞이해야죠. 그러면
1: 안 돼.
0: 엉마니아 시작해볼까요? 김태식 씨가 보내주셨고요. 음악 주세요.

0: 30대 직장인인 제가 요즘 제일 후회되는 건 저축 못한 거, 카드값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엄마와 SNS 친구를 맺은 제 자신입니다. 처음엔 엄마가 나한테 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 하고 별 생각 없이 친구를 맺었는데요. 그건 크나큰 제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가서 시원한 바다 사진을 올렸는데요. 30초 뒤에
1: 까똑.
2: 어디 바다야?
1: 까똑.
2: 좋냐?
1: 까똑.
2: 누구랑 갔어?
0: 이렇게 깨똑 폭탄이 쏟아지더라고요.
1: 까똑.
2: 근데 너 엄마는 왜 안 데려갔어?
0: 엄마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놀러 온 거야.
2: 그래? 친구는 잘도 만나면서 엄마는 만날 시간이 없냐?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하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럴 수 있어.
0: 엄마의 삐진 깨톡에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려서 한참을 풀어드려야 했습니다. 아, 또 어느 날은 유명한 맛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면서 노릇노릇한 고기를 찍어서 올렸거든요.
1: 까똑.
2: 몇 인분 시킨 거야?
1: 까똑.
2: 누구랑 먹는 거야?
1: 까똑.
2: 고기 때깔을 보니까 아주 맛있겠어?
1: 까똑.
2: 엄마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그것도 참치 김치찌개 먹는다. 엄마 생각은 안 나는 거야? 어?
0: 그 말에 맛있었던 고기가 갑자기 쓰게 느껴지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동안은 아예 SNS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2: 너 어디 아프니?
0: 아니 왜?
2: 왜 사진을 안 올려? 그럴 수 없어.
0: 아니 요새는 뭐 별로 올릴 게 없...

0: 없더라고.
1: 회사 잘렸냐?
0: 아니라니까.
1: 여자친구 생겨서 바쁜 거야?
0: 아니 없어.
1: 그럼 왜 사진을 안 올려? 하루에 두 개씩 꼭 올리도록 해. 알았어?
0: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은 사진을 올렸거든요.
1: 반찬은 왜 그것만 먹어? 편식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왜 남겨? 나물 좀 더 퍼와. 어?
0: 그래서 엄마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자 친구들은 엄마를 차단하라고 한다.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단한 걸 들키는 나래는 평생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거든요. 엄마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사진 한 장 올릴 때마다 실시간 위치 추적에 누구 만났는지 확인해 엄마 안 챙긴다고 서운해하고 먹는 거 검열하고 나 진짜 자꾸 스트레스 주고 진짜 제발 자꾸 또 그러면 안 돼.
2: 아니 우리 진영이 연기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0: 아니 연기하면서 풀지 웃음 치료.
2: 웃음 치료인데 아니 우리 김태식 씨 사연 너무 감사하고 아니, 백화점 엄마 상품권.
0: 엄마 차단.
2: 선물 줄 때 조금만 조용히 좀 해줘봐요.
0: 알겠다. 미안하다.
2: 아, 김태식 씨한테 엄마 백화점 엄마. 엄마. 김태식 씨가 엄마 엄마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0: 백상.
2: 자 우리 백상 우리 진영이 얘기해봐.
0: 엄마 차단 너무 웃겨서요.
2: 아 나도 아니 근데 왜 했을까. 아니 나도 내가 아는 그 후배 친구 형들
0: 네,
2: 있잖아요.
0: 네.
2: 그 아내들이랑 저 주고 받 뭐라 그러지 이제 친
0: 그치 그치 그거 팔로우가 돼 있잖아.
2: 팔로우를 안 하는 거야. 어떤 분은 왜 했더니
0: 왜?
2: 아 너 우는 걸 아내랑 하면 안 돼.
0: 왜?
2: 어디 갔었어?
0: 실시간 체크하니까.
2: 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근데 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안 하더라고.
0: 그러니까.
2: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네.
0: 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2: 아, 나 차단이 갑자기 차단했어. 왜 네 사진이 안 보여?
0: 그러니까 또 이제 라방하다 보면 거기 음소거가 있거든요. 차단 말고.
2: 그것도 있고 그거 있는데.
0: 어떤
2: 거? 그다음 그 차단 말고 네. 그 차단 말고 그 뭐라 그러지? 보이 숨기기.
0: 숨기기 그래 숨기기로 그래, 가자 숨기기. 그 음소거처럼.
2: 아니 근데 진영이는 오서방이랑 서로 SNS 서로 맞팔했죠.
0: 그런가?
2: 아, 서로 안 했나? 그 기억 안 날 정도로?
0: 내가 팔로우 안 한 것 같은데 맞팔 안 한 것 같아요.
2: 그치 오서방은 했고.
0: 네네네.
2: 아니면 시부모님들이 시부모님께서
0: 있지.
2: SNS 하세요?
0: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래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못 올려. 몰래 갔는데 그걸 보잖아.
2: 아 그래 이게 SNS가 세상에
0: 그러니까.
2: 되게 조심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저것들이 엄마한테는 일 있다 그러고 지들끼리 놀러 갔어 이럴 거 아니야.
2: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주말에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설악산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0: 바닷가라고 생각해봐. 엄마 빼놓고 저것들끼리 갔구나 할 거 아니에요.
2: 그래.
0: 그래가지고 못 올린 사진이 요 안에 많아.
2: 그러니까.
0: 네네.
2: 아
0: 엄마
2: 진짜.
0: 차단하면 되겠구나.
2: 아니야, 내도 차단하고 그러면
0: 안 돼.
2: 맞아요. 이제 엄마도 인별그램을 만들어서 엄마도 사진을 찍고 엄마도 좀 올리고 이런 걸 좀 시켰었으면 좋겠는데.
0: 그렇지. 엄마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
2: 그래. 엄마들도 하세요. 엄마 보지만 마시고.
0: 맞아요.
2: 자 그렇다면 노래 우리 아이유 임수령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날 위한 소리 sorry I'm sorry no 잔소리 듣고 올게요.

0: 아이유 임수룡이 부르는 잔소리 듣고 왔습니다. 개그우먼 권진영 씨와 함께하는 그러면 안돼. 우리 1076번님 문자 한번 보세요.
1: 엉만 언니 내일 내 맘이야 넘버7의 슬기 언니랑 남편 내 사랑이 나온다던데 다음에 오서방님도 모셔서 넷이서 부부토크 진하게 풀어보는 거 어때요?
0: 너무 좋지 않아요?
1: 재밌겠는데요? 오, 진짜로?
0: 특집 부부야.
1: 부부.
0: 자기야 말고 부부야로.
1: 부부야 괜찮다.
0: 부부를 만났어. 원래는 자기를 만났었는데. 네 분이서 너무 재밌겠는데 그죠?
1: 괜찮다.
0: 오서방은 이미 또 방송을 또 한 적이 있잖아요. 오서방 잘하지.
1: 네네 재밌었어요.
0: 진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슬기 씨 내 사랑도 나올 거예요.
1: 다음에 껴줘요.
0: 같이 꼭 해요.
1: 네네.
0: 오서방한테 한번 특집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1: 특집으로 우리 철없지 장가 보내기 해가지고 슬기랑 이 진영이랑 특집 하면 어떨까요?
0: 뭐 소개팅 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1: 그러니까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지.
0: 아 진짜.
1: 괜찮지. 될 때까지.
0: 아니 안 데리고 오는 특집도 너무 웃길 것 같아서 사람은 없이 그냥 계속.
1: 사람 없이.
0: 장가 가기 프로젝트.
1: 괜찮은
0: 그런 거 하면
1: 안 돼. 왜 부담스러워.
0: 모시고 오셔야. 아니 모시고 오셔야 돼.
1: 네,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지 당연히.
0: 좋습니다. 부부 특집 좋네요. 자 그러면 안 돼. 마지막 사연 이희주님이 보내셨고 음악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철가루입니다. 조금 억울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연을 보내요. 얼마 전 출근하려고 엘베를 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윗집 아주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개볍게 목례를 했는데 보니까 예쁜 강아지를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에게도 인사를 했죠. 아이고 예뻐라. 안녕. 어쩜 짖는 것도 너무 귀여워.
3: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거 와 처음 하지메트 됐으네.
2: 예. 댕댕이가 진짜 이쁘네요. 가와이. 아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안면을 잘 두고 헤어졌는데요. 며칠 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그 아주머니가 강아지와 산책 중이셔서 인사를 드리면서 또 강아지한테 아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에 엘베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으르렁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혹시 쓰레기 비닐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비닐을 감추는데 그 아주머니가 강아지한테
3: 사람 좋아하는 우리 애기가 왜 그럴까? 나니? 무서웠죠요? 쭈쭈쭈쭈쭈
2: 그러면서 강아지를 품에 안으시더니 강아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3: 아 오케이 됐으네. 이 언니랑 지난번에 아이사츠 인사했는데 기억고 같나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언니가 메이크업와 나이 화장을 안 했어. 메이크업 나이 도끼니 못 알아봤다 됐으네.
2: 이러시는 겁니다. 아 그때 저는 화장 다 지우고 쓰레기 버리러 가느라 완전 민낯이었거든요. 그 말에 멋쩍어진 저는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오츠카레 사마데시타 수고하세요. 하고 바로 자리를 떴죠. 그러다 다음날 출근길에 또 그 아주머니와 강아지를 마주쳤는데

0: 친구가 제가 화장했을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착하게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주머니는 강아지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1: そうですね 언니가 오늘은 겨우와 메이크업을 심하시다까라 びっくりびっくり 잘했어요 굿도 좁도 됐으네 언니 고맙고 나이 안 무서워요? 大丈夫かな? 괜찮아요?
0: 大丈夫 됐으네 제가 화장을 한 날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민낯인 날은
1: 어머냐 오늘 언니가 메이크업은 나이 놀랐어요.
0: 예.
1: 괜찮아. 아, 오나지 언니, 똑같은 언니야.
0: 이렇게 달래고요. 가끔 제가 화장을 연하게 한 날에도 그 친구가 찢으면.
1: 아이고. 언니가 화장이 아, 옅어서 옅어서가 니온고가 몰라. 화장을. 아, 진한 건 코와 이거 무지가시 됐네. 어쨌든 화장했죠요 화장을. 연하게 했죠요. 신발 나이대 걱정 마세요.
0: 이러십니다. 아니 이거 뭐 화장 감별사도 아니고 저 요즘 그 강아지랑 아주머니 만날까봐 편의점 갈 때도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풀매하고 나가잖아요. 아 피곤하네. 윗집 댕댕아 나한테 자꾸 또 그러면 안돼.
2: 사연 보내신 이희준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0: 야, 진짜 캐릭터 진짜 이번 캐릭터 좋다.
2: 아, 사실 이제 한국어로 적혀 있었는데 그냥 아는 단어 이제 조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급 레벨이니까 했는데 와, 나 뭐 진하고 너무 재밌게 막 똑같다 오나지 이렇게 하다가 옅어서 하는데 옅어서를
0: 모르겠어요.
2: 너무 어려운 단어였어요.
0: 야, 진짜 잘 살렸어. 역시
2: 우리 PD님 중에 또 이제 N1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살짝 물어봐야겠어요.
0: 진짜요?
2: 옅다가 뭔지.
0: 멋지다.
2: 아, 아니 근데 강아지가 사실 잠깐 미남이 이래요?
0: 우리 미남이도 제가 풀매한 날은 이렇게 턱주가리를 핥아 주고.
2: 왜?
0: 뭐 이쁘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2: 그렇지. 오늘 뭐 어디 나가네.
0: 어디 나가냐.
2: 기분 이러면서, 좋은 날인가? 어디 뭐 파티에 있어 이런 거고.
0: 그리고 내가 쌩얼일 때는 진짜 옷방에서 안 나와요.
2: 에이 거짓말.
0: 진짜로.
2: 진짜?
0: 난 얘가 늙어서 그런가 했어. 이제 5살이어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치다도 안 봐. 진짜.
2: 그럼 유인영 씨도 가끔 집에 놀러잖아요.
0: 유인영 올 때 제가 이렇게 엉덩이 쪽을 누워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미남이 엉덩이 쪽이 제 얼굴이었거든요. 꼬리 싸다구를 겁나 많이 맞았어. 왜냐면 좋은 거야. 이쁜 여자가 오니까 막 꼬리를 그러니까 아니, 계속 나를 때리는 거야.
2: 아니 나도 사연 보니까 이렇게 막 메이크업 했을 때는 메이크업 언니를 알아보는 거지. 한
0: 신기한 거 같아.
2: 화장 안 했을 때는 막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니까 그 당사자 얼마나 놀랬겠어.
0: 걔도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네네. 아 진짜. 아니 그 희준님 대체 얼마나 다른지 혹시 우리한테 사진 한번
0: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2: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다른 사람인가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2: 아 일단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진영 씨랑 또 끝인사 준비할게요.
0: 네.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

보증이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자, 김영실의 파워 FM 4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권희정 씨 오늘도 즐거우셨죠?
5: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4: 오늘 끝곡이 있어요. 아유미예요.
5: 안녕하세요, 두가 아유미예요.
4: 부탁할게, 부탁할게, 상처받지 않기를.
5: 상처받지 않기를.
4: 자, 아이유미, 아이유미죠. 아이유미 섞였다. 네. 아이유미의 큐티하니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권희정 씨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오늘 하루.
5: 어픈 업.
4: 지칠 때는.
5: 지하다.
4: 영철이랑.
5: 진영이는.
4: 이제
5: 쉐더. 쉐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10이라고 치면은 처음 한두 걸음은 참 버겁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딱 절반쯤 오면요, 그래도 반은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에 나머지는 해볼만 하겠는데 싶어지잖아요. 7월의 마지막 날, 올여름의 절반 정도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처럼 말이죠. 큰일 없이 여름의 한가운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이밍 좋게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쉬어가든 아님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나름은 여름도 잘 버텨볼까요?